0: 합의가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되는 한 미국과의 핵 협상 타결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미군의 요격미사일 탄약 비축량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탄약 비축량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신이 보고받은 수치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동시에 군사 기밀 유출에 맞서려는 조치라고 행정부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반역적 발언을 흘린 유출자들은 현재 추적당하고 있으며 장기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언론 보도와 싱크탱크 분석에 따르면 주요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과 사드의 탄약 비축량은 정상 수준의 20%에서 많게 잡아도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약 부족이 심각해지자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사람이 없는 곳으로 향할 경우 아예 요격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군 내부 증언도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노스럽 그루먼과 록히드 마틴과 요격미사일 부품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패트리엇과 사드 생산을 각각 3배와 4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례 없는 규모인 1조 5천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요청한 상태이며 탄약 예산만 529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예산이 확보되고 계약이 체결된 뒤 납품이 이뤄지기까지 수년이 걸린다며 협약만으로는 탄약이 즉시 전투원의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1: 미국 서남부의 젖줄 콜로라도강이 역사적인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 내무부 산하메릭국은 콜로라도강 유역 미드호 수위가 1040피트 아래로 떨어졌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1937년 미드호가 인공조성된 이래 약 9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위입니다. 미드호는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 사이에 위치한 인공저수지로 약 2천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해온 핵심 수원입니다. 또 다른 저수지 파워로도 위기 상황으로 향후 몇 주 안에 역대 최저 수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리조나 주립대 킬수자원 정책센터 캐서린 소렌슨 소장은 25년간 이어진 가뭄 속에서도 강물을 과도하게 사용해왔다며 수년간 예금 통장에서 돈만 뺏은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콜로라도강은 로키산맥의 눈이 녹아 흐르는 강인데 최근 강설량이 눈에 띄게 줄면서 올해 유입 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약 70만 가구가 이 강에서 전력을 공급받고 500만 에이커 농경지가 농업용 수를 끌어쓰고 있습니다. 메르국은 지난달 하류 3개 주에 연간 300만 에이커피트 규모의 용수 감축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타주립대 콜로라도강 연구소장 잭 슈미트는 이번 최저 수위 기록이 콜로라도강이 전인미답의 영역에 들어서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2: 구글이 오늘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추격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2,1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구글은 맞춤형 반도체 ASIC 생태계를 확대해 인공지능 스타트업 엔트로픽에 자사칩을 대량 공급할 방침입니다. 이에 맞서 엔비디아도 유망 클라우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며 맞불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 칩 도입이 늘면서 지난해 66%였던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점유율은 올해 5.18%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3: AI 칩 시장의 절대강자 엔비디아를 잡기 위해 구글이 인프라 파이낸싱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맞춤형 칩을 앞세운 구글의 맹추격에 엔비디아의 점유율 하락 전망까지 나오면서 AI 반도체 패권 전쟁이 자본력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구글이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에 자사 칩을 대량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사상 최대인 2천억 달러, 약 286조 원 규모의 금융망을 구축했습니다. 맞춤형 반도체 ASIC 생태계를 넓혀 엔비디아의 독점을 깨겠다는 겁니다. 이에 맞서 엔비디아도 유망 클라우드 기업에 자금을 대며 맞불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구글의 위협을 일축하며 강력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5: We are at the beginning of this one. We are 6 months into this one. In another 10 years, I think it's going to be a very, very interesting question. Is it going to go up or is it going to flatten out? It will never go down.
4: 하지만 자체 칩 도입이 늘면서 지난해 66%였던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점유율은 올해 58%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자본을 대해서 인위적으로 수요를 만드는 순환 금융 구조입니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수 고객사에 집중된 점도 뇌관입니다. 이들이 흔들리면 자금을 댄 사모펀드는 물론 막대한 전력망을 제공한 가상화폐 채굴업체까지 생태계 전체로 부실이 번지게 됩니다. 시장 전문가들 역시 투자 수익에 대한 불안감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6: I think when it comes to the ROAI is what we call it, return on artificial intelligence spending, we're not probably completely past all the fears, but you've had a couple of companies really line up and indicate that spending is real and happening.
4: 286조 원이 쏘아올린 거대한 AI 반도체 패권 경쟁이 혁신의 기폭제가 될지 거품의 내관이 될지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7: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8: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7: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8: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9: 5시 이브닝 뉴스는 PCB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1: 미국 재무부가 오늘 이란 정권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세탁한 가상화폐 거래소 두 곳과 페이퍼 컴퍼니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이 이란의 그림자 금융망을 겨냥해 올해 취한 제재로는 여덟 번째입니다. 제재 대상은 쉐이빅과 아반테더라는 이름의 거래소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을 통해 가상화폐를 세탁한 뒤 이란 이슬람혁 명수비대에 공급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란 정권은 국제 제재로 정상적인 결제망을 통한 석유 수출 대금 수령이 막혀 있어 이 같은 우회자금 조달에 의존해왔습니다. 가상화폐가 제재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금융 단속을 넘어 이란의 핵심 외화 조달 경로를 차단하려는 시도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란 정권이 디지털 자산과 그림자 금융에 의존한다는 사실 자체가 경제적 압박 작전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달러화든 리알화든 암호화폐든 이란 정권을 떠받치는 불법 금융망을 끝까지 추적해 해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의 제재 지정으로 해당 거래소와 연루된 자산은 미국 내에서 즉시 동결되며 미국인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됩니다.
0: 뉴욕시 주택 소유자 3명이 조란맘단이 시장이 추진한 고가 세컨드하우스 과세에 반발해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레이첼 오브라이언 등은 뉴욕시 과세 당국이 충분한 실사 없이 과세 대상자를 지목했으며 자신이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당하게 주택 소유자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 랜디 마스트로 변호사는 이번 과세 시행을 총체적 난맥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에 과세 시행 연기와 절차 재진행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문제의 법안은 뉴욕주의회가 지난 5월 말 가결한 것으로 500만 달러 이상 고가 주택 가운데 실거주하지 않는 세컨드하우스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지난달 1일부터 발효됐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법안을 제안하면서 헤지펀드 시타델의 창업자 켄 그리핀이 2019년 센트럴파크 인근 펜트하우스를 당시 최고가인 2억 3,800만 달러에 매입한 사례를 들며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그리핀과 빌 에크먼 등 헤지펀드 업계 거물들은 이 같은 부자 증세가 결국 뉴욕시 경제에 해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법 시행 초기부터 과세 절차의 공정성 논란이 법정으로 번진 첫 사례입니다.
1: 백악관이 오늘 연방준비제도 이사 리사 쿡에게 21일 안에 서면 답변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이었습니다. 백악관이 제기한 의혹은 주택담보대출 사기로 최고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라고 명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같은 이유로 쿡 이사 해임을 발표했지만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해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은 채 쿡 이사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0: 수사체계가 막을 내리고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됩니다. 다만 헌법이 체포와 압수수색 시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 제시를 규정하고 있어 위헌 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헌법소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1: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속전속결로 국회를 넘어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이제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되고 수사하는 검사는 사라집니다. 다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야당에서 헌법소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헌재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첨예한 쟁점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 문제입니다. 헌법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만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검은 지난달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조항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형회화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논란은 지난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을 때도 불거졌습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결과는 5-4로 각하였지만 재판관 4명이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 거라며 다른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선의 재판관은 법률에 의해 검사의 소추권과 수사권이 제한되면 영장 신청권도 침해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앞선 헌재 결정대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이라 위헌 소지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수사권 없이 영장 신청을 할 순 없다는 견해도 맞섭니다.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처럼 검사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지도 주목되는 가운데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한동안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3: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4: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3: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2: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5: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6: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7: 눈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6: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8: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9: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 Korean Air.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4: glendalekia.com.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 한가리.

0: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패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패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4: 워싱턴 DC 연방수뢰 항소법원이 오늘 백악관 동관 연회장 공사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 3명 중 2명의 다수 의견으로 내셔널 트러스트가 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재판부는 백악관에 대규모 연회장을 건설할지 여부는 의회가 결정할 문제이지 행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 상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판결 집행을 2주일 유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리처드 리언 판사도 의회 승인 없이는 지상부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공사 일부가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동관을 헐고 외국 정상을 맞을 대규모 연회장이 포함된 건물을 2028년 여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왔습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유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안에 연회장 완공을 보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문샷 AI의 최신 모델 키미 K3이 보안 격리 환경을 벗어나 외부 인터넷에 무단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 전문업체 프론티어 시큐리티는 어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영국 AI 안전연구소가 제공한 샌드박스 환경에서 키미 K3의 성능을 평가하던 중 이 모델이 격리망을 벗어나 개발자 코드 공유 사이트 GitHub에 접속한 것입니다. 시험 도중 인터넷에 몰래 접속해 정답을 확인하고 베껴 제출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다만 프론티어 시큐리티는 모델이 스스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 평가 담당자가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통신 포트 일부를 열어둔 설정 실수가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샌드박스를 제공한 영국 AI 안전연구소도 자사 소프트웨어 자체에 취약점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보안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오픈AI, 엔트로픽 메타의 AI 모델들도 앞서 잇따라 유사한 통제망 이탈 사고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특히 키미 K3은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하거나 개조할 수 있는 개방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큽니다. 프론티어 시큐리티 최고 경영자 야론 싱어는 공개된 키미 모델에는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다며 성능이 매우 뛰어난 해킹용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범죄 조직이나 불량 국가의 지원을 받는 세력이 이를 악용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5: 워싱턴 DC 연방고등법원 토드 에델먼 판사가 전 미국 국가대표 카누 선수 데이비드 허른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허른은 워싱턴 DC의 명소인 인공연못 리플렉팅 풀의 방수 자재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에델먼 판사는 제닌 피로 워싱턴 DC 연방검사장의 공소기각 요청을 받아들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허른에 대한 혐의가 다시 제기되는 것을 막을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상태입니다. 리플렉팅 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일에 맞춰 리모델링한 시설로 녹조 제거와 방수공사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기념행사 일정에 맞춰 서둘러 진행되면서 방수제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고 결국 자재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피로 검사장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해당 손상이 고의 훼손이 아닌 시공사의 부실 시공 때문이었다고 인정하며 공소기각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손상이 고의적 훼손이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며 피로 검사장의 결정을 실수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있었던 이 사건은 결국 공사를 서두른 결과가 한 개인의 기소로 이어졌다가 기각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6: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국내 동물원에서 동물들에게 얼음 특별식과 진흙 목욕을 제공했습니다. 더위에 지친 호랑이와 곰은 얼음 더미 속 차가운 먹을 찾아 먹었고 원숭이들은 얼음 연못에서 간식을 즐겼습니다. 코끼리는 땀샘이 적어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기 어렵기 이 때문에 진흙 샤워로 열기를 식혔습니다. 들은 동물들이 모래 목욕과 물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폭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7: 따가운 쇠약볕에 동물들도 하나같이 그늘로 몸을 피합니다. 더위에 지친 하마는 물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8: 이렇게 그늘에서는 괜찮은데 생뼈에서는 진짜 좀 찜질방에 가 있는 느낌처럼 많이 덥더라고요. 동물들도 지금 조금 다 더워가지고 축 처져 있는 것처럼.
7: 계속된 폭염에 입맛까지 잃은 동물들을 위해 특별식이 제공됐습니다. 호랑이는 수북이 쌓인 얼음 더미를 헤치고 차가운 고기를 골라 먹고 곰도 얼음 과자를 반깁니다. 하마는 비타민 보충을 위한 과일과 채소를 허겁지겁 먹어치우고 원숭이들은 얼음 연못에서 느긋하게 간식을 즐깁니다. 코끼리는 진흙 샤워까지 하며 열기를 식힙니다.
9: 땀샘이 다른 동물들보다 적어요. 네, 적기 때문에 스스로 온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모래 목욕, 물 목욕, 진흙 목욕 세 가지를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사육사들도 그걸 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7: 더운 나라에서 온 동물까지도 얼음 특별식과 냉기에 기대 극한 더위를 겨우 견뎌내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0: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인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 후보자가 오늘 연방 상원 인준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던 공화당 빌 캐시디 루이지애나 의원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하면서 인준에 필요한 50표가 채워졌습니다. 민주당 의원 47명 전원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공화당 53석 가운데 3명만 이탈해도 부결될 수 있었습니다. 수잔 콜린스 메인 의원과 리사 머코스키 알래스카 의원이 잇따라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인준 전망은 한때 불투명해졌습니다. 캐시디 의원은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로 2021년 1월 6일의 회폭동 이후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찬성표를 던진 인물입니다. 그는 지난 5월 루이지애나 공화당 경선에서 탈락해 사실상 정계 은퇴를 강요받았고 이번에 반대표로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캐시디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과거가 있지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며 이번 투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블렌치 후보자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다른 후보가 더 낫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블렌치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직접 변호한 인물로 법무장관에 취임하면 연방 법무부를 이끌게 됩니다. 고고 린지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러시아-이란 제재 강화 법안이 오늘 미 연방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찬성 86표 대 반대 11표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생전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력히 주도해온 인물로 최근 별세했으며 그의 사후 이란 제재 연장 조항이 추가돼 법안 명칭도 2026린지5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 경제 압박입니다. 러시아산 수입품에 최대 5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미국인과 미국 기업의 대러 신규 투자도 전면 금지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군 지휘관 및 방산 관련 외국 개인 단체에는 미국 비자 발급 금지와 자산 동결 조치가 적용됩니다. 러시아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상위 5개 나라에는 최대 100%의 2차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중국과 인도 등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란 제재법 효력은 2031년까지 연장됩니다.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민주당이 대통령의 관세 권한 확대에 반발하고 있어 일부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안이 최종 발효되면 4년째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기대됩니다.
2: 페루와 멕시코 두 나라가 오늘 외교 관계를 공식 재개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역사적 우정과 협력의 유대를 바탕으로 외교 관계를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교 이후 약 10개월 만에 관계 정상화입니다. 갈등의 시작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페드로 카스티오 전 페루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의회 해산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결국 축출됐습니다. 카스티오 전 대통령은 지난해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접적인 단교 원인은 베치 차베스 전 페루 총리의 망명 문제였습니다. 카스티오 전 대통령과 함께 반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은 차베스 전 총리가 주페루 멕시코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했고 멕시코가 이를 받아들이자 페루가 즉각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차베스 전 총리는 안전통행권을 발급받아 멕시코로 출국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번 관계보고는 지난달 출범한 케이코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의 적극적인 외교 행보로 성사됐습니다. 후지모리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멕시코와의 관계 회복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3: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감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오늘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유병호 감사위원이 2023년 2월에서 3월 사이 대통령실에 청탁을 받아 자료 제출 요구와 대면 조사를 막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지난달 20일에 구속됐으며 구속적 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포고령 위반자 수감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 공간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이준혁 기자입니다.
5: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유병호 감사위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유 의원이 관저 감사를 진행하던 지난 2023년 2에서 3월 대통령실의 청탁을 받아 감사를 무마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직원을 상대로 한 자료 제출 요구나 문답 조사를 막았고 업체 관계자의 대면 조사도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유 의원은 지난달 20일 구속됐고 구속 적부심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6: 1963년 통합감사원 발족 이래 직을 걸고 가장 엄정하게 감사한 모범 사례입니다.
5: 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포고령 위반자 수감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 공간을 점검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 전 본부장은 서울구치소나 전국 교정기관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구금 공간 마련을 위해 긴급 가석방도 검토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 박 전 장관에게 교정 여력 점검 지시를 좀 받으셨나요?
5: 신 전 본부장에게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8: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9: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0: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9: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8: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11: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3: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4: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15: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14: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15: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14: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15: LA 323-734-5656, 노루아 562-868-0788.
1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9: 213-383-3838 213-383-3838.
20: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21: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20: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전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21: 보온 보냉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도시락, 전기보온밥솥, 전기전골냄비 및 전기생선구이기, 전기그릴 등
20: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21: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3: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2: 메릴랜드주 엘리코시티에서 한의원을 운영해온 한의사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9월 애나룬델 카운티 갬브릴스의 한 스파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전신 마사지를 받던 중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당했고 양손으로 목이 압박돼 질식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마사지 직후 응급실을 찾았고 우측 내경동맥 손상과 목혈관 협착 진단을 받은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해당 한의사는 한의사 면허도 정지된 데 이어 최종 박탈됐습니다. 재판은 10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찾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피해자 보호와 의료인 자격관리에 대한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오늘 쿠바에 대한 전방위 압박 전략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쿠바 정권에 탈출구가 없다는 점을 가르쳐주려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끝나는 앞으로 2년 반 동안 압박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쿠바를 겨냥한 24차례의 개별 제재 조치를 발동했으며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 가족을 포함한 38명과 40개 단체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제재의 여파로 쿠바 경제는 사실상 붕괴 상태에 놓였습니다.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막히자 쿠바 기업들은 금목걸이를 들고 마이애미로 건너가 연료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의 대쿠바 연료 수출액은 9,600만 달러로 급증했으며 절반 이상이 에너지난이 본격화한 6월에 집중됐습니다.

0: 쿠바의 우방이었던 베네수엘라가 하루 최대 10만 배럴의 석유를 지원해왔지만 마두로 대통령이 축출되면서 이 수입원도 끊겼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쿠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때마다 즉각 차단하겠다고 밝혔으며 추가 제재도 예고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압박과 동시에 라울 카스트로의 손자 기에르모 로드리게스 카스트로와 쿠바 통치 체제 변경을 논의하는 협상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올해 95살로 건강이 악화된 라울이 더 이상 손자 곁에 없게 될 경우 협상 상대의 정치적 생존력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페루와 멕시코 두 나라가 오늘 외교관계를 공식 재개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역사적 우정과 협력의 유대를 바탕으로 외교관계를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교 이후 약 10개월 만에 관계 정상화입니다. 갈등의 시작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페드로 카스티오 전 페루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의회 해산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결국 축출됐습니다. 카스티오 전 대통령은 지난해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접적인 단교 원인은 베치 차베스 전 페루 총리의 망명 문제였습니다. 카스티오 전 대통령과 함께 반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은 차베스 전 총리가 주페루 멕시코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했고 멕시코가 이를 받아들이자 페루가 즉각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차베스 전 총리는 안전통행권을 발급받아 멕시코로 출국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번 관계보고는 지난달 출범한 케이코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의 적극적인 외교 행보로 성사됐습니다. 후지모리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멕시코와의 관계 회복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81.7 전당대회 2주차 순회 경선이 오늘 제주와 인천에서 열립니다. 당권주자인 정청래 김민석 송영 후보는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일제히 호남으로 달려가 지역 현안을 챙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전북으로, 김민석 후보는 전남으로 향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후보들 사이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충청과 부산 경남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김민석 두 후보가 박빙 승부를 펼친 만큼 이번 주말 경선 결과가 전당대회 향배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호남으로 달려갔습니다.
3: 주말인 오늘은 제주와 인천, 그리고 내일은 강원과 대구 경북 순회 경선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4: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 중인 정청래, 김민석 후보는 연일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 후보는 전북으로, 김 후보는 전남으로 달려갔는데 두 후보 모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언급하며 자신이 가장 잘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 반도체 공장, 반도체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부품 장비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곳 호남에 있는 기업의 제품을 쓰게 해야 됩니다.
6: 일자리도 생기고 청년들도 조금 더 있어볼까 하는 고민도 생기고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죠. 황금 호남이 된다고 봅니다.
4: 지역 현안을 챙기면서도 상대에 대한 공세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 후보는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레임덕이 온다는 등의 악의적인 마타도어를 중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5: 이재명 대통령과 합을 맞춰서 앞으로 당을 잘 이끌겠다.
4: 김 후보는 레버리지 ETF 사태 관련 사과를 요구한 정 후보를 향해 야당의 방식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7: 사실 당과 정은 거의 대부분의 정책을 일상적으로 협의하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침뱉기가 되는 거죠.
4: 역시 이틀 연속 호남을 찾은 송영길 후보는 실존하는 명청대전이 없다고 정신승리를 하는 건 내란을 일으킨 전두환, 윤석열과 마찬가지라고 정 후보를 들이받았습니다.
8: 자기들끼리 정신승리를 하잖아요. 지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렇게 소통이 잘 되면. 정청래 대표님이 전화해서 물어보면 될 거냐.
4: 후보들 간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 제주와 인천, 휴일엔 강원과 대구 경북에서 2주차 순회 경선을 이어갑니다. 충청과 부울경을 무대로 한 첫 주차 순회 경선에선 정청래, 김민석 두 후보 간 박빙 승부가 펼쳐진 만큼 2주차 순회 경선의 결과가 향후 전당대회 향배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9: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 오후 12시 31분 롱비치 테크놀로지 플레이스 2200번지 일대에서 대규모 연기가 치솟는 화재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인근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는 해당 지역 상공으로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이 현재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 발생 여부 및 연기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히 어느 건물 또는 시설에서 불이 시작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명피해 및 화재 진압 여부는 현재 수사당국이 추가 정보를 수집 중이며 저희 라디오 서울은 관련 상황을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41분 셔먼오크스 로열 리지로드 15528번지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시민이 차량이 불길에 휩싸인 영상을 촬영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인근 주민과 차량들에게 해당 지역 접근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 여부와 화재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국이 상황을 계속 통제 중입니다. 오늘 오후 1시 4분 파노라마 시티 세드로스 에비뉴 8416번지에서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인근 주택 뒷마당 쪽으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션 경찰서 소속 LAPD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뒷마당 일대를 수색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 병력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은 총기 소지 남성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주변을 집중 수색 중입니다. 현재까지 용의자 체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현장 통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54분 사우스 알바라도 스트리트 920번지 인근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그레이 색상 혼다 시빅 차량 안에 강제로 억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피해 여성이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강제로 붙잡아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램파트 분서 소속 LAPD 경찰청이 현장에 즉각 대응에 나섰으며 드론 부대가 추가 투입되어 상황 파악을 지원했습니다. 경찰은 엘라타와 올림픽 교차로 인근 현장을 완전히 통제한 상태입니다. 현재 해당 남성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현장은 안전하게 정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H마트 쿨하고 핫한 이번 주 세일.
1: 냉동 바베큐 삼겹살 패밀리팩 파운드당 단 4.49. 세일 중인 캡스톤 고화력 가스레인지와 썬터치 멀티원형 구입판으로 맛있는 삼겹살 파티를 즐겨보세요.
0: 삼겹살과 찰떡궁합, 새이면 골뱅이 비빔소면, 종갓집 포기김치, 풋고추, 새송이버섯, 해우름 사계절 원조쌈장까지 식탁을 더욱 푸짐하게 채워보세요.
1: 더운 날 찾아오는 불청객, 쿨하우스 익스텐드 전기파리채로 올여름 벌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4: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4: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9: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8: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9: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웨브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8: 혈당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9: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0: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0: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0: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0: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0: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1: 선택하세요 품질을,
1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1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4: We will fight for you.
1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5: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thedent.com.
16: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7: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6: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7: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16: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7: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6: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4: 일반적으로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주택용자를 받으시려면 손님께서는 최소 2년 이상의 세금 보고서나 W2 그리고 최근 월급 명세서 등을 통해 직장 경력과 수입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된 수입을 기준으로 총부채와 비교해 DTI, 즉 부채 대비 소득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융자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삼게 됩니다. 또한 제출하신 서류는 고용주나 제3의 기관, 그리고 IRS를 통해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을 따르는 융자를 흔히 풀딱 융자라고 부릅니다. 이 풀딱 융자를 이용하실 경우 조건 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이자율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러한 수입 관련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IRS를 통해 검증하지 않거나 아예 수입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융자를 노닥 융자 또는 알트닥 융자라고 부릅니다. 노닥 융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입 서류가 부족하시거나 서류는 있으나 융자 승인을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현재 직장과 고정 수입이 없으신 분들께서도 이용하실 수 있는 융자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널리 활용되고 비교적 이자율 조건이 좋은 상품이 바로 VOE, 즉 재직 확인 융자입니다. 이 경우 렌더가 고용주에게 재직 확인 양식을 보내면 고용주께서 이를 작성해 렌더에게 제출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IRS를 통한 수입 검증 과정이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께 특히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융자에 관한 문의는 213-388-5600으로 전화 주십시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저녁입니다. 주말 저녁인데 오늘따라 마음이 좀 무겁네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1: 박지수입니다. 선배 오늘밖에 나오셨어요? 이 더위에. 저는 그냥 에어컨 틀고 집에만 있었는데.
0: 나왔죠? 나왔다가 기분이 더 꺾였어요. 친한 친구가 식당을 하거든요, 올림픽 쪽에. 근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밤새 강도가 들었대요. 몸 부수고 들어와서 그냥 다 뒤집어 놨다고. 아,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1: 어머, 선배 친구분 식당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건 없고요?
0: 다행히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가게가 엉망이 됐으니까.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게 꾸려온 식당인데. 생각하면 지금도 속이 쓰려요.
1: 진짜 너무하네요. 그리고 솔직히 그게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즘 한인타운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하도 많이 들려서 저도 퇴근하고 주차장 걸을 때 괜히 뒤돌아보게 되고.
0: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얘기 해보려고요. LA 치안 요즘 심상치 않다. 뉴스 얘기 말고 우리 골목 얘기. 버몬트 걷다가 느끼는 그 느낌, 웨스턴 근처 밤거리 주차하고 차에서 내릴 때그 순간. 다들 한 번쯤은 느끼셨을 거예요.
1: 차 안에서 듣고 계신 분들. 특히 저녁에 혼자 다니시는 분들, 오늘 저희 얘기 같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겪으신 일, 느끼신 것들 있으시면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RS 1650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 그리고 오늘 양념 코너에서는 제가 요즘 만든 자작곡 하나 소개할 건데요. 제목이 답답한 날에는 이해요. 오늘 기분에 딱 맞는 곡이 나와버렸네요. 이따가 들어주세요.
1: 선배 심경이 담긴 곡이겠네요. 기대할게요. 자, 그럼 오늘 LA 사는 이야기 지금
0: 자,
1: 시작합니다.
0: 본편 들어가기 전에 오늘 양념 코너부터 잠깐요. 저 요즘 곡 하나 만들었거든요. 제목이 왜 답답한 날에는 긴데 뭐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경기도형 안 풀리지. 동네 치안은 왜 이러나 싶지, 그 답답한 마음을 그냥 AI한테 털어놨더니 곡이 됐어요. 저 오늘 친구 식당이 밤새 강도 맞아서 완전 엉망이 됐거든요. 그 얘기 듣고 집에 오는 길에 만든 곡이에요. 만드는 내내 저도 좀 답답했습니다, 솔직히.
1: 선배 친구분 식당이요? 그거 진짜 속상하셨겠다. 그 마음이 곡에 다 담겼겠네요. 왜 답답한 날에는 제목부터 딱 요즘 우리 다 느끼는 거잖아요. 무더위에 지치고 뉴스 틀면 한숨 나오고.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저녁 이곡 들으면서 잠깐 숨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0: 그럼 왜 답답한 날에는 한곡 듣고 바로 본편으로 가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재현입니다.
1: 그리고 저는 박지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0: 아이고, 오늘 날씨 진짜 장난 아니죠? 주말인데 밖에 나가기가 겁나더라고요. 차 문 열었더니 그냥 5분 문 여는 느낌이었어요.
1: 맞아요. 저 오늘 한인타운 걸어서 나왔다가 단블럭도 못 가서 다시 들어갔어요. 이 더위에 밖에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진짜로.
0: 그러게요. 그런데 지수씨, 저는 요즘 더위보다 다른 게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날씨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 있어요. 예전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1: 선배, 저도 그 느낌 알아요. 저 한인타운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처음엔 그냥 동네 분위기 익히려고 저녁에 좀 걸어 다녔는데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0: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80년대에 처음 LA 왔을 때는 물론 그때도 위험한 동네는 있었죠. 근데 그때는 경찰이 뭔가 존재감이 있었어요. 순찰차가 돌아다니면 그냥 안심이 됐거든요.
1: 지금은 순찰차 보기가 쉽지 않죠. 선배, 저 요즘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요, 신고해도 안 온다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해요. 그게 이미 당연한 얘기처럼 됐다는 게 좀 충격이었어요.
0: 아, 맞아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신고해도 안 온다는 게 이제 상식이 돼버린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범죄 자체보다 그 무감각함이요.
1: 근데 선배,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LA가 원래 이랬던 건지 아니면 진짜 최근에 더 나빠진 건지 저는 비교할 기준이 없거든요.
0: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전이 무조건 좋았다는 건 아닌데 지금처럼 경찰이 이렇게 손을 놓은 느낌은 처음이에요. 뭔가 시스템 자체가 달라진 거죠.
1: 맞아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얘기 해보려고요. LA 치안 지금 어떻게 된 건지, 한인 커뮤니티는 또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청취자 여러분도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0: 그럼요. 오늘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가 사는 동네 얘기니까 제대로 한번 해봐야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수씨, 오늘 주제가 치안인데요. 제가 이 동네에 40년 넘게 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예전엔 경찰차 한 대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긴장했거든요. 지금은 그게 없어요.
1: 맞아요, 선배. 저도 한인타운으로 이사오고 나서 그게 제일 먼저 느껴졌어요. 밤에 버몬트 쪽 걸으면 예전이랑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0: 그 분위기라는 게 딱 설명하기가 어렵죠. 뭔가 무법지대 같다는 느낌? 가게 앞에 노숙자분들이 계시고 신고해도 경찰이 안 오고, 그게 반복되면 상인들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1: 선배, 제가 요즘 한인타운 상인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신고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어차피 안 온다는 걸 아니까요.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0: 그게 진짜 문제예요. 신고체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각자 도생이 되거든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 가게 하실 때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경찰 믿기 어렵다는 게.
1: 근데 선배,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이 그때보다 실제로 더 나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더 예민해진 건지, 그 경계가 저는 좀 헷갈리거든요.
0: 아, 그건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통계로만 보면 강력 범죄는 오히려 80년대보다 줄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체감은 반대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1: 저는 그게 예측 가능성 때문인 것 같아요. 예전엔 위험한 동네가 어딘지 알았잖아요. 지금은 어디서 뭐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더 불안한 거 아닐까요?
0: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올림픽과 한복판에서 대낮에 핸드백 낚아채가는 일이 생기면 그건 통계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공포는 숫자로 안 잡혀요.
1: 선배,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경찰 인력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거든요. 제가 찾아봤는데 지금 LAPD 경찰관 수가 꽤 많이 줄었어요. 한때만 명 가까이 됐던 게 지금은 그보다 훨씬 적어요.
0: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강력범죄 아니면 출동을 못하는 거예요. 인력이 없으니까. 절도 신고하면 온라인으로 리포트 하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1: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비긴급 신고는 전화해도 몇 시간씩 기다리거나 아예 안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상인분들이 신고를 포기하시는 거죠.
0: 그런데 지수씨,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어요. 베버리 힐스 얘기예요. 거기는 LA시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별개 도시잖아요. 거기 치안은 완전히 달라요.
1: 아, 그거 정말 극명한 차이죠. 베버리 힐스는 자체 경찰이 있고 예산도 따로 쓰고 몇 블럭 차이인데 체감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0: 제가 아는 분이 베버리 힐스 쪽에서 일하시는데 거기는 밤에도 순찰이 눈에 띄게 돈대요. 한인타운이랑 비교하면 같은 LA 권역인데 다른 나라 얘기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1: 선배, 근데 저는 그게 좀 씁쓸해요. 결국 돈 있는 동네는 안전하고 그렇지 않은 동네는 알아서 버텨야 한다는 구조잖아요. 한인타운이 딱 그 중간 어딘가에 끼어 있는 것 같고요.
0: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고 싶어요. 한인 커뮤니티가 이 문제를 너무 조용히 넘기는 것 같거든요. 신고도 안 하고 목소리도 안 내고.
1: 선배, 저는 거기서 좀 다르게 생각해요. 목소리를 안 내는 게 아니라 어디다 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영어가 불편하신 1세대 분들은요.
0: 아, 그건 맞는 말이에요. 제가 너무 단정지었네요. 언어 장벽이 있으면 신고 자체가 벽이 되는 거죠. 911 누르는 것도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시니까요.
1: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 안에서 신고 방법이나 대응 요령을 한국어로 알려주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긴급하면 911 긴급하지 않은 신고는 따로 번호가 있거든요.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0: 맞아요. 그리고 그게 커뮤니티 미디어가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하죠. 저희 같은 라디오가. 정보를 한국어로 전달하는 것. 그게 치안 문제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1: 선배, 근데 저는 이 문제가 경찰 인력이나 신고 체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노숙자 문제, 지하철 안전절도 이게 다 따로따로 보이지만 사실 하나로 연결된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그게 복합 문제예요. 어느 하나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복합 문제를 풀 의지가 지금 LAC에 있는지 그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1: 저도 그 부분이 제일 답답해요. 정책이 바뀌고 예산이 줄고 그 사이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버텨야 하는 거잖아요. 특히 한인타운 상인분들이요.
0: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꺼낸 거예요. 불안하다고 느끼는 게 개인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같이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게 첫 번째 단계니까요.
1: 이제 그때 그 시절 코너 시간이에요. 선배, 오늘 주제가 치안이잖아요. 80년대 LA 경찰하면 어떤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0: 아, 그때 그 시절 코너 왔네요. 제가 처음 LA 왔을 때 말이죠. 80년대 중반이었는데 그때 경찰이 진짜 무서웠어요. 무서운 게 아니라 존재감이 달랐다고 해야 하나.
1: 존재감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0: 제가 페어팩스 하이스쿨 다닐 때였는데요. 학교 끝나고 버스 타고 부모님 가게로 가잖아요. 올림픽 거리 쪽으로. 그 길에 순찰차가 꼭 한두 대씩 있었어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동네가 조용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1: 그게 위압감.

0: 나름의 방식이었던 거죠. 이 동네에서 살아남는.
1: 어머, 그 장면 너무 선하게 그려지는데요. 근데 선배, 그때 한인타운 쪽은 원래 치안이 어땠어요? 지금이랑 비교하면요?
0: 지수 씨, 그때도 좋지는 않았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80년대 LA가 지금보다 안전했다고 하기엔 갱단 문제도 있었고, 밤에 특정 골목은 진짜 못 다녔어요.
1: 아, 저는 왠지 옛날이 더 안전했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었군요.
0: 다른 종류의 위험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위험한 곳이 어딘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저도 부모님한테 거기는 밤에 가지 마라 딱 들었고 그 선을 지켰죠. 지금은 그 선이 어딘지를 모르겠다는 게 다른 것 같아요.
1: 아, 그게 더 무섭겠다.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0: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그때 한인 상인들끼리 자체적으로 뭔가 했어요. 가게 문 닫을 시간 되면 옆 가게 아저씨가 나간다. 같이 나가자 이러면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혼자 문 잠그고 주차장 가는 걸안 했어요.
1: 그게 일종의 자율방범이었던 거네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든.
0: 맞아요. 경찰 믿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 옆 사람 믿는 거였어요. 그 감각이 지금은 좀 흐려진 것 같아서 그게 제가 요즘 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에요. 지수 씨 아까 버몬트 얘기하셨는데 저는 요즘 베버리힐스 얘기가 자꾸 머릿속에 걸려요. 거기는 바로 옆 동네인데 치안이 완전히 달라요.
1: 맞아요, 선배. 저도 그게 제일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차로 10분 거리인데 체감이 완전히 다른 도시예요.
0: 베버리힐스는 LAC가 아니잖아요. 별도시예요. 자체 경찰이 있고 예산도 따로 쓰고 거기 경찰관들은 진짜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도 순찰을 엄청 돌아요.
1: 선배, 그거 아세요? 베버리힐스 경찰이 인구 대비로 따지면 미국에서 경찰 밀도가 제일 높은 도시 중 하나래요.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0: 그렇죠. 결국 돈 문제예요. LAC는 워낙 크고 예산이 분산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경찰 인력이 요즘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적어진 것 같아요.
1: 저 자료 찾아봤는데요, 선배. 한 20년 전이랑 비교하면 경찰관 수가 꽤 많이 줄었어요. 최근엔 9천 명도 안 되는 수준이란 얘기도 있고요. 90년대 중반 이후로 최저 수준이라는 거예요.
0: 그게 킵으로 느껴지는 게 신고에도 안 온다는 거잖아요. 강력 사건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한인 상인분들한테 들어보면 절도 신고에도 몇 시간씩 기다리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1: 저 한인타운 이사 오고 나서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가게 유리 깨지고 물건 가져가도 경찰이 보고서만 쓰고 가는 거예요.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요.
0: 그게 상인 입장에선 진짜 허탈한 거예요. 신고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으면 나중에 신고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계에도 안 잡히고.
1: 선배, 저는 거기서 좀 다른 생각도 드는데요. 경찰 인력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신고 체계 자체를 못 믿는 분들도 있잖아요. 특히 이민 오신 지 얼마 안된 분들은 경찰 부르는 것 자체를 꺼리시기도 하고요.
0: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두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고 봐요. 경찰이 실제로 안 오니까 불신이 생기는 거고, 불신이 쌓이니까 신고를 안 하게 되는 거고, 악순환이죠.
1: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 쪽은 또 다른 문제예요. 저 가끔 메트로 타는데 승강장에 계신 분들 보면 솔직히 불안할 때가 있어요. 경찰이 있어도 뭔가 손을 못 쓰는 느낌이랄까요?
0: 대중교통은 저도 요즘 잘안 타게 되더라고요. 그게 편견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40년 살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1: 선배, 근데 저는 이게 단순히 치안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란 생각도 해요. 노숙자 문제, 경찰 예산, 지하철 안전이 다 따로 논의되는데 사실 한 덩어리 문제잖아요?
0: 맞아요. 그런데 LAC가 그걸 한꺼번에 풀 의지가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정책이 바뀔 때마다 현장은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고, 상인들은 그 사이에서 버티는 거고요.
1: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에서 자체 순찰이나 방범 모임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공권력을 기다리기보다 우리끼리 지키자는 거요.
0: 그게 씁쓸하면서도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긴급하면 911 비긴급 신고는 따로 번호가 있는데, 그걸 알고 쓰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알고는 계셔야 하니까 비긴급 신고는 1-877 ASKLAPD예요.
1: 저도 이사 오고 나서 처음 알았어요, 그 번호. 한인타운 오래 사신 분들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정보가 더 많이 알려져야 할것 같아요.
0: 결국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일단 알고 기록하고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안 하면 통계에도 안 잡히고 통계에 안 잡히면 예산도 안 오고 목소리를 내야 뭐라도 바뀌는 거니까요.
1: 이제 AI가 본 LA 코너 시간이에요. 선배, 저 이번에 AI한테 좀 색다른 걸 물어봤거든요.
0: 오, 어떤 걸 물어보셨어요?
1: LA 치안 얘기할 때 항상 LAPD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AI한테 물어봤더니 미국 대도시 중에서 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시민 수가 LA가 제일 많은 편이래요. 뉴욕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꽤 나요.
0: 뉴욕이랑요? 뉴욕은 어떤데요?
1: 뉴욕은 인구 대비 경찰관 비율이 LA보다 훨씬

0: 훨씬 높아요. 시민 몇백 명당 경찰관 한 명 수준인데 LA는 그 배 가까이 된대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커버가 안 되는 거죠.
1: 그게 참 저는 그냥 예산 문제인 줄만 알았는데 구조 자체가 다른 거네요. 뉴욕은 도시가 촘촘하게 모여 있고 LA는 워낙 넓게 퍼져 있으니까 더 심하겠죠.
0: 맞아요. 그리고 선배 이게 더 흥미로운 건데요. AI한테 다른 나라 한인 밀집 지역 치안은 어떠냐고 물어봤거든요. 토론토 한인타운이나 런던 뉴몰든 같은데요.
1: 아, 뉴몰든. 영국에 한인들 많이 사는 동네죠. 거기는 어때요?
0: 거기는 한인 커뮤니티가 치안 문제를 거의 안 이슈로 삼는데요. 영국은 경찰이 총을 안 들고 다니는 나라인데도요. 오히려 커뮤니티 자체 네트워크가 촘촘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웃끼리 먼저 해결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그건 좀 의외네요. 총도 없는 경찰인데 치안이 더 낫다는 게. 그럼 결국 경찰 숫자나 무장 수준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0: 그렇죠. 근데 선배 저는 여기서 좀 다른 생각이 드는 게요. LA 한인타운은 자체 방법 네트워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체감이 이렇게 다를까요?
1: 그건 제가 좀 다르게 봐요. 뉴몰든이나 토론토는 한인들이 오래 정착해서 이웃관계가 쌓인 거고 한인타운은 워낙 유동인구가 많고 상업지구 성격이 강하잖아요. 사는 사람보다 오가는 사람이 더 많은 동네예요.
0: 아, 그 차이가 크겠다. 선배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AI가 또 재미있는 데이터를 줬는데요. 미국 내에서 한인 밀집 지역 치안 만족도를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어바인 한인 커뮤니티가 LA 한인타운보다 체감 안전도가 훨씬 높게 나온대요.
1: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바인은 계획도시고 애초에 설계 자체가 다르니까요.
0: 근데 선배의 흥미로운 건 어바인 한인들이 오히려 커뮤니티 소속감은 한인타운보다 낮다고 응답했대요. 안전하긴 한데 뭔가 연결이 약하다는 느낌이요.
1: 아, 그건 맞는 말이야. 안전하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80년대에 올림픽 거리 부모님 가게 주변에서 자랐을 때 위험하긴 했어도 이웃이 누군지는 다 알았거든요. 그 감각이 있었어요.
0: 그게 지금 한인타운이 잃어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안전도 없고 연결감도 약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1: 저는 그 부분에서 지수 씨랑 좀 다르게 봐요. 한인타운이 연결감을 잃었다기보다는 연결 방식이 바뀐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엔 가게 앞에서 얼굴 보고 연결됐다면 지금은 카카오톡 단톡방이나 SNS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0: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선배. 근데 AI가 또 하나 짚어준 게 있어요. 디지털 커뮤니티 네트워크가 발달한 지역일수록 범죄 신고 속도는 빨라지는데 정작 경찰 대응이 안 따라오면 오히려 불안감이 더 증폭된대요. 알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요.
1: 아, 그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데 단톡방에서 어제 우리 블록에서 강도 있었대요 이런 게 실시간으로 돌면 오히려 더 무서워지죠.
0: 그래서 AI가 내놓은 전망이 좀 씁쓸한데요. 향후 몇 년 안에 LA 같은 대도시에서는 민간 보안 서비스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거라고 해요. 이미 한인상가 일부는 사설 경비를 쓰고 있고요.
1: 그거 저도 봤어요. 위쪽 몇몇 건물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 돈 있는 가게 돈 있는 건물만 안전해지는 구조잖아요. 그게 좀 마음에 걸려요.
0: 맞아요, 선배. 공공치안이 약해지면 결국 그 빈자리를 돈으로 채우게 되는 거니까요. 한인타운 소규모 자영업자분들한테는 그게 또 다른 부담이 되는 거고요.
1: 그게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AI 코너에서 이런 얘기 나올 줄은 몰랐는데 오늘 지수 씨가 꽤 날카로운 데이터 가져오셨네요.
0: AI가 잘 뽑아줬어요. 하하.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 안전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건지요.
1: 오늘 치안 얘기 한 시간 내내 했는데요.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예요. 불안하다고 집에만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0: 맞아요. 근데 선배 그냥 불안을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 뭔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1: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우리 동네 경찰서 비긴급 신고번호 핸드폰에 저장해두세요. 긴급하지 않아도 신고는 해야 기록이 남아요.
0: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신고 안 하면 통계에도 안 잡히고 그럼 예산도 안 나오고 경찰도 안 오는 악순환이거든요. 신고 자체가 목소리예요.
1: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오래 단골로 다니시던 동네 가게 이번 주말에 한번 들러보세요. 장사 잘 되는 게 치안보다 더 강한 동네 지키기예요.
0: 아, 그 말 진짜 좋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동네가 결국 더 안전한 동네잖아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한인타운 교육 얘기로 찾아뵐게요. 학군 고민하시는 분들 기대해주세요.
1: 오늘 더운 날씨에 함께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0: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시간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0: 오늘 이야기 저도 하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친구 식당 생각이 자꾸 나서. 열심히 일군 공간이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나오죠.
1: 선배 오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 꺼내주셔서 좋았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볼 필요 있는 얘기잖아요. 이 동네 안전 문제.
0: 그렇죠.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본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무더운 주말 저녁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잠시 후에 에필로그로 다시 찾아올게요. 방송 끝나고 저희 둘이 나눈 뒷이야기 조금 더 솔직한 거 들려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0: 끝났다. 후.
1: 선배 그 한숨소리 진짜 크다.
0: 아이고 오늘 좀 무거웠잖아요. 치안 얘기가 은근히 에너지 쓰이더라고.
1: 맞아요 맞아요. 저도 중간에 갑자기 막 진지해지는 거 느꼈어요.
0: 근데 어때요 오늘 방송?
1: 좋았는데요. 근데 선배 아까 그 부분에서 약간 버벅이지 않았어요?
0: 어느 부분?
1: 그 스맥다운 어쩌고 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진 거요.
0: 아 그거. 아 맞아 내가 잠깐 단어가 뭐였더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
1: 저 그때 속으로 선배 왜 그러지 했잖아요.
0: 에이 그럴 때 지수씨가 좀 받아줘야지.
1: 저도 뭐라고 받아야 되나 잠깐 멘붕이었어요. 치안 얘기하다 갑자기 정적이 흐르면 저도 무서워요.
0: 아이고 근데 진짜로 오늘 주제 준비하면서 나 좀 씁쓸했거든.
1: 아 진짜요?
0: 내가 한인타운에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요즘이 제일 뭔가 불안한 것 같아서.
1: 저도 사실 그거 공감해요. 방송 중에는 그냥 팩트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무섭거든요 솔직히.
0: 그쵸 그쵸.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1: 근데 선배는 진짜 무서웠던 경험 있어요? 직접적으로?
0: 있지. 근데 그건 방송에서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뺐는데.
1: 아 그래요? 뭔데요 뭔데요?
0: 나중에 밥 먹으면서 얘기해줄게. 마이크 켜져 있을 때 하기엔 좀.
1: 아 진짜요? 더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0: 아 근데 오늘 더워서 그런지 방송하는 내내 나 목이 칼칼하더라고.
1: 맞아요. 오늘 완전 찐더위잖아요. 저 스튜디오 들어오면서 땀 삐질삐질 났어요.
0: 주말에 이 더위면 나 오늘 집에 가면 그냥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꼼짝도 안 할 거야.
1: 저도요. 어디 나가기 싫은 주말이에요 오늘은.
0: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잖아. 오늘 치안 얘기하면서 밖에 조심하세요 했는데 사실 더워서 나가기도 싫은 거잖아.
1: 진짜 그러네. 자연이 우리 지켜주는 건가요?
0: 더위가 치안 해결사.
1: 아이고 선배 그 논리 어디서 나와요?
0: 아 근데 나 배고프다. 지수씨는?
1: 저도요. 아까부터 계속 배고팠어요. 방송 중에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 날까봐 조마조마했잖아요.
0: 헐 진짜요? 나는 몰랐는데.
1: 다행히 마이크가 안 잡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다행이다.
0: 치안 얘기하다가 뱃속 꾸르륵이면 완전 분위기 깨지지.
1: 그죠 그죠. 청취자분들 다 들었을 뻔.
0: 아 맞다 오늘 자작곡은 또 없지?
1: 네 피디님이 이번엔 준비를 못하셨대요.
0: 에이 그 양반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1: 선배 그 말 피디님 들으면 혼나요.
0: 어이구 뭐 어때. 대신 좋은 노래 하나 듣고 오면 되죠.
1: 그쵸 잠깐 음악 한 곡 쉬어가요. 저도 물 한 모금 마셔야겠다.
0: 그래요 그래요. 청취자 여러분들 잠깐 쉬어가세요. 바로 올게요.

0: 아, 근데 담주에 뭐 해오리?
1: 어? 갑자기요?
0: 아니, 생각해보니까 다음 주제 아직 없잖아요.
1: 맞다, 아직 없다. 선배 뭐 하고 싶어요?
0: 나? 나는 뭐 맛집 얘기하면 어떨까 했는데.
1: 맛집이요? 에이, 그거 너무 자주 한거 아니에요?
0: 아이고, 지수 씨 맛집은 언제 해도 좋은 거야.
1: 선배 그 말은 항상 하더라.
0: 사실이잖아. 아니, 근데 뭐 다른 거 있어요?
1: 저는 학창시절 얘기 한번 해보면 어떴까 싶었거든요.
0: 학창시절.
1: 내안인타운에서 크면서 있었던 그런 얘기들이요. 선배 엄청 많을 것 같은데.
0: 아, 그거. 오, 그거 좋은데?
1: 그쵸? 저는 2세대라서 또 다른 느낌이고, 선배는 1.5세라 또 다를 거잖아요.
0: 맞아, 맞아. 우리 둘이 좀 다르니까 얘기가 재밌겠네.
1: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다들 비슷한 시절 있으시잖아요.
0: 오, 지수씨, 이거 제법인데?
1: 에이, 제가 원래 아이디어는 좀 돼요, 선배.
0: 그래. 근데 학창시절 어느 부분? 너무 넓지 않아요?
1: 아, 그러네, 좀 좁혀야 하나. 한인타운 학교 다닐 때 얘기? 방과 후에 뭐 했는지 그런 거.
0: 아, 그거 좋다. 나 그때 얘기 진짜 많은데.
1: 그쵸, 저도 궁금했어요, 사실.
0: 그래, 그거로 하자. 담주의 한인타운 학창시절.
1: 좋아요. 오, 이거 기대된다, 진짜.
0: 나도. 아이고, 근데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배고파지네.
1: 저도요, 오늘 무더위에 방송하고 나니까 더 배고픈 것 같아요.
0: 진짜 밖에 나가기도 싫을 날씨인데.
1: 그러게요. 주말인데 집에 있어야겠다, 오늘은.
0: 맞아.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1: 선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일단. 오늘 수고하셨어요.
0: 지수 씨도 수고했어요. 오늘 치안 얘기하면서 좀 무거웠는데 잘 마무리한 것 같아.
1: 그쵸? 담주엔 좀더 가벼운 얘기 하니까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0: 저는 김재현이었고요.
1: 박지수였습니다. 담주에 봐요.

0: 오늘 저녁 쉽지 않은 얘기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솔직히 저도 오늘 방송 내내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친구 식당 생각이 자꾸 나서. 근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그게 위안이 됩니다.
1: 선배 오늘 많이 힘드셨죠? 청취자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동네 이야기니까요. 남일 같지 않은 그 마음 저도 똑같아요.
0: 다음 주에는 좀 더 밝은 얘기로 찾아올게요. 이 무더위도 언젠간 꺾이듯이 우리 동네도 다시 좀 살만해지겠죠? 그렇게 믿어야죠.
1: 주말 저녁 더운 날씨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카카오톡 RS1650으로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0: 라디오 서울 AM1650 LA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오늘 밤은 부디 편안하게 쉬세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해제됐지만 서쪽 대부분 지역에서는 여전히 심한 더위가 이어졌고 일부 지역은 39도를 넘었습니다. 동해안에는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졌고 제주에는 강풍과 높은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보름 가까이 이어졌던 폭염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서쪽 지역의 심한 더위는 여전했습니다. 경기 화성 만세구는 39.5도, 부천 원미구는 39.1도까지 치솟았고 여주 가나무과 충남 홍성 서부면, 서울 구로구 등도 38도를 넘었습니다. 서울 공식 최고 기온도 36.8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대부분 지역은 35도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동해안은 대부분 30도를 밑돌며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오전 한때 강릉에는 시간당 80mm의 극한호우가 쏟아지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2: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북쪽은 고기압, 남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동풍이 해수면 온도가 높은 동해상을 지나 유입되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1: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중국을 향하는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강풍과 높은 물결도 이어졌습니다. 태풍이 중국으로 완전히 멀어지기 전까지는 제주와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북쪽 상층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울 낮 기온이 34도까지 내려가는 등 더위가 한층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3: 이제 폭염의 영향권에서 한시름 놓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온 자체가 폭염특보 수준에 준하는 매우 높은 기온입니다.
1: 극한 폭염은 주춤해도 더위는 계속되는 만큼 건강관리도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0: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강릉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에 도로가 물에 잠기고 상가 수십 곳이 침수됐습니다. 계곡에서는 피서객들이 고립됐고 높은 파도에 해수욕장 물놀이도 금지됐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4: 오전 한때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강릉 도심. 도로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맨홀에서는 빗물이 역류하고 차량은 거센 물살을 헤치며 위태롭게 지나갑니다. 상가 CCTV에는 빗물이 차오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고 일대 상가 수십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5: 정말 한 5분 사이에 물이 엄청 높게 쌓이더니 맨홀 뚜껑이 다 들려서 올라오고 가게 안으로 막 물이 들이치고.
4: 강원 동해안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도 잇따라 내려졌습니다. 해수욕장에는 강한 비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비로 동해안의 기온은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높게 일면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변에 늘어섰던 파라솔은 비바람에 날아갈 것을 우려해 모두 접어놨습니다. 높은 파도에 물놀이가 금지되면서 해변을 찾은 피서객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6: 시원하고 좋긴 한데요. 파도를 보니까 기분은 좋은데, 물속에 못 들어가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4: 동해안에 쏟아진 폭우는 인접한 내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속초와 맞닿은 인제 백담사 인근 계곡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피서객 7명이 고립됐다가 119 구조대에 의해 1시간 반 만에 구조됐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오전 10시 10분쯤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7터널 인근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오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기상청은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다며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0: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하루 3명이 숨지고 온열 질환자도 다시 2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전국 온열질환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보면 지난 3일 이후 주춤했던 사망자가 다시 늘면서 어제 하루에만 3명이 숨졌습니다. 이로써 올해 5월부터 숨진 사람은 누적 26명에 달하고 환자는 3,0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 환자 발생 비중은 60대가 18.2%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5.9%, 40대가 13.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록적 폭염으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냉방, 환기시설 점검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합니다. 송민영 농식품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전북 익산시의 육개농장과 상추 재배농가를 찾아 전기시설 관리 상황과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송 장관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라며 현장에서는 가축관리와 농작물 생육관리 등 폭염 대응 요령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제주 인천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5.67%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지난주 충청과 부울경 결과까지 합산한 중간 집계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상대로 아슬아슬하게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7: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제주 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인천을 지역구로 둔 송영길 후보는 10.17%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충청과 부울경까지 합산한 중간 결과에서도 0.87%포인트 차이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두 후보 사이 치열한 접전 속 견제와 신경전도 내내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방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게 자신이라고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고
8: 저에게 100% 신뢰를 보여주고 제게 영향을 발휘할 기회를 준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7: 정청래 후보는 지난 2002년 대선을 소환해 신명을 자처하는 김민석 후보를 믿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9: 노무현을 배신하고 청몽전으로 날아갔던 그 아픈 추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엇을 믿고 진문서를 내줍니까?
7: 김 후보가 화합을 이야기하자 정 후보는 사과부터 하라고 치받기도 했습니다.
10: 당의 모든 경선 갈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실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화합하고 확장하겠습니다.
9: 반분신으로 진흙탕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잘해보자고요. 잘해보세요.
7: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향해 검찰개혁이 끝났으니 더는 연임할 필요가 없다면서 왜 순수한 노사모 모임을 정치에 이용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1: 노무현을 만든 광주시민 올 항쟁의 주인 광주시민을 모욕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약을 팔라 그러냐고.
7: 제주 인천 지역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1위에 올랐는데 충청과 부울경 투표까지 합산해보면 여전히 최민희 후보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간 순위 5위 안에는 기존처럼 신명계 박선원, 서미와 김용 후보, 신청계 최민희, 한민수 후보가 자리했습니다. 이제 강원과 대구, 경북, 호남과 서울, 경기 순회 경선이 남았는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초접전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누적 득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누르고 역전한 가운데 두 후보는 서로를 견제하는 메시지를 내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제주 인천 경선 결과 발표 뒤 SNS에 평화 제주 글로벌 인천 승리의 격려에 감사하다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제주 인천 경선 결과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힘을 주는 권리당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내일 강원과 대구 경북에서 또 역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도 유튜브 방송에서 아직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어 다행이라며 두 후보 격차가 박빙인데 그래도 김 후보가 이겨서 다행이라는 생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8.17 전당대회 2주차 순회 경선 최고위원 선거도 개파 간 전면전으로 치달았습니다. 친명계 후보들은 정청래 책임론을, 친청계는 정청래 수호를 외치며 대리전을 펼쳤는데요.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최고위원 후보 사이 개파 대결은 한층 더 뚜렷해졌습니다. 포문은 친명계 후보들이 정청래 때리기로 열었습니다.
13: 대통령을 향한 비난과 모욕이 이어질 때 그러지 말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한 이유가 뭡니까?
14: 잘못했으면 30명이 때려도 100명이 때려도 맞아야 되는 게 정치인의 책임입니다.
12: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 등에 정 후보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날을 세우며 당정 일처론을 부각한 겁니다.
15: 대통령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에게 어깃장을 내겠습니까? 이제 끝내시고 아웃!
16: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그런 지도부 말고 당원들을 믿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11: 당정청 일원화를 완수할 수 있는 지도부,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에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2: 이에 맞선 친청계 후보들은 집단 몰매 정치라고 맞받으며 정성래 후보 엄호에 적극 나섰고
17: 1대5, 1대3, 1대 수십 명의 탁구리 정치를 탁구리 정치로부터 우리 정청래 대표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18: 아무리 전당대회 과정이라고 한들 전직 당대표를 공격하더라도 제가 금드는 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12: 선호투표제 도입과 추가 투표주장 등을 두고 친명계가 전당대회를 불공정 선거로 몰고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16: 투표가 끝난 지역이 있는데 보완 투표권을 주자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공정합니까? 짝짓기 그쪽 후보들 다 하셨잖아요.
12: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선 후보들이 서로를 물고 뜯으며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오는 17일 전당대회에서 어느 쪽이 승자가 되든 그 후유증은 적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새벽 시간대 경기 수원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함께 살던 모녀가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뻥 뚫린 창 너머 검게 그을린 천장이 보입니다. 새벽 4시 반쯤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아파트 2층 세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43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 있던 모녀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모녀는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방에 함께 있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0대 고령의 어머니와 하반신 마비를 앓던 60대 딸은 평소에도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물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숨진 모녀는 복지 대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시신을 부검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오전에는 평택 제천고속도로 서한성 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불이 났습니다. 차를 몰던 60대 여성은 스스로 몸을 피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0: 어제 오전 9시 50분쯤 전남 광주 여수시 오동도 근처 바다에서 선장과 일가족 4명이 탄 모터보트가 뒤집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선장과 가족 3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 가운데 선장은 숨졌습니다. 수색을 이어가던 해경은 오후 5시 30분쯤 남은 실종자 한 명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생후 이틀 된 신생아가 경찰의 도움으로 15분 만에 다른 상급병원으로 안전하게 응급 이송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3일 저녁 6시쯤 병원 인큐베이터에 입원해 있던 생후 이틀 된 신생아가 호흡곤란을 호소해 긴급하게 상급병원 전원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퇴근길 차량 정체가 이어졌던 상황으로 구급대원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수원 권선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파견됐습니다. 경찰관들은 순찰차 사이렌을 키며 긴급 호송 작전을 펼쳤고 시민들의 도움으로 신생아를 태운 구급차는 14km 떨어진 상급병원까지 15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군의 무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잇따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아닌 공화당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20: 앞서 미군의 요격미사일 부족으로 대규모 이란 공습을 중단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는 차고 넘친다고 반박했습니다.
21: We have a lot of ammunition, different types, but we have a lot of the mid-level stuff too. I mean, more than we could ever use, no matter what.
20: 하지만 실제로는 무기 부족 보도에 격노해 군사기밀 유출자 색출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할 뿐이라며 언론 보도에 여러 차례 불만을 터뜨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군의 무제한 탄약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무기 부족을 사실상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 We have others where it's a little bit tighter and we're getting them in on a daily basis. As you know, our defense companies are building more plants right now than at any point in history.
20: 무기 부족에 이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전쟁 비용도 트럼프 대통령에겐 큰 부담입니다. 파병과 무기 사용 등 군사 비용뿐 아니라 참전 용사에 대한 혜택까지 포함하면 이란 전쟁 비용이 1조 달러, 약 1410조 원 이상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란 전쟁이 6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미국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미국 가구당 1000달러, 약 141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여론 악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화가 난 건 자신이 아니라 공화당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오만과의 협상이 합의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배석한 아라그치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미국이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를 위반한 것에 대한 배상을 포함한 다른 요건들이 충족돼야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과 오만 양국이 새 임시 항로를 확정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으며 그 전까지 기존의 항로가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사망자가 1,810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여성들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수도 킨샤사 인근까지 확산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21: 5일 기준 민주 콩고의 에볼라 누적 확진자는 4,053명, 사망자는 1,850명으로 치명률은 45.7%에 달합니다. 이번 유행은 확진자 수 기준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동전 최대 규모의 유행도 넘어섰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여성들의 피해가 큰데 유니세프에 따르면 에볼라 발병 이후 숨진 어린이는 300명이 넘습니다.
22: Children make up nearly a quarter of confirmed cases, but almost a third of all deaths.
21: 감염에 대한 공포로 병원을 찾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지역에서는 최근 몇 달 사이 의료 서비스 이용이 40% 이상 감소했고 임산부들의 진료기 피로 산모 사망도 발병 이후 거의 두 배로 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이러스

0: Africa CDC, UNICEF and partners have deployed 13,000 community workers, reaching more than 2.4 million people with information on Ebola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1: 세계보건기구는 에볼라 백신 에르베보의 민족 항공의 임상 시험을 권고했습니다. 보건 당국은 킨샤사로 들어오는 모든 선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2: SK하이닉스가 중국 충칭 반도체 패키징 공장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 등을 인용해 현지 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지분 매각이 성사되면 그 가치는 약 30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잠재적 인수 후보로는 중국계 펀드와 현지 반도체 기업 등이 거론되며 SK하이닉스가 소수 지분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서부에서 건조한 날씨와 과도한 용수 사용으로 미국 최대 인공 저수지인 미드호 수위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연방 매립청은 장기간 가뭄과 이상 기온으로 미드호 수위가 317m까지 내려갔다며 종전 최저 기록을 4년 만에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강의 또 다른 저수지인 파월호도 수위가 내려가면서 몇 주 안에 최저 수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 조사 활동을 벌인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서쪽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한국 조사선이 와이어 같은 물체를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전 동의 없는 조사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대사관과 외교부에 사전 동의 없이 이뤄진 조사를 용납할 수 없으며 강하게 항의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매번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의 영토라며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해왔습니다.
3: 오늘도 푹푹 찌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극한 폭염은 누그러지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며 날이 무척 덥겠는데요. 우선 아침까지 열대야 기준인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곳이 많겠고요.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 34도, 대전 34도, 부산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이어집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과 산간, 경북 북동부에는 오전까지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내일까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한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해안에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서울 기온이 33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 이상으로 YTN 24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해제됐지만 서쪽 대부분 지역에서는 여전히 심한 더위가 이어졌고 일부 지역은 39도를 넘었습니다. 동해안에는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졌고 제주에는 강풍과 높은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보름 가까이 이어졌던 폭염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서쪽 지역의 심한 더위는 여전했습니다. 경기 화성 만세구는 39.5도, 부천 원미구는 39.1도까지 치솟았고 여주 가남읍과 충남 홍성 서부면, 서울 구로구 등도 38도를 넘었습니다. 서울 공식 최고 기온도 36.8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대부분 지역은 35도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동해안은 대부분 30도를 밑돌며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오전 한때 강릉에는 시간당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2: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북쪽은 고기압, 남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동풍이 해수면 온도가 높은 동해상을 지나 유입되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1: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중국을 향하는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강...

0: 강풍과 높은 물결도 이어졌습니다. 태풍이 중국으로 완전히 멀어지기 전까지는 제주와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북쪽 상층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울 낮 기온이 34도까지 내려가는 등 더위가 한층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1: 이제 폭염의 영향권에서 한시름 놓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온 자체가 폭염특보 수준에 준하는 매우 높은 기온입니다.
0: 극한 폭염은 주춤해도 더위는 계속되는 만큼 건강관리도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2: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강릉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에 도로가 물에 잠기고 상가 수십 곳이 침수됐습니다. 계곡에서는 피서객들이 고립됐고 높은 파도에 해수욕장 물놀이도 금지됐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3: 오전 한때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강릉 도심. 도로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맨홀에서는 빗물이 역류하고 차량은 거센 물살을 헤치며 위태롭게 지나갑니다. 상가 CCTV에는 빗물이 차오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고 일대 상가 수십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4: 정말 한 5분 사이에 물이 엄청 높게 쌓이더니 맨홀 뚜껑이 다 들려서 올라오고 가게 안으로 막 물이 들이치고.
3: 강원 동해안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도 잇따라 내려졌습니다. 해수욕장에는 강한 비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비로 동해안의 기온은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높게 일면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변에 늘어섰던 파라솔은 비바람에 날아갈 것을 우려해 모두 접어놨습니다. 높은 파도에 물놀이가 금지되면서 해변을 찾은 피서객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5: 시원하고 좋긴 한데요. 파도를 보니까 기분은 좋은데 물속에 못 들어가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3: 동해안에 쏟아진 폭우는 인접한 내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속초와 맞닿은 인제 백담사 인근 계곡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피서객 7명이 고립됐다가 119 구조대에 의해 1시간 반 만에 구조됐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오전 10시 10분쯤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7터널 인근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오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기상청은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다며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2: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하루 3명이 숨지고 온열 질환자도 다시 2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전국 온열질환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보면 지난 3일 이후 주춤했던 사망자가 다시 늘면서 어제 하루에만 3명이 숨졌습니다. 이로써 올해 5월부터 숨진 사람은 누적 26명에 달하고 환자는 3,0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 환자 발생 비중은 60대가 18.2%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5.9%, 40대가 13.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록적 폭염으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냉방, 환기시설 점검 등 현장관리를 강화합니다. 송민영 농식품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전북 익산시의 육개농장과 상추재배농가를 찾아 전기시설 관리 상황과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송 장관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라며 현장에서는 가축관리와 농작물 생육관리 등 폭염 대응 요령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제주 인천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5.67%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지난주 충청과 부울경 결과까지 합산한 중간 집계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상대로 아슬아슬하게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6: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제주 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인천을 지역구로 둔 송영길 후보는 10.17%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충청과 부울경까지 합산한 중간 결과에서도 0.87%포인트 차이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두 후보 사이 치열한 접전 속 견제와 신경전도 내내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방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게 자신이라고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고,
7: 저에게 100% 신뢰를 보여주고 제게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준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6: 정청래 후보는 지난 2002년 대선을 소환해 신명을 자처하는 김민석 후보를 믿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8: 노무현을 배신하고 청몽전으로 날아갔던 그 아픈 추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엇을 믿고 진문서를 내줍니까?
6: 김 후보가 화합을 이야기하자 정 후보는 사과부터 하라고 치받기도 했습니다.
9: 당의 모든 경선 갈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실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화합하고 확장하겠습니다.
8: 반분신으로 지력당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잘해보자고요. 잘해보세요.
6: 홍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향해 검찰개혁이 끝났으니 더는 연임할 필요가 없다면서 왜 순수한 노사모 모임을 정치에 이용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 노무현을 만든 광주시민, 5월 항쟁의 죄인 광주시민을 모욕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약을 팔라 그러냐고.
6: 제주 인천 지역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1위에 올랐는데 충청과 부울경 투표까지 합산해보면 여전히 최민희 후보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간 순위 5위 안에는 기존처럼 신명계 박선원, 서미와 김용 후보, 신청계 최민희, 한민수 후보가 자리했습니다. 이제 강원과 대구, 경북, 호남과 서울, 경기, 순회 경선이 남았는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초접전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누적 득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누르고 역전한 가운데 두 후보는 서로를 견제하는 메시지를 내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제주 인천 경선 결과 발표 뒤 SNS에 평화 제주, 글로벌 인천 승리의 격려에 감사하다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제주 인천 경선 결과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힘을 주는 권리당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내일 강원과 대구, 경북에서 또 역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도 유튜브 방송에서 아직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어 다행이라며 두 후보 격차가 박빙인데 그래도 김 후보가 이겨서 다행이라는 생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8.17 전당대회 2주차 순회 경선 최고위원 선거도 개파 간 전면전으로 치달았습니다. 친명계 후보들은 정청래 책임론을, 친청계는 정청래 수호를 외치며 대리전을 펼쳤는데요.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최고위원 후보 사이 개파 대결은 한층 더 뚜렷해졌습니다. 포문은 친명계 후보들이 정청래 때리기로 열었습니다.
12: 대통령을 향한 비난과 모욕이 이어질 때 그러지 말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한 이유가 뭡니까?
13: 잘못했으면 30명이 때려도 100명이 때려도 맞아야 되는 게 정치인의 책임입니다.
11: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 등에 정 후보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날을 세우며 당정 일처론을 부각한 겁니다.
7: 대통령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에게 어깃장을 내겠습니까? 이제 끝내시고 아웃!
14: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그런 지도부 말고 당원들을 믿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15: 당정청 일원화를 완수할 수 있는 지도부,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에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1: 이에 맞선 친청계 후보들은 집단 몰매 정치라고 맞받으며 정청래 후보 엄호에 적극 나섰고,
16: 1대5, 1대3, 1대 수십 명의 탁구리 정치를, 탁구리 정치로부터 우리 정청래 대표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17: 아무리 전당대회 과정이라고 한들 전직 당대표를 공격하더라도 제가 금드는 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11: 선호투표제 도입과 추가 투표주장 등을 두고 친명계가 전당대회를 불공정 선거로 몰고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14: 투표가 끝난 지역이 있는데 보완 투표권을 주자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공정합니까? 짝짓기 그쪽 후보들 다 하셨잖아요.
11: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선 후보들이 서로를 물고 뜯으며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오는 17일 전당대회에서 어느 쪽이 승자가 되든 그 후유증은 적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2: 새벽 시간대 경기 수원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함께 살던 모녀가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뻥 뚫린 창 너머 검게 그을린 천장이 보입니다. 새벽 4시 반쯤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아파트 2층 세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43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 있던 모녀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모녀는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방에 함께 있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0대 고령의 어머니와 하반신 마비를 앓던 60대 딸은 평소에도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물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숨진 모녀는 복지 대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시신을 부검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오전에는 평택 제천고속도로 서안성 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불이 났습니다. 차를 몰던 60대 여성은 스스로 몸을 피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2: 어제 오전 9시 50분쯤 전남 광주 여수시 오동도 근처 바다에서 선장과 일가족 4명이 탄 모터보트가 뒤집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선장과 가족 3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 가운데 선장은 숨졌습니다. 수색을 이어가던 해경은 오후 5시 30분쯤 남은 실종자 1명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생후 이틀 된 신생아가 경찰의 도움으로 15분 만에 다른 상급병원으로 안전하게 응급 이송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3일 저녁 6시쯤 병원 인큐베이터에 입원해 있던 생후 이틀 된 신생아가 호흡곤란을 호소해 긴급하게 상급병원 전원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퇴근길 차량 정체가 이어졌던 상황으로 구급대원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수원 권선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파견됐습니다. 경찰관들은 순찰차 사이렌을 키며 긴급 호송 작전을 펼쳤고 시민들의 도움으로 신생아를 태운 구급차는 14km 떨어진 상급병원까지 15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군의 무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잇따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아닌 공화당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9: 앞서 미군의 요격미사일 부족으로 대규모 이란 공습을 중단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는 차고 넘친다고 반박했습니다. No matter what. 하지만 실제로는 무기 부족 보도에 격노해 군사기밀 유출자 색출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할 뿐이라며 언론 보도에 여러 차례 불만을 터뜨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군의 무제한 탄약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무기 부족을 사실상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 We have others where it's a little bit tighter and we're getting them in on a daily basis. As you know, our defense companies are building more plants right now than at any point in history.
19: 무기 부족에 이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전쟁 비용도 트럼프 대통령에겐 큰 부담입니다. 파병과 무기 사용 등 군사 비용뿐 아니라 참전 용사에 대한 혜택까지 포함하면 이란 전쟁 비용이 1조 달러, 약 1410조 원 이상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란 전쟁이 6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미국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미국 가구당 $1,000, 약 141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21: 이란 전쟁 장기화로 여론 악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화가 난 건 자신이 아니라 공화당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오만과의 협상이 합의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배석한 아라그치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미국이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를 위반한 것에 대한 배상을 포함한 다른 요건들이 충족돼야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과 오만 양국이 새 임시 항로를 확정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으며 그 전까지 기존의 항로가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사망자가 1,810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여성들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수도 킨샤사 인근까지 확산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0: 5일 기준 민주 콩고의 에볼라 누적 확진자는 4,053명, 사망자는 1,850명으로 치명률은 45.7%에 달합니다. 이번 유행은 확진자 수 기준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동전 최대 규모의 유행도 넘어섰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여성들의 피해가 큰데 유니세프에 따르면 에볼라 발병 이후 숨진 어린이는 300명이 넘습니다.
1: Children make up nearly a quarter of confirmed cases, but almost a third of all deaths.
0: 감염에 대한 공포로 병원을 찾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지역에서는 최근 몇 달 사이 의료 서비스 이용이 40% 이상 감소했고 임산부들의 진료기 피로, 산모 사망도 발병 이후 거의 두 배로 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이러스가 수도 킨샤사로 번질 가능성입니다. 콩고강을 따라 킨샤사로 가던 배에 타고 있던 32살 남성이 발열과 설사 증세를 보여 배에서 내린 뒤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해당 선박은 1,700km를 더 운항한 뒤 킨샤사에서 65km 떨어진 말루쿠에서 보건 당국에 의해 멈춰섰습니다. 승객 300명 전원이 검사받았고 일심 증상을 보인 7명도 에볼라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 Community confidence is key. Together with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the Africa CDC, UNICEF and partners have deployed 13,000 community workers, reaching more than 2.4 million people with information on Ebola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0: 세계 보건 기구는 에볼라 백신 에르베보의 민주 콩고 내 임상 시험을 권고했습니다. 보건 당국은 킨샤사로 들어오는 모든 선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2: SK 하이닉스가 중국 충칭 반도체 패키징 공장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 등을 인용해 현지 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지분 매각이 성사되면 그 가치는 약 30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잠재적 인수 후보로는 중국계 펀드와 현지 반도체 기업 등이 거론되며 SK 하이닉스가 소수 지분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서부에서 건조한 날씨와 과도한 용수 사용으로 미국 최대 인공 저수지인 미드호 수위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연방 매립청은 장기간 가뭄과 이상 기온으로 미드호 수위가 317m까지 내려갔다며 종전 최저 기록을 4년 만에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 강의 또 다른 저수지인 파월호도 수위가 내려가면서 몇 주 안에 최저 수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 조사 활동을 벌인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서쪽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한국 조사선이 와이어 같은 물체를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전 동의 없는 조사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대사관과 외교부에 사전 동의 없이 이뤄진 조사를 용납할 수 없으며 강하게 항의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매번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의 영토라며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해왔습니다.
21: 오늘도 푹푹 찌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극한 폭염은 누그러지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며 날이 무척 덥겠는데요. 우선 아침까지 열대야 기준인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곳이 많겠고요.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 34도, 대전 34도, 부산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이어집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과 산간, 경북 북동부에는 오전까지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내일까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한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해안에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서울 기온이 33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 이상으로 YTN 24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주말에도 서쪽 지역엔 40도에 육박하는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어제 200명을 넘었고 3명이 숨졌는데 정부는 심각한 더위에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2: 동해안 지역엔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한때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기고 상가가 침수되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4: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물량 확대와 조기 착공 여부가 관건인데 수도권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제주와 인천 순회경선 결과가 곧 발표됩니다. 지난주 1, 2위간 박빙 결과가 나온 만큼 오늘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4: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군의 무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잇따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군 수뇌부에선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해제됐지만 서쪽 대부분 지역에선 여전히 심한 더위가 이어졌고 일부 지역은 39도를 넘었습니다.
2: 동해안에는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졌고 제주에는 강풍과 높은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보름 가까이 이어졌던 폭염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서쪽 지역의 심한 더위는 여전했습니다. 경기 화성 만세구는 39.5도, 부천 원미구는 39.1도까지 치솟았고 여주 가남읍과 충남 홍성 서부면, 서울 구로구 등도 38도를 넘었습니다. 서울 공식 최고 기온도 36.8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대부분 지역은 35도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동해안은 대부분 30도를 밑돌며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오전 한때 강릉에는 시간당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22: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북쪽은 고기압, 남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동풍이 해수면 온도가 높은 동해상을 지나 유입되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5: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중국을 향하는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강풍과 높은 물결도 이어졌습니다. 태풍이 중국으로 완전히 멀어지기 전까지는 제주와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북쪽 상층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울 낮 기온이 34도까지 내려가는 등 더위가 한층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23: 이제 폭염의 영향과 연관해서 한숨 놓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온 자체가
24: 엄청 높게 쌓이더니 맨홀 뚜껑이 다 들려서 올라오고 가게 안으로 막 물이 들이치고
3: 강원 동해안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도 잇따라 내려졌습니다. 해수욕장에는 강한 비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비로 동해안의 기온은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높게 일면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변에 늘어섰던 파라솔은 비바람에 날아갈 것을 우려해 모두 접어놨습니다. 높은 파도에 물놀이가 금지되면서 해변을 찾은 피서객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25: 시원하고 좋긴 한데요. 파도를 보니까 기분은 좋은데 물속에 못 들어가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3: 동해안에 쏟아진 폭우는 인접한 내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속초와 맞닿은 인제 백담사 인근 계곡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피서객 7명이 고립됐다가 119 구조대에 의해 1시간 반 만에 구조됐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오전 10시 10분쯤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7터널 인근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오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기상청은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다며

0: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1: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하루 3명이 숨지고 온열 질환자도 다시 2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전국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보면 지난 3일 이후 주춤했던 사망자가 다시 늘면서 어제 하루에만 3명이 숨졌습니다. 이로써 올해 5월부터 숨진 사람은 누적 26명에 달하고 환자는 3,0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 환자 발생 비중은 60대가 18.2%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5.9%, 40대가 13.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록적 폭염으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냉방, 환기시설 점검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합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전북 익산시의 6개 농장과 상추 재배 농가를 찾아 전기시설 관리 상황과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송 장관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라며 현장에서는 가축관리와 농작물 생육관리 등 폭염 대응 요령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곳에선 시민들은 가까운 실내 놀이터와 도심 물놀이장으로 향했습니다.
2: 멀리 떠나지 않아도 시원한 휴일을 보내려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3: 에어 미끄럼틀을 내려오는 아이들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피어 있고, 물 위에서 원형통을 굴리며 신이 난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끊이질 않습니다. 충북 청주 오스코에 아이들을 위한 대형 실내 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4: 대형 전시와 세미나가 열렸던 공간이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로 탈바꿈했습니다.
3: 아이와 실내 놀이터를 찾은 부모들은 무더위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5: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밖에서 노는 건 한계가 있고 실내 놀이터 쓰다가 오게 됐는데요. 쾌적하고 시원해서 너무 만족돼요. 네, 너무 좋습니다.
3: 여기에 유원지에서나 있을 법한 대형 놀이기구는 물론 다양한 먹거리도 마련돼 종일 발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6: 저번에 한번 왔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또 온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왔을 때도 되게 다양한 놀이 체험 있어가지고 애들 되게 잘 놀았었어요.
7: 다 재밌었어요.
3: 도시 물놀이장에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몰렸습니다.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날려보고 아이들은 온몸을 물에 던지고 친구들과 물장구를 치기도 합니다. 시원한 물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멀리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심 속 피서지가 됩니다.
8: 날씨가 뭐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뭐 애들 뭐 나 다른데 가기는 그렇고 물놀이하기는 딱 좋고 여기가 애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3: 시민들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무더운 여름날의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2주차를 맞아 오전 제주에 이어 지금은 인천에서 합동 연설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인 저녁 7시쯤엔 제주와 인천 권리당원 투표 결과도 발표되는데 앞으로 전당대회 판세를 짐작해볼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양동훈 기자, 인천 합동 연설회가 한참 진행 중이죠?
9: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4시부터 인천 합동연설회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예정보다 40여 분 늦게 연설회가 개회했습니다. 지금은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가 진행되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 추첨으로 결정된 순서대로 당 대표 후보들의 연설이 이어집니다. 앞서 오전 제주 합동연설회 자리에서도 후보들 사이 신경전이 치열했는데요. 김민석 후보는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당의 경선 갈등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다며 실력주의 인사와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10: 당의 토론 문화를 대혁신하겠습니다. 왜 당원끼리 비하하고 왜 당원끼리 비난하고 왜 당원끼리 욕합니까?
9: 그러자 정청래 후보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로 당과 당원들을 공격해 표 많이 얻었느냐고 쏘아붙이며 사과부터 하고 화합을 얘기해야 하지 않느냐고 직격했습니다.
11: 반분신으로 진흙탕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잘해보자고요.
12: 잘해보세요.
9: 송영길 후보는 당청 엇박자가 연일 뉴스 1면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 후보가 연임할 이유가 없다며 나머지 개혁은 자신이 하겠다고 정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13: 조희대 탄핵 송영길이 추진하겠습니다.
14: 검찰개혁은 마무리됐고 사법개혁은 저 송영길이 마무리하겠습니다.
9: 후보자 모두의 정견 발표가 끝나면 제주와 인천 순회 경선 권리당원 투표의 개표 작업을 거친 뒤 결과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연설회가 지연됨에 따라 결과 발표도 당초 예정보다 늦은 오후 7시 전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 네, 지난주 경선에서 정청래, 김민석 후보 사이 박빙 승부가 펼쳐진 만큼 오늘 결과에도 관심 쏠리죠.
9: 네, 지난 주말 충청권과 부울경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의 0.99%포인트 차 박빙 우세를 보였습니다. 첫 주 차에 워낙 미세한 차이가 난 만큼 이번 주 순회 경선 결과가 판세를 짐작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결과가 발표될 제주, 인천의 권리당원 비중은 전체 당원의 6%를 조금 넘는 정도지만 전당대회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 수치보다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크게 우세를 점할 경우 내일 강원과 대구, 경북은 물론 다음 주로 예정된 최대 승부처 호남과 수도권 당심까지 연달아 흡수하는 밴드웨건 효과, 편승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까지 3위인 송영길 후보의 경우 인천에서만 6선 의원을 지냈고 인천광역시장까지 역임한 만큼 오늘 경선에서 당심을 모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권리당원 최고위원 투표 결과에서는 친청계 최민희 후보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후보가 뒤를 이었는데요. 친명 박선원, 서미화, 김용 후보와 친청 최민희, 한민수 후보는 조금 전 제주 전당대회에서도 서로를 겨냥한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지난주 순위가 유지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주자들 간 신경전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권리당원이 몰린 호남 경선을 앞두고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건데 전당대회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3: 순회 경선 시작부터 당권 주자들은
7: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 이지오 문화콘텐츠학 박사의 깊이 있는 시선으로 한국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지금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사회 전반의 큰 흐름까지 다채로운 한국인의 삶을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5: 라디오 서울 청취자분들 안녕하세요. 한국의 요모조모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라디오 서울의 컬럼니스트 이지호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스타가 된 한국 문화, 그 이면의 복잡한 진실과 K컬처 열풍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었지요. 또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한국 음식을 찾는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K-POP, K-드라마, K-푸드를 비롯한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K-컬처 열풍이라는 말이 일상어가 되었고요. 이제 한국 문화는 글로벌 트렌드를 이끄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공 스토리 뒤에는 우리가 미처 들여다보지 못한 복잡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데요. K-컬처 열풍이 가져온 변화와 그 이면의 진실을 살펴보는 것은 단순한 자화자찬을 넘어서 우리 사회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기도 하죠. K-컬처의 글로벌 성공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이 성공이 모든 창작자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가져다 주었는지는 의문입니다.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동안 실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작가, 연출가, 음악가, 스태프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K-POP 산업의 경우 아이돌 그룹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극도로 경쟁적인 연습생 시스템과 장시간 노동, 불공정한 수익 분배 구조가 존재합니다. 드라마 제작 현장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글로벌 플랫폼의 투자로 제작비는 늘어났지만 여전히 많은 제작진들은 야근과 주말 근무에 시달리면서 번아웃을 호소하기도 하죠. K-컬처의 글로벌 성공은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높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딜레마를 가져왔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적 색채를 희석시키거나 반대로 한국적인 것을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여 클리셰에 빠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시청자들의 취향에 맞추려다 보니 한국 문화의 복잡하고 미묘한 맥락들이 단순화되거나 왜곡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김치, 한복, 전통음악 등이 마치 한국 문화의 전부인 양 포장되면서 현대 한국인들의 실제 삶과는 거리가 먼 이미지가 고착화되기도 합니다. 또한 글로벌 성공의 공식을 따라가려는 관성이 오히려 창의성을 제약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또한 K컬처 열풍의 또 다른 문제는 한국 문화가 소비의 대상으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한국 음식점이 전 세계에 늘어나고 있지만요. 그 음식이 담고 있는 문화적 맥락이나 역사적 배경까지 함께 전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K-POP을 좋아하는 외국 팬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때로는 피상적인 이해에 머물거나 로맨틱한 환상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한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K-컬처의 성공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높아졌지만 정작 우리 문화의 깊이 있는 가치나 전통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경우가 많죠. 글로벌 성공에만 주목하다 보니 상업적 성과로 환원되지 않는 문화의 본질적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K-컬처 열풍이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가능한 문화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창작 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테고요. 다양한 장르와 실험적 작품들이 설 자리를 마련해서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글로벌 성공에만 매몰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도 필요하겠죠. 해외 시장을 의식한 콘텐츠 제작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우리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발굴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문화상품의 수출을 넘어서 진정한 문화 간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죠. 진정한 문화 강국은 단순히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받고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으며 문화가 상품이 아닌 삶의 일부로 자리 잡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K-컬처 열풍이 가져온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전하고 동시에 우리 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글로벌 스타가 된 한국 문화가 진정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우리 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K-컬처 열풍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이야기해 보았고요.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들, 저의 칼럼은 라디오 서울과 한국TV에서 발행하는 H매거진에서도 열람이 가능하고요. 이 H매거진은요, 작년 6월 21일부로 미국 동부지역까지도 참가를 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호였습니다.
7: 지금까지 이지호 문화 콘텐츠학 박사의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이용구의 시네마 천국의 이용구입니다. 발레리오 주를리니 감독의 가방을 든 여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죠.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이 나를 아주 조금이라도 필요로 한다면 달려가리라 마음먹었어요. 당신은 나를 필요로 해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말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필요로 해준 유일한 사람이 될수 있는지 또 그러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첫곡 들으시겠습니다.

뜨거운 8월의 여름날, 청취자들을 단숨에 1942년의 아련한 추억 속으로 안내할 클래식 영화였죠. 음악의 거장 미셸 르그랑의 최고 명작이었던 1942년의 여름 메인 테마곡이었죠. 로버트 멀리건 감독, 제니퍼 오닐 주연의 1971년도 영화였습니다. 6분이 넘는 풍성한 풀 오케스트라 버전을 들으셨는데요. 8월 8일이라는 그 날짜, 계절감에 이보다도 완벽하게 어울릴 수 없는 감성 오프닝 선곡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1972년 제44회 아카데미 시상식 음악상 수상을 했고,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여름, 뉴잉글랜드의 작은 섬으로 휴가를 온 15세 소년 하미가 참전 남편을 기다리는 연상녀인 도로시를 흠모하며 겪는 풋풋하고도 애틋한 성장통을 그린 자전적 영화였습니다. 미셸 르그랑 특유의 감화력 높은 피아노 선율이 돋보이는 곡이었다고 할수 있겠죠. 다음은 서부 영화 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가 작곡했던 영화 옛날 옛적 서부에서의 메인 테마 들으시겠습니다.

옛날 옛적 서부에서의 메인 테마에 프렌치 팝의 여왕 미레이 마띠유의 목소리를 얹었죠. 앙주 후뒤 흡이앙드하 언젠가 당신은 돌아오리라. 어쩌면 1968년작 옛날 옛적 서부에서의 원곡은 영화 속 여인공 질, 즉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의 테마였다고 할수 있겠는데, 이탈리아의 소프라노 에다 드레소의 스캣보컬로 유명한 연주곡이기도 했는데, 이걸 미레이 마띠우가 다시 불러 히트를 쳤죠. 미레이 마띠우는 프랑스어의 발음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R 발음이 있습니다. R 발음을 흐 발음을 내거든요. 그런데 미레이 마띠우는 이걸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르 발음을 처음으로 도입했던 그런 프랑스인 가수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1960년에 발표돼서 세계 영화사를 새로 썼던 알랭 딜롱 주연의 불멸의 명작 태양은 가득히의 메인 테마곡을 들으시겠습니다.

밴드부트로 재해석했던 라플라주, 즉 해변이라는 곡이고요. 니노 로타가 작곡한 불멸의 선율입니다. 여기에 1965년 실버리 스트링스의 사운드가 엎혀지죠. 이 해변이라는 곡은 찰랑거리는 연주가 마치 지중해에 출렁이는 파도를 연상시키게 하는데, 어쨌든 르네 클레망 감독의 명작 태양은 가득히는 가난하지만 야망으로 가득 찬 청년 탐 리플리가 부유한 친구 필립을 질투하다 못해 그를 살해하고 그 신분을 빼앗는 비극적 욕망을 따른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진짜 매력은 잔인하도록 아름다운 대비에 있죠. 범죄가 일어나는 부대가 어둡고 캄캄한 뒷골목이 아니라 눈이 부실 정도로 시원하고 청량한 지중해 바다 위 요트라는 점입니다. 청량한 햇살과 파도 소리 위로 주인공의 욕망과 불안함이 교차할 때이 곡이 등장하죠. 태양은 가득한데 가슴속은 차갑다. 충격의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서 탐 리플리는 친구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그의 재산과 연인까지 차지했다고 믿으면서 바닷가 의자에 누워 와인을 마십니다. 그리고 그두 유명한 대사를 남기게 되죠. 태양은 가득히 최고야.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인양되던 요트 닷줄에 엉켜있던 친구의 시신이 끌려 올라오며 경찰이 그를 향해 걸어오죠. 잔인하도록 맑은 하늘 아래서 맞이하는 이 완벽한 종말과 반전은 영화사상 가장 강렬한 엔딩 중 하나로 꼽힐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Feeling Love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개봉했던 1978년 이탈리아 영화 Feeling Love의 주제가 모리스 엘버트의 Feeling 들으실게요.

많은 분들이 유아 감독의 말죽거리 잔혹사 삽입곡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1978년 이탈리아와 일본의 합작 영화였던 Feeling Love의 주제가였죠. 감독은 루게로 데오 타토, 주연은 칼로 루포와 비토리오 가레아찌가 연기를 보였는데요. 가난하지만 수영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던 청년 디에고가 코치의 동생인 클라우디아와 사랑에 빠지지만 불치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 후에도 삶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수영대회와 사랑할 만한 제로성 멜로 영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다음은 그리스 출신의 세계적인 디바 나나 무스쿠리가 1968년에 발표했던 감성 샹송 에쿠테 들어보아요. 들으시겠습니다.

1968년 발표했던 프랑스 앨범 슬라비 샹테 등에 수록된 대표 향송 수록곡이죠. 에코테 하면은 들어보세요. 뭐 영어로 리슨 같은 겁니다. 내 마음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더없이 좋은 곡이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영화 음악의 거장 프란시스 레이가 1970년에 만들었던 영화 해피 쏟아지는 눈동자의 주제가 뉘 솔레이 블랭 레지우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을 듣는 순간 마치 햇빛 쏟아지는 눈동자 그리고 해변 뭐 이런 게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 곡은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자 출신의 가수 세브린와 작곡가 프란시스 레이가 직접 목소리를 맞춰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제목처럼 눈이 부시도록 상쾌한 멜로디, 두 사람의 나란한 읊조름이 한여름밤의 무더위로 시원한 바람처럼 식혀주었다고 할수 있겠네요. 다음은 거장 블레이크 에드워즈 감독과 줄리 앤드루스 주연의 1970년 명작 뮤지컬 스파이 영화 미래의 수록곡이자 할리우드 영화 음악의 대부 헨리 맨시니가 작곡한 집시 바이올린 들으시겠습니다.

이 영화의 음악을 맡은 헨리 맨시니가 1971년 제4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악상 및 주제가상 후보에 올랐고 골든글로브 주제가상을 거머쥔 바 있었죠. 다음은 어느 화창한 여름날 아침에라는 제목을 가졌던 국내 한국에서 LP 발매 및 라디오 방송 당시에는 어느 개인 날 아침 갑자기로 발표됐던 장 루체 오케스트라의 곡 바흐 앤 부호 마르땡 대떼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은 장볼 벨몽도 주연의 프랑스 영화 여름날 아침의 범죄, 즉 바흐 뭐 느떼 마땡엥 어느 화창한 여름 아침의 범죄 뭐 이런 영화의 메인 테마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어느 개인 날 아침 갑자기라는 특유의 감성적인 한글 제목으로 소개돼서 큰 사랑을 받았죠. 이후 장 루체 오케스트라가 특유의 팝 오케스트라 편곡이 가미되면서 70년대, 80년대 음악다방에서 여름 하면 단골로 틀어주던 대표적인 샹송 오케스트라 트랙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클로드 르누스 감독과 장폴 벨몽도 아니 지라르도 주연의 1969년 명작 영화 사나이 마음에 드는 여인 에놈 꿰모플레의 수록곡인 콘체르토 푸르 라팽댕 아무호 어느 사랑의 끝을 위한 협주곡 들으시겠습니다.

이 영화 제목은 아무래도 영국, 미국에서 쓰였던 제목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Love is a funny thing. 뭐 즐거운, 재미있는 생각. 뭐 이렇게 할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한국 개봉명이 사나이 마음에 드는 여인이라고 했고, 일부 팝 팬들 사이에서는 주제곡 제목을 사랑의 협조곡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장폴 벨몽도가 형사 역으로 나왔고 아니 지라르도가 프랑스 여배우 역으로 나왔다. 뭐 그리고 프란시스 레이의 음악이 쓰여졌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한국에서 설명을 잘못한 겁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형사가 아니고 미국에서 영화 음악을 작업하던 작곡가 앙리와 프랑스 여배우 프랑수아즈가 만난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빠져들면서 라스베거스와 그리고 미국 남서부로 여행을 떠나죠. 둘은 사랑하지만 각자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의 만남으로 인해 갈등하다 각자의 길로 돌아가는 로맨스 드라마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요즘 AI 시대지만 사실 영화를 직접 보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영화로 해석을 하기 때문이죠. 클로드 르루슈 감독과 장폴 벨몽도는 이 작품 외에도 1988년도의 영화 한국에서는 파란만장이라고 개봉을 했는데, 하여튼 이 영화에서도 함께 작업을 해서 장폴 벨몽도가 세자르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죠. 세자르 영화제는 뭐 프랑스의 대종상 영화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리스 저항 음악의 거장 미키스 테오도라키스가 작곡했던 기차는 8시에 떠난 해를 조수미 씨 음성과 그리고 그리스의 국민 가수 아그네스 발차의 목소리 두 개를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같은 노래이면서도 참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죠. 왜 기차는 8시에 떠날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 저항하던 그리스 반나치 저항군 청년이 8시 기차를 타고 따라 돌아오지 않는 비극적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저항과 이별의 노래이기 때문이죠. 그리스 출신의 세계적인 메조 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 그녀가 전 세계적인 데이트를 기록했고 이걸 한국에 나온 전설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특유의 투명하고 정교한 미성으로 조국을 위해 떠난 이의 슬픔을 한층 더 우아하고 애절한 고전적 미학으로 승화시켰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은구의 시네마 전곡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2부 첫 곡은 피에트로 제르미 감독의 1959년 리얼리즘 명작 영화 화려한 사기꾼의 메인 테마곡이자 감독의 딸인 알리다 첼리가 15세의 나이로 불러 전 세계를 울렸던 시노 메모로 죽도록 사랑해서 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모레 아모레 아모레 미오만 생각하시겠죠. 뭐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 영화의 주제가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역시 제가 좋아하는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가 등장하죠. 뭐 이 배우는 뭐 가방을 든 여인 그리고 뭐 수줍은 연인 유혹당하고 버림받다 뭐 이런 영화들 많이 나왔고 영화의 작곡가들 대부분 보면 카를로 루스티켈리가 주로 하게 되었죠. 시노메 모노 하면은 영어로 If I Don't Die 뭐 Otherwise I Will Die 한국어로 번역하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그런데 이걸 감성적으로 번역하게 되면 죽도록 사랑해서 라는 극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15살의 어린 나이에 믿기지 않는 절제된 애수와 진솔한 음색으로 영화의 수록곡을 넘어 이탈리아 깐존의 전설이 된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역시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페피노 가글리아르디가 불렀던 체 부올로 케스타 뮤지카 스타세라 오늘 밤 이 음악은 무엇을 원하는가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아, 이곡 가셨을 것 같습니다. 1969년 세르지오 카프라리 감독의 이탈리아 영화 라플라조 메인 스코어 및 테마곡으로 삽입돼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 이 곡은 아마도 젊은 세대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 가이리치 감독의 영화 맨 프롬 언클에서도 주인공 솔로가 장갑차 안에서 여유롭게 이탈리아 음식을 먹으며 추격전을 바라보는 명장면에 삽입이 됐죠. MZ세대와 젊은 영화 마니아들에게도 다시 한번 폭발적인 화제를 모은 바 있었죠. 세르지오 카프라리 감독 역시 이태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는 파격적인 청춘 멜로 영화였고요. 부유하고 자유분방한 의대생 구이도와 그의 절친한 친구 구스티노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 안젤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셋은 우정과 사랑의 경계를 넘어 미묘하고 파격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소유하려는 정신적 기싸움이 집착으로 점점 깊어지면서 비극적인 정서적 혼란으로 치달아가는 청춘들의 방황을 감각적으로 그려냈죠. 그래서 제목이 라 플라조, 즉 집착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가방을 든 여인의 주제가였죠. 미나의 Il cielo in una stanza. 뭐 영어로 번역하면 The sky in a room. 한국어로는 행복은 가득히로 번역됐던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 곡은 팬들에게는 행복은 가득히라는 제목으로 더 친숙한 곡일진데, 너와 함께 이 방에 있을 때면 지붕은 사라지고 방 안에 푸른 하늘이 펼쳐진다는 가사가 아름답죠.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짧은 순간이 영원히 되는 낭만을 담아낸 곡입니다. 그래서 원 제목을 번역하게 되면 한방 안에 펼쳐진 하늘, 그래서 영어로 번역했을 때 The sky in a room, This world we love in, 뭐 벨렐리오 줄리니치 감독과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 주연의 1961년 이탈리아 영화 가방을 든 여인의 주요 테마로 쓰인 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슴을 깊숙하게 울리는 희귀한 LP 명곡 한곡 들으실 텐데요. 전설적인 서사 미국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조앤 글래스 과학이 1971년에 발표했던 불멸의 명곡 The Centaurus, 켄타우루스 들으시겠습니다.
1: On that hill, a centaur stands.

저에게 이 곡은 추억의 LP 판으로 들었던 곡인데 카세트 테이프로 듣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사실 이게 더 어울리는 그런 곡이라고 보겠는데요. 켄타우로스 뭐 그렇게 알면 다 알죠. 밤의 디스크쇼 같은 데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곡 중에 하나입니다. 작곡가이자 시인이었던 쉘 실버스타인이 쓴 시에 음료를 붙여 1971년에 발표된 곡인데 쉘 실버스타인 하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작가이기도 하죠. 미국 현지보다 한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 포크 클래식 팝 매니아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고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도 삽입이 되었죠. 특유의 잔잔하게 읊조리는 프롤로그, 후반부에 폭발하는 첼로와 바이올린의 선율, 그리고 애절한 보컬 라인이 한국인의 한 정서와 완벽히 맞아떨어진 곡이기도 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경계에 서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외롭게 살아가는 켄타우로스의 슬픔이 노랫말에 그대로 녹아있죠. LP판이 돌아갈 때 미세하게 들리는 긁히는 소리마저 아름다운 곡으로 DJ 이종환 씨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은 미나의 Il cielo in una 선탄자가 전해줬던 그 방안 가득한 푸른 하늘에 이어서 또 밀바가 이번에 부릅니다. Nessuno di voi 서글픈 사랑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 깐쪼네가 많이 나오게 되네요. 이탈리아 깐쏘네의 또 다른 커다란 산맥이자 바르돌리라는 별명을 지녔던 전설적인 디바 밀바의 1960년대 명곡. 1966년에 발표했는데 한국에서는 서글픈 사랑 혹은 비련이라는 아련한 제목으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던 네스요노 니보이 당신들 중그 누구도였습니다. 미나와 함께 이탈리아 팝 음악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밀바의 드라마틱하고도 붉은 불꽃 같은 가창력이 돋보이는 곡인데, 사실 이탈리아 사전으로 직역해보면 당신들 중에 누구도 뭐뭐하지 못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연극 무대와 깐쪼네 탱고, 브레이트의 서사극 음악까지 집어삼켰던 밀바 특유의 압도적인 성량과 정교한 호흡이 돋보이는 곡이라고 할수 있겠죠. 나지막한 읊조림으로 시작해서 후반부로 갈수록 감정이 격정적으로 폭발하는 구조가 일품이었던 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귀에 매우 익숙한 곡입니다. 마리사 샌나가 보컬 버전으로 그리고 클로드 클라리의 기타 연주 버전으로 교차해서 들으시는 곡이 되겠습니다. 라플라야 안개 낀 밤의 데이트 들으시겠습니다.

뭐한 달에 한 번은 꼭이 음악을 들으신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신청곡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이 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교차 배치를 하게 됐는데 스페인 프랑스풍 클래식 기타의 진수와 애절한 깐조네를 함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두 곡을 같이 들려드리게 됐죠. 프랑스 출신의 전설적인 아쿠스틱 클래식 기타리스트였죠. 클로드 클라리. 영화 금지된 장난의 로망스 연주도 있었고, 뭐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나중에 일본에 귀화까지 하신 분인데, 여기에 마리사 산야의 보컬이 가사에 은은한 설렘을 가사 그대로 전달한다고 할수 있겠죠. 클로드 클라리의 기타 연주는 특유의 따뜻하고 섬세한 핑거링 스타일이 매우 돋보였고요. 그리스 영화의 주제가였죠. 안개 낀 밤의 데이트. 뭐몇번 소개해드렸지만 언제나 명곡은 들으면 들을수록 명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히로코 야쿠시마루의 연기와 노래의 주제가가 중요했죠. 일본 영화 W의 비극의 주제가 들으시겠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 히가시노 게이코의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그분의 필적할 만한 가즈오라는 분의 저명한 추리소설 W의 비극이 이제 등장하죠. 사와이 신이치로 감독의 1984년 개봉 영화인데 이 영화를 제가 굳이 소개하는 이유는 한국의 영화들이 이 영화를 많이 본따서 아류작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하는 겁니다. 1984년

1984년 10월 24일에 이 영화와 노래가 동시에 발표가 됐는데요. 소설을 그대로 옮기는 대신에 연극 W의 비극에 출연하기 위해 경쟁하는 젊은 배우들의 현실 속 비극을 그리는 이중구조 방식을 선택했다는 데 있어서 매우 영화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공 시즈카, 즉 야쿠시마루 시로코가 연극 배우를 꿈꾸는 극단의 단역 배우였는데 어느 날 극단의 여주인공이자 유명 대배우가 스캔들에 휘말려 위기에 처하죠. 이때 시즈카에게 내가 연극 주연 자리를 줄 테니 내 재벌 후원자의 스캔들, 즉 살인 사건을 네가 대신 뒤집어 써달라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되죠. 배우로 성공하고 싶은 야망 때문에 타인의 죄를 뒤집어쓴 시즈카는 현실 속에서도 연극 속 살인 사건의 주인공처럼 비극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당시 10대였던 일본의 국민 아이돌 야쿠시마루 시로코는 이 영화에서 순수한 소녀가 야망과 현실에 때묻어가는 복잡한 감정선을 신들린 연기로 소화해냈고, 이 작품으로 일본 아카데미 우수 여우 주연상을 거머쥐게 되면서 명배우로 인정받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와이 슈운지 감독의 명작 릴리 슈슈의 모든 것에 삽입된 곡이죠. 데뷔시의 대표작 두 개의 아라베스크 중 제1번 안단티노 꽃모토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은 이슬을 머금은 듯 촉촉하게 흘러가는 피아노 건반 소리가 마치 물결이로 부서지는 달빛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참으로 멋진 곡이었는데, 원래 아라비아풍의 덩쿨풀 무늬나 아라베스크 양식의 공예 디자인을 뜻하는 미술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악에서는 아라베스크 무늬처럼 멜로디가 곡선으로 유연하고 아름답게 얽히며 흐르는 연주곡을 의미하죠. 물결이 치듯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셋 이딴 음표의 유려한 흐름이 특징인데, 이와이 슈운지 감독의 명작 릴리슈스의 모든 것에서는 가상의 팝 아티스트 릴리슈스의 음악이 대립하고 교차하며 영화 전체의 정서를 만들어내는 곡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영화 오프닝 때 소년들의 아련하고도 위태로운 순간마다 흐르며 영화를 상징하는 테마가 됩니다. 다음은 한국의 영화죠. 남매의 여름밤에 그 유명한 거실 전축신에서 할아버지의 손끝을 통해 오래된 LP판에서 흘러나왔던 그 음원, 미련인데 신중현 선생의 곡이죠. 저는 장현의 버전으로 들려드립니다.

영화도 영화지만 이 음원은 정말 좋습니다. 신중현 작곡가의 오리지널리티와 그리고 또한 지현, 김추자, 장현 뭐세 분이 독보적인 음색과 원곡의 아이콘으로 등장하는데 영화 속 한여름밤의 정적과 세월의 묵직한 고독을 완성한 목소리는 바로 장현의 나지막한 중저음이었죠. 윤단비 감독은 김추자의 절절하고 화려한 버전 대신에 장현의 덤덤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보이스를 선택해서 영화 속 가족들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애수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아냈죠. 다음은 포렌카의 파파 그리고 이승현의 아버지 두 곡을 같이 들으실게요.

포울앤카가 1977년에 발표해서 전 세계적인 감동을 안겼던 파파와 이를 한국적인 정서와 절절한 효심으로 재해석해서 1976년 대중의 눈시울을 적셨던 이승연의 번안곡 아버지를 연속으로 감상하셨습니다. 1977년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 자식들을 키워낸 아버지의 헌신과 노고를 자식의 시선에서 회상하며 감사를 전하는 자전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발라드였죠. 한국에서는 1976년에 발표가 됐는데 여기 좀 이상하지 않나 싶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프닝 선공개 라이브 음원을 포렌카로부터 받아서 정식 앨범으로 출간하기 전에 음원 및 악보를 바탕으로 빠르게 번안해서 먼저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스토리가 전해져 내려오네요. 저는 이용구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다치면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잘못해서 다친 거니까 내 책임이지. 과연 항상 그럴까요? 건강해지려고 찾은 헬스장에서 큰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면 그 책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4: 하나만 더. 하나만 더.
5: 저기 봐봐, 저 사람 다벨에 깔린 거 아니야?
4: 어떡해, 여기 사람 좀 불러주세요.
3: 한 40대 남성이 혼자 벤치프레스를 하던 중 70kg 바벨에 목이 눌렸습니다. 약 25분 뒤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일주일 뒤에 숨졌죠.
5: 20분 넘게 저 상태였는데 아무도 발견을 못했다고? 아니, 트레이너라든지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거야?
4: 그러게, 누군가 조금만 일찍 발견했어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3: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철저히 개인의 실수로 벌어진 일까지 헬스장이나 트레이너에게 모두 책임지라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디일까요? 검찰은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최근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6: 헬스장은 이용자의 운동 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검찰 측은 이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7: 자자, 조용히들 하시고요. 선고하겠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지도자가 있었다면 이 사고와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3: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물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죠. 항소심에선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헬스장 측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진 않은데요. 헬스장이라는 게 워낙 많은 분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궁금한 점 많으실 겁니다. 오늘 사건 X파일에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본무업인 윤치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8: 예, 네, 안녕하세요. 윤치웅 변호사입니다.
3: 오프닝에서 사건의 큰 줄기 소개하긴 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 그리고 검찰이 헬스장 대표 트레이너에게 어떤 책임을 어떤 이유에서 물은 건지 정리를 해주시죠.
8: 예,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부산의 한 헬스장에서 40대 회원 한 분이 홀로 약 70kg 중량의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바벨에 목이 눌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분은 목이 눌린 채 약 25분간 방치되어 있었고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일주일 뒤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검찰은 헬스장 대표와 담당 트레이너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체육시설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헬스장은 전문 체육 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데 대표가 이를 어겼고 트레이너 역시 CCTV 모니터링이나 현장 순찰 등을 통해 회원의 이상 유무를 살피고 응급 상황에 대처해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본 것이죠.
3: 그런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잖아요. 내용을 보면 헬스장 측이 법에서 정한 체육 지도자를 두지 않은 사실, 이 자체는 법원도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였다. 듣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런 판단이 나왔던 거죠?
8: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을 위반한 것과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도 헬스장 측이 체육 지도자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법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위험이 상존하는 수영장 등과 달리 위험성이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는 헬스장에서 CCTV를 통해 이용자의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주의 의무가 트레이너에게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분만 질식 상태가 계속되어도 사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그 순간 사고를 확실히 막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3: 네, 피해자가 바벨에 목이 눌린 채 무려 25분가량 발견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재판부는 조금 더 일찍 발견했더라도 사망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단을 했거든요. 사실 누군가가 조금만 살폈다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적인 법감정과는 좀 괴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8: 예, 이 대목에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아니 25분이나 방치됐는데 어떻게 죄가 없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반인의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이 눌려 질식 상태가 되면 5분만 지나도 사망에 이를 위험이 높다는 점을 재판부도 지적했는데요. 즉 25분이라는 시간 전체를 볼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직후에 단 5분 안에 직원이 이를 인지하고 구조했어야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상주 직원이 있었더라도 하필 그 5분 사이에 다른 회원을 지도하고 있었거나 또는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다면 결국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죠. 법원 입장에서는 지도자가 있었다면 100% 살릴 수 있었다는 확신이 없는 한 함부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마디로 법령 위반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3: 또 재판부는 헬스장은 수영장과는 다르다, CCTV로 이용자의 상태를 수시로 살필 의무까지는 없다, 그렇다면 헬스장 측에 요구되는 안전관리 의무 현실적으로는 어디까지라고 봐야 할까요?
8: 예, 앞서 말씀드린 1심 재판부의 판단에서도 수영장과의 비교가 등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수영장은 익사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감시해야 하는 특수시설이지만 헬스장은 상대적으로 그 정도의 위험시설은 아니라고 본 거죠. 현실적으로 헬스장 측에 요구되는 안전관리 의무는 시설물 자체의 위험성, 예를 들어서 기구 고장 등을 점검하고 기본적인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수준 정도에 해당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회원들의 운동 동작을 일일이 실시간 밀착 감시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3: 네, 항소심 결과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해도 민사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헬스장 측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8: 예, 형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민사 책임까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책임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입증해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민사재판은 누구 과실이 더 큰가를 다투는 과실 비율의 문제거든요. 실제로 헬스장이 안전교육이나 안내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용객이 러닝머신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거든요. 법원은 헬스장에 러닝머신 안전 이용 안내문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PT 강사 역시 기계에서 내려오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점, 그리고 기구 간 간격이 16cm 정도로 너무 좁았던 점 등을 들어서 헬스장 측에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3: 그런데 반대로 헬스장에서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배상받지 못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헬스장 발매트에 미끄러져서 골절된 케이스, 또 헬스장 내 사우나에서 의식을 잃고 결국 사망한 케이스, 둘 다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8: 예,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입니다. 첫째는 헬스장 락커룸 사우나 앞에 발매트에서 미끄러져서 다리뼈가 골절됐다며 8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이유를 보면 해당 발매트가 심하게 들떠 있거나 뭐 미끄러웠다는 사진이나 CCTV 같은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었고 헬스장이 사우나 바닥의 물기를 완벽히 건조하게 유지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본인의 과실 가능성 높게 봤습니다. 둘째는 헬스장 샤워실 내 사우나에서 의식을 잃고 방치됐다가 심한 화상을 입고 결국 사망하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사우나 온도가 75도에서 80도로 통상 범위였고 주의 표지판도 정상 부착되어 있었으며 관계 법령상 업주에게 사우나 내부를 정기적으로 순찰하면서 이용객 상태를 확인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3: 결국 헬스장 사고에서 중요한 건 증거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뭐 어떤 관리 의무에 대한 그런 규정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떤 내용이라고 봐야 할까요?
8: 규정도 중요하겠지만 법원은 감정이나 정황만으로는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발매트 사고처럼 본인은 시설이 미끄러워서 넘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당시 현장 사진이나 CCTV 또는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인 증거로 하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본인 과실로 봐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고 직후에 현장 증거 확보가 민사소송 승패의 결정적 열쇠가 되겠습니다.
3: 그리고 이것도 궁금한데요. 혼자 운동하다 다친 경우랑 트레이너의 지도 아래 운동하다 다친 경우 헬스장 측에 요구되는 주의 의무에도 차이가 당연히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 법원이 다르게 판단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8: 네, 법원은 이 두 경우를 완전히 다르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임의 무게가 훨씬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혼자 운동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의 주의 의무도 크게 보기 때문에 헬스장 측 책임을 절반이나 또는 그 정도로 낮게 제한하는 편입니다. 반면에 개인 지도 중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혼자 운동하는 경우에 비해서 트레이너의 주의 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묻습니다. 실제로 트레이너와 덤벨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이 아령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령이 얼굴로 떨어져서 치아가 부러진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트레이너는 회원이 안전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아령을 받아줘야 될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 헬스장 측 책임을 60% 정도 인정했습니다.
3: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헬스장 이용하다 다치면 내 책임이 큰지 헬스장 책임이 큰지 이거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 이게 가장 사실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8: 네.
3: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8: 기본적으로 시설 자체의 하자나 뭐 안내, 지도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사고가 났다면 헬스장 책임이 커지겠죠. 그리고 시설은 정상인데 본인의 무리한 동작이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라면 본인 책임이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헬스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은 사건 발생 당시 현장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겠죠. 사고 직후에 기구 상태나 안내문 부착 여부 또는 바닥 상태 같은 것들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확보해 두셔야 하겠고요. CCTV 영상 보존도 잊지 않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다른 목격자가 있었다면 그분들의 증언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적 분쟁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줄 증거 수집이라고 생각합니다.
3: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조정석의 아로하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9: 아이고, 우리 아기 얼굴 좀 볼까?
4: 잠깐만 내 아이가 맞아?
3: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동거 중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순간 남성 B씨는 깜짝 놀라고야 말았죠. 아이의 외모와 피부색이 자신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4: 내 친자식 아닌 거잖아.
10: 그게 아니.
4: 얼굴 봐.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 난 못 키워.
10: 그럼 어떻게 하라고?
3: B씨는 아이를 버리기로 마음먹었고 친모인 A씨도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지 불과 한 달 된 아이는 한 보육원에 버려졌고 아이를 버린 두 사람도 결국 이별했죠. 그리고 3년 뒤
10: 나 임신했어.
4: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자.

0: 남성 B씨의 친자가 아니었죠. 이 사실을 알아챌까 두려웠던 A씨는 결국 현실에서 도망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 아직도 연락 안 돼요?
2: 월급날이라고 돈 찾아온다더니 대체 어딜 간 거야?
0: 이때가 2009년이었으니까 벌써 17년이 흘렀습니다. 과연 결론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아이를 유기한 부모에겐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영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영근 변호사입니다.
0: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은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처음부터 차근히 짚어볼까요?
3: 예, 2005년 경기도 포천에서 동거 중이던 A씨와 B씨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태어난 아이의 피부색과 외모는 B씨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외국인 같아 보이는 아이의 피부색과 외모 때문에 B씨는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친자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결국 두 사람은 출산 한 달 만에 경기도 북부의 한 보육원 정문 앞에 아이를 두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결국 두 사람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0: 아이를 낳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보육원에 유기하고 두 사람도 헤어졌다라는 건데 B씨야 뭐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아이를 키우지 못하겠다라고 했다지만 A씨는 자신이 직접 낳은 친자식이잖아요. 그런데 B씨가 그러자 했다고 그걸 동조했다는 거예요?
3: 예,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A씨에게는 자신이 직접 낳은 친자식인데도 B씨가 못 키우겠다라고 하자 같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친모인 A씨와 사실혼 관계의 B씨가 같이 보육원에 가서 아이를 유기했으니 법적으로 보면 아동법집복상, 아동유기방임에 해당합니다.
0: 두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발견하기 쉬운 보육원 앞에 뒀으니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의도는 없었다. 키울 형편이 안 돼서 오히려 아이를 위한 길이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정이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이 되는 겁니까?
3: 어느 정도는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보육원 앞에 뒀다는 것은 완전히 방치하는 것과는 다르고 누군가 발견해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점에서는 양형에서도 일부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됐다라는 점을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범행 자체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아이를 보육원 앞에 뒀다고 해서 유기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0: 그런데 황당한 건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유기와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이번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이번에도 이 두 사람 사이에 일이 있었던 겁니까?
3: 네, 두 번째 사건도 A씨와 B씨 사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A씨와 B씨는 첫 번째 유기가 있고 나서 헤어졌다가 2008년에 다시 만났는데요. 사실 A씨는 그 당시에도 이미 다른 외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회한 이후 A씨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이번에는 자신의 아이라고 믿었고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이후 아이를 출산해서 1년가량 함께 아이를 키웠는데요. 이번에도 아이가 자랄수록 피부색과 외모가 점점 외국인같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B씨의 추궁이 두려웠던 A씨는 2009년 3월 친정 부모에게 월급날이니 돈을 찾아오겠다라며 아이를 맡기고 가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A씨가 아이를 두고 사라지자 B씨도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결국 첫 번째 아이를 버렸던 그 보육원을 다시 찾아가 아이를 두고 떠났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두 사람이 함께 아이를 버린 것이었다면 두 번째 사건은 A씨가 친정 집에 아이를 두고 가출을 한 다음 B씨 혼자 보육원을 찾아가 아이를 유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0: 이 경우는 확실히 앞선 상황보다 법적 책임을 따지기가 복잡해 보입니다. 직접 아이를 보육원 앞에 두고 떠난 사람은 남성 B씨였고 친모인 A씨는 친정 어머니에게 아기를 맡긴 뒤 가출했다는 건데 그러면 유기범행의 책임, 아이를 직접 버린 B씨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3: 아닙니다. 법원도 이 부분을 명확히 짚었는데요. A씨는 자신이 아이를 두고 가출할 경우 B씨도 친자가 아닌 아이를 유기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행동했었다는 점을 이유로 A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친모인 A씨에게는 B씨보다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더 강하게 요구되는데요. 재판부도 A씨는 피해 아동을 남편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무단 가출의 보호 의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A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직접 아기를 유기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기가 일어날 것을 알면서 그 상황을 만들어낸 이상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0: 또 하나 공

0: 궁금한 게, B씨가 처음엔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혼인신고까지 하고 1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뒤늦게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데,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아이를 돌볼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1: 네, 그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B씨는 처음엔 자신의 아이라고 믿고 혼인신고까지 하고 1년을 함께 키웠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나중에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B씨의 법적 지위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생자 추정을 깨려면 친생 부인의 소화 같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더구나 1년간 함께 양육을 했다면 사실상의 보호 의무도 생기게 된 거고요. 결국 B씨는 친자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그 의무를 저버린 게 됩니다.
0: 앞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방임 혐의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이를 버렸다고 하면 형법상 유기죄도 떠오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 혐의가 모두 적용될 수도 있습니까?
1: 사실 넓게 보면 형법상 유기죄에는 과거에 영아 유기죄도 있었는데요. 영아 유기죄는 2024년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현재 비교해 볼수 있는 건 일반 유기죄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형법상 유기죄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 의무가 필요하지만 유기의 대상이 꼭 아동일 필요는 없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죄는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없더라도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반드시 아동이어야 합니다.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유기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론적으로는 두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겠지만 죄수 관계에 따라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런데 이게 각각 2005년, 2009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던데, 지금 2026년이니까 십몇 년이 벌써 지난 거잖아요. 첫 번째 사건은 20년이 됐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거죠?
1: 네, 확인된 바에 따르면 2024년 지자체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과 출생기록은 있지만 초등학교에 취약하지 않은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최초에 방금 말씀드린 두 아이가 아니라 또 다른 아이에만 확인됐었는데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진술을 통해 이 사건이 확인된 겁니다. 그동안은 첫 번째 사건은 무려 20년 가까이, 두 번째 사건도 15년 넘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0: 공소시효 문제는 없었습니까?
1: 네, 일반적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이번 사건은 7년이 훨씬 지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2009년 사건은 공소시효가 문제되지 않았는데요. 2014년에 개정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에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특별 규정이 생긴 덕분입니다.
0: 범행 당시에는 없었던 규정인데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1: 2014년에 처음 시행된 법률 규정이 2009년 사건에 소급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은 해당 조항이 시행될 당시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09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7년이 2016년에 완료가 되는데 2014년에 특별 규정이 시행됐으니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비록 2005년 사건은 2012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0: 형량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친모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B씨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는데, 두 사람의 형량 차이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고, 집행유예가 나온 부분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1: 예, 법원은 직접 아이를 유기한 B씨보다 남편에게 친자가 아닌 아이를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가출의 보호 의무를 저버린 A씨의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요. 법원은 피해 아동이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0: 그런데 이 아이가 무사히 자랐다는 결과가 가해자들의 형을 줄여주는 사유가 되는 것에 대해서 청취자분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아이가 다치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라고 하면 적용 혐의나 처벌이 좀 달라질 수 있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1: 만약에 아이가 유기 과정에서 다쳤다면 아동학대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고, 아이가 사망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무사히 자랐다는 건 최악의 결과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 것이지만 이런 결과 중심의 양형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끝으로 B씨 입장에서도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A씨가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를 B씨의 친자라고 속여서 혼인신고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B씨가 이 A를 상대로 뭐 사기나 아니면 뭐 혼인 취소라든지 아니면 뭐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든지 이런 소송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우선 A씨가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B씨에게 친사라고 속여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기망으로 혼인 취소 사유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혼외 자녀를 친자라고 속여 양육하게 한 배우자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사기죄 형사 고소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검토는 해볼 수 있지만 혼인 자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실제로 인정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보겠습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앤마리의 2002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3: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부모님께 드린 용돈을 전부 돌려받아 오라고?
4: 우리 결혼해야지.
3: 아니 그 돈까지 결혼 자금으로 가져오라는 게 말이 돼?
4: 아니면 나 결혼 못해.
0: 연인의 뜻밖의 요구에 남성은 당황했습니다. 고민 끝에 이 관계를 더는 이어갈 수 없다 판단했고 결국 이별을 결심했죠. 그런데
4: 내 순결 빼앗아 놓고 이제 잠수타겠단 거야?
3: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4: 선택해. 3천만 원 주고 나랑 다시 만나든지 아니면 5천만 원 내놓고 헤어지든지.
3: 뭐?
0: 황당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그냥 무시하고 자리를 뜰 수만은 없었죠.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4: 너 공무원이잖아. 내가 성관련으로 고소하면 그 기록 퇴직할 때까지 따라다닐걸? 면직될 수도 있고?
0: 남성은 이 말에 겁을 먹고 혼인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결혼 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여성에게 3천만 원도 보냈죠.
3: 난데 3천만 원 보냈어. 이제 그만해 제발.
0: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성이 법률 상담을 받은 뒤 여성을 고소하자 여성도 남자친구가 나를 강간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죠. 공무원이었던 남성은 직장 안에서 성범죄자로 의심받으며 직위해제 위기까지 내몰렸는데요. 과연 이 사건의 끝은 어땠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0: 한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여겼던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괴로울까 싶은데 먼저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차근히 설명해 주시죠.
1: 예, 2022년 5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공무원 남성 B씨와 여성 A씨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 자금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었고 A씨가 부모님에게 드린 용돈을 모두 회수하고 결혼 자금도 받아오라 라는 요구를 하자 B씨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갑자기 내 순결을 빼앗고 잠수를 탔으니 고소하기 전에 손해배상을 하라며 합의금 3천만 원을 주고 관계를 이어갈지 5천만 원을 주고 헤어질지를 선택하라 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0: 야, 3천 내놓고 나랑 계속 만나든지 아니면 5천만 원 내놔라. 진짜 뭐 황당한 요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 두 사람의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았죠. 왜 그랬던 건가요?
1: 예, B씨가 A씨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A씨가 성범죄 고소 기록은 퇴직할 때까지 따라다닌다 라며 B씨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건 사실상 당연했고요. 결국 B씨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것과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서 A씨가 요구하는 대로 각서를 작성하고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급했던 것입니다.
0: 어떤 형태의 각서였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혼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3천만 원을 보낸 이 남성의 선택.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1: 당시 B씨의 상황을 고려하면 B씨의 선택도 이해는 되지만 법적으로는 상당히 불리한 선택입니다. A씨도 재판에서 해당 각서는 B씨가 결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각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봐서 그 효력 자체를 부인할 수는 있지만 작성 당시의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면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자, 이거는 뭐 공갈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단순 협박으로만 봐야 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1: 일상적으로 비슷한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공갈죄의 내용에 협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법정형도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공갈죄가 훨씬 무겁고요. 이 사건도 A씨가 성범죄로 고소하겠다라는 해약을 고지를 해서 B씨를 협박하고 3천만 원을 받아냈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0: 물론 합의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만 이 여성의 행동이 정당한 피해보상 요구가 아닌 이유, 뭐 어느 선을 벗어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 권리가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1: 네, 우리 판례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 행사를 빙자해서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로 선을 넘는 경우를 협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가 선을 넘은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성폭행 피해가 없었음에도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를 했고요. 뒤늦게 B씨가 법률 상담을 받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에도 공갈이나 명예훼손 해봤자 난 안 잘리는데 너는 공무원이라서 성 관련으로 고소하면 평생 면직된다 라며 다시 B씨를 협박했다는 지점입니다. A씨는 B씨의 공직자 신분을 이용해 직업상의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압박했고, 셋째, A씨는 B씨가 자신을 공갈죄로 고소를 하자 B씨를 강간으로 무고하고 B씨의 상관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정당하게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해약을 고지를 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0: 어쩌면 이번 사건에서 남성이 가장 두려워한 것도 돈 자체보다는 넌 공무원이라 잘려 이 말이었을 것 같은데 이 말 사실입니까? 문제 제기만 돼도 인사상 불이익이 있거나 뭐 기록에 남는다거나 잘린다든지 이런 조치를 당하는 겁니까?
1: 네, 성범죄 혐의를 받는 공무원은 수사가 시작되기만 해도 직위 해제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고 성폭력 처벌법상 성범죄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됩니다.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이고요. 2022년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성범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나 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0: 네, 일단 공무원인 경우에는 수사가 시작이 되면 수사 개시 통보가 기관장에게 바로 가죠. 그게 가장 무서운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범죄를 저질렀든 저지르지 않았든 어쨌든 수치스러운 내용으로 사건이 시작된다는 것이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조직에 즉각적으로 알려진다는 것, 이게 굉장히 무서운 부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결국 양측 고소전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1: 네, A씨의 B씨에 대한 강간 고소는 당연히 불송치 결정을 받아서 종결이 됐고요. 반면에 A씨는 무고와 공갈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녹음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A씨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고, 특히 B씨가 공무원 신분임을 이용해 고소를 빌미로 돈을 갈취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서 주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자, 허위 고소에 따른 무고죄가 성립을 하려면 어떤 점들이 입증이 돼야 합니까?
1: 네, 실무적으로 무고죄를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까다로운데요. 중요한 요건부터 말씀드리자면 첫째, 신고 사실의 허위 사실이어야 되고 단순히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정도의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매우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여러 차례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결혼을 전제로 연인관계를 이어왔다라는 점을 지적했는데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녹음과 문자 메시지가 중요한 증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0: 재판부는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곧바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1: 네,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무조건 법정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B씨에 대한 무고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실제로 재판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 복구 기회를 부여하고자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B씨에 대한 성폭행 고소가 재판 또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해가 그나마 제한적이라는 점, 그리고 A씨에게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0: 결국에는 합의하라는 거네요. 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뭐 합의금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형량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달라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요?
1: 피해자와 합의는 당연히 양형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실형과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판례를 보면 준특수강간 피고인이 선고 전날 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했음에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뀔 수도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나 부수처분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의 죄질, 피해의 정도, 반성 여부, 전과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는 있습니다.
0: 자, 이번 사건에서 여성이 노린 건 공무원인 남성이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원초적인 그런 두려움이었었던 것 같아요. 성폭행범으로 고소당하면 또는 뭐 낙인 찍히면 직장도 명예도 다 잃을 수 있다, 다 끝난다, 이런 두려움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또 있었죠.
1: 네, 또 다른 사건은 청원경찰로 일하던 A씨와 B씨가 선배 공무원인 C씨를 상대로 6년에 걸쳐 15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사건입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C씨를 식당으로 불러 소위 꽃뱀이라 불리는 여성을 동원해서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한 다음 모텔에 같이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을 했고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라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 무마하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다라고 속여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약 9억 원을 갈취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도 같은 수법으로 또 C씨를 식당으로 불러 만취하도록 하고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미성년자인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더라, 10억 원을 요구하는데 안 주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 라고 C씨를 협박해 6억 6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들은 부인과 결별한 C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 못하고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점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0: 가해자가 두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둘이 형량 차이가 꽤 크던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1: 네, 재판부는 A씨에게는 징역 6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량 차이가 크게 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첫째, A씨는 C씨가 여성을 성폭행했다라며 C씨를 속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반면에 B씨는 여성을 불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둘째로 재판부는 A씨는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시를 한 반면 B씨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7,500만 원을 변제했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결국 범행에 대한 기여도도 달랐겠지만 자백과 피해 변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B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0: 이 충격으로 피해자 정년을 불과 2-3년 앞두고 퇴직했다 알려졌는데 이 일이 없었다면 최소 2-3년은 더 일을 했을 거잖아요. 월급도 월급이지만 뭐 퇴직금, 뭐 연금에서도 다 차이가 생겼을 텐데 이런 피해까지 전부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이론적으로 보면 공갈이라는 불법 행위로 조기 퇴직하게 된 경우 정년까지 월급 상당 일시일 수익, 정년까지 근속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과 실제 지급된 퇴직금의 차액, 공무원 퇴직연금 감소분 등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려면 공갈이라는 불법 행위와 조기 퇴직 사이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예견 가능성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게 실무상으로는 인정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시크의 르프릭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5: X파일
0: 여러분 고맙습니다. 누군가는 이 상황을 두고 한 개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게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냐 묻기도 하죠.
3: 출산이 아닌 임신 중절을 선택한 이유는 뭐죠?
4: 도저히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임신한 줄도 모르고 술도 마시고 약도 많이 먹어서 아이가 건강하지 않을까 두려웠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3: 친부가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까?
4: 모릅니다. 언제쯤 임신했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0: 2024년 6월 한 여성이 자신의 임신 중지 수술과 회복 과정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임신 36주, 이미 임신 후기였죠. 영상이 퍼지자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이게 설마 실제 사건이겠어? 조작이겠지. 하지만 수사가 시작됐고 영상 속 일은 실제 사건으로 드러났죠.
3: 피고인은 임신 후기의 태아를 제왕절개로 꺼낼 경우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의료진이 숨지게 할 가능성까지 인식하고 용인했던 거 아닙니까?
0: 해당 사건은 재판으로 넘겨졌고 산모와 의료진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죄였습니다. 1심은 산모 역시 살아있는 아기가 태어날 가능성과 이후 의료진이 아기를 숨지게 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죠. 하지만 최근 항소심 판단은 달랐죠. 무죄였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사건도 사실관계도 같았죠. 그렇다면 왜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걸까요?
4: 모든 책임은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방기한 정부와 국회에 있습니다. 임신 중지 무죄!
6: 무죄!
4: 제도 공백 유죄!
6: 유죄!
0: 이 사건은 한 산모의 유무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속에서 산모도 의료진도 법원도 명확한 기준 없이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임신 36주 임신 중지 사건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윤치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윤치웅 변호사입니다.
0: 저희도 처음 논란이 됐을 때 다뤘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최근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볼게요. 처음에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서 이게 조작이냐 뭐 진짜냐 이 논란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7: 예, 보도에 따르면 2024년 6월 당시 20대 여성 권모 씨가 총 수술 비용 900만 원, 지옥 갔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임신 36주 차에 제왕절개 방식으로 임신 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당시 영상을 본 수많은 누리꾼 사이에서 출산이 가능한 만삭 태아를 낙태한 건 살인이 아니냐 이런 거센 비판과 함께 영상 조작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수사 의뢰를 진행했고 경찰 수사 결과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확인되면서 수술을 받은 산모와 수술을 진행한 의료진 그리고 이를 알선한 브로커들까지 모두 재판에 넘겨지게 된 사건입니다.
0: 네, 누리꾼들이 뭐 살인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다고는 하셨지만 처음에는 낙태 사건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처벌 규정으로서도 효력을 잃은 상태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7: 예, 맞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사실상 처벌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검찰은 과거 34주 태아 낙태 사건에서 의사에게 살인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했습니다. 태아가 제왕절개 수술 등을 통해서 모체 밖으로 나와 완전 분리된 시점부터는 법적으로 사람으로 보는데요.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났는데 의료진이 필요한 생명유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혹은 방치를 해서 살해했다면 이는 낙태가 아니라 엄연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그런 논리를 적용해 기소한 것입니다.
0: 그렇게 결국 이 사건에는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이 됐고요.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산모와 병원장과 그리고 수술을 직접 집던 의사 1심은 세 사람 모두에게 살인죄를 인정을 했어요. 네, 일단 산모가 직접 아기를 숨지게 한 건 아닌데도 살인죄 공범으로 판단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7: 네, 그건 1심 재판부가 산모 권모 씨는 수술 당시 임신 35주에서 36주 내외 정도로 태아가 모체 밖에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고액의 수술비를 지급했고 수술 후 사체 처리 동의서에 서명한 점을 들었는데요. 권 씨가 의료진에게 구체적인 수술 방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의료진이 어떤 방식으로든 살해할 가능성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인지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0: 그런데 항소심은요, 같은 사건을 두고 산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도 사실관계도 같았는데 1심과 2심의 판단을 가른 결정적 차이 뭐였습니까?
7: 네, 항소심 재판부는 산모 권모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권 씨가 자신이 받는 수술을 어떻게 인식했느냐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권 씨는 수술 전에 브로커를 통해서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나온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를 의료진의 정당한 의학적 설명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즉 권 씨 입장에서는 태아를 사산시키는 임신 중지로 알았을 뿐 모체 밖으로 살아서 나온 아기를 의료진이 인위적으로 살해할 것이라는 점까지 알거나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항소심의 핵심 판단입니다.
0: 산모가 수술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했다는 사실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술 이후의 행동도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7: 네,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피고인의 내면적 의사나 고의성은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만약 산모가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의료진이 인위적으로 살해한다는 불법적 사실을 알았거나 공모했다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유튜브 채널에 수술 후기를 올리는 기이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사산되는 중절 수술로 인식했기 때문에 영상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정황이 무죄 판단의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된 셈입니다.
0: 자, 그러면은 이제 의료진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살인죄가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다만 형량은 좀 줄었는데 병원장과 집도의 사이에도 형량 차이가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달랐던 거죠?
7: 네, 의료진의 경우에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가 생존해 있었음에도 봉투에 넣어서 냉동고에 보관하고 숨지게 할 만큼 직접적인 살인 행위가 명백히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병원장과 집도의 사이에는 형량 차이가 있었죠. 병원장은 브로커를 통해 다수의 임신 중지 환자를 유치했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을 들어서 징역 4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요. 그에 비해서 집도인은 병원장의 부탁으로 수술을 집도했을 뿐 직접적인 살해 및 사체 유치 과정에는 깊이 가담하지 않은 점이 참작되어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영역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서 형을 다소 감경해 주었습니다.
0: 의료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법적으로 적정했다 보십니까? 형이 확정되면 이들의 의사 면허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7: 우선 의사 면허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대로 실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해당 의료진의 의사 면허는 당연히 취소되고 일정 기간 면허 재교부도 제한받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영역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도 분명히 참작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세상에 정상적으로 태어난 어린 생명을 인위적으로 살해한 사실도 분명하기 때문에 행위 자체는 명백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살인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적정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0: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 가운데 눈길이 갔던 게 이 병원장이요. 약 2년 동안 브로커를 통해 500명이 넘는 환자를 소개받았고 그중에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거절당한 여성들도 적지 않았다 알려졌거든요. 비용도 이번 사건 보니까 1천만 원 요구받았다가 결국 900만 원 내고 수술을 받았다 알려졌는데 제도권 안에서 도움받을 곳을 찾지 못한 여성들이 결국 브로커와 고액의 돈을 내고 수술을 받는 구조, 지금도 현재 진행형 아닌가요?
7: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임신 중지인지 또 어떤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식 의료기관에서는 형사처벌이나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임신 중지 진료 자체를 전면 거부하게 되고 사각지대에 놓인 임산부들은 결국 인터넷이나 브로커를 통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거액을 주고 위험천만 원 음성적 수술을 받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0: 맞습니다. 사실 기존 형법 체계에 맞춰서 모자보건법이라는 법이 운영이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모자보건법은 아직 존치 중이에요, 그대로.
7: 네.
0: 여기에는 뭐 장애나 전염병, 뭐 강간이나 근친상간, 뭐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의학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낙태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 법이 아직 살아 있는 이상은 의료진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7: 그렇습니다.
0: 결국 이거는 그저 한 산모의 유무죄 사건만이 아니라 제도가 더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헌재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게 2019년이에요. 심지어 유예 기간도 줬고요. 2020년 말까지. 근데 지금 2026년이란 말이에요. 애초에 국회가 제대로 일을 했으면 이 사건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입법 공백으로 구체적인 피해와 혼란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정부나 국회 뭐 어떤 배상 책임이나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 이런 건 없겠습니까?
7: 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국회의 명백한 입법 태만이자 직무유기라는 그런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국회의 입법 부작위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 승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들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법원 판결문에서조차 국회의 입법 개선 방치로 사법적 혼선과 입법 진공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공식 지적할 만큼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 방기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0: 헌법 불합치 결정 내려지고 후속 입법 안 된 사례가 사실 이거 하나만도 아니거든요. 별도의 견제 장치라도 필요한 상황이 아닌지 싶은데 다른 나라도 이래요. 방법이 없겠습니까?
7: 예, 뭐 독일이나 또는 다른 해외 주요국들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는 일정 기간 내에 대체 입법을 완료하도록 엄격한 절차를 두고 임신 주수별 기준과 상담 의무화 시스템을 법제화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되어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또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연대해서 국회의 입법 부작위를 강하게 감시하고 주의를 주는 실질적인 제동 자체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본다고 봅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니켈백의 How You Remind M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0: 최근 영화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손꼽히는 황정민 씨를 둘러싼 사생활 의혹. 한 여성은 황정민 씨와 사적인 관계였다 주장을 했고요. 황정민 씨 측은 해당 여성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피의자라고 맞섰습니다.
5: 이거 봤어? 황정민 배우 사생활 폭로.
6: 봤지. 요즘 영화 잘 나가던데 뭔 일이래?
5: 여자가 메시지랑 통화 녹음까지 공개했나 봐.
6: 그럼 진짜란 이야기야?
5: 그건 아니야. 소속사 입장도 완전 다르고 스토킹 신고도 해서 접근 금지 조치도 받았던 모양이던데.
0: 처음 시작은 A씨의 폭로였습니다. A씨는 황정민 씨가 먼저 사적인 연락을 시작했고 주류 사업과 소설 창작 등을 제안한 뒤 아무런 설명이나 정산 없이 관계를 끝냈다고 주장했죠. 반면 황정민 씨 측은 A씨가 연락을 거부한 뒤에도 반복적으로 접근했고 미성년자였던 아들에게까지 연락하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 반박했습니다.
8: 특히 A씨가 공개한 대화 캡처에는 너와 차라리 사귀었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황정민 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폭로자의 실체를 밝혔습니다. 황정민 측은 이미 해당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법원은 스토킹 혐의를 최종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0: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 아직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과 양측의 주장만 전해진 단계인 만큼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는 향후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입니다.
0: 지금 양측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법적인 공방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논란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여성 A씨가 SNS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면서 그때부터였거든요. A씨가 처음 제기한 주장은 뭐였습니까?
9: 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두 사람이 배우와 팬으로 알게 된 뒤 황정민 씨가 먼저 사적인 연락을 해왔고 이후에는 단순한 팬이 아니라 지인이나 동업자에 가까운 관계가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황정민 씨가 자신의 이름을 활용한 주류 사업을 제안해 시장 조사와 디자인, 상표 조사 등을 맡겼고 소설과 에세이 작성도 요청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연락과 사업 논의가 중단됐고 자신이 제공한 노동에 대한 설명이나 정산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A씨 주장의 핵심입니다. 다만 관계의 성격이나 실제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는 아직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0: 네. 이에 대해서 황정민 씨 측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놨죠.
9: 네. 황정민 씨 측은 A씨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소속사 발표가 관련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연락 중단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문자와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거나 가족과 영화 관계사에게까지 접촉해 지속적인 피해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정민 씨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에서 접근 금지 등의 잠정 조치가 내려졌으며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도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SNS에 공개된 자료는 전체 맥락이 빠진 채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라는 입장이고 추가적인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 여부도 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폭로 이전부터 이미 법적인 분쟁이 진행 중이었던 건데 황정민 씨 측은 스토킹 혐의가 인정돼서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거고 A 씨는 여기에 자기가 불복해서 정재판 청구를 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현재 이 사건의 법적인 상태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9: 네, 현재 상태를 정확히 표현하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지만 유죄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약식 명령은 정식 공판 없이 수사 기록을 검토해 벌금 등을 명하는 절차인데요. 당사자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일반 형사 재판처럼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황정민 씨 측이 말하는 잠정 조치와 약식 명령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일단 스토킹 혐의를 인정했다는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0: 그러면 정식 재판에서는 약식 명령과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법원은 어떤 부분을 다시 살펴보게 됩니까?
9: 그렇습니다. 정식 재판에서는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형이 유지될 수도 있고 혹은 형이 달라지거나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제도적으로는 열려 있습니다. 법원은 연락이 실제로 반복적이고 또 지속적이었는지 황정민 씨가 언제부터 어느 정도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또 밝혔는지 메시지의 내용과 방식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했는지 그리고 A씨에게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다른 판단이 나오려면 단순히 억울하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통화 원본이나 전체 메시지, 연락 시점 혹은 쌍방 연락 내역처럼 기존 판단을 흔들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0: 네, 그러면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느 정도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았고 뭐 실제로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 쟁점일까요?
9: 네, 상당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스토킹 여부는 단순히 연락 횟수만 세어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기존 관계, 연락이 오가던 방식, 관계가 바뀐 시점, 거부 의사가 전달된 경위까지 전체 흐름을 봅니다. AM 1 0 0 9시 라디오
10: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3: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안녕하세요. 인터뷰 다이제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로컬 비즈니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인터뷰를 통해 놓쳤던 정보를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인터뷰 다이제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0: 아이고 신나죠 여러분. 자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셨어요.
0: 금요일에 좀 방방 떴습니다.
1: 네 예, 너무 반가... 좋습니다. 예, 잘
0: 금요일이니까요. 네. 자 아이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송 오프닝에서.
1: 네네네.
0: 좋았든 싫었든 7월은 잘 보내고
1: 네.
0: 8월을 맞이하자.
1: 네네.
0: 그 오늘 첫 곡을 멋진 인생을 틀면서
1: 네.
0: 우리 라비 씨는 멋진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1: 저는요,
0: 생각하세요?
1: 멋진 인생, 저의 인생,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0: 그래.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1: 네.
0: 뭐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살고 그게 아니고,
1: 맞아요, 필요 없어요.
0: 내가 열심히 일해서,
1: 네.
0: 가족들과 함께 집에 삼겹살과 함께 맥주 네. 한잔 먹으면 그것처럼 멋진 인생이 없는.
1: 그리고
0: 거예요.
1: 저는요, 네. 이래요. 제가 마찬가지로 큰 돈을 바라는 거 아니고요.
0: 네네.
1: 무슨 큰 재벌이 되는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럼. 그냥 아무 걱정 없이
0: 그러니까.
1: 그냥 아침에 잘 출근하고
0: 그러니까.
1: 저녁에 잘 퇴근하고 와서 편안하게 잠자리에서 누워서 잘 수만 있다면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0: 제가 누가 어떻게 지내세요? 그럼 다람쥐처럼 살아요. 쳇바퀴처럼.
1: 네네네.
0: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1: 맞아요. 네. 오히려 그렇게 일상적이고 너무 어쩌면 무미건조하고 뭐 아 이게 뭐지? 뭐 이런 게 오히려 평온한 하루라는 거죠.
0: 뒤늦게나마 저는 제 생각에 저하고 우리 라빈 씨만큼은 굉장히 멋지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1: 네.
0: 내가 방송국을 와서 항상 이렇게 그 분주하게 다니시는 우리 라빈 씨의 모습을 보면
1: 네.
0: 우리가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방송국에 오면 미쳐 있다.
1: 네.
0: 방송국에
1: 네.
0: 집에 가면 집에 미쳐 있고
1: 맞아요.
0: 네?
1: 네네.
0: 제가 방송하는 동안 저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1: 그렇죠.
0: 어떤 때는 흔들고 떠들고
1: 네.
0: 막 헛소리 막 하고 그래요.
1: 그게 프로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0: 네. 그게 미쳐야 그게
1: 네.
0: 멋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1: 네네.
0: 지금 모든 애청자분께서
1: 네.
0: 자기 직장 가면 미쳐 있고
1: 네.
0: 물론 뭐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많은 게 세상살이잖아요.
1: 뜻하지 않은 일들.
0: 왜냐하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지를 네. 몰라요.
1: 맞아요. 그것도 그래요.
0: 그렇잖아요.
1: 네. 네.
0: 그런
1: 하지만 그냥 저는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
0: 네네네.
1: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0: 자 예고해드린 대로
1: 네.
0: 오늘은 또 굉장히 고상한 또 우리 그
1: 고상한 거 절대 아니고요.
0: 예, 예.
1: 네. 우리가 영화 얘기도 했었고
0: 네네.
1: 뭐 문화 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랬다가 제가 제일 애정하는 저의 책들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고
0: 책이
1: 싶어서
0: 책이 있다는 것만으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1: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들만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0: 여기 보니까
1: 네.
0: 개선문,
1: 네.
0: 마리
1: 앙투아네트,
0: 베르사유의 장미,
1: 네네.
0: 니체의 인생 수업,
1: 네.
0: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1: 맞습니다. 까메유 클로데.
0: 다 그중에 몇 개는 아주 굉장히 익숙하고
1: 네.
0: 아주 명작들로
1: 아시는 책들이실
0: 네네네.
1: 거고요. 저는 습관이 이렇게 책을 사면
0: 네.
1: 이 겉표지에 산 날짜들을 적는데 이 마리 앙투아네트 이 책은 제가 2006년 10월 13일날 샀어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가을에 이렇게 썼어요.
0: 야, 그거 심해 씨.
1: 그 약간 이렇게 노트처럼 메모처럼
0: 네네.
1: 일기처럼 지금은 전혀 생각이 안 나죠. 2006년도에 내가 뭐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을까. 근데 이제 이 책을 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이제 보다시피 좀 두껍잖아요.
0: 예, 예, 두껍죠.
1: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 완전히 마리 앙투아네트 팬이 돼가지고요. 이분 일대기를 정말 거의 뭐
0: 대강 책... 짧게 얘기하면 어떤 내용인가요?
1: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
0: 네.
1: 마리 앙투아네트
0: 네.
1: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왜 빵이 없어? 그럼 케이크를 먹지. 그러나 그 말을 마리 앙투아네트가 하지는 않았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4살에
0: 네네.
1: 오스트리아에서 프랑스 왕세자 루이와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국경을 넘어 14살의
0: 예, 예,
1: 나이에
0: 예.
1: 1755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이 마리 앙투아네트는 14살의 나이에 프랑스 왕세자 루이와 결혼을
0: 네네.
1: 합니다. 14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0: 네네.
1: 그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에서 그 막 이제 어린애가 너무 막 보이는 건 너무 네네네. 화려하고 하지만 부모님하고도 떠나서 그 시집이라는 데로 와 있고 네네. 남편의 사랑은 그다지 받지를 못했었던 의무적인 사랑.
0: 아,
1: 뭐 이제 그런
0: 그렇구나.
1: 네. 그리고 이때 당시 유럽에서는요. 사랑보다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 결혼을 하는 일이
0: 그렇죠.
1: 많았다고
0: 정략 결혼.
1: 네.
0: 예, 예.
1: 그래서 사치와 향락의 상징처럼 알려져 있는 우리 마리 앙투아네트지만 실제로는 네. 정치적 혼란 속에서 희생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그리고 말년이 너무 단두대에서 그냥 사형을 당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생, 이 여자의 한 일생으로 봤을 때는 좀 안 됐고 불쌍하고 너무 이렇게 화려함 뒤에 가려진 고독 같은 거.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의 삶이지만은 그렇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한참 이제 프랑스 혁명이 막 시작됐고 그랬던 때 그 인물이기 때문에 아주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마리 앙투아네트는 진짜 기억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처음에는 백성들이 좋아했다고 해요. 네, 어리고 젊고 아름답고 그런 우아함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꽃이라고까지 불렸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본인이 화려하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잦은 파티와 또 왕비인데
0: 그렇죠.
1: 네, 그런 화려함이라든가 이런 게 평민들의 보기에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우리는 먹을 것도 없는데 당신네들은 왜 그러고 살아?
0: 그렇죠.
1: 그래서 평민들이 다 같이 이제 쿠데타처럼 이 궁전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왕비는 왕과 딸과 함께 이제 피신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단두대에서 이제 사형을
0: 마감하는 그런 얘기구나.
1: 마리 앙투아네트 아주 좋다기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가슴 아프고 영화도 굉장히 멋있어요.
0: 근데 이렇게 그 원작 소설이 멋있어서 영화로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1: 네, 그리고 이 약간 화려하고 그 고독이라든가 그 왕비의 그 철없음이 영화에서 아주 잘 표현이 됐어가지고요.
0: 그렇죠.
1: 이게 책을 좀 읽으시고 뭐 마리 앙투아네트 이 내용들은 거의 다 아실 테니까 내용을 한번 쭉 보시고 그다음에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제가 이제 책을 들고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때 이 내용을 듣고 사서 읽으시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드실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알라딘이 문을 닫았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어디 가서 책을 살 수 있나요?
1: 지금은 쿠레톤 갤러리아 3층 세종문고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웹사이트에서 찾아봤는데요. 반디북us.com이라고 있어요.
0: 반디북us.com.
1: 반디북us.com. 제가 여기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고 보니까 세일도 되게 많이 해요. 책값이 많이 올랐어요.
0: 예, 많이 올랐죠.
1: 네, 예전에는 뭐 이런 페이퍼 커버나 뭐 하드 커버 이런 거에 따라서 책값이 달라졌는데 그걸 알라딘에서는 좋은 책 유스드북으로도 자주 봤는데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책값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 반디북 US 여기서는 거의 막 반 가격 정도 완전 신간이 아닌 이상 네, 그래서 좋은 책을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
0: 너무
1: 중에서
0: 좋습니다.
1: 혹시 저 책 내가 꼭 보고 싶다 하시면은 반디북us.com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도 못 찾으시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0: 제가 만일에 다섯 권 중에 고른다면 저는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1: 이 책은요 제가
0: 필요한 것 같아요.
1: 이 책은 제가 제 침대 머리 밑에 두는 책인데요. 이 책을 아침에 읽어요.
0: 그러니까, 아침에?
1: 네, 잘 때는 어차피 하루 다 지났으니까 그렇지. 이제 자는데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나서도 뭔가가 이렇게 개운치 않을 때 아니면 오늘 내가 뭔가 큰 일이 있어요.
0: 네네.
1: 회사에서 아니면 뭐 밖에서 뭐 집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막 불안감이라던가 이런 게 엄습해 올 수가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럼 이제 그럴 때 약간 쫙 한 구절 보면은 약간 마음을 좀 다듬는다고 할까? 그러니까 이 책에서 되게 좋았던 말은요. 이런 기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밖에서 외부에서 오는 거지만
0: 그렇지.
1: 그 상태에 따라서 내가 이겨내느냐
0: 그렇죠.
1: 같이 소용돌이치느냐 그건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0: 그렇죠.
1: 네.
0: 예, 예.
1: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이 책이 저도 완전히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 내용 중에서 한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편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0: 아.
1: 네, 편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마음이 푹 놓이는 상태.
0: 아.
1: 마음에 걸림돌이 없어서 마치 부드러운 맥주의 목넘김처럼 대화가 술술 풀리는 상태가 좋다. 이렇게 어렵지 않은 글귀들이에요.
0: 아.
1: 네. 그래서 이런 뭐 불쾌한 인간 대처 방법 이런 약간 기피하고 싶고 좀 거리두고 싶고 근데 딱히 그렇게 못할 때도 많잖아요.
0: 그럼요.
1: 그리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을 해야 하는데 거절하지 못한 상태도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약간 지혜롭게.
0: 사실 그런 게 살면서 가장 우리한테 많이 오는
1: 네.
0: 상황 같아요.
1: 네. 그래서 그런 적절하게 거절할 줄도 아는 방법을 익혀야 그게 서로에게 좋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저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무조건 내가 해줄게 예스 해놓고는 나중에는 서로가 난처했던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0: 그 저희 한국 사람 풍습이
1: 네.
0: 유교 사상이 우리가 있어서
1: 네.
0: 이 거절을 진짜 거절하는 게 아니고 인사라고 인식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술 한 잔도 못 하는데
1: 네네 못하시죠.
0: 한잔 하세요. 그러면 아이 됐어요. 그러면 할 줄 아는데 못하는 줄 알고
1: 네.
0: 계속 꺼내요.
1: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화내죠. 네.
0: 그러니까요.
1: 네. 네.
0: 그런 경우가 많고
1: 네.
0: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친구가 한 5명 있다가
1: 네.
0: 아, 2차를 가자.
1: 네.
0: 근데 한 2명이 아유 나는 가야 돼. 그러면 저는 갈 사람은 가고
1: 그럼.
0: 그래야 되는데 네. 아유 가기는 어딜 가.
1: 끝까지 붙들고.
0: 그러면 그 사람이 불편하는 것 때문에
1: 네.
0: 그 모임이 좀 불편해지고.
1: 그렇죠. 다 같이 어색해지고 네. 분위기가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0: 조금 안타까운 것은
1: 네.
0: 그냥 됐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 네 그러세요 그 정도로
1: 네.
0: 가면
1: 네.
0: 아, 좀 관계가 좋아지지
1: 근데
0: 않을까.
1: 또 그런 거 있죠. 어떻게 해서 한 번만 물어봐서 조금 화난 거 아닌가 서운한 거 아닌가 한 번 더 물어봐야
0: 그러니까
1: 되나?
0: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1: 네.
0: 아, 식사하지 마세요. 그럼 됐어요. 그러면 아 이거 오세요. 앉아서 드세요.
1: 한 두세 번은 더 물어봐야 되는
0: 그러니까,
1: 거 아닌가?
0: 그런 거
1: 그리고
0: 같아요.
1: 또 어쩔 때도 또 그럴 때 있어요. 아니 뭐 한 번 내가 싫다고 그랬다고 또 뭐 안 물어보냐? 속으로 한 번 더 물어보면 내가 예스
0: 그렇죠.
1: 할 텐데 그렇게 서로가 좀 클리어해하는 게 오히려 좋다. 는 거를 이 책은 조금 요약해서 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0: 예.
1: 인생을 겪다 보면 잔뜩 흐린 날도 있는 법이다. 그럴 땐 해야 하는 일을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하나만 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
0: 좋은 얘기네.
1: 네. 그래서 하나씩 하면 된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용기를 좀 주는 책이어서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김다슬님의 에세이고요.
0: 네.
1: 저는 이 책을 2022년에 샀네요.
0: 자, 그 책
1: 네.
0: 얘기하니까 사실 우리 과거로 뭐 저는 음악과 함께 추억 여행 가지만
1: 네.
0: 책과 함께 추억으로 가면 제가 어렸을 시절에 우리 동화책이라는 걸 많이
1: 맞아요.
0: 봤어요.
1: 안델슨 동화집.
0: 뭐 헨젤과 그레델
1: 네.
0: 대표적으로
1: 네.
0: 뭐 그런 거로 해서
1: 네.
0: 사실 동화를 많이 읽었고
1: 네.
0: 제 기억에 중학교 때 처음 접한 게 그 한국 그 유명한 소설가
1: 네.
0: 한국 소설가들은 또 호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거 한두 개 정도 하나가 제일 제가 처음 접했던 책이 춘원 이광수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 흑이란
1: 네.
0: 책을
1: 네.
0: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소나기란 뭐 그런 거
1: 예,
0: 그런 게 했는데
1: 네.
0: 제일 기억나는 게 그 최인호 작가의 별들의 고향이란 책이
1: 네네.
0: 영화돼서 영화가 좀 더 히트를 쳤던 기억이 있고
1: 그 육가 단성사 술집에서
0: 그렇죠.
1: 네, 간판으로 있죠. 네.
0: 그러다가 이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그 만화 가게를 들어가면서부터
1: 네.
0: 또 다른 세상을 접하게 됐고
1: 맞아요.
0: 혹시 우리 라빈 씨는 만화 안 보셨어요?
1: 아, 왜 안 봐요?
0: 네.
1: 저 이거 캔디 봤죠. 베르사유 궁전 봤죠.
0: 그렇죠.
1: 그렇게 애기애기한
0: 그렇죠.
1: 예쁜 만화들도 봤지만 저는

0: 네.
1: 거기서 봐야 돼요.
0: 네.
1: 그래서 줄 서서 빨리 보느라고.
0: 맞아요.
1: 그거 정말 제가 한 6번 정도 본 것 같아요.
0: 공포의 외인군요. 네,
1: 너무 재밌어서.
0: 영화도 있고 최재성하고 그 노래도 난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요. 일이라면
1: 이렇게 영화된 네. 것들도 많고
0: 네.
1: 아마 여자분이니까 모르시겠지만 남자들은 어렸을 때 그 무협지라는 게 있어요.
0: 네.
1: 이만큼 두꺼워요 한 권에.
0: 저희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 그 무협지 이야기 찻집이라고 올라오는 거 아시죠?
1: 올라오는 거. 근데 네. 그게 실제로 책이 이 정도 두꺼운데
0: 네.
1: 그게 보통 20권 이상이에요. 한
0: 네,
1: 시리즈가.
0: 네네.
1: 그거 하루 저녁에 다 끝내요.
0: 근데 그렇게 두꺼우면
1: 밤새서.
0: 그게 만화로 무협진 건가요?
1: 아니요. 글자로만
0: 책으로.
1: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나오는 단어 중에
0: 네.
1: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0: 네.
1: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을 한대. 뜨거운 차 한 잔이 흐를 식을 시간이 지났을까.
0: 네.
1: 뭐 준생의 소년
0: 네.
1: 본인은
0: 네.
1: 탈퇴환골이 뭐냐면 이제 껍질을 벗고 멋있게 변하는 거야.
0: 네네.
1: 뭐 스승을 만나서
0: 네.
1: 마법같이
0: 네.
1: 멋있게 변해서
0: 네.
1: 뭐 그런 단어들 쓰고
0: 네. 우리 그 올라온 그 무협지도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네. 사양귀환이었나 맨 처음에 올라왔던 거 그 말씀하신 대로 찻잔이 식어가면
1: 그러니까,
0: 뭐
1: 이렇게 네. 마치 향 한 자루가 다 탈 네. 시간이 흘렀을까 휙소리와 함께 날렵한 준생의 소년 고니는 휙하며 나르고 있었다.
0: 아 웃겨.
1: 의익 악.
0: 아 무협지 최고죠.
1: 오호 통제라.
0: 네.
1: 맞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0: 네.
1: 해서 그거에 심취해서 서로 그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0: 네.
1: 남자들 시절의 이야기고
0: 네, 네.
1: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책보다는 무협지나 만화에
0: 네.
1: 좀 심취했던
0: 네, 네.
1: 그런 추억들이 있고
0: 네.
1: 그래서 저희는 만화 작가님을 그때
0: 네.
1: 그 공포의 외인 구단이 이연세 씨인데
0: 네.
1: 항상 우리는 선생님을 붙여서 이연세 선생님
0: 극존칭으로
1: 네.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만화 저하고 같이 비슷한 세대에 있었으면 그때
0: 네.
1: 허영만 선생님.
0: 네, 네.
1: 그리고 이제 박인권이라는 분은
0: 네.
1: 그 감방 시리즈라고 해서 그 감옥 생활만 시리즈로 내는 분이에요.
0: 그래서 그 슬기로운 감옥 생활이 나온 거 아니에요?
1: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0: 네.
1: 감방 생활만 막 하고
0: 네,
1: 그런 그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오늘 금요일이 그땐 그랬지가 아닌데 그땐 그랬지 책방으로 갔어요.
1: 그러니까 네. 사실 LA에도
0: 네.
1: 항상 존재하는 게 만화방이 있어요. 만화가게가.
0: 3가에 있었어요.
1: 지금 그 웨스턴 4가에 가면
0: 네.
1: 만화가게인데 30년이 넘은 가게예요.
0: 아직도 그 오픈하시는 거예요?
1: 네. 그 똑같은 사장님이 오픈하세요.
0: 네.
1: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한 두 세트 정도는
0: 네.
1: 못 갖다 줬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0: 네.
1: 누가 와서 또 빌려가요.
0: 맞아요. 그래서 책은 저는 잘 안 빌려줘요. 다시 그 책 돌려줘 그렇게 얘기하기도 약간 못하고
1: 그럼요.
0: 제가 아끼는 책인데 좀 더 보고 줄게 그러다가 뭐 이 친구가 뭐 어디 이사를 가거나 미안해 그 책 잊어버려서 그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저는 진짜 미안한데 진짜 안 빌려줘 나는
1: 그래서
0: 책을.
1: 그래서 뭐 이건 좀 얘기가 다른 데로 빠졌지만
0: 네.
1: 살면서 빌려주기 조금 불편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처음에
0: 네.
1: 자동차.
0: 아 절대 안 된다 그러잖아요.
1: 네, 자동차.
0: 부인도 빌려주지 말랬어요.
1: 옷.
0: 아, 오!
1: 예, 네, 근데 의외로 옷 빌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남자도 있어요, 옷이. 예.
0: 네.
1: 근데 왜냐하면,
0: 네.
1: 옷은 불편한 게 일단 딴 사람이 입었던 거고.
0: 그쵸.
1: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고.
0: 그냥 줘야지 뭐.
1: 그 중에 하나 이 책 같은 것도 있고.
0: 네.
1: 저 같은 경우에는 음반이 그랬어요.
0: 아, 얼마나 소중하시겠어요.
1: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0: 네.
1: 그러니까 제 세대에는 그 LP판이라고 해서 그 4가.
0: 네.
1: 어떤 거는 구하기 힘들어요.
0: 네.
1: 근데 꼭 빌려달라고 그러면. 이 돌아오질 않아요.
0: 그러니까 그럴 때 현명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1: 네.
0: 내가 너무너무 빌려주고 싶지만 이건 나한테 너무 소중한
1: 근데
0: 거고.
1: 한국 사람들은 주로
0: 네.
1: 안 돼 소리를 못하니까
0: 네.
1: 자꾸 딴 핑계를 대요. 야, 아 그렇지 않아 너 주고 싶은데 뭐 내 동생이 며칠 보고 온다고 했어. 그러면
0: 네.
1: 이제 그쪽에서
0: 네.
1: 그럼 그때 줘.
0: 그래서 자꾸 이게 변명이 되니까.
1: 그러면 난 고민거리가
0: 그렇죠.
1: 또 생기는
0: 그리고 상대방은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고.
1: 그렇지.
0: 맞아요.
1: 그래서
0: 네.
1: 참 아까 얘기한 그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것들이
0: 네.
1: 거절을 딱 이렇게 매몰차게 못해서
0: 네.
1: 그것 때문에
0: 네. 정이 많아서
1: 예, 네. 좀 손해본 것도 있고 뭐 그런
0: 네.
1: 생활들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예.
0: 그리고 다음에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1: 네네네.
0: 싶은 책은요. 아까 계산문
1: 네네.
0: 얘기하셨는데요.
1: 네네.
0: 이 책을 보면 이거 제가 좀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1: 네.
0: 애플 말틴이라는 술이 자주 나와요.
1: 네네.
0: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맛이. 네네. 이 애플 마르티니. 근데 이게 또 활자가 작기는 한데 책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독일 출신 작가가 쓴

0: 책이고요. 네네. 그 작가가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을 본인이 겪었고 어. 이런 전쟁의 참혹함을 이 예, 예. 책에 담았어요. 어. 시대적 배경은 1930년대 역시 네, 프랑스 네, 파리고요. 네, 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혼란한 상태들을 그린 책인데요. 네. 주인공 라비크라는 사람은 베를린 종합병원의 유능한 의사였는데 그 나치에 쫓겨서 파리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거기서 사랑하는 배우 지망생 예, 예. 조앙 마두 라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지만 사랑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네. 이 책에서 주는 약간 메시지 이런 교훈 이런 거는 인생은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 책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제가 이 책도 한 두 번은 읽은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불안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사랑하고 꿈꾸고 그리고 기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책을 그런 메시지를 이 개사문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1: 자, 사실 그 제가 또 궁금한 게 이 네. 니체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인데
0: 니체의 인생 수업 요새
1: 니체는 어떻게 표현을 했나요?
0: 이 니체의 인생 수업은요. 네. 제가 사실은 저 책을 샀는데 샀는지 몰랐어요. 근데 요즘 그 쇼펜하우의 인생 수업 뭐 이런 네네. 게 조금 유행을 해 가지고 그 책을 사려고 하다가 못 샀거든요. 근데 이제 요 책 가지고 나오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책이 있더라고요. 니체가 세상에 남긴 56가지 인생 지혜입니다.
1: 아.
0: 근데 제가 좀 이게 좀 궁금한 거는요.
1: 네.
0: 이걸 니체가 말한지 어떻게 알지?
1: 아, 그러니까. 예.
0: 이 글로 남겼을까 이분이? 아니면 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얘기를 했을까요? 예. 어쨌든 이렇게 니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은요.
1: 네.
0: 19세기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1: 네.
0: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니체를 만나야 한다라는 그런 명언이 나올 정도로 네네.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요.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가 이 니체하고 연관이 있대요.
1: 어떤 연관이 있나요?
0: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라틴어라고 합니다. 근데 19세기 이 철학자 니체가
1: 네.
0: 철학 중에 하나가 그런 아모르 파티 뭐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했다고 해요. 내 인생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1: 네네.
0: 뭐 인생은 기쁨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고통과 불안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운명이 찾아오면은 거기에 너무 이렇게 무조건적인 반응을 하지 말고 운명을 사랑해라. 운명을
1: 네.
0: 좀 받아들여라.
1: 네네.
0: 그런 얘기들을 했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이 책도 제가 조금 한 가지를 해왔는데요. 네. 비관적일수록 낙관해라. 약간 어폐가 좀 있잖아요. 예, 예, 예. 사기를 당하고 말았어. 인생 공부 크게 했다고 생각할게. 일이 제대로 안 풀려. 아, 나 나중에 더 잘 되려고 그러나 봐.
1: 네, 네.
0: 이런 식으로 비관적일수록 오히려 낙관하라고 그렇게 화법을 자꾸 쓰라고 이 니체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1: 그렇구나.
0: 네. 그리고 사랑은 사람을 성장시킨다.
1: 네.
0: 사랑 없이는 삶도 없다.
1: 네.
0: 사랑에는 많은 이점이 있다. 사랑이 가져다주는 설렘은 일말의 해로움도 없이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주며 힘듦을 의지할 사람과 즐거움을 배로 나눌 사람이 생겼다는 기쁨 역시 사랑이 가져다주는 이점 중에 하나다.
1: 참 사랑이란 단어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네. 간단하게 요약해서 네. 라빈 씨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0: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지금 딱히 급습 질문을 네, 하시니까 저는. 떠오르는 거는 그냥 엄마가 아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1: 아 그렇죠.
0: 그냥 네, 죽을 수도 있는 사랑. 그래서 어떤 아기가 그랬대요. 엄마한테 엄마 나 얼마나 사랑해? 그랬더니 아 그 트로트 가서 장윤정 씨
1: 네,
0: 장윤정 씨가 그 딸하고 이제 있는데 딸이 물어봤대요. 엄마 나 얼마나 사랑해? 그랬더니 장윤정 씨가 엄마 심장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해. 그랬더니 그 딸이 엄마 그럼 나 사랑하지 마. 그랬대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사랑.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
1: 그렇구나.
0: 네. 그럼 질문하셨던 고니 씨는?
1: 저는 사랑은 욕심 같아요.
0: 아 맞아요.
1: 사랑하는 순간
0: 네.
1: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0: 맞아요.
1: 그게 간섭이 되고 소유욕이 되고 집착이 되고
0: 네. 그러니까 구속하려고 그러고
1: 내 생각한 거와 다르게 가면 맞아요. 왜 저럴까 하고 그때서부터 고민을 해야 되고
0: 네, 맞아요.
1: 저는 사랑은 욕심이라고
0: 맞아요.
1: 생각해요.
0: 진짜 지나
1: 보니까 네, 그게 네, 네. 뭐 가족이 됐던 자식이 됐던 친척이 됐건 이분 친구가 됐건 아는 네, 네, 네. 지인이라도
0: 맞아요.
1: 어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러지? 거기서 빗나가게 되고
0: 오해가 되는 거고
1: 그러다 보면 투정이 생기가 그쵸. 되고 오해가 돼서
0: 네 그게 다툼이 되죠.
1: 괜히 멀어지게 되고
0: 어색해지고
1: 그러니까 모든 게 욕심 같아요.
0: 네
1: 사랑은.
0: 맞는 말이네요. 고니의 예. 인생명언.
1: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0: 네 사랑은 욕심이다.
1: 예.
0: 네.
1: 그래서 제가 사실 방송 끝날 때 항상 마지막 멘트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0: 사랑합니다.
1: 말씀하지만
0: 네. 네
1: 그러고 나면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분이라도 더 제 방송 듣고 즐거워해 주셨으면 좋겠고
0: 네.
1: 뭐 그런 욕심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0: 그게 좋은 욕심이니까요.
1: 예, 예, 그런 네. 것 같아요.
0: 근데 그 욕심이 이제 과해져서 뭐 집착이라든가 어떤 오해라든가 구속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만 예. 어느 정도 근데 또 너무 없어 봐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근데 너무 방관해 나를.
1: 아이, 그러면
0: 네.
1: 그게 무관심이라고 오해를 사요.
0: 네.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1: 좋아하면서 왜 가만 내버려 두냐.
0: 그러니까요.
1: 신경도 안 쓰고
0: 네.
1: 뭐 이래서 알력도 생기고
0: 네.
1: 그런 것 같아요.
0: 그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1: 그 김홍신 씨라고 한국의 유명한 작가가 계신데
0: 네. 네.
1: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중에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0: 인간시장.
1: 살지 못합니다.
0: 네. 네.
1: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0: 네.
1: 여러분이 노래방 가서 노시는 거 하고
0: 네.
1: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0: 네.
1: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0: 네네.
1: 여러분이 훨씬 행복한 겁니다.
0: 네. 네?
1: 잘 놀다 갑시다라는 얘기를
0: 맞아요.
1: 했는데,
0: 그 얘기 저도 들은 것 같아요.
1: 예, 네. 그러니까 이 책들도 필요하고 음악도 필요하고 우리
0: 네.
1: 인생 사는데
0: 네.
1: 다 그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라빈 씨 같이 우리 잘 놀다 갑시다.
0: 네, 알겠습니다.
1: 저는 그게 아주 오늘의 주제 같아요. 왜냐하면
0: 네.
1: 우리가 잘 놀기 위해서 과거의 추억도 회상하는 거고
0: 네.
1: 우리가 소재도 만드는 거고
0: 네.
1: 다 좋은 책도 소개해드리는 거고
0: 네, 네, 네.
1: 잘 놀기 위한 다 밑거름이라고
0: 맞아요.
1: 생각을 해요.
0: 네.
1: 네.
0: 좋은
1: 우리,
0: 말씀입니다.
1: 모든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0: 네.
1: 모두 애청자분들이 잘 놀다 가실 수 있게
0: 네.
1: 우리가 좀 도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여러분들과 더불어 저희도 잘 놀겠습니다.
1: 네.
0: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해피투게더 초대석에서는요,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밀리브러 컴퍼니를 이끌며 인기 프로그램 강철부대 협업부터 현대백화점과의 공동 프로젝트까지 남미연 대표님 그리고 리차드로 교수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2: 맞습니다.
0: 네, 스튜디오가 아주 환해졌네요. 마이크 좀 가까이 해주세요.
2: 네네네.
0: 네, 땡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자, 두 분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생소해하실 것 같아요. 밀리브러 컴퍼니가 뭐 하는 데일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각자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네.
1: 제가 먼저.
2: 네, 먼저 하세요.
1: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 삼성무용단에서 무용수로 활동을 하다가 군화와 고무신이라는 그 밀리터리 용품 회사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0: 네네네.
1: 그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0: 그렇죠. 예, 군대 간 남자친구 그런 얘기죠?
1: 예,
2: 맞습니다.
1: 네.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는 게 이제 고무신이 곰신, 기다리는 여자친구를 얘기하고 군화는 남자친구를 얘기를 하거든요. 군대 입대한.
0: 네. 네.
1: 그래서 군화를 기다리는 고무신. 그래서 군화와 고무신으로 먼저 회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0: 신선하다.
1: 네, 한 12년 네. 정도 전에 시작을 했다가 네. 지금은 밀리터리 패션 브랜드 밀리브로를
0: 네.
1: 새로 회사를 이제 또 따로 설립을 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거든요.
0: 네.
1: 보통 밀리터리 패션 브랜드로 생각해 주시고 실제로 군에서 활용하는 의류나 뭐 백팩, 패치, 기타 군용품들을 제조해서 네. 납품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0: 와, 멋지네요. 진짜 멋진데요.
1: 감사합니다.
0: 네. 네, 또 우리 교수님
2: 예, 예. 네,
0: 소개해 주세요.
2: 저는 노정진, 리차드 로고요.
0: 네.
2: 저는 이 동네 출신입니다. 글렌데일에서 초, 중, 고등학교 다 글렌데일 하이스쿨 나왔고요.
0: 예.
2: 그리고 버클리 음대 졸업하고 저는 중학교 때부터 색소폰을 전공으로 해갖고 색소포니스트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활동한 지 20년 좀 넘었고요.
0: 네.
2: 지금 현재 앨범이 한 10장 정도 있는데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고 지금은 서울에 있는 광운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지금 14년 차 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남미연 대표의 네. 허스밴드입니다.
0: 아, 두 분 부부세요. 너무 그림이 너무 좋은데요.
2: 감사합니다.
0: 아니, 색소포니스트로 전공을 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다고요?
2: 네.
0: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2: 미국에서도 많이 활동했어요. 뭐 한 3년 전에 UCLA 로이스 홀에서도 공연한
0: 네,
2: 적이
0: 네,
2: 있고요.
0: 네,
2: 뭐
0: 네.
2: 저쪽 샌프란시스코의 Grass World Music Festival
0: 네.
2: 뭐 저희는 또 뉴욕 쪽에서 제가 보스턴에서 계속 거주하다 보니까
0: 네,
2: 뉴욕에
0: 네, 네.
2: 있는 뭐 블루노시나 여러 가지 또 대한민국 말고도 세계적으로 네.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0: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은요. 그 조금 이따 연주도 좀 해주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2: 네, 준비했습니다.
0: 기대하겠습니다.
2: 예.
0: 두 분이 이제 부부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너무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1: 네,
0: 예,
1: 맞아요.
0: 그죠?
1: 네,
0: 예,
1: 네.
0: 그럴 것 같아요. 같이 나오신 거 보니까. 예, 너무 좋으네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밀리브로라는 브랜드를 처음 런칭하게 된 계기 살짝 이제 스케치를 해주셨는데 대표님이 우리 대표님께서 담고자 한 브랜드의 그런 핵심 철학 요거를 살짝 언급하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밀리브로라는 네임
0: 네.
1: 자체가 밀리터리와 브라더스
0: 아.
1: 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리브로가
0: 네.
1: 스페니쉬로 교과서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서
0: 그렇군요.
1: 밀리터리와 리브로 또 밀리터리의 교과서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됐어요.
0: 예. 신선하네요. 진짜 신선한데요. 자, 그러면 인기 예능 프로그램 강철부대?
1: 네.
0: 요 프로그램하고 협업하셨다고 하셨는데.
1: 네. 그 강철부대에서 입고 나오시는 의류들이나 뭐 패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디자인해서
0: 네.
1: 협업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더현대 서울이라는 그 한국의 큰 백화점 있잖아요. 거기서 팝업 스토어를 활성화가 이제 좀 그쪽에서 많이 되어 있는데
0: 네.
1: 거기서 강철부대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팝업 스토어를 해서 성황리에 예, 굉장히 예, 즐겁게 했었던
0: 네,
1: 일이 있습니다.
0: 네, 네. 네. 멋지네요. 그리고 쿠팡 화재 스토리도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아. 예, 밀리브로, 예, 밀리브로 컴퍼니에서 굉장히 뭐 관심을 가지고서 도움도 많이 주시고 또 유튜브 영상도 나와 있어서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었잖아요.
1: 아, 예, 맞습니다.
0: 그죠? 사실...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1: 예.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 인천 성남동에 있는 쿠팡 센터가 네. 한국에서는 세 번째, 그리고 쿠팡 물류 창고로는 두 번째로 큰 창고로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근데 그 처음 화재가 6층에서 시작해서 7층까지 번졌는데 저희 회사가 그렇게 조금이라도 선행을 할 수 있었던 네. 계기는 네, 네, 그 네. 쿠팡 물류 창고와 저희 회사가 반경 50m 정도도 안 돼요. 그래서 앞에 아무런 그 가림막 없이 바로 노출되어 있는 위치에 저희 네. 회사가 있었고 국가 소방 동원령이 내려질 만큼 이 네네네네. 국가 재난으로 선포될 만큼 이 화재 규모가 좀 컸어요.
0: 엄청나더라고요. 뉴스
1: 네,
0: 보니까.
1: 109시간 동안 네. 좀 꺼지지 않는 불 때문에 소방관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맨 처음에 알림을 받고 회사를 방문을 했었을 때 네. 이미 폴리스 라인도 닫혀져 있었고 너무 소방관 분들께서 힘들게 이제 불을 화재 진압을 하시면서 교대로 작업을 하실 때 네. 저희 회사에서 쉬시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라인 같은 게 쳐져 있고 저희가 주차 개방을 안 해, 그 주말에는 안 해놓은 상태여서 그걸 편하게 이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제 교수님이랑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주차 개방을 해서 편하게 사용하시게끔 하고
0: 그러셨군요.
1: 일단 처음에는 저희 회사에 있는 그 탕비실의 음료들을 먼저 나눠드리기 시작했어요.
0: 네.
1: 그리고 좀 거기 머물면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저희가 대피 명령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0: 네.
1: 아, 저희는 이제 다시 돌아가야 했을 때 그
0: 네.
1: 밤이 돼도 꺼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회사의 그 앞에 부지에 있는 주차 공간에 불을 24시간 켜놨어요. 그래서 그 작전 기지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크지 않은 일들인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해서
0: 조금이
1: 저희는
0: 뭐예요.
1: 오히려 너무 감사했어요. 예.
0: 네, 그렇죠. 보는 사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그 영상을 봤는데 어우, 그런 게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냥 그 소방관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1: 아유, 정말 많이 네,
0: 화재 진압을 위해서 네.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뭐 커피도 좀 주시고 뭐 그렇게 좀 도와드리는 그런 장면들이 포착이 됐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0: 예, 참 사실, 위로가 많이 됐겠어요.
1: 네, 그런 재난 상황이나 뭐 화재가 났을 때 예를 들어 네. 전쟁이 났을 때 어떤 순간이든 소방관분들이나 군인분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맞아요. 나서서 싸우시는 분들 이외에도 지자체라든지 저희 국민들이 각자 위치에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행동한다면 그보다 더 응원이 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예.
0: 맞아요.
2: 되게 우연치 않게 저희가 한 네. 2년 반 전에 지금 저희 사옥 쪽을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바로 옆에 또 이제 커피숍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 대표가 그때 되게 지금도 엄청 덥지만 그때도 네. 벌써 더웠는데 불이랑 싸우는 분들이 얼마나 덥겠어요.
0: 그러니까요,
2: 그래서 우선 그쪽 커피숍에 예, 커피숍에 뭐 몇백 잔 정도를 그냥 미리 그 페이를 프리페이를 하고 앞에다가 이제 손편지로 네. 우리 소방관님들 응원합니다. 언제든지 커피 드세요라고 하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좀 바이럴이 돼서 좀 이렇게 더 크게 이렇게 좀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0: 와.
2: 뭐 저희가 우연치 않게 또 회사 자체가 주차장에 Thank you for your service라고 영어로 써 있고 밑에 We honor Korean military
0: 네.
2: 그리고 firefighter and police라고 그렇게 문구를 적어놨어요.
0: 네.
2: 그걸 남 대표가 미국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미국 분들이 얼마나 이 서비스맨들에 대한 그 충성도와 또 파이어파이터님은 여긴 영웅이잖아요.
0: 그렇죠.
2: 그런 인식을 대한민국에 가져가고 싶다. 우리는 이거를
0: 그러셨구나.
2: 이 회사를 통해 이런 거를 하고 싶다라는 게 네네네. 메인이었는데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리가 좀 이렇게 맞게 돼서
0: 네.
2: 우리 또 LA 청취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좀 따끈따끈한 스토리를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0: 와 진짜 쿠팡 화재 사건 지금 현장 스토리를 지금 전해주셨는데
2: 맞습니다.
0: 아, 참 마음이 따뜻하네요. 그거를 커피 한 잔이지만 그게 와 엄청난 위로가 되고 또 보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그 메시지가 컸을 것 같아요.
1: 아.
0: 예. 사람들이 굉장히 인사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YTN MBC에서도 취재해가지고 예, 방송에 내보내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맞습니다.
1: 네.
2: 그렇죠.
1: 오히려 저는 네. 제가 했던 그 마음의 표시에 대해서 그렇게 네. 너무 작지 않을까 부끄러웠었어요. 사실 그런 언론에서도 맨 처음에 취재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 거절을 했었거든요. 이거 너무 내보내기 부끄러울 만큼의 일들인데 근데 너무 좋게 봐주시고 네. 많은 그 소방관 분들께서도 그런 응원이 큰 힘이 됐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네. 뿌듯했고 그 저희 그 회사의 외관이 그 네. 언론 나갔을 때 저희 회사 앞에 안중근 의사 선생님의 그 그래피티가 굉장히 크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 그런 것들이 방송에 나가니까 일반 국민분들도 애국심이 뿜뿜 그쵸, 그쵸. 솟는다 이런 네.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뿌듯하고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도 아직은 온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지만 그거를 네. 같이 처음에 작업하셨던 그래피티 작가님께서 저희 또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애국심이라든지 뭐 그런 인식에 대한 개선에 좀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최근에는 이순신 장군님 그래피티도 저희 건물에다 크게 그렸어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저희 회사가 9차선, 10차선 정도 되거든요. 앞에 네. 바로 이제 대로변이.
0: 네,
1: 그래서 많은 차들과 인파들이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회사의 뭐 큰 태극기라든지 네. 안중근 의사 선생님, 이순신 장군님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더 네. 힘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0: 당연하죠. 이곳에서도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자랑스럽더라고요. 저는
1: 네.
0: 한편으로는 참 자랑스러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신데 마음까지도 아름다우시네요. 지금 우리 해피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세요. 예쁘신 분이신데
1: 감사합니다.
0: 세상에 마음까지도 이렇게 예쁘시니까 너무 좋고 거기에다 플러스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너무 예쁘신 것 같아서 응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인천 대형 물류창고 화재 현장이 이제 두 분이 운영하는 밀리터리 의류업체 맞은편이라서 서로 이렇게 조인을 해서 서로 돕고 돕다 보니까 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네. 이렇게까지 좋은 일로 확장이 됐네요.
1: 네.
0: 예.
1: 그렇습니다.
0: 자, 다행히 뭐 5일 만에 화재가 진압이 된 거죠?
1: 네.
0: 얼마나 다행이네요. 피해가 굉장히 크죠?
1: 네, 처음에는, 그 화재가 네. 났었을 때 네. 거기에 대피 명령이 떨어졌어요. 반경 116m 이내에 네. 있는 회사들은 출근 아예 입장 자체 도로 통제도 아하.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사실 3주 이상이 3주 정도 지났죠. 7월 18일 네, 정도 네. 됐으니까. 근 아직도 100% 이게 도로 통제가 풀리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불편함에 있어서 피해가 굉장히 좀 크고 그렇지만 좀 충격받은 분들도 많았어요. 예.
0: 그렇죠.
1: 네네.
0: 엄청난 여기서도 굉장히 걱정 많이 했어요.
1: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네. 좀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화재들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은데 이번 네. 화재는 진압 속도도 조금 더뎠고 그럼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아서 좀 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저희 회사 앞에 있는 램프가 크게 있는데 그게 저희 쪽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도 왔었고 그 4층, 5층에는 리튬 배터리 보관하는 곳이랑 그 로봇
0: 네네네.
1: 물류 로봇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불이 번지면 건물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네, 한 초반 이틀 정도 때는 소방관님들께서 불을 끄시다가 대피를 하라는 명령까지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네,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0: 얼마나 걱정하셨어요?
1: 너무너무
0: 와, 얼마나
1: 무서웠어.
0: 불안하고
1: 네.
0: 무섭고
2: 며칠
0: 그러셨을까요?
2: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0: 그렇죠.
2: 뭐 조그만 사업체지만 저희가 저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역 이민을 한 사람 입장으로서 네네네네. 우리 남 대표랑 저랑 정말
0: 세상에
2: 무일푼으로 시작한 비즈니스였거든요. 아, 엄마, 부모님 예. 집에서 방에서 예. 시작한 거를 이렇게 키워놨는데 불에 다 탈 거가 예. 불이 막 오르고 그래서 와 진짜 이게
0: 가슴 졸이셨어요.
2: 엄청 가슴 졸였어요.
0: 근데 어때요? 괜찮아요? 네,
1: 지금은 그래도, 예. 무사하게
2: 있고
0: 피해 없는 거죠?
1: 네네. 뭐, 불에 대한 피해는 없어요.
2: 불의 피해는 네. 없지만 이제 아무래도 물류적인 것들 특히 9차도로를 지금은 딱 1차도로 하나만 열어놨고요. 지금은 이제 그 수습, 건물을 외벽을 뜯어내는 수습을 하는 네네. 프로세스인데 이 건물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네. 그 프로세스도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런 외벽이 무너져서 떨어져서 사람이 맞을까 봐 길을 다 지금은 닫아놓은 상태예요. 1차선만 오픈해서. 아하. 그래서 현재 직원분들이 좀 고생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 인명피해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0: 아, 진짜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입니다. 자, 여기서 좀 색소폰 연주를 좀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요.
2: 아, 좋습니다.
0: 어떤 거 연주해 주실래요?
2: 제가 뭐 학교에서도 오래 몸담고 있지만 대한민국 이제 밀리터리 쪽에서 또 같이 일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 밀리터리 그 우리 장병분들의 또 가족들 이런 분들이 문화 이런 경험들을 많이 이렇게 좀 할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네. 제가 군부대들을 좀 다니면서 이렇게 제가 교양 콘텐츠를 보여드리는 게 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테마로 제가 이제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분위기에 이렇게 이민 오셔갖고 열심히 여기 미국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해외 동포분들도 다 한국 분이시잖아요.
0: 그쵸.
2: 심장은 한국, Korean Pride가
0: 맞습니다.
2: 활활 타오르고 있어서 제가 애국가를 한국 색소폰으로 연주해드리고
0: 감동이네요,
2: 싶습니다.
0: 진짜.
2: 그래서 네. 제가 대한민국 애국가를
0: 네.
2: 한국 연주해드릴게요.
0: 네네네,
2: 괜찮습니까?
0: 고맙습니다. 그럼요. 좋죠. 너무 좋죠.
2: 준비됐으면 제가 무반주로
0: 예.
2: 해드리겠습니다.
0: 아, 예, 예.
2: 준비, 해도 될까요?
0: 예, 해도 됩니다. 얼마든지요. 자, 밀리터리 패션 브랜드의 우리 대표님들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남미연 대표님 그리고 노정진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색소폰 연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와.
1: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멋있어요.
2: 아, 애국가는 언제나 들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0: 눈물 날 것 같아요. 가슴이 막막막해져요.
1: 저도 그렇습니다.
0: 예. 와, 그리고 저는... 혼신을 다해서 이렇게 연주해 주신 게 느껴져서.
1: 아, 감사합니다.
0: 그
1: 아,
0: 마음이 전달되니까 더 감동이에요. 해외... 케니지보다도 훨씬 더 아, 멋진 연주.
1: 감사합니다. 마찬가지고요.
0: 너무 멋있어요.
1: 우리 교민분들이 조금이나마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 한국이 그리웠던 또 애국 그 마음이 좀 팍 폭발해갖고 또 오늘 하루 심차게 하루 일과를 마치는
0: 감사합니다.
1: 마음으로 연주해드렸습니다.
0: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좀 먹먹해지죠?
2: 네,
0: 마음이?
2: 맞아요. 맞아요. 저도
0: 묘하다.
1: 애국가라는 게 저도 원래 이 곡을 연주할 때는 제가 갖고 있는 콘텐츠는 이제 PPT를 띄워서 하기 때문에 뒤에 태극기를 하나 딱 멋지게 띄워놔요. 스크린에다가. 근데 이 태극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 예전 대한민국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북전쟁에서 사용했던 UN 사람들이 사인을 하고 특히 그때 학도병이라고 학생들이 전쟁에 나갔잖아요. 이 학도병들의 사인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옛날 다 망가진 태극기 이미지를 제가 사용을 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곡을 들으면 더욱더 마음이 웅크합니다. 예.
0: 아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하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데요 저는.
1: 뭐 얼마 전에도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미국에서 어린 유년 시절을 보냈을 때 부모님도 항상 코리안 프라이드를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너는 정말 머리 좋고 정말 부지런하고 최고 잘난 대한민국 사람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 코리안 프라이드를 오히려 제가 느낀 거는 저희 교민들, 제 교포 친구들 보면 뭐 한국에서 이런 국제 스포츠 하면 저희 LA 난리 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저도 똑같이 아 이게 외국에 나와 있어도 피가 한국 사람이고 또 우리 같은 교민, 미국 교민들도 진짜 이 애국심이 막 올라오거든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또 한국 가서 또 이런 와이프를 만나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0: 와, 코리안 프라이드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진짜 젊은 친구들이 그런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네요. 뭐 무엇을 하든지.
1: 그렇죠.
0: 앞장서서 뭔가 꿈을 이루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런
1: 맞습니다.
0: 인물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근데 여기에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공부도 하셨고 사셨는데 어떻게 역 이민을 하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1: 저는 원래 한국에서 미국 온 다음에 한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버클리 음대에 들어갔을 때 그때 당시에 버클리 음대에 한국에서 오신 K-pop 이런 스타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양파 씨, 뭐 김동률 형님, 뭐 이런 윤상 그런 분들이 계셔서 조금 대한민국 팝 컬처 특히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오퍼링을 좀 해주셨어요. 너 한국 가서 한번 연주해봐라. 재즈 색소포니스트가 대한민국에는 블루 오션이니까 한번 가봐라. 한 게 2003년도였습니다.
0: 2003년도에 가신 거예요.
1: 그래서 2005년도에 이제 소니 음반 회사에서 저희 밴드를 리크루 해갖고서 2005년도부터 제대로 이제 데뷔를 해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게 그 계기로 한국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이제 대학원 졸업하기 전에 우리 남미연 대표를 20살 때 2007년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19년 동안 연애하다 이제 결혼한 커플이에요.
0: 어머나. 아니, 19년이요?
1: 19년에.
0: 설마.
1: 저희 이 라디오 서울 1월 달에도 제가 출연했을 때는 그때는 아직까지 결혼 관계는 아니었고 그때는 이제 피안세였는데 저희가 이번 4월에 이제 지난 4월에
0: 하셨군요.
1: 이제 19년에 이제 매듭을 찍고 이제 부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시고요. 두 분이 서로 정말 이렇게 시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위기도 너무 비슷하시고 추구하는 것도 너무 비슷하신 것 같아서 이야 진짜 멋진 커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랑스럽습니다.
1: 과찬이십니다.
0: 아니 진짜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더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쿠팡 물류센터 그 정말 화재 당시에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물품 지원 봉사활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주셨는데 남미연 대표님의 그런 추진력? 추진력도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리차드로 교수님의 이 전문성과 추진력이 만나서 뭔가 시너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두 분이 함께 일하면서 겪은 그런 에피소드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재밌는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뭐 에피소드가 너무너무 많은데 네. 저는 가장 개인적으로 행복했던 게 네. 저희 둘이 정말 으쌰으쌰해서 원래 신림동 원룸에서부터 시작한 사람 커플이에요.
0: 멋지다.
1: 근데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년 반 전에 그 인천 성남동 그 쿠팡 물류창고 맞은편으로 이사를 오면서 저희가 그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저희는 둘이서 정말 열심히 해갖고 돈은 모아서
0: 세상에.
1: 이제 더 이상 우리 렌트하지 말고 우리 거를 갖자. 당연히 뭐 은행 거겠죠. 네. 하지만 모기지로 해서 이거를 처음 저희가 집도 없었을 때 그걸 먼저 했을 때 둘이 이제 거기에 콘크리트 주차장 네. 바닥에 손바닥 지장을 찍었거든요.
0: 네.
1: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0: 와.
2: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을 했는데. 예. 와, 네, 저 딱 말해야 되겠다 했는데 말했어요.
1: LA 우리 교민분들 예, 예. 저희 인천 공항이랑 가까우니까 네. 언제든지 저희 앞에 그래피티 이제 애국적인 이런 영상들도 많고 앞에 이미지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비즈니스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아하. 뭐 비즈닝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0: 그러니까요.
1: 같습니다.
0: 한 번쯤 가서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제가 커피는 무조건 대접해드리겠습니다.
0: 커피는 무료로 쏩니다.
1: 예, 예, 예.
0: 좋습니다.
1: 그때 가장 행복했어요.
2: 네. 예.
0: 정말 좋네요.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은데요.
1: 그래서 그 화제가 너무 저희한테는 심장이 너무 떨릴 수밖에 없었고 네. 그거를 진압해 주신 우리 소방관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0: 그런 어려움이 네. 전화해보게 됐네요.
1: 맞습니다.
0: 그죠? 네. 두 분한테는 정말 가슴 졸이면서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게 정말 또 이제 반대로 전화해보게 돼서 좋은 일로 예, 다가온 그런 케이스이신 것 같아서 예, 한편으로 마음이 저도 참 좋네요.
2: 아우,
0: 피해를 입었으면 정말 가슴이 아팠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다는 거에 있어서
1: 맞습니다.
0: 예,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밀리브로 이 컴퍼니의 다음 목표가 궁금해요. 두 분께서 이제 앞으로 비전도 있으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굉장히 꿈이 원대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2: 저는 개인적으로 예. 사실 회사가 성장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식 개선이 좀 미국처럼 한국도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 서비스맨들,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리스펙이라든지
0: 그렇죠.
2: 네, 그렇죠. 그런 감사함이 좀 생활에 묻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소소하지만 제가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태극기에 대한 그 보편화라고 해야 되나요? 어딜 가든 태극기가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에 어렸을 때 와서 네. 그때도 뭐 한 20대였지만 처음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주유소 등 뭐 일반 분들이 네, 입는 네. 티셔츠, 뭐 수영복 모든 거에 미국 플래그가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도 한국에 저렇게 태극기를 문화처럼 만드는 그때 당시만 해도 태극기를 막 입거나 어떤 거에 이제 좀 꾸민데 활용하는 거에서는 한국은 거의 좀 기피 했었어요. 젊은 층들이 이게 태극기가 예쁘다는 생각을 한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냥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를 부를 때 공식 행사에서만 볼 수 있는 게 태극기였었는데 이걸 좀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거를 저는 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류에도 태극기를 많이 붙이고 뭐 가방을 구매했을 때 태극기를 무료로 준다든지 배지를 증정한다든지 뭐 그런 기부 행사들도 또 하고 있고
0: 네.
2: 그래서 연 한 50만 개 이상의 태극기를 제가 뿌리고 있거든요.
0: 진짜?
2: 네. 그래서 의류에도 프린팅되어 있는
0: 매년?
2: 의류도 있지만 매년 50만 개 이상 저희가 인구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0: 계속 보시는데.
2: 네, 필요로 하는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좀 태극기를 많이 뿌릴 수 있는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야 미국에 오면은 진짜 미국 국기가 그냥 곳곳마다 다 그렇죠. 많죠. 네. 많죠. 네, 네 그거를 우리 한국에도 좀 그랬으면 네. 좋겠다라는 네, 바람이 네, 있으시군요. 네. 멋지네요. 군인이라던가 이제 소방관 이런 네. 사람들에게 이제 리스펙이 좀 중요하다.
1: 맞아요.
0: 네. 좀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대우도 좀 필요할 네, 것 같고 맞습니다. 군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2: 네.
0: 그런 바람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네.
1: 뭐 기회가 된다면 예. 이런 저희가 갖고 있는 컨셉을 예. 또 우리 미국 교민들 한 200만 명 정도 되고 지금 현재 K-POP, K-Culture, K-Food, 네. K가 엄청 많잖아요.
0: 그쵸. 요즘에 K-열풍이죠.
1: 저희가 갖고 있는 K-Military 이런 프로덕트 여기에다 런칭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그럼 너무 좋을 예. 것 같네요.
1: 그거는 네. 저희 뭐 밀리터리에 대한 또 아니면 또 뭐 저희 뭐 K-Culture에 대한 것들을 네. 익스펜션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네, 네, 네, 네. 예.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0: 이번에 예. 한일 축제가 있어요. 10월 1일 날.
1: 그래요? 10월 예. 1일 날 예. 맞아요.
0: 매년 뭐 1년에 두 번씩 그, 있잖아요.
1: 그때 뭐 팝업 스토어
0: 1년에 한 번. 예예 예. 그런 축제가 있는데 그런 때도 좀 대외적인 행사에도 런칭하셔서 하시면 예. 너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국내 그런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던가 또 새로 뭐 이렇게 준비 중인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미국과도 이렇게 연계가 돼서 런칭하시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두
2: 네.
0: 분의 마인드가 또 좀 약간 미국에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하실 것 같고 거기에 맞게끔 또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 예. 어머나 시간이 너무 오버됐네요. 어떡하죠? 네.
1: 와 벌써.
0: 네, 끝으로 해주실 네.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할게요.
2: 네, 오늘 먼저. 초대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0: 네.
2: 제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제가 해야 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역할들을 충실하게 네.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또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또 네.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음악적인 부분과 또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네. 대한민국이 위대하다라는 거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가 되겠습니다.
0: 멋지네요.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베스암의 무처 연주 듣고 싶은데 어떡하죠?
1: 다음에 연주
0: 다음에 해야 되지 오실 수 있나요?
1: 뭐
0: 다음을 기약하죠?
1: 불러주시면, 예. 뭐 시간이 안 돼. 시간이 괜찮나요? 아니면 한 소절만?
3: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언제나 즐거운 토요일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DJ 케빈 킴입니다. 오늘도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멀리 샌디에고, 리버사이드, 심지어 한국에서까지 함께해 주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 오늘이 벌써 8월 8일이네요. 시간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여름, 정말 더운 것 같습니다. 햇살은 뜨겁고요. 차문을 열면 뜨거운 공기가 훅 들어오고 핸들을 잡기도 어렵고 주차장에선 아스팔트가 반짝거릴 정도로 뜨거운 여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일수록 우리가 가장 많이 찾는 건 차가운 아이스커피 한 잔, 시원한 디저트, 그리고 좋은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에어컨보다 더 시원하고 바랏바람보다 더 상쾌한 우리들의 낭만이 담긴 한국 음악들과 함께 여러분의 여름을 조금 더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운전 중이신 분들도요, 또 집안일 하시는 분들도요, 오늘도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혼자 계시는 분들도 오늘만큼은 제가 옆자리에 앉아있는 친구처럼 함께 좋은 대상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케빈의 트리조와 1부 첫곡 시작해 볼게요.

캐비넷 회의조와 일부 첫 곡, 이선희의 추억을 책장을 넘기며 였습니다. 아, 요즘 여름이라 그런지 휴가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국 여름 휴가 하면 무조건 강릉 경포대, 뭐 속초, 대천, 부산 이런 바닷가로 여행을 많이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밤기차를 타고 친구들과 떠났던 기억, 또 휴게소에서 먹었던 우동, 바닷가에서 먹던 그 밤늦게 느껴졌던 컵라면, 그리고 모래사장에 이름을 적어놓고 사진을 찍었던 추억들도 있고요. 뭐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지만 예전엔 전부 다 필름 카메라였죠. 사진 한 장 찍을 때에도 그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봐, 움직이면 안 돼, 뭐 그리고 찍었었는데요. 막상 현상을 하고 나면 한 친구는 눈을 감고 있고, 한 친구는 뭐 딴 곳을 쳐다보고 있고, 뭐 심지어는 고개도 막 돌아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손가락에 렌즈를 가리고 찍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진들이 지금은 아주 소중한 우리의 추억이 되어버렸네요. 혹시 우리 애청자분들 여름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뭐 여름하면 제일 유명한 과일이 수박 이런 거 생각나시나요? 아니면 팥빙수가 생각이 나시나요? 아니면 시원한 뭐 산 쪽에 있는 계곡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다가 생각이 나시나요? 아니면 또 이렇게 여행을 가려면 우리 어렸을 때 방학이 꼭 있었잖아요. 또 아니면 여름 방학 이런 게 생각이 나시나요? 아니면 어머니가 해주던 시원한 콩국수 이런 것도 생각이 나실 수도 있고요. 저는 기억이요, 선풍기가 그때는 굉장히 뭐 각 집에 에어컨을 대신하는 중요한 아이템 중 하나였는데, 그 선풍기 바람을 쐬면서 소리를 지르면 아 하는 공명 소리가 좀 특이하게 들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목소리가 바뀌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막 바뀌는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선풍기 앞에 서 있었던 기억도 납니다. 참 별게 아닌데 왜 우리는 그렇게 그 뭔가 이렇게 그 작고 사소한 건데 이렇게 우리한테는 기억에 많이 남는 걸까요? 아마 옛날 추억이 우리한테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아서 그런 애틋함이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화제를 바꿔서 아주 신나는 진하고 여름 추억이 돋는 그런 노래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클론이 부릅니다. 제목은 도시 탈출.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9: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1: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저도 살짝 감기 기운이 있는데 우리 데니시 님도 감기 아주 심하게 좀 몸이 안 좋으셨나 봐요. 얼른 완쾌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로비 님도 들어와 계시고 우리 비비아 님도 들어와 계시고 우리 비비아 님께서 제 의상이 가을을 느끼게 한다고 하셨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반팔을 한번 꺼내 입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TKR 님께서 그 제 옷 얘기를 우리 비비아 님이 하셨는데 밑에다가 4불 99라고 적어주셔가지고 예 4불 99 맞습니다. 예. 제가 아주 싸게 구입을 했고요. 아무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오전부터 저를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이렇게 좋은 이야기 써주시니까 여름이 아주 그냥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오늘 차 안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뭐 5번 프리를 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91번, 뭐 405, 22번 여러 가지 고속도로를 달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운전하실 때 정말 조심하실 건 마음은 천천히, 음악은 조금 크게, 그리고 기분은 시원하게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좀 이렇게 차가운 물 말고 좀 미지근한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스커피나 차가운 음료를 계속 드시지 마시고 몸속의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미지근한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아주 좋다고 하니까 이게 감기에도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드실 때 비타민C 꼭 챙겨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 보면 사무실에서 에어컨 바람을 오래 쐬고 한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러면 벌써 목도 안 좋아지고 어깨도 뻐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일어나셔서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자연 바람을 맞는 게 되게 좋으니까 에어컨 바람 속에 계시지 마시고 잠깐 밖에 나가서 우리가 뭐 조금은 더울 수 있지만 바람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캘리포니아의 여름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람은 습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어떤 곳에 들어가면 아직까지 바람은 시원하다고 하니까 자연 바람을 좀 느끼면서 이 여름을 이겨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선곡해 놓은 곡, 사실 지금 골라 놓은 곡은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인데 우리 제가 바로 선곡을 바꿨습니다. 우리 데니시님께서 선곡하신 우리 나미의 빙글빙글 들려드리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 나미의 빙글빙글이었습니다. 아, 제가 선곡한 김광석의 바람이 전하는 곳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드려요. 아, 그리고 아주 그냥 채팅방에 지금 불이 나고 있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힘이 나는 게 늘 우리 고정으로 이제는 들어와 주시는 몇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비비아님, 뭐 TSR님, 착한 맛 던지는 스톤게이님, 또 아, 우리 뭐 로라님, 또 로비님, 우리 데니스님, 아, 너무너무 감사드려서 제가 이렇게 진짜 토요일날 올 때마다, 사실 오늘도요 아침 7시 한 20분쯤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나오는데 제가 어제 좀 잠을 설쳤거든요, 여러가지 이유로. 근데 너무너무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방송을 할 때는 정말 힘이 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댓글 달아주시니까 정말 아, 내가 방송에 나오길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가 하나 도착했는데 제가 소개해드릴까 해요. 케빈 DJ님, 전 오늘도 가든그로브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너무 더워서 지친 적이 많았는데 이렇게 토요일 방송을 들으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기분이 좋아지네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와, 제가 더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문자가 저희 같은 DJ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간을 공유해주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애청자분들의 이야기, 또 여름 추억 이야기,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 그리고 듣고 싶어 하시는 신청곡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또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또 좋은 메시지 있으면 올려주시고 또 노래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여라도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도 아, 내가 지금 보내기가 좀 애매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같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름하면 빠질 수 없는 곡이죠. DJ DOC가 부릅니다. 제목은 여름 이야기.

지금 들려드린 곡 DJ DOC의 여름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비비안님께서 제 그 요 이어피스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요거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한국에 있는 그 국가스텐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잖아요. 하연우 씨가 이끌고 있는 이제 그 친구들하고 제가 인연이 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기타리스트가 전규호 씨라는 분인데 제가 그 친구하고 아주 친해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야 이거 좀 좋은 이어피스가 하나 있으면 나한테 소개를 좀 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쓰고 있는 이어피스 하나 이렇게 준 겁니다 저한테. 사실은 이게 이 지금 DJ용은 아니고요 이게 뭐라고 하나 전문가들이 쓰는 음악할 때 쓰는 이어피스인데 저한테는 아주 잘 지금 뭐 쓰고 있고요. 사실 이 이어피스를 쓰고 있으면 진짜 아주 작은 소리까지 다 귀에 들리거든요. 그래서 안 쓰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방송할 때 DJ가 저렇게 이어피스를 끼고 있나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냥 멋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정말 미세한 소리까지 다 잡아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바로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어피스를 꼭 끼고 있다라는 거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창밖으로는 정말 뜨거운 햇살이 조금씩 내려쬐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귀에는 시원한 파도 소리가 들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노래를 들으면 바다에 가지 않아도 이런 바다 냄새 또 바다 느낌이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어서 제가 다음 노래도 그런 걸 준비해 봤거든요. 여름은요 정말 왜 좋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단순히 휴가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럼 여름 되면 내가 딴짓 좀 뭐라고 하나 늘 일상생활에 지쳐있는 거 말고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 나만의 작은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아마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어디를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작은 소소한 기대만을 갖고 있는 거라도 마음이 즐거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운전할 때 정말 그 캘리포니아 드라이브는 정말 저는 멋지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닷바람이 들어오고요. 차 안에서는 좋아하는 음악도 들을 수 있고요. 또 멀리 야자수가 딱 보일 때면 제가 무슨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기분이 좀 들뜰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잠깐 시간이 나면 저는 예쁜 카페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커피 한 잔 사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주변 경광을 돌아보면 참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게 축복이지 않을까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소소한 행복을 많이 느껴보지 이런 주말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그냥 뭐라고 하나요?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하면서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하나하나 내 주변에는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를 느끼는 게 우리한테 더 좋은 좀 뭐라고 하나요? 좀 이벤트나 나에 대한 힐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여름 즐거운 노래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쿨이 부릅니다. 애상.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2: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3: 아빠!
2: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4: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 잊지 마세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7: 좀 전에 들려드린 곡 쿨의 애상이었습니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정말 많죠. 뭐 냉면, 콩국수, 수박, 팥빙수. 뭐 정말 수박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애청자분들 시원한 수박 꺼내 드실 때 혹시 소금을 뿌려 드신 적이 있나요? 예전에는 그렇게 드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친구들에게 야 수박에 소금을 뿌려서 먹었어 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절에는 그게 또 별미였다고들 얘기들을 하세요. 그리고 여름밤이면 가족들끼리 거실에 모여 앉아서 선풍기 하나 들고 TV 켜놓고 그냥 5명, 6명이 모여서 같이 즐겼던 그런 생각도 나고요. 사실 에어컨이 흔하지 않은 시절에는 선풍기도 귀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채를 들고 부채질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요즘 주말을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주중에는 왜 이렇게 주말에는 일이 시간이 빨리 가는지. 주중에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주중에는 시간이 더 느리게 가고 길게 느껴진단 말이죠. 토요일 오후가 되면 벌써 그냥 저녁이 돼버리고요, 벌써 일요일이 끝나서 다음을 기약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토요일 오전이 좀 길고 이번 주말이 더더욱 길게 느껴지는 그런 주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토요일이 좋아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댄스곡을 한번 보내드릴까 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주세요. 김현정이 부릅니다. 제목은 멍.

지금 들려드린 곡 김현정의 멍이었습니다. 예전 학창시절 때 이 노래가 나오면 정말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노래방에 가면 막 친구들과 막 소리쳐서 불렀던 노래 중에 아마 이 노래도 빠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춤을 못 춰도 신나게 따라하던 그 시절. 요즘은 셀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음악을 들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카세트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듣고 좋아하는 노래를 라디오에서 녹음하려고 손가락에 힘을 딱 주고 녹음 버튼을 눌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DJ가 노래 중간에 제목 소개하면 진짜 꽝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DJ의 멘트가 안 들어가는 게 아주 명 DJ였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 그때 추억이 막 새록새록 돋네요. 저도 그런 추억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막 친구들한테 선물도 해주곤 했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더운 여름에 작은 행복은 과연 뭐였을까요? 아니면 또 요즘 느끼는 우리 애청자분들의 작은 행복은 뭘까요? 저는 가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그런 아주 예쁜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으면 야, 그거야말로 정말 작은 행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는 가족들과 함께 퍼먹는 좀 전에 말씀드린 팥빙수나 아이스크림, 또는 연인들과 나누어 먹는 아주 뭐 소소한 디저트, 이런 게 작은 행복 아닐까요? 그리고 오랜 친구와의 전화 한 통, 뭐 요즘은 한국까지도 너무 편안하게 전화를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날 또 생각나면 또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전화 한번 해보는 것도 소소한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음악 한 곡이 또 작은 행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노래를 들려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번에는 좀 신나는 댄스곡 위주로 노래를 한번 선곡해보자 했는데 다행히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끔 노래를 들려드릴 때마다 아, 정말 오늘 이 방송이 애청자분들께 조금이나마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떤 날은 그렇지 못한 날도 있었고요. 또 어떤 날은 생각 외로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은 항상 똑같아요. 열심히 잘해보자. 하지만 이 방송이 끝날 때 되면 늘 아쉽고 다음 주엔 어떻게 하면 잘해볼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메시지 주셔서 정말 정말 힘이 나고요. 자, 이번 노래는 조금 추억 돋는 그런 좀 발라드인데 댄스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노래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이문세가 부릅니다. 깊은 밤을 날아서.

0: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2: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1: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2: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3: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2: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3: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4: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5: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213-388-7979 213-388-7979
4: 유니굿 프렌드 보험.

캐빈의 토요일 주화를 도와주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 코리아텀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과망과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에이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리우스 정인수 코치 명불허전 진한국수의 손칼국수와 부추마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와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아, 제가 잠깐 노래를 따라 불렀는데요. 아직 목소리가 안 풀려가지고 고음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도 이렇게 귀엽게 봐주시는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여름에 이런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감성 발라드 또 댄스곡들과 함께 우리 여름 추억 이야기 또 우리들의 옛날 이야기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에서 보내는 여름 풍경들을 잠깐 얘기해 보았는데요. 여름은 참 이상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더운 계절인데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할 때가 있거든요. 창밖에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는데 음악 한 곡만 들으면 어느새 마음속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좀 덥지만 이열치열로 좀 뭐 더운 이야기 또는 반대로 또 덥지만 또 시원한 노래들과 함께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어떻게 잘 또 좋은 이야기와 또 좋은 또 우리 여러분들과의 또 쉐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LA 한인타운 토요일 오후에요. 뭐 이런 카페에 가보면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신문을 읽는 어르신들, 또 공부하는 대학생, 노트북을 펴놓고 일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아, 창밖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음악에 빠져 계신 분들, 뭐 여러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을 즐기고 있지만 뭔가 각자만의 시간을 즐기러 오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 오후에 같은 시간이지만 나만의 시간을 즐기며 나만의 느끼는 차 한 잔을 같이 한번 해보는 그런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봐요. 그리고 가끔 그렇게 카페에 앉아있으면 사실 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 토요일 보면 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운전하는 기사님들, 정말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사시는 우리 한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 그분들의 땀과 노력에 박수를 정말 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셀폰도 자동차도 기술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의 마음 또는 좋은 음악 언제 들어도 좋고 언제 들어도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거든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언제 들어도 힘이 되고요.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주는 건 상대방에게 굉장한 응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토요일에 오전에 나와서 방송을 하면서 우리 애청자분들께 작은 쉼표가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자, 잠시 뒤에는요 특별한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잠시 뒤 2부에 먼저가 있겠습니다. 1부 캐빈의 트리조와 마지막 곡입니다. 우리 TK 알림께서 신청하신 곡인데요. Send me a letter, Amanda 들려드리겠습니다.

0: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5: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4: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6: H마트 쿨하고 핫한 이번 주 세일.
7: 냉동 바베큐 삼겹살 패밀리팩 파운드당 단 4.49. 세일 중인 캡스톤 고화력 가스레인지와 썬터치 멀티원형 구이판으로 맛있는 삼겹살 파티를 즐겨보세요.
6: 삼겹살과 찰떡궁합, 새이면 골뱅이 비빔소면, 종갓집 포기김치, 풋고추 새송이버섯, 해우름 사계절 원조 쌈장까지 식탁을 더욱 푸짐하게 채워보세요.
7: 더운 날 찾아오는 불청객, 쿠하우스 익스텐드 전기파리채로 올여름 벌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8: H마트 the best.
9: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토요일의 특별한 만남, 힐링 있는 라디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간 8월 8일 오전 11시 1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와, 시간이 빨리 갑니다. 벌써 8월의 두 번째 토요일 오전입니다. 지금 LA나 오렌지 카운티 하늘 아래서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아침부터 바쁘게 벌써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아직 침대에서 조금만 더 있다가 일어나야지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우리 토요일이 좋아 가족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저는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혹시 애청자분들, 한국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불고기, 비빔밥, 김밥, 떡볶이, 물론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김치라는 음식이 조금 특별합니다. 김치는 그냥 반찬 아니잖아요. 밥상에 김치가 올라오면 갑자기 밥상이 한국 밥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타국에서 김치 냄새가 살짝만 나도 한국 사람인가 하고 괜히 반가워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있거든요. 특히 우리처럼 LA나 타지에서 사는 한인들에게는 김치가 더 특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먼 미국에서 살면서도 김치 한 냄비에 김치를 끓이고 삼겹살에 김치를 넣어서 먹고 갓 담근 김치에 밥 한 숟가락 딱 먹으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은 벌써 한국에 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스튜디오에 김치와 또 한국 문화에 대해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멋진 게스트를 모실 예정인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뒤에 케빈의 토요 초대석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 첫 곡, 데이브 문께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김수철의 젊은 그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4: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케빈의 토요 초대석. 오늘은 단순히 김치가 맛있다라는 얘기를 떠나서 김치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문화와 역사, 가족 이야기, 그리고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힘, K-푸드의 원조, 김치 이야기를 제대로 나눠볼까 합니다. 현지의 재료로 한국의 맛을 지키고 김치를 통해 북미 디아스포라와 다음 세대의 한국 문화를 연결하는 문화 창업가, 김치 연구가 우리 이채선님을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만.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네. 이제 김치를 좀 만들고 연구하면서 이제 다음 세대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분에게 김치를 좀 전파하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0: 와, 여기 지금 댓글에 와, 막 너무 아름다운 분이 나오셨네요. 잠이 확 깹니다라고 비비안님께서 올려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아 근데 진짜 예쁘세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화면이 지금 100%를 못 담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애청자분들이 보는 눈이 좋으셔가지고 벌써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업돼 계신 것 같아요. 자. 편안하게 하세요.
1: 아니 LA 와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0: 아 그러면 지금 LA 사시는 건 아니고?
1: 네 아직 사는 건 아닌데 아, 이제 추후에 그래요? LA로 올 계획이 있답니다.
0: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이채선님을 만나 뵙기 전에는 과연 어떤 분일까? 제가 우리 여기 관계자분께 여쭤보는 거는 혹시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인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40, 50대는 됐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훨씬 나이가 영해 보이셔가지고 네. 제 느낌에는 정말 김치 연구가를 태어날 때부터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영한 분이 나오셨어요. 아무튼 뭐 실력은 나이가 아니니까요. 그죠? 오늘 한번 제대로 김치가 무엇이다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잘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제가 좀 소개를 잠깐 먼저 해드릴게요. 오늘은 캐나다에서 김치를 시작으로 책과 음악, 콘텐츠까지 한국 문화를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고 계시는 우리 한인 작가이자 문화 창업가 이채선님을 모셨는데요. 혹시 이게 그 김치 앞에 붙는 요 마담이라고 해야 되나?
1: 네, 마담에? 맞아요.
0: 마담에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1: 마담.
0: 마담. 아, 마담. 네. 마담으로 읽으면 되나요?
1: 네, 맞습니다.
0: 아, 마담 김치를 통해 북미에서 한국의 맛과 정체성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이걸 마담으로 읽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자기의 고유한 또 발음이 있으시니까 제가 물어볼까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1: 네.
0: 자, 다시 한번 우리 라디오솔 애청자분들께 나는 어떤 사람이다. 정식으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태어났다가
0: 네네.
1: 이제 한국에서 한국 캐나다 오가면서 자라다가
0: 네네.
1: 이제 마담 김치라는 브랜드를
0: 마담에.
1: 이제 제가 캐나다 로키 산맥에 잠깐 살았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5천 명이 사는 그 조그만 마을에서
0: 네네.
1: 아 진짜 내가 어떻게 삶을 이어나가고 살까 하던 와중에
0: 네네.
1: 이제 마담 김치라는 이제 브랜드를 만들게 됐고 이 조그만 장터라 라고 하죠. 파머스 마켓에서
0: 네네.
1: 이제 재미로 외국인 분들에게 이제 김치를 주면서 이제 행복을 얻어서 이제 이거를 내가 정말로 진지하게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읽어온 게 이제 지금의 마담 김치가 됐습니다.
0: 그래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시는 5천 명 정도 사시는 그런 장소에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장소에는 한국 분들이 거의 안 계셨나요?
1: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캐나다 하면 이제 밴프가
0: 네.
1: 떠오르잖아요.
0: 네,
1: 이제
0: 그렇죠.
1: 밴프 로키 산맥 엄청 예쁜데 거기서 또 2시간 반을 더 올라가면 또 이제
0: 그래요.
1: 네 산맥 있어요. 거기에는 5천 명이 사는데 보통은 불어권이랑 그냥 영어권이 많이 살고 이제 한국인 분들 되게 소수고 이제 아시안 분들도 5%도 안 되는 인구 네 살았습니다.
0: 사실은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쭉 자라셨는데 정말 외국 여기에 태어난 2세들은 김치 뭐 요즘은 조금 뭐 K컬처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갖지만 정말 2세들은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1: 네.
0: 근데 왜 김치가 특별한 출발점이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1: 저는 자라오면서 그러니까 한국이랑 캐나다를 자라오면서
0: 네.
1: 한국에서는 이제 외가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충청북도 예, 예, 예. 분이셔가지고 이제 서울식 김치를 항상 담그는 거를 모습을 보고 자랐고 네네. 그다음에 또 친가는 또 캐나다 쪽에 있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이북 함경도 쪽이셔가지고 네네. 또 이제 김치랑 이제 가자미 식혜를 만드는 거를 그냥 보고 자라와가지고 저는 이제 김치 만드는 게 세상에서 쉽게 느껴졌어요.
0: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네, 네.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태어날 때부터 그 우리 가족분들한테 쭉 물려받은 그런 어떤 DNA가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자, 사실 제가 이걸 아까 좀 전에 처음에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고민이 돼서 마담 김치를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1: 네.
0: 그리고 또 어떻게 이 마담 김치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한번 네.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제가 이제 20대 때 좀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사회생활도 하고 네네. 이제 지쳤다가 이제 신혼생활을 이제 조그만 마을 제스퍼에서 하게 됐어요.
0: 네네.
1: 근데 거기서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할 일이 많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투어리즘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커스터머 서비스나 아니면 자연에서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을 선택해야겠구나.
0: 네네.
1: 하는 와중에 나는 뭘 잘하지 하다가 나는 한국 음식 하는 게 즐겁잖아 해가지고 그 즐거움으로 해서 그러면 김치를 만들어 보자. 근데 여기는 불어권이 되게 강하네 예, 해가지고 예. 학교도 불어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그러면 나는 캐나다 정체성 그다음에 나는 한국인 피를 받았으니까 한국 불어 그다음에 영어권에 다 합쳐야겠다 해서 네네. 마담 그 김치가 됐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이름을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잘 지으신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왜냐하면 남차가 김치를 담그는 것보다 여자분이 김치를 담그는 경우가 많으니까 또 그 뭐라고 하나 좀 한국의 느낌이 들어간 김치와 또 외국 사람들이 다 익히 알만한 마담이라는 그런 단어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마담 김치.
1: 네.
0: 와 이러면 이게 뭐 캐나다뿐만 아니라 뭐 미국 뭐 심지어는 멕시코까지도 잘 연결이 될 수 있는

0: 자, 또 음악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콘텐츠까지 개발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런 대학교 때 전공이 지금 김치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로 시너지가 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1: 네.
0: 자, 그러면 그 캐나다 쪽, 완전 거기는 북미잖아요.
1: 네.
0: 그 캐나다 쪽에서 한국적인 김치 맛을 만들기 위해서, 또 그쪽에는 외국 사람들한테 김치 맛을 어떻게 평가받기 위해서 좀 노력이나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아,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저도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김치를 먹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특히 이제 뭐 토론토나 LA, 뉴욕 같은 경우는 대도시다 보니까 이제 김치를 쉽게 구할 수 있고 만들 수가 있는데,
0: 네네.
1: 저는 이제 시골에 좀 많이 살다 보니까 거기서는 그냥 해외 마켓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 마켓에서 내가 한국 음식을 먹고 싶은데 김치를 어떻게 담그지 해서 이제 찾아낸 대안이, 우리가 그러니까 로컬 마켓에서 파는 재료로
0: 네네.
1: 진짜 한국적인 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서 그냥 한국 찹쌀이 아닌 그 뭐 베트남 찹쌀을 가져오고 또 그다음에 타일랜드 피쉬 소스를 가져오고 또 배추는 캘리포니아산이 좀 인기가 많습니다.
0: 네네네.
1: 캐나다에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네.
0: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한국에 있는 재료를 그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현지에 있는 다른 민족의 재료들을 다 섞어서,
1: 네.
0: 심지어는 캐나다인데도 김치는 또 캘리포니아 배추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1: 네.
0: 만드셨어요. 와, 그러면 진짜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고유의 그런 뭐 젓갈이나 뭐 액젓이나 뭐 그런 재료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적인 맛을 지키기 좀 어려울 수도 있었잖아요.
1: 네.
0: 그런 건 좀 어떻게 좀 뭐라고 하나 좀 개발을 하시고 어떻게 연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네. 그래가지고 저는 딱 고민을 했던 게 한국 분들에게도 맛있고 외국 분들에도 입맛에 맞는 김치를 만들자. 왜냐하면 김치를 장인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김치를 잘 담그는 분들이 진짜 한국의 모든 어머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0: 네네.
1: 그런데 이제 외국분들이 조금 호불호가 갈리지 않게 김치를 인트로듀스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좀 몇 가지 재료들 있잖아요. 알러지라든지
0: 네네.
1: 아니면 뭐 막 생강의 그런 쓴맛이라든지 네네. 그런 거를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0: 그래요.
1: 네.
0: 본인이 느끼시기에 그럼 돌발 질문. 내 김치는 이게 좀 맛있다.
1: 네.
0: 다른 김치와 비교했을 때
1: 네.
0: 뭐가 있을까요?
1: 아, 저희 김치는 이제 저희 그러니까 서울식 이제 김치인데 칼국수에서 같이 곁들여 먹는 그런 김치 맛이에요.
0: 그럼 신김치 쪽은 아니겠네요, 그죠?
1: 아, 근데 그게 시면 되게 김치찌개라도 되게 맛있는.
0: 알겠습니다. 갑자기 군침이 도는데,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채선님께서 생각하시는
1: 네.
0: 로컬 인그리디언트, 또 코리안 소울, 이런 철학적인 것과 김치와 이렇게 연결을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 번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0: 네.
1: 그 현지의 그 재료를 뽑아내서
0: 네.
1: 진짜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김치도 우리가 북미에서 만들 수가 있다라고
0: 네네.
1: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한국산을 고집하기에는 또 시골에 사시는 이제 미주 이제 북미 여러분들에게 너무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찹쌀가루라든지 아니면 다른 재료들이 그러니까 다 장점들이 다 있어요.
0: 그렇죠.
1: 각국에서 나온 것도.
0: 네네.
1: 근데 그 우리가 뭐 북미에 살면 많은 다른 인종들도 많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다른 인종들을 함께 같이 사는 것처럼 이제 음식의 재료도 그렇게
0: 네.
1: 다 모일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음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0: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로컬적인 요소들을 다 혼합을 했지만 한국적인 정체성이나
1: 네.
0: 소울을 담았다.
1: 네.
0: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1: 네, 맞습니다.
0: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그 맛을 지키고 내가 유지한다라는 게, 혹시 그러면 사실 이 김치를 계속 만드시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죠?
1: 네.
0: 진짜 만들어서 버리기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1: 맞아요.
0: 내가 예상한 맛과 전혀 다르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상과 다른 또 반응이 올 때도 있고
1: 네.
0: 이때는 좀 어떠셨어요?
1: 아, 쓴 말은 들어가지고 네네. 다시 반영을 하고.
0: 네, 그렇죠.
1: 네. 그런데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청결이더라고요. 김치.
0: 아, 청결. 네. 네네.
1: 왜냐하면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그렇죠. 우리가 어마어마한 좋은 유산균을 이제

0: 만들어 가는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제 환경적인 요소가 정말로
1: 네네.
0: 중요하다고 많이 느꼈고, 그다음에 날씨가 되게 중요하다고
1: 아,
0: 느꼈어요. 네.
1: 날씨.
0: 여름에 담그는 거랑 겨울에 담그는 거랑
1: 네네.
0: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1: 아니, 사실 제 아는 동생이 김치 사업을 여기 LA에서 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이 친구 처음에 고전을 많이 한게 김치를 잘 절여서 이제 그 양념을 넣고 이제 통 속에 넣잖아요.
0: 네.
1: 넣어서 한 이제 2, 3일 보관을 했다가 이제 중국 마켓이나
0: 네.
1: 일본 마켓에 이제 배달을 가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발효가 되는 거예요.
0: 네.
1: 특히 여름엔 빨리 되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게 거품이 올라와가지고 살짝 셀 때가
0: 네.
1: 있대요. 아무리 잘 닫아도. 그리고 이제 이게 발효가 되니까 점점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니까 생각보다 이게 넘쳐 흐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보기엔 이게 안 좋게 보여진다는 거죠.
0: 네. 네.
1: 그래서 이게 사실 가장 맛있는 맛을 내고 있는 그 타이밍인데 다 리턴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문화 차이 때문에 처음에는 그거를 알리기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0: 네.
1: 하는데 이제는 많이들 이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맛을 비교해봐라. 처음에 너희들이 밀봉이 돼서 깨끗할 때와 거품이 날 때의 맛을 비교해보면 어떤 게 맛있는지 알 거다. 이것들을 잘 설명해라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발효라는 게 있으니까 김치는. 그러니까 정말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
0: 네,
1: 네.
0: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몬트리올에서
1: 네.
0: 저는 뭐 플라스틱 통에 담지 않고 유리병을 고집을 했어요.
1: 아,
0: 네,
1: 그래요.
0: 왜냐면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소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저는 약간 프리미엄 마켓을 이제 뚫고 싶어 가지고
1: 네네.
0: 제가 매주 이제 장터 파머스 마켓에 나가서 그
1: 네네.
0: 김치의 에듀케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 아,
0: 외국인들
1: 잘하셨다,
0: 분들은
1: 진짜. 예.
0: 모르니까, 왜냐면 김치를
1: 그렇죠.
0: 사고 그냥 캐비닛에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라벨에 냉장고에
1: 아,
0: 넣어주세요.
1: 그렇지,
0: 근데
1: 그렇지.
0: 왜냐면
1: 맞아요.
0: 그런 김치에 대한 이제 정보가 없으니까
1: 네네.
0: 이것도 그냥 피클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고,
1: 아.
0: 이거를 캐비닛을 열면 폭발을 한다는
1: 네네.
0: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가지고, 김치에 대한 교육이 정말
1: 네.
0: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건 유산균이 어떻게 과정이 만들어지고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2년 반 동안 설명을
1: 와,
0: 했어요.
1: 2년 반이요.
0: 네.
1: 와,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보면 김치를 전달하신 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전달하신 문화 전도사가 되신 것 같기도 해요.
0: 네.
1: 혹시 김치의 종류는 몇 가지 정도 지금 하고 계세요?
0: 지금은 5가지를 하고
1: 다섯
0: 있습니다.
1: 가지. 한번
0: 네.
1: 알려주십시오.
0: 네, 저 클래식 김치, 저희가
1: 클래식,
0: 매우,
1: 그쵸?
0: 네,
1: 늘
0: 김치,
1: 먹는. 예.
0: 그 다음에 깍두기가 있고,
1: 아,
0: 네, 그
1: 깍두기.
0: 다음에 백김치,
1: 백김치.
0: 그 다음에 김치 로제라고 해가지고,
1: 네네.
0: 나박김치라고
1: 아, 그래요.
0: 파김치를
1: 와,
0: 했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사실 저도 김치를 좀 아는데 백김치가 제일 담기가 어렵지 않나요? 어떠세요?
0: 저는 재밌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많은 분들이 사실 일반 김치는 양념이 들어가지만 백김치는 양념이 안 들어가잖아요. 절임 정도에 따라서 맛이 확연하게 변한대요.
0: 네.
1: 그리고 조금만 잘못 발효를 해도 쓴맛이 확 나버리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일반 김치는 절여서 양념이 들어가면 이 고춧가루나 매운 양념, 특히 젓갈이 들어가면
0: 네.
1: 이제 쓴맛을 이렇게 죽이는,
0: 네.
1: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죠.
0: 네.
1: 근데 이제 백김치는 그런 게안 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백김치까지 하신다고
0: 네.
1: 하니까 어우, 대단하신 것
0: 아니,
1: 같아요.
0: 백김치의 중요한 점은
1: 네.
0: 절임에 있습니다.
1: 아, 절임.
0: 네. 절임만 제대로 되면
1: 저도 절여야 되는데 좀. 사람이 절여줘야 겸손함이 생기거든요.
0: 재밌습니다.
1: 네네. 아니, 진짜 그래요. 이 절임이 정말 중요한 게
0: 맞아요.
1: 어떻게 절이냐에 따라서 그게 시작이잖아요.
0: 네.
1: 그게 김치를 양념을 아무리 잘해도 절임을 얼마 동안 하느냐,
0: 네.
1: 소금 간을 어떻게 하느냐,
0: 네.
1: 또 배추의 상태라든지 이거를 보면서 겨울의 절임과 또 여름의 절임이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저희들도 진짜
0: 맞습니다.
1: 많이 변해야 되는데.
0: 그러니까 저희도 매년 성장하죠.
1: 네.
0: 네.
1: 좋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우리 이채선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김치를 단순한 식품이라니까 먹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어떤 컬처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0: 네.
1: 같아요. 그 부분에서 한번 나는 이런 김치를 대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나는 그냥 음식이 아니라 김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한번 나만의 김치를 대하는 어떤 철학을 한번 얘기해 주면
0: 네.
1: 어떨까 싶어요.
0: 아니, 김치는 그냥 음식이 아니라 네.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해요.
1: 커뮤니티다.
0: 네. 그리고 김치는 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한국어의 어만 가지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아, 정.
0: 네.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없는 네네. 그 우리가 좀 사람을 생각하고 조금 해주는 그런 행동 배려들을 정이라고 하잖아요.
1: 네네.
0: 근데 김치는 그냥 만들어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다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뭐 힘들었던 일 이런 걸 공유를 하면서 힐링도 하고 이제 get together 하면서 좀 더 돈독해지고 이런 모습에 저는 게 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좋습니다. 사실 아직 우리가 이제 인터뷰할 게 많이 남았으니까 잠깐 쉬어가는 마음으로 노래 한 곡 들을까 하는데요.
0: 네.
1: 제가 음식 관련한 노래 중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네. 제가 이 노래를 좀 골라봤는데 같이 한번 들어주세요.
0: 네.
1: 음식 관련된 노래 한번 제가 선곡해 보았거든요. 윤종신이 부릅니다. 팥빙수.

0: 야마바 리조트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보야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2: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필요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3: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저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세녀분들과 가까이에서 손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0: 아, 최선님, 우리 김치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마담 김치의 로고송이 있다고
1: 네,
0: 들었어요. 제가 한번
1: 있습니다.
0: 들어볼까요?
1: 네.
0: 자, 들어보겠습니다. 맞나요?
1: 안 들려요.
0: 1분짜리네요.
1: 네.

0: 와우, 마담 김치송이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1: 감사합니다.
0: 와, 이거 누가 만드셨다고요?
1: 이거 제가 작사를 하고 그다음에 친구가 한국에서 프로듀서 힙합 아티스트로 있는데 만들어줬습니다.
0: 저는 약간 구수한 느낌이 날 줄 알았는데 와, 완전히 신세대.
1: 네.
0: 요즘 유행하는.
1: 네.
0: 와, 거기 있는 캐나다 친구들이 반응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이걸 틀어놓고 막 장터에 송보를 하면 이 음악 때문에 올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1분 한 10초 되는데 굉장히 그 짜임새 있고 중간중간에 몬트리올 막 이런 말도 들어가 있고, 그죠?
1: 네네.
0: 뭔가 가사도 굉장히 의미 전달을 잘 해주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나요, 가사에는?
1: 네, 그 마담 김치가 이제 서울에서 왔다가 이제 몬트리올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김치의 효능, 그 다음에 김치가 몸에 왜 좋은지를 조금 홍보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0: 좋네요. 근데 그냥 듣기에는 그냥 K뮤직 같아요.
1: 네.
0: K뮤직인데 김치에 연관된 게 아니라 그냥 뭐 힙하게 부르는 그냥 요즘 그냥 흥얼거릴 수 있는 그런 노래 같아가지고
1: 네.
0: 듣기도 좋고 아주
1: 감사합니다.
0: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1: 저는 외국인 분들과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0: 네네.
1: 좀 김치랑 이제 한국의 이제 음식들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좀 그 트렌드를 맞춰서
0: 맞아요,
1: 시작을 했어요.
0: 음악이나 책이나 사실은 어떻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걸 많이 알려주면 먹는 것까지
1: 네.
0: 세계가 다 조화롭게 이루어지니까 제가 보기엔 문화 홍보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너무너무 박수를 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이번에 LA를 방문하신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알려주시죠.
1: 네, 저는 LA는 되게 특별하게 북미에서
0: 네.
1: 1세대, 2세대, 3세대가 함께 같이
0: 맞아요.
1: 자라나고 또 거기서 이제 다문화 가정도 많이 생기면서 K-컬처 문화가 아예 자리 잡는 게 디아스포라 문화로서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네.
1: 거기서 저는 이제 그 올드 세대부터 영 세대까지 함께 같이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문화 플랫폼을 이제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제 많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랑 그다음에 이제 문화가로서 이제 어떻게
0: 네네.
1: 이제 한국 한복이라든지 김치라든지
0: 네네.
1: 이제 랭귀지라든지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왔습니다. 겸사겸사.
0: 어떻게 보면 진짜 김치 하나만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컬처까지 소개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외국 크리에이터 분들하고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K-푸드나 또 K-컬처를 알리고 싶으세요?
1: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그냥 먹방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이제 한국 문화 아니면 가족들이 자라나는 이런 환경 안에서
0: 네.
1: 있는 다이나믹함이 있잖아요. 다른 민족들도 그렇겠지만 막 서로 이제 엄마, 아빠, 뭐 형제들끼리 어떻게 사는 방식을 조금 공유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서로 문화를 습득을 하면서
0: 네네.
1: 이제 한국 문화는 이렇고 그 다음에 왜 공동체가 제일 중요한지에 대한 이제 네 그걸 함께 나가고 싶어요.
0: 사실 어떻게 보면 김치라는 단순한 음식을 떠나가지고 그 북미 한인들을 위한 디아스포라 또 아이덴티티 또 뭐 정말 K-푸드, K-컬처까지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그 이채선 씨가 생각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음식을 떠나서 다른 활동을 넓혀가신 이유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세요?
1: 저는 그냥 자라면서 토론토에서 태어났지만 아기 때 한국을 갔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저는 2세도 아니고 1.5세도 아니고 되게 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단 말이에요.
0: 네네.
1: 그리고 또 대학교를 가서는 친구들도 한국 친구들 많이 사귀면서 나는 정말 누구지? 막 이거를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그 성장에서 저는 그 성장 과정에서 저는 혼란이 많이 있었지만
0: 네네.
1: 그 삶 속에서 지금은 그 두 문화 그러니까 영어권이랑 이제 한국권의 그 문화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거를 다 받아들여서 그 다음 세대 다음 친구들에게 이 그 전달하는 그 브릿지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0: 사실 어떻게 보면 채선님 같은 분들이 2세지만 그런 아이덴티티나 또 그런 나만의 또 정체성을 가지고 또 나만의 어떤 그 뜻을 가지고 3세대한테 전달해주면 그게 정말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1: 네.
0: 1세대가 바로 3세대 전달이 안 돼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음식을 떠나서 굉장한 어떻게 보면 문화 교류가 이런 것까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1: 네, 그리고 또 제가 아이들이 있는 입장으로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3세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북미에서 살기에 영어가 이제 메인인데
0: 그렇죠.
1: 그 루트, 한국적인 그 루트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한국 음식을 해주고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고 이러는 과정에 그러니까 한 명으로서는 너무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제 DNA를 잃지 않는 네,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어요.
0: 처음에 소개할 때 김치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책과 음악까지 어우러지고 있다. 또 난 그런 거를 연구를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치, 책, 음악 사실 좀 다른 느낌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의 브랜드로 좀 이렇게 밍글할 수 있는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1: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개인 출판으로 네. 이제 몬트리올 마당김치 생존기라고 이제 교보문고 POD와 그다음에 아마존 KDP에 올려놨어요.
0: 그래요.
1: 그런데 불어로 지금 이제 아마존에 올라가 있고 한국어판은 이제 한국 교보문고에 들어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리고 지금 남은 게 이제 영어 버전인데 근데 네네. 새 각 다른 언어의 책이 있지만 농도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어 책은 약간 순한 맛, 이제 순한 김치 맛 버전이고 네네. 영어는 정말 센. 이제 제가 몬트리올에서 이제 마당 김치라는 브랜드를 다시 재시작을 하고
0: 네.
1: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제 좌우
0: 여러 가지
1: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이제 또 불어 버전에서는 좀 사회적인 문제 이제 회고록을 좀 담는 게 있어가지고 되게 각각의 다른 김치 맛처럼 저희 책. 또 다른 말.
0: 그러니까 똑같은 네. 책을 언어만 다르게 번역한 게 아니라 영어는 영어에 대한 메시지가 틀리고
1: 네.
0: 불어는 불어가 틀리고 한국어는 한국어로 틀리고
1: 네.
0: 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셨네요. 근데 그들에 맞게끔 쓰셨기 때문에 그대로 번역한 것보다 한국 사람의 정서는 또 그 느낌 그대로
1: 네.
0: 또 백인들이 느끼기엔 그들의 또 느낌을 잘 반영을 해서 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음악도 아이고, 만드시고 책도
1: 감사합니다.
0: 쓰시고 와 자 그러면 우리 마담 김치를 LA에서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아 아직은 만나보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냐면 제가 지금 재정비 중에 있는데
0: 그래요? 오케이.
1: 재정비 네네. 중인데 이제 마담 김치를 이제 LA 커뮤니티 분들께 전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0: 네네.
1: 이제 조금 정말 퀄리티 있는 이제 김치로 이제 보여지는 게 저의 네네. 목표입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전에 잠깐 우리 쉬는 시간에 얘기했듯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실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자꾸 이제 LA 오시는 걸 늘려서
1: 네.
0: 나중에는 여기에 이제 마켓에 뭐 입점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1: 네.
0: 아 진짜 맛보고 싶어요. 우리 이채선님의 김치는 어떤 맛일까?
1: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0: 궁금하거든요. 아, 저만 맛보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리 한인 교민들이 캐나다에서 만든 우리 이채선님 표 김치는 어떤 맛일까? 궁금하니까 빨리 이렇게 판로를 만드셔가지고 LA나 오렌지 카운티나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빨리 오겠습니다, 여러분.
0: 자,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한인 우리 라디오설 청취자분들이나 또는 또 우리 채선님께서 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던 뭐가 있을까요?
1: 네, 보통 이제 우리가 해외에서 자라다 보면 아, 나는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뭔가 캐나다인가? 라는 좀 정체성에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이제 어린 분들만 아니라 이제 그 뭐지? 아, 인생을 사신 분들께서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 고향에 대한 향수도 있고
0: 네네.
1: 근데 저도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말고 그 두 문화를 되게 포옹하면서 이게 나다. 이게 나고 이게 그래야지 이제 내가 특별한 그 속 안에서 같이 이제 서로 이끌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0: 그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제 영어가 더 편하시니까
1: 네.
0: 한국어로 제가 약간 아, 좀 의역을 한다면 김치를 단순하게 판매하는 걸 떠나서 지금 한국의 문화와 또 북미 간의 문화를 잘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도 하고 싶고 또 그걸 통해서 책도 내고 싶고 음악도 전달하고 싶고 그래서 결국은 이걸 실제 접하지 못하는 우리 2세나 3세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1: 네.
0: 채선님의 자녀들이 또 있을 거고 그런 자녀 세대가 김치를 통해서 한국 문화도 배우고 또 미국에서 이질감 없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멋진 자녀들도 좀 성장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음식을 먹지만 또 반대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정체성도 배우고.
1: 네.
0: 맞습니까?
1: 네, 맞아요.
0: 네네. 그런 어떻게 보면 진짜 저는 이렇게 사실 오늘 김치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우리 김치는 이게 맛있어요. 종류가 이렇게 다섯 가지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격은 얼마예요? 전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네. 이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내가 김치를 나이가 어리지만 태어날 때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배웠고 이거를 캐나다에서 전파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캐나다를 넘어서 진짜 그 디아스포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많은 우리 북미 지역에 또 이렇게 만들어서 좀 이렇게 맛을 알려드리기도 싶고 또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책도 만들어 내고 싶고 와 진짜 할 일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신 게 너무 다행입니다.
1: 아닙니다. 나이 먹었습니다.
0: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하고 싶어도 사실 시간이 좀 모자른데 최선님은 제가 보기에는요 뭐 시간이 넉넉하고 또 에너지가 넘치시니까 두 배 세 배로 더 잘하실 것 같아요.
1: 따뜻한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사실 제가 여기 그 우리 최선님께서 쓰신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잠깐 얘기를 좀 들려드려 볼게요.
1: 네.
0: 저에게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내가 한국과 아직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주는 음식이었습니다. 라는 말도 하셨고 또 한국에 살지 않아도 좋은 김치를 쉽게 먹을 수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마담 김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와, 전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김치 한 병이 한국 문화를 만나는 첫 번째 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우. 야, 참 김치는 맛으로, 책은 이야기로, 음악은 감정 문화로 한국 문화를 전달합니다. 와, 저는 아니 작가세요.
1: 아닙니다.
0: 이런 작가가 만들어낸 음식은 김치는 어떤 맛일까? 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라디오쇼 애청자분들께 다시 오겠다 아니면 난 앞으로 이런 김치를 만들겠다 짧게 메시지 한번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저는 LA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정말 현지 로컬 인그리디언트로 진짜 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퀄리티 높은 김치들을 저는 가져오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에 하나 우리 이채선님에 대한 김치가 궁금하신 분들은 263-378-2552번입니다. 263 캐나다 번호입니다. 263-378-2552번 263-378-2552번입니다. 우리 이채선님 주말에 오전 시간 귀한 시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김치 많이 만드시고 좋은 문화 많이 전달해 주시고 다음에도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케빈님.
0: 감사합니다. 자, 우리 보내드리면서 저희 잠시 노래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가 부릅니다. 제목은 모르시나요?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지금 시간 11시 51분 47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늘은 뭘 하면서 2시간을 보내야 하나 생각했는데 벌써 마지막 9분, 8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오늘은 우리네 여름 추억 여행부터 김치 이야기 그리고 한국 문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김치, 음식, 참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치 한 접시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고향이 되고 가족이 되고 추억이 되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는 작은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여름 정오를 앞두고요, 우리 애청자분들께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강 꼭 잘 챙기시고, 진짜 요즘 LA 8월 너무 햇볕이 강하잖아요. 주말이라고 너무 무리해서 야외 활동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실 때는 물도 꼭 챙기시고 햇볕이 강한 이런 오후 시간에는 잠깐씩 그늘에서 쉬어가시고 운전하시는 분들도요, 너무 에어컨 바람만 쐬지 마시고 창밖을 잠깐 바라보시면서 문도 열고 환기도 시키시고 또 몸이 지치지 않도록 중간중간 쉬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정말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말들을 가끔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괜찮겠지. 아직 나 괜찮아.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할 때라고 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아 조금 피곤한데, 아 눈이 좀 아픈데, 오늘따라 좀 기운이 없네, 아 잠을 잘 못 잤나, 이런 신호가 느껴지시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내 건강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괜찮을 때 지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애청자분들, 토요일엔 걱정보다는 웃음이 많고 피곤함보다는 여유가 많고 또 작은 웃음과 위로가 함께하는 그런 주말 오후가 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마칠 시간인데요. 정오를 맞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분들의 기분을 한 단계 올려드릴 신나는 노래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조이가 부릅니다. 터치 바이 터치. 이 곡 들려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 세븐디아싸면 타이어가
1: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셸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0: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0: 구치로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2: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왔당. 뉴하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웠던 뉴스들 쉽고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뉴스 명당의 금요일 뉴스 특보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뉴하.
6: 뉴하.
5: 감사합니다. 네. 근데 윤예솔 기자님. 네. 경고예요, 경고.
6: 네.
5: 지난주에 우리 스페셜 MC 강수영 변호사가 진행했잖아요.
6: 네.
5: 두 분이 호흡도 잘 맞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네. 건강검진 받으러 가서 네, 다 봤어요.
6: 네.
5: 나 상당히 질투 났어요. 아, 네.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잘해주셔야 돼요.
6: 네. 오늘 더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오늘도 정말 더운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에 두 차례나 폭염 대응을 강조했네요.
6: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하루 두 차례 폭염 대응 주문, 사실상 국가적 기후재난입니다.
5: 네.
6: 오늘 절기로 따지면 입추라고 해요.
5: 네.
6: 근데 지금 청취자분들 출근길도 많이 더우셔서 힘드실 텐데요.
5: 네.
6: 정부도 계속 이렇게 폭염 상황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는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요.
5: 네.
6: 오후에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시 한번 폭염 대응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말을 좀 빌어보자면 외신에서만 보던 폭염이 우리 현실이 됐다. 이게 사실상 국가적 기후재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5: 그러니까 단순히 더운 게 아니라 진짜 재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6: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제 영등포구 40도 넘었기도 했고요. 경남 양산도 40도 넘는 고온이 며칠째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5: 네.
6: 또 어제는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구역 포함해서 전국 36개 구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온열질환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 하루에만 전국 응급실 찾는 온열질환 온열질환자가 200명이 넘었고
5: 네.
6: 또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1일부터 닷새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5: 진짜 고령층이나 야외에서 활동하는 분들, 일하는 분들이 위험한 거죠?
6: 네. 이게 폭염 피해가 모두한테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5: 네.
6: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33.8% 온열질환 겪고 있고
5: 네.
6: 전체 환자의 70% 이상이 실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5: 특히 독거노인은요?
6: 네. 독거노인 또 이제 되게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냉방시설 좀 충분히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 뭐 건설
5: 네.
6: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5: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좀 내놓은 게 있어요?
6: 네. 그래서 계속 회의만 했고 대통령의 메시지만 나와서 그럼 정부가 뭘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는 거냐 좀 기자들이 좀 물어봤어요.
5: 근데 각 뭐 집마다 에어컨 달아줍니다. 뭐 얼음을 다 줍니다.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6: 네. 그래서 어쨌든 정부 각 부처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좀 따로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어제 오후에 냈는데요.
5: 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6: 뭐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독거노인이나 쪽방촌
5: 네.
6: 가서 안부 확인 강화하고요.
5: 네.
6: 또 노숙인들 주야간 순찰도 늘리고 거점 경로당 운영도 밤 9시까지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또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 노동자 쉼터 열악하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5: 네.
6: 요거를 좀 의식해서인지 요 쉼터와 농축산업 물류창고 집중적으로 좀 점검한다는 계획 발표했고요.
5: 네.
6: 또 5개 작업 중지 여부 또 직접 확인한다고 합니다.
5: 아 근데 주민의 안부를 직접 확인하고 주야간 순찰 늘리기로 하면 그 순찰하시는 분들 공무원분들일 텐데 네. 그분들도 더위에 상당히 좀 힘들어하실 것 같다 걱정이 네. 좀 들고요. 오후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는 중장기 대책도 좀 강조했다고요.
6: 네, 이제 오전 회의가 각 지자체 장들도 같이 참여해서 현장 대응에 좀 초점을 맞췄었다면요. 오후 회의에는 이제 사회 기반을 좀 바꿔야 된다. 이게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거와 용수, 전력망, 또 전통시장 같이 좀 폭염에 취약한 그런 곳들의 인프라를 개선해야 하고 또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것들 반영해라 직접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단순히 이제 얼음물 뭐 이런 거 나눠주는 조치는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5: 그 한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더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주차장에서 딱 나오고 온도계 찍히는 거 보니까 아침 6시에 31도예요.
6: 네.
5: 와, 그러니까 이거는 낮에 가면은 뭐 38도, 9도, 40도 간다는 얘기잖아요.
6: 네.
5: 체감 온도 아스팔트나 보도블록 위에 있으면 한 45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밖에 안 다니셨으면 좋겠다.
6: 네.
5: 그것이 가장 좋은 폭염 대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6: 네, 두 번째 뉴스는 민주당 전당대회 열흘 앞 정청래, 김민석 감정싸움 격화입니다.
5: 네.
6: 8.17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열흘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사실상 이제 정청래, 김민석 후보 양강 구도로 좀 굳어지는 모습인데요.
5: 네.
6: 최근에는 이제 비판 수위가 좀 높아지면서 이게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5: 신천지 의혹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정청래 후보가 또 했어요.
6: 네. 그래서 이제 김민석 후보도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거 내가 근거 없이 말했겠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했어요. 특히 또 이제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진행 중이고 나는 계엄 가능성도 미리 언급했던 사람인데 이게 아무 근거 없이 했겠느냐. 나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5: 네.
6: 이 문제를 더 키울 생각은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도 좀 날선 언어로 맞받아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페이스북을 한 10개 정도 올렸더라고요.
5: 네, 그중에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6: 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신천지 근거 제시 못하면 허위신고다. 허위신고는 방화범 못지않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강하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5: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두 분 중에 누가 될지 한 분은 윤리감찰단에 제소되고 심판받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6: 네.
5: 레버리지 ETF 논란도 이슈가 좀 됐죠?
6: 네. 어제 정청래 대표 페이스북에 또 요 관련해서 또 하나 올렸었는데요. 국민이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당시 총리였던 김민석 후보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5: 네.
6: 대통령 팔이만 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글이 올라오니까 김 후보 캠프에서는 곧바로 공지를 냈는데요. 레버리지 ETF 도입이 김민석 총리 지시였다는 내용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서로 법적 책임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
5: 그러니까요. 네. 전당대회 하면서 법적 책임 윤리심판원 얘기 나온 거는 저는 거의 처음이 아닌 그런 생각이 들고 왜 이렇게 양쪽이 감정 싸움이 격해졌습니까? 왜 그래요 도대체? 날도 더운데.
6: 네.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까지 싸우고 네. 또 전대 끝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좀 여기저기 좀 당이 물어보니까 이게 경선 스케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5: 뭐예요?
6: 15일에 호남 경선이 열리고요.
5: 그렇죠.
6: 네, 16일에 수도권 경선이 열리는데 호남은 권리당원의 3분의 1이 몰려있고 수도권도 굉장히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 누구 뽑을지 못 정한 사람들에게 좀 소구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5: 그 당원들의 마음을 얻겠다?
6: 네. 그래서 각 캠프들 저도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5: 네.
6: 공통적으로 얘기하던 게 1차 TV토론이랑 2차 TV토론 굉장히 다를 거다.
5: 네.
6: 2차 TV토론은 이제 호남과 수도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케줄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던 만큼
5: 네.
6: 서로 좀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 그 조금 우리 기자님이 취재 보시면 양쪽 캠프
6: 네.
5: 진짜 분위기 어때요? 어디가 좀 여유롭고 어디는 좀 조급하고 좀 이런 분위기 우리 느낄 수 있잖아요.
6: 네. 초반에는 이제 정청래 캠프 쪽은 조금 그래도 자신 있어 보이는 모습인데 요새는 조금 조급한 모습이에요.
5: 그래요? 위축됐어요.
6: 네, 이게 왜냐면 충청과 부울경에서 크게 격차를 좀 벌리지 못해가지고
5: 네.
6: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 좀 있고 그리고
5: 네.
6: 또 그렇다 보니까 노사모 바람을 내가 좀 일으켜야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5: 네.
6: 또 어제는 노사모 쪽에서 우리 이용하지 말라 이런 성명을 내면서
5: 네,
6: 이게 좀 전략이 녹록지가 네.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5: 네. 김인석 후보 측은 그래도 와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좀 분위기 좋을 것 같은 부울경 충청권에서 우리가 이렇게 0.99% 차이로 뭐 진 거면 이거는 다른 지역은 볼 것도 없어. 우리가 이길 것 같아.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어때요?
6: 네, 김민석 캠프는 그래도 생각보다 우리가 격차 못 벌린 거에 대해서 좀 다행이다, 안심하다, 안심한다 이런 메시지를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신천지 이슈가 좀 아픈 손가락처럼 계속 따라다녀요. 네. 이게 네. 결국에는 역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소재이기 때문에 이게 후보자 입에서 직접 얘기하는 건 하지 않기로 노선을 정하긴 했지만 계속 이제 역공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돼서 이걸 잘 넘기는 게 좀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 근데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 때 제일 재밌는 분이 송영길
6: 네,
5: 대표예요. 그냥 막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도 또 최고위원 후보들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참 송영길 대표가 전당대회 이후에 무엇을 할지 어떤 역할을 할지 좀 궁금합니다.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6: 네, 세 번째 뉴스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를 놓고 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네. 이 대통령 정신세계 공방입니다. 어제도 좀 전해드렸었는데 네. 장동혁 대표 발언이 화제가 돼서 가지고 와봤어요.
5: 어떤 발언인지 좀 짚어주세요.
6: 네, 장동혁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얘기인데요. 나라 전체가 떠들썩했던 법을 대통령이 읽어보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이 대통령 정신세계 궁금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공세수위 올리고 있습니다.
5: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내용 관련해서 대통령 이뭐 조문을 읽어보지 않았다 그 내용에 대한 거죠.
6: 네.
5: 민주당의 반응 어떻습니까?
6: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 됐어요. 한병도 대표 원내대표 직무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한테 제명아 나랑 싸우자 이런 팻말 들더니 이제는 정신세계까지 몰린다. 연일 이어지는 이런 막말과 망언에 깊은 유감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 네. 청와대도 바로 좀 해명을 했죠?
6: 네. 청와대 어제 홍보소통수석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대통령이 진짜 안 읽어본 게 아니고 법을 이제 다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 대통령은 안 읽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6: 그게 이제 법무부와 행안부에 질문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고 청와대 직접 물어보니까 네. 대통령 이 법조인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인데 법을 안 읽어보고 이해를 못했겠느냐 진짜 그건 오해다 물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다라고 입을 모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육성으로 안 읽어봤다고 했는데 참모들이 아니라고 하면 네. 그걸 우리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6: 네.
5: 아니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꺼질 줄 모르는 형석법 논란은 잠시 후 2부 법사위 민주당 간사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모시고 좀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자,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6: 네,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둘러싸고 네. 국민의힘이 증오의 과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도 수도권 민심에 좀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오.
6: 정부가 그 고가주택과 투자목적주택의 세부담 높이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했었잖아요.
5: 네.
6: 그 뒤로 좀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5: 네.
6: 국민의힘이 이 정책을 증오의 과세다, 사회주의 과세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여론전에 좀 나서는 모습이고 민주당은 이런 주장에는 표면적으로 좀 반박을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이제 걱정을 하면서 시장 상황 면밀히 살펴야 된다 목소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민주당이 결국에는 2028년 총선 치러야 되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은
6: 네.
5: 이거 법률안 이대로 찬성 못할 거다. 그러한 뭐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6: 네.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도 문제까지 연결해서 좀 공격을 하고 있네요.
6: 네. 장동혁 대표 어제 그 최고회의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최근 주택 매도를 좀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5: 네.
6: 이 대통령이 자신의 아파트 29억 원에 매도하면서 대출 문제까지 해결해 손해를 최소화해놓고 국민한테는 세금폭탄 던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5: 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6: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또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정책 토론회에서 이거 집값 못 잡고 전월세 가격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랑 오찬 했었잖아요.
5: 네.
6: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5: 네.
6: 또 정부가 추진하는 그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5: 네.
6: 나는 찬성할 수 없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좀 전해지고 있기도 해요.
5: 맞아요.
6: 네, 그래서 계속 뭔가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5: 네. 민주당은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6: 이제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지만 좀 서울 수도권 의원들 분위기는 매우 복잡한
5: 다르죠.
6: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어제 좀 그래서 어제 오전 7시에 별도의 또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간담회를 또 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참석했던 김남근 의원이 이게 정부 정책 문제점 지적하거나 반대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만 네. 전화를 돌려보니
5: 취재하셨군요.
6: 네, 그거는 조금 아니었어요.
5: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6: 취재해보니까 네. 공통적으로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우려가 좀 많았어요.
5: 비거주.
6: 네, 이번에 그 공제액이 비거주 1주택이 12억에서 9억으로 좀 내려갔거든요.
5: 네.
6: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게 9억 이상이 네, 되는 맞아요. 거라서 더 이제 사람 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5: 맞아요.
6: 근데 비거주 1주택이라는 거는 너무 사연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5: 그쵸.
6: 네, 해외로 출장 때문에 그렇죠. 잠깐 갈 수도 있고 뭐 교육 때문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 다 투기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또 특히 마용성이나 뭐 이런 부분은 이런 지역에 또 이런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되게 크고 또 공제약이 왜 12억에서 14억으로 올랐는지 왜 12억에서 9억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5: 네.
6: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제 정부에 대한 세제안이 이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신뢰가 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세제 개편 자체가 좀 복잡하잖아요.
5: 복잡해요.
6: 네. 그래서 구멍이 좀 많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5: 뭐 어차피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할 테니까
6: 네.
5: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논의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고
6: 네.
5: 어쨌든 청와대는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은 아니다. 곧 공급 대책 내놓겠다.
6: 네.
5: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6: 네.
5: 다음 주에 공급 대책이 나오게 되면 윤 기자님과
6: 네.
5: 다시 한번 다음 주 금요일에 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6: 네, 알겠습니다.
5: 네,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6: 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7: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
5: 네,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여러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시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 네,
8: 첫 출연입니다.
5: 아,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8: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 자주 나와 주세요.
8: 예,
5: 많은 국민들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8: 네,
5: 기대도
8: 네.
5: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8: 예, 예.
5: 의원님 같은 분들이 많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8: 예,
5: 같아요.
8: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5: 보안사건 폐지 후폭풍이 있긴 있어요.
8: 네네.
5: 민주당은 훨씬 좋아진 형소법이라고 뭐 자평을 했지만 수사 지연, 부실 수사 우려 이런 것들 있잖아요.
8: 네.
5: 또 경찰 수사력에 대한 우려도 좀 있습니다. 예상되는 국민 피해, 이거 네. 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막을 수 있습니까?
8: 네, 저희는 최대한 그런 피해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고요.
5: 네.
8: 첫 번째는 이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5: 네.
8: 국민의 불편입니다. 그래서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고소고발장 접수로부터 혹은 범죄 발생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대 3개월 이내에 하도록
5: 네.
8: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5: 네.
8: 수사 과정의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빠짐없이 기록하고 거기에 증거든 자료를

0: 검사가 핑퐁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보냈더니 검찰이 오탈자가 있어. 이거 양면 복사인데 단면으로 해 하면서 그걸 보안수사로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걸 바꾸라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지연에 대해서는 담당한 경찰과 담당한 검사를 딱 묶어놓고 서로 이 사건은 끝까지 처리를 해라.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를 했으면 지금은 사건 번호가 바뀌면서 검사가 바뀌는데 그런 거 없다. 네. 똑같은 사건 번호로 끝까지 하라라고 해서 책임성을 좀 높였고요. 네 번째는 좀 수사의 품질을 상향평준화. 네. 지금 이제 사법경찰관의 능력에 따라서 혹은 열정에 따라서 수사 결과의 편차가 지금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1: 그렇죠.
0: 그럼 저희가 이제 범죄 리스트를 범죄마다 상세하게 만들어서 이런 거 이런 거 체크를 했는지 그것들을 갖다가 그 팀이 또 관서장이 검토하도록 해서 네. 일단 누가 수사하든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체크를 해서 수사의 어떤 상향평준화를 담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큰 아주 변화된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형사소송법은 그동안 피해자가 네. 어떻게 보면 절차의 객체가 되었다면 네. 피해자를 어떤 절차의 어떤 주체 네. 로 이렇게 그 지위를 상향시켜서 네. 피해자가 언제든 사경이든 경찰이든 검사에게 본인의 의견이라든가 또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사경과 검사가 피해자에게 그 단계마다 중요한 것은 다 통지를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또 권리 보장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절차를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론은 예전 형사소송법보다는 훨씬 나은 형사소송법이 될 것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이제 제가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네, 것이 네, 네. 많은 분들이 법률적인 용어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죠.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0: 맞습니다.
1: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은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네.
1: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예. 과연 수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할 수 있을까?
0: 네, 네.
1: 정말 생업에 바쁜 분들은 이건 불가능하고 괜히 돈 많은 사람들, 권력자, 좋은 변호사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네네. 피해 구제를 더 잘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은 일반 서민들은 피해 구제를 덜 받을 수 있고 네네. 이런 우려와 걱정이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공정하게 하면 네. 사실은 국민에 대한 그런 사법 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텐데 저희 70년 동안의 역사는 검사가 수사 기소권을 한꺼번에 갖고 있으니 사실은 네. 사건의 왜곡이라든가 남용 같은 게 많았거든요. 수사권 남용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호사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갔고요.
1: 네.
0: 예. 근데 그 정관 출신 검사, 그러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네. 자기 사건 맡아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 처리만 지연시켜달라. 그러면 약자들이 나가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제가 실무에서 목격을 하기도 했고
1: 네.
0: 그래서 이거를 70년 동안 그런 폐해를 제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좀 권한을 분산시켜서 서로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도 그런 그 절차를 잘 모르시거나 바쁘시거나 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일단 민주당에서는 TF를 만들어서
1: 네.
0: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지금 뭐 국선 변호인 갖고도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니까
1: 예,
0: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뭐 열람 등사를 좀 확대해서 뭐 예, 근데 나라에서 제공하는 AI를 통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물어볼 수 있는 서비스도 좀 제공을 하고
1: 네.
0: 그다음에 그 경찰에서도 자체 내 그런 수사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알려드립니다. 또 조치 계획서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의 신청하거나 불만을 얘기하면 경찰이라든가 검사가 먼저 자기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 계획서를 갖다가 네.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만들어는 놨습니다.
1: 근데 수사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하면 이렇게 좀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어떻게 수사를 했는데 피해자가 자료도 열람을 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를 했는데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수사 결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뭐 권리 구제를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피해자한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0: 맞습니다.
1: 걱정이 있어요.
0: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판사 있을 때 보면 평생 한번 오실까 말까 분들이

0: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사실은 인생에 걸린 재판이기도 하고.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더 신중하고 또 속도도 속도지만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빠짐없이 놓치는 게 없이. 그래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도 그런 국민을 대상으로 놓치는 거 없이 빠짐없이 저희가 공정하게 하는 게 목표로 삼았고,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네. 이제 수사관이나 검사가 국민에 대한 봉사 어떤 그런 걸 갖고 열심히 해줘야 되는 면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지. 그래서 뭐 징계 요구권도 만들어 놓고 직무 배제, 그다음에 뭐 관서까지 이동하면서 여기서 안 되면 뭐 상급관서로 보내고 또 중수청으로 보내고 빠짐없이 기록하게 해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검토하면 다 누가 지연시키고 왜곡시키고 딴짓하는 거 아니까 그런 것까지 하겠다라고 뭐 촘촘하게 설계는 해놨는데 과연 이제 그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정말 우리의 의도대로 그런 취지대로 국민을 위해서 할 건지 그건 저희가 계속 네. 지켜보면서 네. 독려하고 또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또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인력 보강도 필요한데 지금 네. 이제 한 900명 정도를 더 수사 부서에 더 배치를 하고 네. 왜냐하면 한 사람이 30건 이상 갖고 있으면 수사가 안 됩니다.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20건 이내 10건 정도 갖고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그런 인력 보강도 해드려야 되고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뭐 표창 제도라든가 뭐 이런 것도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뭐 하다못해 뭐 모니터를 예전에는 검사라든가 경찰관만 봤는데 이거를 양방향 모니터로 해서 자기 진술이 어떻게 담기는 건지도 본인이 직접 볼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도록 뭐 사소한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네.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1: 중수청으로 많은 네. 검사나 수사관들이
0: 갔으면 좋겠어요.
1: 갈 거라고 1000명 생각하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처우 문제라든지 대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규정이 네. 되지 않아가지고
0: 네.
1: 설명회를 갔을 때 많은 수사관 검사들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안 가야 되나? 이런 얘기가 많이 좀 들리더라고요.
0: 저희가 보고를 그러니까 행안부로부터 중수청 설립과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는
1: 네.
0: 오시는 분들에 대한 불이익은 절대 없게 하겠다.
1: 네.
0: 뭐 급여라든가 뭐 복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2,874명 아닙니까? 중수청 총 인력이. 그중에 한 1,000명 정도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왔으면 좋겠다.
1: 네.
0: 아, 그런 거고. 또 중수청의 그 업무를 보면 반부패라든가 또 부패 경제 마약이라든가 보면 아마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1: 네.
0: 그런 데에 대한 거학 척결을 위해서
1: 네.
0: 다행히 그 뭐죠? 쿠팡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정당하게 처리하려고 했던 지석 검사인가요?
1: 네.
0: 그 검사는 오겠다라고 예, 하니까
1: 네.
0: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한 열정을 믿고 응원하되 사실은 지금 검찰청은 검사 중심의
1: 네.
0: 검사 원픽의 제도 아닙니까?
1: 위계 질서가 명확하죠.
0: 예, 네. 검찰 수사관은 사실은 그냥 손발에 불과하고 네. 아무런 결론에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수족이었다면 이번에 중수청으로 오시면 아마 팀제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럼 검찰 수사관, 베테랑 수사관들이 조금 더 자기가 권한을 갖고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그런데 검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수사관한테 이렇게 지시하고
0: 네.
1: 뭐 보고받고 했는데
0: 네.
1: 이제 같이 팀에서 동등한
0: 네.
1: 거의 입장이라면
0: 네.
1: 검사들이 이거는 내가 왜 가지?
0: 네.
1: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0: 예, 예.
1: 또한 보고 체계가 명확지 않으면은 서로 책임 회피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 검사님이 하세요. 아니 수사관님이 하세요. 뭐 같은 뭐 권한이 있는데 이런
0: 네,
1: 식으로
0: 네.
1: 해서 수사가 지연되고 엉망되지 않을까?
0: 네, 네.
1: 그럼 피해자들은 더 피해만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네, 걱정도 네. 있습니다.
0: 아, 그건 거의 뭐 최악의 경우를
1: 네.
0: 저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1: 아닐까요?
0: 정말 핑퐁 지금 뭐 경찰과 검사가 핑퐁 처리한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같은 팀으로 일하면서 핑퐁을 한다. 그래서 저는 공직에 있을 때 그런
1: 네.
0: 것을 경험해 보지는 못해서 그렇게
1: 네.
0: 한 적도 없고 아무튼 뭐 상상은 잘 안 되지만 그런 염려를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부분까지도
1: 네.
0: 저희가 행안부라든가 법무부 또 중수청 담당하시는 분들과 잘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 네.
0: 그런 거에 대한 뭐죠? 이렇게 걸러내는 방법이 있는지
1: 네.
0: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의원님 우리가
0: 네.
1: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이유가
0: 네.
1: 국가 치안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거잖아요. 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의원님이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절차적 주권주의, 피해자가 이제 수사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의견 개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0: 뭐, 네네.
1: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네.
1: 비유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청진기랑 MRI 사진 보여주면서 당신이 당사자니까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우리에게 의견을 좀 제시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0: 그거하고는 말이 안 되죠.
1: 말이 안 돼요? 네. 왜요?
0: 그거하고는 틀리죠.
1: 아니 법률적인 거를 잘 우리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료 전문가도 아니고.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법원은 그거지 않습니까? 너는 사실을 말하라. 법률적인 판단은 우리가 하겠다. 그게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는 법언인데 저희가 설계한 것은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네. 사기사건, 고소고발건의 경우에 사기사건은 사실 당사자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그걸 검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당사자끼리 사실은 서로 공방을 하는 거거든요. 네. 사기 피해자는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 또 제가 저런 거짓말을 했다. 그 증거자료는 이런 거다. 또 반대적으로 피고소인은 아니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잘 안 된 것뿐이지 사기칠 의도는 없다. 되게 이렇게 공방을 하는데 사실 당사자가 사실은 뭐 경찰이나 검사가 말 안 해도 서로 열심히 하십니다. 자기의 어떤 억울한 거를 밝히기 위해서 그런 거를 갖다가 사실 그런 사건들이 거의 80, 90% 이상 됩니다.
1: 네.
0: 당사자가.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제 뭐 뇌물도 있겠고 그거는 이제 뇌물도 사실은 다양하죠. 억울해서 내가 뇌물 줬는데 오히려 피해만 받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서로 감추기 위해서 입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 다양할 텐데 사실은 그런 분들 자기네 권리라든가 사실을 말하고 싶은 분들이 폭넓게 빠짐없이 사실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다.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말씀을
1: 근데
0: 드릴
1: 우리는
0: 수 있는 거고요.
1: 그렇게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 수사를 잘 해가지고 나의 네. 억울함도 풀어주고 범죄자를 처벌해줄 거야라는 믿음이 있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0: 네.
1: 그러한
0: 그 약간 전제가 이제 검사가 수사라든가 법률을 더 잘한다라는 전제가 좀 깔리신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이게 이제 권한과 책임의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형사사법 시스템은 검사가 거의 뭐 꽉 잡고 주도를 했죠. 경찰도 사실은 이제 손발에 불과하고. 네. 근데 이제 수사권이 이쪽에 경찰에 온다면 그만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해서 아까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도 저희가 그래서 보완적으로 만들어서 다 검토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권한을 갖고 책임을 갖고 하게끔 그렇게 한번 예, 저희도 계속 뭐랄까요 저기. 관리 감독 네.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1: 선의에 의한 기대 아니에요? 걱정 좀 덜 해도 돼요?
0: 아니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네. 예전에는 이제 사법경찰관의 개인적인 역량에
1: 네.
0: 호소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네. 수사 과정도 다 기록하고 투명하게 다 사후 검증하게 만들어서
1: 네.
0: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1: 네.
0: 그러니까 의학으로 치면 의사분들이 근데 수술하다가 의료 과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최소한 의료 평균 이상 정도의 의술을 갖고 시술을 하시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안 받지 않습니까?
1: 네.
0: 그 정도의 예, 사법경찰관 검사도 평균 정도의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 제도로서 꼼꼼하게 설계를 했다. 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1: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력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까라는
0: 그렇죠.
1: 걱정이 있어요.
0: 맞습니다.
1: 예를 들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 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지금 11개월째 수사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0: 글쎄 뭐 곧 이제 뭐 수사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1: 네.
0: 사실은 그 부분도 권한을 분산시켜 놓으면 네. 그러면 그 힘이 어디로 가느냐. 그럼 예전에는 정치권 혹은 네. 검찰에 있었다면 사실은 이제 가진 자, 있는 네. 자 쪽에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1: 그러니까요.
0: 그런
1: 그 걱정이 어떻게 해소해요?
0: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뭐 한국형 FBI라고 하는 중수청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베테랑 경찰 또 베테랑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모여서 서로 견제하게끔 예전에는 검찰한테 다 권력이 모여 있으니까 예컨대 뭐 윤석열에 대한 뭐 김건희나 주가 조작 다 수사도 안 하고 덮고 쿠팡 노동자 퇴직금도 그냥 다 무혐의로 덮어버리려고 했고
1: 네.
0: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경찰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눈치는 보겠죠. 견제하면서 그러면서도 팀 동료로서 서로 협력을 해서 거학 척결을 좀 해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 포상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보다는 훨씬 낮게 해드리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공수처도 처음 출범할 때는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0: 맞아요,
1: 지금은
0: 맞아요.
1: 거의 아무것도 못하는 네. 유명무실한 네. 기관이 되어버렸잖아요.
0: 맞습니다.
1: 중수청 그렇게 될 가능성 없어요?
0: 공수처가 하나의 뭐 지청에 불과했죠. 네. 인원수가.
1: 네.
0: 사실은 행정하기에도 바쁜 네. 그런 것이 됐는데 사실 처음에 설계할 때는 좀 그래도 규모도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데
1: 네.
0: 그때는 역시 국민의힘의 반대로 뭐 아마 줄이고 줄여서 한 50명이네 30명 정도로 해놨는데 중수청은 아까 말씀드린 2,874명 아닙니까?
1: 네.
0: 예, 그다음에 본청이 있고 각 네. 지역에 6개 또 청이 있으니까
1: 네.
0: 그래도 예전 검찰청 그 수준의
1: 네.
0: 수준의 수사력과
1: 네.
0: 그 수사력은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1: 기대.
0: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1: 잘 되기를 바라고요.
0: 그러게요. 이제 역시 이제 정착을 잘 해야 되는데 약간
1: 네.
0: 그런 생각 들어요. 예전에
1: 네.
0: 이제 의료 분업인가요?
1: 네.
0: 예컨대 이제
1: 맞아요.
0: 예, 의사 병원에 가면 그냥 처방전까지 다 받아서
1: 네.
0: 했는데 그냥 의학 분업 처음 했을 때 많이 불편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 네.
0: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정착이 돼서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이셨는데
1: 네.
0: 뭐 그때 생각하면 예전에는 뭐 병원에서 손님을 그러니까 환자들을 갖다가 빨리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뭐 강한 항생제도 많이 쓰고 막 그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됐듯이 그런 새로운 형사소송법도 예, 조금 초반에
1: 네.
0: 어떤 혼란기라기보다도 좀 익숙해져가는 그런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잖아요. 촘촘하게
0: 네네,
1: 완벽하게 좀 설계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0: 예,
1: 생각이
0: 저희가
1: 있는데.
0: 회의만 26시간 법안 일소위만 26시간을 했는데요.
1: 네.
0: 그 외에 사전회의 그다음에 간담회 비공식 간담회 하면 100시간이 넘도록 많은 분들과 또 현장에 계신 분들과 국민들과 범죄 피해자분들과 형사 전문 변호사와 또 경찰 검사 다 의견을 다 수렴해서
1: 네.
0: 좀 담으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계속
1: 알겠습니다.
0: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이재명 대통령께서 형소법
0: 예.
1: 안 읽어봐서 이렇게
0: 네.
1: 얘기하셨어요.
0: 예.
1: 이 발언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0: 왜 제가 당대표로 계실 때도 제가 법률위원장이지 않았습니까?
1: 네.
0: 형사적인 식견 전문은 뭐 저 이상으로 탁월하시고
1: 네.
0: 또 검찰로부터 수사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1: 네.
0: 뭐 방어권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데
1: 네.
0: 근데 이제 변화된 것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보고를 받으셨을 테니까.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예컨대 뭐 후속적인 조치라든가 이 전반을 갖다가 읽어보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
1: 네.
0: 예, 이 새로운 형사소송법 내용이 어떤 건지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1: 아니면은 이 민주당에서 처리한 법안 자체가
0: 네.
1: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데
0: 네.
1: 나 이거 좀 선 긋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거 아닐까요?
0: 아무튼 저희가
1: 네.
0: 비공식 간담회를 그 수많은 분들과 했듯이
1: 네.
0: 다 국무총리실 쪽 그다음에 뭐 법무부 쪽 행안부 쪽과도 다 협의를 다 한
1: 네.
0: 거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 일방적인 그런 법안은 아니었다라는 점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근데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예외적인 보안수사권은 있어야 된다라는
0: 네.
1: 입장을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예를 들면 뭐 무시하거나 아니면
0: 네.
1: 그런 것들을 안 들어주고 이렇게 처리하신 것에 대한 부담감은 좀 없으세요?
0: 글쎄요. 일단은 보안수사를 검사가 직접 해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수사권을 줬더니 뭐 오탈자 바꿔갖고 와라 뭐 해라 그런 사례들이 수십 가지가 실제로 있습니다.
1: 근데 안 밝혀졌던 여러 증거물을 찾아내가지고
0: 예,
1: 또
0: 예.
1: 처벌한 사례도
0: 그렇죠.
1: 있잖아요.
0: 그런 또
1: 네.
0: 좋은 사례도 있고
1: 네.
0: 또 이런 보안수사권을 남용하는 또 사례도 있어서 일단은 보안수사 요구권을 주되 굉장히 촘촘하게
1: 네.
0: 또 사경이 그 보안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아예 정당한 이유를 뺐습니다.
1: 네.
0: 요구하면 일단은
1: 네.
0: 처리해서 올려라. 올려라라고 해서 그거는 사실은 검사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준 것이죠.
1: 그런데 우리가 처리해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뭐 별 문제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이렇게
0: 네.
1: 보고하면 어떻게 해요?
0: 그러면 이제 예컨대 직무배제
1: 네.
0: 배제시킬 수도 있고
1: 네.
0: 여기는 안 되겠어. 그러면 여기 뭐 경찰청 상급청으로 보낼 수도 있고
1: 네.
0: 이것도
1: 시간은 늘어나겠네요.
0: 전체가
1: 근데.
0: 안 된다면 네. 중수청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지금 수사하면 1년 정도는 걸리는데요. 저희가
1: 네.
0: 일단 3개월로 줄여놓고
1: 네.
0: 보안사 요구도 1개월로 일단 원칙으로 1개월 이내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다음에 과정도 다 촘촘하게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예전보다는 네. 훨씬 빨라지고 그런 국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도 880명에 이르는 수사 그 관을 네. 증원을 해서 네. 한 건 한 건 더 집중해서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마련하고
1: 알겠습니다. 원희 네. 오늘 저희 궁금한 거 잘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예, 기회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1: 네, 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었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2부 이어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보도에 발끈해 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 가구의 비용 부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인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4: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중단한 배경으로 미군의 요격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죠.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탄약 부족 보도에 경로해 미사일 재고 등 군사기밀 유출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탄약 비축량 보고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또 전쟁에 피해를 주는 폭로에 맞서기 위한 노력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미군이 막대한 규모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고 무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보도에 반박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일부 탄약의 공급은 다소 빠듯하다고 말해 일부 무기 부족을 사실상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6: We have others where it's a little bit tighter, and we're getting them in on a daily basis. As you know, our defense companies are building more plants right now than at any point in history.
4: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탄약 재고 부족 보도가 이 버티기에 나선 이란에 대한 협상력을 약화하고 프로그램 폐기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될 거라며 이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캠프 데이비드 내각회의 이후 미 국방부 부장관과 탄약 생산을 독촉해 긴급회의가 열리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 행정부는 의회에 1조 5천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요청했지만 이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무기 부족 문제가 계속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국 광업 관련 원탁회의를 주재했는데 이란 전쟁과 관련한 언급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7: 네, 또 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한 미국 내 부정적 여론이 여전한 상황인데 미국인들의 비용 부담도 늘고 있다고요?
4: 네, 워싱턴 포스트는 이란 전쟁이 6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미국인의 비용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21일 기준 대이란 전쟁 비용이 375억 달러 들었다면서 의회에 추가 예산 확보를 촉구했는데요. 당시 헤그세스 장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8: $1.5 trillion is what the president seeks and what we need to defend the country. The members of this committee understand better than most that long-term strategic dominance cannot be funded.
4: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군대 파병과 장비 손실 또 유가 상승을 포함해 지금까지 전쟁 비용이 최대 60조 원이 들었다고 추산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은 전쟁 비용뿐 아니라 참전 용사가 앞으로 받을 혜택 또 차입금 상환 등 장기적인 비용까지 포함하면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410조 원이 넘는 돈이 들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는 전쟁에서의 군사 비용뿐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이 2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 는데요.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미국 가구당 $1,000 약 141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군사 비용으로 인해 $250 약 35만 원도 세금으로 더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전쟁 비용이 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효과는 이미 끝났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AP통신과 시카고 대학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성인의 약 3분의 2는 이란 전쟁이 가치가 없다고 답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3%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 이슬람권의 핵심적인 국가들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 튀르키예가 공동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5: 이란에 맞서고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되는데 이란은 즉각 비판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9: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 튀르키예 정상이 사우디 메카에서 만나 일명 메카 공동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3국 중 어느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들은 중동과 전 세계의 평화, 안보, 안정을 증진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사적 축이나 종파적 블록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아니라며 핵 야망이나 군비 경쟁과도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3국의 공동 안보와 집단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이란 전쟁 발발 후 중동 전역으로 번진 무력 충돌에 위기감을 느낀 이슬람 순위파 국가들이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동맹인 미국의 영향력이 흔들리면서 이란에 맞서 안보 결속을 다질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낀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영내에서 갈수록 영향력을 키우는 이스라엘에 대한 견제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들 3국은 그동안 이스라엘과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군사적 움직임이 노골화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이번 조약에 대해 이란 측에서는 비판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란 의회의 에브라힘 레자에이 의원은 이 조약이 안보를 가져다 주지 않을 거라며 과거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했던 것이 안보를 보장하지 않았던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10: 이번 전쟁을 계기로 사우디와 파키스탄, 튀르키예의 협력 구도가 형성될 경우 영내 안보 질서를 재편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7: 취임 이후 한 번도 공개석상에 등장하지 않은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위독하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5: 이런 상황에서 이란 내부에서는 강경파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면서 협상 타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11: 이란의 반체제 매체 이란 와이어는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현재 위독한 상태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내각 인사들과도 전혀 만난 적이 없다면서 이란 정권 수뇌부엔 모즈타바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의 공습 때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진 모즈타바는 이후 대중 앞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치러진 부친의 장례식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모즈타바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고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최고 지도자와 소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베일에 쌓인 채 끊임없이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면서 미국과의 협상도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종 승인권자와 소통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협상파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지향하는 강경파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2: They have a fractured system. So there are people within their system who want the war to be over. There are also people within their system who are crazy radicals who want the war to continue.
11: 이런 가운데 중재국들은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란 내 강경파의 반발로 합의가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어제 서울은 38도까지 올라 가장 더운 입추로 기록됐는데요. 가마솥처럼 달구어진 놀이터와 한강 수영장까지 도심 곳곳을 윤혜리 기자가 다녀봤습니다.
1: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입추가 무색할 정도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제 이마와 등 뒤로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데요. 과연 얼마나 뜨거울지 도심 곳곳을 열화상 카메라로 담아보겠습니다.
2: 점심시간 회사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남녀 불문 양산에 쓴 모습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본 지면은 빨갛게 달궈져 60도 가까이 치솟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밖에 나오는 짧은 순간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3: 너무 더워가지고 나가기가 싫을 정도로 힘든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막 열기가 막 느껴지고 머리도 너무 뜨겁고 막 땀이 막 주룩주룩 나는 것 같아요.
4: 길을 걸어가면은 땀이 뭐 줄줄 흐를 정도이고 아이들은 또 더위를 또 참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야외 활동보다는 주로 실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놀고 있습니다.
2: 그나마 도심 곳곳에서 가동된 쿨링 포그가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줍니다. 시원한 물안개가 뿜어져 나오자 화면이 푸른색으로 바뀌며 온도가 17도까지 떨어집니다. 산책 명소인 경의선 숲길엔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간간이 그늘로만 사람들이 다니는데 땡볕과는 무려 20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5: 더위를 이기려고 마시는데 이거 마신다고 해서 더위가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완전 사우나하고 동남아보다도 더 더운 것 같아요.
2: 텅빈 놀이터도 가마솥처럼 달궈졌습니다.
1: 아이들이 좋아하는 원통 미끄럼틀의 내부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철제 놀이기구의 경우 햇빛에 달궈져 이 손잡이를 잡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2: 그네 표면 온도는 무려 60도가 넘습니다. 한산한 놀이터와 달리 한강 수영장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첨벙첨벙 물속으로 뛰어들어 보지만 온종일 햇볕에 데워진 물 온도는 30도, 미지근하다 못해 온탕처럼 뜨끈합니다.
6: 저큰 수영장은 진짜 뜨겁다 정도고 여기 뒤에 수영장은 미지근한 정도인 것 같아요. 방학에 아이들이랑 오니까 이렇게 같이 노니까 더워도 신나는 것 같아요.
2: 폭염 속에 4시간 동안 밖을 돌아다닌 취재진의 카메라 온도를 재봤더니 순식간에 67도까지 치솟습니다. 역대 가장 뜨거웠던 입추, 도심을 데운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0: 이 더위 속에 전국 온열 질환자 수가 185명으로 엿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 최고치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안심할 수치는 아닌데요. 다행히 다음 주부터는 온열 질환자 발생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7: 극심한 폭염 속에 6일 기준 전국에서 185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5일 기준 환자도 추가 집계돼 올여름 가장 많은 220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사흘 연속 200명을 넘었던 추세는 한풀 꺾였지만 엿새 연속 환자 숫자는 세 자릿수를 기록 중입니다. 경기 71명, 서울 43명, 인천 14명 등 폭염이 집중됐던 수도권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여전히 65세 이상 환자가 제일 많은 만큼 정부는 노인 일자리 실외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사천역의 노인 일자리 사업단에 소속된 35만 7천여 명의 근무를 실내로 전환하고 활동 시간도 월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주말이 지나면 온열 질환자가 서서히 줄어들 거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 발생 예측치는 현재 전국이 가장 높은 4단계입니다. 시도별로 하루 온열 질환자가 19명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질병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국 온열 질환자 발생 수준이 3단계로 내려갈 거로 내다봤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수준인 1단계까지 내려가고 수도권도 환자 발생이 한 자릿수인 2단계가 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0: 영남 지역은 폭염의 정점을 지났지만 여전히 무더위와 가뭄이 기승입니다. 소방관들은 벌집 제거 출동에 농업용수 공급까지 나서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말벌 보호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수풀에 살충제를 뿌립니다. 곧이어 조심스레 꺼내는 건 말벌집. 혹여 벌집 안에 말벌이 더 있을까 연신 살충제를 뿌립니다.
9: 방금 제거한 벌집입니다. 벌집 제거 출동은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8: 최근 3년 동안 벌집 제거와 관련한 소방당국의 출동 건수는 77만 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67%가량이 6월에서 8월에 몰렸습니다. 소방관들의 발목을 잡는 것, 연일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 벌집을 없애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분 남짓이지만 몸은 어느새 땀 범벅입니다.
10: 근무하는 내내 항상 젖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동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이 힘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일이니까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8: 소방관이 호스를 이용해 논에 물을 뿌립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면서 말라버린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11: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방차를 동원하여 농업용수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8: 시원스러운 물줄기에 타들어가는 농심도 촉촉하게 적셔집니다.
12: 우리 농민들이 지금 가슴이 탑니다. 지금 막 짓보라기도 하면 잡고 싶은 심정에 제가 행정에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8: 끝이 보이지 않는 폭염과 가뭄. 소방관들은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0: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더위에 취약한 젖소의 원유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축산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에서 폐사한 가축만 13만 마리가 넘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3: 뜨거워진 축산, 더위에 지친 젖소가 침을 흘립니다. 지붕에는 햇빛을 막는 그물을 덮었고 대형 선풍기와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있지만 열기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축사 전체가 달아오르면서 더위에 시달린 젖소들의 사료 섭취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 농장에서 키우는 젖소는 130여 마리인데 덜 먹다 보니 원유 생산량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하루 평균 2,400여 리터였던 원유 생산량이 지난달 2,100여 리터로 줄었고 최근에는 하루 1,900 리터대까지 떨어진 날도 있습니다. 40년째 젖소를 키워온 김진걸 씨도 이런 더위는 겪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14: 일어나질 않아요. 소들이 일어나지 않고 침을 질질 흘리고 맛있는 걸 해줘도 소들이 먹는 걸 싫어해요. 30미터 이렇게 5도 정도 올라가면 그때부터 사료 흡착이 확 줄고 유량 변화도 엄청난.
13: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6일까지 경기도에 접수된 가축 피해 신고는 누적 350여 건으로 모두 13만 7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기도는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면역 증강제를 17개 시군 축산농가에 사전 공급했고 화성시도 가축 폐사체 처리 비용 등으로 농가 한 곳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뿐 아니라 인명 피해도 증가세입니다. 지난 5월 15일 폭염대책 기간 시행 이후 경기도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도 누적 600명을 넘겼습니다. 온열 피해 예방을 위해 더위가 심한 시간에 야외 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이번 한 주 도파민 터졌던 각종 이슈들 꼼꼼하게 되짚어보겠습니다. 최종 정리, 한 주간 정리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한겨레 김한 기자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이분은 소개 안 시켜드리려고요.
5: 왜요?
3: 지난주에 네. 제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이분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 건강검진 받다 나 그냥 올 뻔했어. 자리 뺏기겠다 그래가지고.
5: 아니, 본인의 어려움을 이렇게 도와주신 분인데.
3: 네, 너무 감사해요. 네.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3: 네. 강수영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충청 부울경 이번 주 인천 제주
6: 네.
3: 이제 전망 총평 좀 해주세요.
6: 많이들 해주셨지만은 그 정청래 후보의 달라진 어떤 뭐 전략이랄까요?
3: 뭐가 달라졌어요?
6: 그러니까 SNS에 글을 무지하게 올리고
3: 어제 10건.
6: 네. 네. 그리고 토론회 때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고 뭐 신천지도 다시 끄집어내고 이 일련의 흐름이
3: 네.
6: 본인 지금 매우 힘들어졌다라는 걸 방증한다고 봐요. 그리고 뭐 언론이 불공정하다, 패널들이 100대 1이다,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획했던 것이 이제 다 틀어지면서
3: 네.
6: 충청이든 부울경이든 거기서 적어도 한 곳은 과반 이상 좀 나와줘야 내가 바로 바람이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전혀 뭐 여론조사도 과반 넣는 게 없고
3: 네.
6: 하나도 없었죠. 과반 넣는 여론조사가. 그리고 뭐 부울경에서도 미세하게 이겼고 이러니까
3: 이번 주는 어떨 것 같아요?
6: 이번 주는 더 어려워질 거다. 정천의 후보 입장에서는. 네.
3: 저주를 뽑으면 어떡해.
6: 그 근거는요. 네. 인천은 아무래도 송영길 후보가 이제 시작했고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더 정청래 후보 표가 떨어져서 네. 30%대 득표를 하지 않을까 네. 예상하고 있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네. 호남분들이 많이 계셔서
3: 그렇죠, 그렇죠.
6: 그 당원분들이 정서가 거의 같아요. 전남 당원들하고. 근데 전남에서 특히 전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많이 앞서는 걸로 보여요.
3: 여론조사도 좀 지지층에서는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6: 그래서 인천 제주 뭐 합쳐서 한 10만 정도지만은 그래도 뭐 여론조사 하나 가지고도 온갖 밴드웨건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3: 네.
6: 10만짜리 여론조사로 뭐 당연히 뒤에 뭐 호남 물론 뭐 50만짜리지만 예, 많이 흐름이 기울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3: 네. 윤희석 대변인님
4: 네.
3: 총평과 전망 부탁드립니다.
4: 정청래 후보가 처음에 뭐 출마할 수 있겠냐 예상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딛고 출마 선언했고 그다음에 괜찮았어요.
3: 네.
4: 또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얘기를 느닷없이 꺼내는 바람에 굉장히 수세에 몰렸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두 번 충청하고 부울경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표가 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 네.
4: 지금 이기고 있지만
3: 네.
4: 그러면 강수영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인천 제주 이 결과 나오면 경우에 따라서는 좀 싱겁게 갈 가능성도 있겠다. 왜냐하면 더 보여줄 게 없어요. 정청래
3: 네.
4: 후보 입장에서는. 그리고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최민희 후보에 관련한 그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슈들 그런 것들이 정청래 후보에게 좋지는 않죠.
3: 네.
4: 그런 것과 연결되면
3: 네.
4: 생각보다 좀 싱겁게 갈 가능성도 있겠다.
3: 있다. 예. 이번 주 주말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김한 기자님
4: 네.
3: 각 후보 캠프들 그 분위기까지 해서 총평 전망 분위기 좀
4: 네.
3: 전해주세요.
5: 근데 요새는 뭐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도 누구 편든다 그래갖고 얘기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정청래 캠프는 겉으로는 여유 있는 척하지만 사실 굉장히 충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3: 네.
5: 그러니까 충청 결과 나고 그 다음날 연설 모드가 확 바뀐 거가 캠프 차원에서 전략 전환이 있는 것 같고
3: 네.
5: 그 전까지는 우리 두들겨 맞는 거 보이지? 우리 그래도 네거티브 안 해.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
3: 네.
5: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격적으로 네거티브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좀 보여지는 것 같고
3: 네.
5: 김민석 후보 캠프는 내심 이제 들어가기 전에 도합 한 7% 질 수도 있다. 부산까지 치면 10% 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7: 맞아요.
5: 상당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어쨌든 이른바 이제 정청래 후보가 얘기하던 3세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세 추세 대세다. 근데 이제 이게 3세가 우리한테 넘어온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 좀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다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7: 네.
5: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 굉장히 정청래 후보 측에서 뼈아파하는 건 뭐냐면
7: 뭐예요?
5: 송영길 후보의 표 잠식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노사모 라든지 기존의 친문 진영의 조직표를 상당 부분 자기네 흡수할 거라고 봤는데 어쨌든 그 표가 김민석 후보한테 넘어가진 않았는데 그게 송영길 후보로 갔다. 근데 부산에서 송영길 후보 연설 보셨겠지만 거의 1.4거든요. 정청래 후보만 공격하거든요.
7: 맞아요.
5: 그러면 이게 선호 투표까지 감안하면 저 표가 네. 다 누구 표냐 이렇게 보면 송영길 후보가 지금 9% 10%에서 안 빠지고 있는 거 그리고 인천으로 넘어오면 더 많은 잠식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이게 결국에 지금 당장은 3위한테 표를 주는 것 같지만 선호 투표까지 보면 이게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진 뭐 이런 상황입니다.
7: 조급해해요 정청래 후보 측?
5: 아, 겉으로야 뭐 그러진 않는데 네. 지금 뭐 SNS 글 올리는 거나 발언의 수위나 이런 거를 보면 확실히 조급해진 거 쫓기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 네. 전화 이루어진 것 같고.
7: 그러다 김한 기자님 때문 아니에요. 10명의 뭐 평론가들 나오면 다 그냥.
5: 100대 0이래요. 100대 0.
7: 100대 0?
5: 100대 0이라고 하는데 네. 지난주에 이제 최민희 의원 나와도 저희 회사 방송에 나왔었는데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99명 100명이 같은 목소리로 얘기를 하면 네. 거기서도 이제 들을 지점이 있고 성찰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기울어져서 그런 거다. 이런 이제 인식이어서 여전히 좀 뭐라 그럴까요? 우물 안에서 보는 것 같은 인식 이런 거가 있습니다.
7: 강수영 변호사님 왜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6: 그건 본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7: 네. 정청래 대표 뭘 잘못했어요? 대통령한테 쓴소리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 말이 다 옳아요?
6: 아니 그건 아닌데.
7: 다른 얘기 할 수 있잖아요.
6: 아, 물론 비판을 할 수 있죠.
7: 네.
6: 근데 비판을 하려면 실력 있게 비판을 하든가. 또 90도로 인사하고 이재명 대통령 내가 지킨다 그러고 의리를 뭐 어쩌고 그러는데
7: 네.
6: 그 정책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지적 뭐 이렇게 가면 오히려 진보 정당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7: 네.
6: 뭐 노동 정책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거를 짚는 것도 아니고 그럼 오로지 하나 우리 정통 민주당 화나게 하지 마세요.
7: 네.
6: 보수 인사 쓰지 마세요.
7: 네.
6: 검찰개혁 흐릿하게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정도의 수준 그것도 다 다른 사람 입을 빌려가지고 하는 뭐
7: 네.
6: 그러니까 의미 있는 비판 같지도 않고요.
7: 네.
6: 더 이제 문제는 이게 그 대중들이 봤을 때 혹은 당원들이 봤을 때 본인이 비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성찰을 전혀 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다 굴복하는 거야.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대통령이 김민석 픽했으니까 다 나를 공격하는 거야. 이런 구도로 생각하는 게 저는 매를 번다고 봐요. 그 정확한 지적이 두 가지예요. 자기 정치 도대체 뭐가 자기 정치냐 이렇게 뭐 반문한다든가 네. 지방선거 이겼는데 왜 자꾸 졌다고 그래?
7: 당정청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그냥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6: 아니 말이 안 되죠. 그런 네. 걸 당정청 협의를 할 수가 없죠. 대통령은 지금 표정 관리가 며칠 동안 안 된다는데 당정청 협의에서 당신은 이겼다고 해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본인도 네. 이제 근거를 제시를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정치의 정의를 이렇게 봅니다. 본인은 내부적으로 인기를 끌지만
7: 네.
6: 공동체와 당에는 해악을 끼치는 것. 그게 네. 자기 정치잖아요.
7: 네.
6: 이때껏 1년 동안 해왔던 것, 그다음에 지금 선거판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본인이 원래 지지받은 사람들한테만 인기 끌고 공동체는 다 분열시키고 정당은 인기 떨어뜨리고 정당 지지도 지금 무섭게 떨어지는 거 봐요. 그럼 다 전 정청래 후보의 효과라고 보고 그게 100대 1의 원인이다. 그렇게 봅니다.
7: 그 연임은 안 되고
6: 네.
7: 왜 출마했냐 막 그런 비판 많이 받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막 비판 네. 많이 하던데 네. 중임은 되고
6: 네.
7: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6: 근데 그것도 오케이. 송영길 후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싫다는데 왜 나온 거야. 싫다는데.
5: 네. 야, 잘한다.
7: 비싸한 거
6: 그러니까 중임인지 연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원들이 보기에 정청래 당신 1년 동안 잘못했어. 그 평가를 하는 거지. 본인이 잘못한 건 다 일단 제껴놓고 룰이라든지 뭐 프레임이라든지 구도라든지 이런 거 갖고 얘기하니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7: 그 윤희석 대변인님 TV 토론도 있었잖아요.
8: 네.
7: 거기서 보면 좀 꽂히는 분장이나 그 여러 가지 논쟁 있었어요?
8: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 증거 없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냥 계속 하시잖아요.
7: 네.
8: 또 하더라고요.
7: 네.
8: 그리고 이번에는 톤도 굉장히 높아졌고
7: 네.
8: 김민석 후보도 또 지지 않고
7: 네.
8: 얘기하고 토론하면서도 뭐 한 번 더 뭐 말을 하면 반칙이고 뭐 서로 막 욱신욱신 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들은
4: 학생운동할 때 생각을 하는구나. 보는 사람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이제 성찰 얘기하셨잖아요. 정치가 어느 정도는 좀 뻔뻔하고 자기 주관대로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당을 대표하는 자리에 가겠다는 선거를 할 때에는 주변을 정말 잘 살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분 다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래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뭐 20몇 년 전 얘기 꺼내가지고 당신 그러지 않았냐, 너는 어쨌냐, 뭐 상가집에 왔네 안 왔네, 뭐 늦었네 어쨌네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또 두 분은 했던 분 아까 중인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을 잘 보면 지금 상황은 집권도 했고 의석수도 지금 6년째 절대과반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구조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아직도 학생운동 세대가 당대표를 하고 그 시절이 10년을 가고 있는데 또 후보로 나와서 똑같이 하고 있다. 그 미래가 있을까 싶고, 최고위원 구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비슷한 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민주당 걱정할 처지는 아닌데 민주당의 상황을 잘 보면서 저희는 반면교사 삼아서 잘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합니다.
7: 서범수 걱정은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윤희석 대변인님, 네. 그 TV 토론회 때 계속 그 정청래 후보가 김인석 후보를 배신자 프레임에 좀 가둬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꽂혔던 문장이 병이 또 도졌네 이거거든요. 2002년도에 노무현 배신하고 2022년도에 지방선거 패배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돌리지 않았냐. 노무현 배신하고 또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럼 또 당대표 되면 또 이재명 대통령 배신할 거 아니냐, 그렇게 논리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타격감이 있을까요? 효과 어떻게 봐요?
4: 전혀 없죠. 본인이 당대표 할 때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어떻게 했던 거를 보면 그럼 현재 진행형 배신자예요 본인이.
7: 네.
4: 그리고 자꾸 본인을 노무현 대통령하고 동급으로 놓으려고 얘기를 하는 논리. 그 노무현 인재기가 언제입니까?
7: 네.
4: 그 2002년이에요. 2002년. 24년도 이제 4반세기 전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비교를 하면 물론 민주당이 오래 계신 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글쎄요, 젊은 세대를 알아들을까요?
7: 안 와닿잖아요. 당원들은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4: 그러니까 당원 다 그렇겠냐고. 민주당 당원들이 다 2002년에 성인이고 이런 분들만 계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7: 네.
4: 적어도 40은 넘어야 그 기억이 날 텐데,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 이분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 아 김민 어쩌고 저쪽 갔던 거 2002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7: 네. 그러니까
4: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지금 당대표 하겠다고 다 올라와 있다.
5: 그리고 이제 그 전략이 먹히려면 부울경 가기 전에 걸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제일 그나마 효과가 있을 때가 부울경이었는데 부울경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인 낙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안 하다가 지금 그걸 걸고 김민석 후보니까 뭐 어떻게 맞서고 있습니까? 뭐 나 DJ의 아들이었다. DJ가 영입했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호남에서 또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정청래 후보가 쫓기고 있다는 게 이제 그게 뭐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어차피 캠프에서 준비한 전략대로 하는 건데 이 전략을 쓰는 포석이 자꾸 늦는다. 이 늦는 게 뭐냐면 뭔가 지금 이제 안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7: 김한 기자님, 이거 있잖아요. 탈당 문제.
5: 네.
7: 이것도 상당히 정청래 후보는 난 탈당 안 하고 난 당을 지킨 사람이야. 나 어려울 때도 탈당 안 했던 사람이야. 이랬지만 송영길 전 대표가
5: 그렇게 나가달라고 했는데 안 나가지 않았냐고.
7: 불교. 그 0.73%.
5: 네.
7: 그때 말이야 당신이 탈당했으면 우리 불구표 받아가지고 이길 수도 있었어. 이렇게 역공당했거든요.
5: 그게
7: 소리난 거예요?
5: 그게 민주당에서 그 선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선거에서 끝나고 나서 굉장히 좀 민주당 내 이슈였던 문제이긴 해요. 선거 기간 내내.
7: 불교문제.
5: 네. 그래서 아마 초반에는 그 얘기를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에 이쪽에서 뭐 신천지라든지 배신자라든지 탈당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니까 송영길 의원이 민주당에서 구비구비 있었던 히스토리나 뭐 사건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러면 나도 할 얘기가 있는데 뭐 이런 차원에서 그게 나왔고, 근데 이제 그 TV 토론에서 나왔지만 정청래 후보가 그게 방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7: 안 되죠. 네.
5: 방어가 잘 안 되고 그때 너무 이제 말하자면 본인이 버텨서 결국 그거를 딱 숫자로 찝어서 그거 빠져나갔으면 우리가 1% 가져왔으면 이겼다라는 논리로 가는 거잖아요.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지점이죠.
7: 네. 강수영 변호사님,
5: 네.
7: 최고위원 후보들 간의 공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베, 박지, 압수 패싱, 이거 집권 여당 최고위원 선거 때 이래 논란이 되는 게 맞습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6: 부끄러운 일이죠.
7: 네.
6: 부끄러운 일이고, 또 이게 조심스럽지만 네. 최민희 후보가 1위로 앞서가고 있잖아요.
7: 네.
6: 근데 이 최고위원 후보들의 논쟁 속에 결과물이 1위가 최민희다.
7: 네.
6: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해요.
7: 진짜 현재 분위기가?
6: 네. 어떻게 이 정말 이럴 줄,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이 정도일 줄이야.
4: 너무 세다.
6: 네. 아니, 왜냐하면 자기네들, 그러니까 후보자, 우리 자당 후보가 연설하는데 뭔가 소리를 낸다거나 뭐 그걸 말리는 사람과 싸운다거나 이런 모습도 문제지만 가장 지금 민주당 권린당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건 선미화 후보를 지나친 거예요. 악수 안 하고. 그 연설하고 내려왔을 때 단상에서. 그거는 민주당은 그래도 진보 정당이라고 그 정통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가치가 네. 뭐예요? 진보 정당이다 우리 진보다
7: 네.
6: 진보의 요체 사회적 약자를 더 배려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보다 우위에 있는 게
7: 네.
6: 근데 어떻게 시각 장애인을 갖다가 지나치고 가냐고요? 그건 이건 민주당에서 용납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7: 네.
6: 근데 그러고 나서도 뭐 본인이 반성하거나 자성하는 모습보다는. 변명으로 일관되는 그런 모습이 수석 최고를 노린다? 와, 그럼 당대표 옆에서 항상 카메라 앵글에 걸리는 사람 아니에요. 뭐 특별한 권한은 없지만 수석 최고라는 게.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이게 민주당 우리 어떡하다 이렇게까지 됐냐. 그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위 밖으로 쭉 내려가실 가능성도
7: 진짜?
6: 있겠다.
7: 진짜? 네. 아니 근데 정청래 후보가 어느 정도 일정한 득표력은 유지할 거 아니에요.
6: 네.
7: 그러면 정청래 후보 좋아하는 분들은 자 1순위로 최민희에게 뭐 최고위원 표 주지 않을까?
6: 지금까지 그렇게 해봤잖아요. 그런데 네. 정청래 후보 표가 저는 갈수록 많이 내려갈 것 같거든요. 호남 수도권에서도.
7: 내려가요?
6: 네, 왜냐하면 마지막에 하는데 앞선 결과들이 다 안 좋으면 물론 호남 표가 지금 그 호남 이전에 했던 모든 표를 다 합쳐도 호남 표가 더 많습니다. 뭐 전국이 다 합쳐도 호남이 더 권리당원 수가 더 많기는 한데 근데 이제 앞선 흐름들이 계속 안 좋으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 중에는 투표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해봤자 네. 사표 될 것 같다.
7: 네.
6: 이제 그게 최고위원 선거에도 저는 영향 미칠 거라고 봅니다. 네.
7: 그 유튜브 댓글로 망고스틱 70님이 장성철 너무 싫어요. 박쥐도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박쥐짓 하는 것도 역겨워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 천장에 매달려서 앉아요. 저 날개도 없고 제가 무슨 박쥐짓을 했는지 망고스틱님이 좀 적어주시면 저 반성도 하고 제 의견도 좀 말씀드릴게요.
5: 지상파인데 너무 맵다.
7: 올려주세요. 그 김한 기자님,
5: 네.
7: 강수영 변호사님이 최고위원 지금 최민희 의원 5위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주장하시더라고요.
5: 뭐 5위 밖으로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수석에 대한 고민들은 당원들 사이에서 커지는 건 맞는
7: 그럴까요?
5: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들 많아요. 김민석 캠프 쪽에서 퍼뜨리는 구전이기도 한데
7: 네.
5: 대표가 김민석 됐는데 수석이 최민희면 이거 돌아가겠냐. 가뜩이나 지금도 뭐 반청 뭐 반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똑같은 구도다. 이런 이제 구전들이 굉장히 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수석을 둘러싼 그러니까 지금 뭐 최민희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긴 하지만 얘기하신 대로 호남이라든지 서울 수도권이 워낙 표가 많기 때문에

0: 그렇게 아니, 흐름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정청래 후보를 찍은 사람은 3명을 찍는 건데 지금까지는 최민희 의원을 중심으로 2명을 나눴는데 네. 그렇게 안 하고 난 그냥 2명 찍어야겠다. 어차피 최민희는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 플러스 박선원 후보가 나머지 흐름을 업어서 뒤집으면 뭐 수석 싸움은 이제 좀 볼만한 더 오히려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1: 윤인석 대변인님 네. 최민희 후보의 득표율이 떨어질까요? 박선원 후보의 득표율이 올라갈까요? 어느 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2: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1: 똑같은 얘기인가?
2: 최민희 후보가 떨어지면 박선원 후보가 올라가겠죠.
1: 아니 박선원 후보에게
2: 두 분이 독립변수로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1: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네. 박선원 후보에게 일단 다 표를 다 준다. 1순위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최민희 후보가 22% 정도 얻더라도 박선 후보도 그거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
2: 그런 쪽으로 보기보다 최민희 후보 표가 떨어진다. 좀 많이 떨어지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당선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순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래요?
2: 저희 당 한번 보세요. 저희 당의 순위 최고위원 순서대로 따지면 신동구 의원이 1위를 하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2등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누가 가장 각광받느냐. 그 전당대회 안 나갔던 최고위원이 제일 각광을 받아요. 지금 잘 보시면 그러니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최고위원회라는 자리에 최민희 의원 같은 네. 기존의 정치 문법과 제도와 관습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분이 갔을 때 기자분들도 관심이 많을걸요. 아무리 순서 뒤에 발언한다고 해도 그분 거는 쓸 거예요. 잘 치고. 그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뭔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 예.
1: 박선원 의원이 1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세요?
2: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 아니 근데 김민석 후보는 대단히 걱정되나 봐요. 박선원 의원을 본인 차량 옆에 태워놓고 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상한 분이 맨날 이상한 얘기를 하면 내가 당대표직을 계속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은데 박선원 의원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같이 캠페인을 하시더라고.
0: 그게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최고를 세웠던 이제 어떤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 선거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호남이랑 서울 수도권이 사실상 원샷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나온 표본 갖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민희 후보가 너무 실점을 많이 하고 이제 튀어나온 못이 되어버려서 좀 그 수석 자리 1등 자리는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기자들 좀 그런 전망이 많은 것 같아요.
1: 박선원 후보 네. 결국에는
3: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송영길 후보가 네. 지금 고생하고 이제 계속 끝까지 뛸 거잖아요. 그럼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정말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고생하고 여러저러 한데 뭔가 빚을 졌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가 친송계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그래도 그러니까 당대표는 김민석 후보 찍지만 최고위원 후보는 박선원으로 확 밀어주자. 송영길 대표 전 대표 고맙다. 그런 표심도 저는 적지 않게 작용하리라고 봅니다.
1: 이번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네. 저분은 정말 괜찮다. 저런 분이 좀 민주당에서 지도자적인 그런 지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보게 된 분 있어요?
3: 저는 뭐 예전부터 알던 분이지만 임미애 후보. 지금 저 당선권에서 뭐 멀어져 있지만.
1: 저 고향이 네. 갔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3: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1: 지역 연고주의 아니에요?
3: 연고주의가 아니고요.
1: 네. 어떤 점에서 그래요?
3: 그러니까 이제 연설을 할 때 대통령에게 방해가 되는 정청래 후보의 과거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하는 모습들이 네. 저는 인상 깊었고 그것보다 당 지도부를 구성할 때는 저는 이게 뭐 누구 편이냐 친석이냐 뭐 친명이냐 뭐 친청이냐 이것보다 가치를 이런 사람은 이런 가치를 추봉하고 이런 사람은 저런 가치를 추구하는데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 중에 그래도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려면 지역주의 타파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누군가는 있어줘야 되지 않나?
1: 네.
3: 그거를 존재감을 많이 뽐내시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하지만 네. 당선 가능성은 좀 낮게 봅니다. 네.
1: 그러면 1차적으로 예상 한번 해보죠. 우리 5명 누구 들어갈 것 같으세요?
3: 박선원 네. 들어가시고 네. 서미화 의원 들어가실 것 같고 네. 김용 들어가시고
1: 김용 들어갈 것 같아요.
3: 그다음에 한민수 그러시고요. 하, 나머지 한 분이 이제 쟁점인데.
1: 최민이냐? 예. 이성윤이냐?
3: 그렇죠. 아,
1: 예. 그렇게까지 보세요. 예.
2: 대단해.
1: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최민이가
3: 제가 피해 다니려고요. 제가
0: 최민이가 마주보고 여기 이제 민주당 팬을 안 쳐놓고 방송을 찍게 된 것 같은데 늘 윤희석 대변인이 우려를 하세요.
2: 아, 너무 세서.
1: 걱정을 잇는 빛으로. 예.
2: 제가 얘기해도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할 정도인데 예. 저 그거는 동의해요. 임미애 후보는 굉장히 훌륭하신

0: 후보자로 저 평가합니다. 제가 2012년 총선 때 김재원 최고위원 많이 가까워서 도와드릴 의성에 오래 있었거든요. 그때 이분의 배우자가 출마를 했어요. 김현권 전 의원. 민주당에서 부부가 비례를 두 번 하시잖아요. 그래서 현지에서 농민운동 많이 하시고 부인이 나와서 연설하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누구냐. 그래서 제가 이름을 기억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래도 TK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분이었다. 이분이 이제 비례로 국회 들어오셔서 최고위원까지 가고 있다. 물론 당선 가능성은 좀 옅어 보이긴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에 그런 분이 올라가셔야죠. 김영호 의원 같은 분도 저는 가시면 좋다고 생각해요.
1: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도 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0: 그럴 수 있겠네요.
1: 그러면은 윤희석 대변인님이 생각하시는 다섯 분 1차 예상.
0: 박선원, 섬유야. 예, 그 두 분 가실 것 같고 최민희 후보도 되실 것 같고.
1: 그쵸,
0: 그럼 이제 두 분 남았죠. 한민수, 김용.
1: 한민수, 김용. 거의
2: 지금
1: 뭐 비슷하네요.
2: 그대로.
1: 자, 김한 기자님.
3: 저도 똑같습니다. 순위는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5위까지가 될 것 같으니까 이른바 친석 3명, 친명 2명 구도로 갈 것 같아요.
1: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김민석 후보가 되면은 그렇게 뭐 당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겠네요.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도 하고.
3: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엇갈리는 전망이 뭐냐면 이 친청들이 최고위원들이 끝까지
0: 그럴 거냐?
3: 태도를 유지할 거냐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도 예를 들어서 한민수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이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비명행사 공천의 상징적인 인물 아닙니까?
0: 그렇죠.
3: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도 이제 만약에 지금이야 친청 강한 친청 비서실장도 하고 이렇게 구분되지만 향후 정치 진로를 거기 다걸 이유가 사실 없는 분이고 그리고 이쪽에도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관건은 그러면 이제 최민희 의원인데 최민희 의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긴 하는데 우려도 있고 뭐 아닐 거라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다음 날부터 내가 김민석 1호 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1: 나는 극명이고 극석이다
3: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봐야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그 윤희석 대변인님 이게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를 보면서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인 위상이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커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0: 그래요?
1: 왜냐하면 이렇게 100대 0의 평론가들이 맨날 두드러 패고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의 견제도 받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당신 출마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라는 평가를 받는데도 저 정도의 권리당원 그러니까 혼자의 역량으로 혼자의 힘으로 민주당이라는 정당 안에서 저 정도의 권리당원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역량이 위상이 좀 커지지 않나 않았나 그렇게 저는 보는데 어떠세요?
0: 그러면 대선 후보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1: 그거는 아니고.
0: 그 얘기는 민주당 권리당원의 구조가 세월의 흐름에 맞지 않게 잘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학생운동 얘기하잖아요. 그분들 시작한 게 40년 넘었잖아요. 그리고 정치권 들어온 지가 거의 30년 됐고 김대중 대통령이 젊은 피 수혈하면서 들어와서 지금 4선, 5선 하면서 쭉 온 거 아닙니까? 20몇 년씩. 그분들 활동할 때 보시던 분들이 또 지지를 하는 거예요. 유시민 씨, 뭐 김어준 씨 이런 분들과 같이 생각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권리당원 구조에서는 아직도 강구한 지지세를 갖고 있다. 그 제가 동의하는데 국민적으로 민주당 전체 지지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는 저는 보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반복하지만 그 말씀이 맞다면 지금 정청래 후보는 가장 유력한 당 대선 후보 반열에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 강수영 변호사님께 이거 이렇게 여쭤볼게요. 김민석 후보는 정말 100명의 패널들이 밀어주고 대통령과 권력을 가진 분들도 밀어주고 또 언론에서도 뭐 김민석 될 것 같은데 저 정도로 박빙으로 나온다면 이번에 당대표로 당선되더라도 실패한 전당대회가 아니냐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4: 그런 비판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 이제 좀 많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잘하면 과반 승리할 수도 있다.
1: 그냥 1순위 투표에서.
4: 네네. 갈수록 이제 흐름이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만. 근데 이거는 김민석 후보의 개인적인 실책이나 약간의 미스도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엔 기존의 그 관성.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해서 결집돼 있던 이제 주류 지지층들이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이번에 밀리면 끝이다라는 총결 집세가 네.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네. 근데 또 하나 변수는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해서 노사모를 지금 소환하고 노란티를 뭐 제작한다 그러고 뭐 깨어있는 영남의 당원들이 뭐 호남에 갑니다. 뭐 이런 게 호남의 권리당원들을 지금 굉장히 저는 환하게 하고 있다고 봐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 그럼 옛날에 이인재 지지하던 그 구태 동교동계에서 원래 이인재를 밀었었잖아요. 맞아요. 그 정치개혁하겠다고 나온 게 노무현 후보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호남에 있는 당원들은 정치개혁의 대상자들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네. 그리고 뭐 배신자론 자꾸 이야기하지만 정몽준 후보를 밀었던 것이 이회창, 그러니까 정몽준 당 밖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회창을 이기기가 힘들 것 같다. 그랬죠. 노무현 후보가. 네. 그래서 동교동계에 있는 분들이 우무로 양으로 정몽준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민주당의 역사예요. 김대중 대통령도 거기에 자유롭지 않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오로지 노무현 대통령을 다 앉혀놓고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배신자인지를 가려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과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뭐 그 정천우 후보가 하나도 투표할 게 없는 2002년 대선 때 노사모로서 활동한 게 없다. 그런 증언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젊은 20대들이 제가 어디 지나가는 대학생들 붙잡고 그래도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 민주당 한번 어떤 당인지 한번 봐봐. 이런 얘기를 감히 못하겠어요.
1: 네.
4: 이런 모습을 보이는 당을 어떻게 젊은 분들한테 오라고 하겠습니까? 네. 좀 답답한 지금.
3: 정철 후보가
1: 잠깐만요. 네. 댓글에 자꾸 그냥 저희들은 다 김민석 후보가 될 거라고 하지만 댓글에는 뭐 정청래 후보가 될 거야. 당원 뜻대로 개혁적인 사람인 정청래가 될 거야.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다라고 소개시켜드리고 네. 김한 기자님 어때요? 이번에 전당대회 지금 초반이긴 하지만 김민석, 정청래 이분들의 정치적인 역량, 위상.
3: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호남에서의 절대적 지지와 네. 서울 수도권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이 결국엔 당대표도 되고 대선 후보도 되는 그렇죠. 건데 일단 이제 서울 수도권은 뭐 다음 주에도 또 얘기해야 되니까 빼면 지금 호남에서 받아들이기에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너무 세요.
1: 세요?
3: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호남 클러스터 겁박한다. 뭐 이런 표현. 그러면 대통령 파리한다. 뭐 이런 표현은 하잖아요. 김민석 후보 상대로. 근데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상당한 지지세가 있는 상태에서 정청래 후보가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해버리면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정청래 후보 아래로 모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뭐가 되느냐? 본인들이 스스로 지난주부터 구구도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반명인 거예요. 그러면. 그럼 호남의 정서를 거스른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그걸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정청래 시간이 남아있어서 불출마하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1: 우리 둘이 그랬잖아.
3: 네, 많이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집권 3년차나 4년차면 정치적 승부수로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내가 그걸 토대로 기반을 만들고 다음 뭐 1년, 2년 후에 선거를 준비하면 되는데 지금 시기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남들은 너무 오랜만에 거의 뭐 45년 이후에 처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대규모 산업정책이 호남에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이 기승하는 사람이 지금 싫은 거거든요. 정서적으로. 물론 호남분들도 그게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해주는데 한다라고 하는데 왜 이거를 집권여당 대표로 나선 사람이 흠집내는 것처럼 하냐. 이 정서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선거 끝나면 오히려 싱거워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정청 대표에게는 뭐가 남을 것이냐 후보에게는 뭐
1: 이런, 지지세
3: 지지세가 남지만 예를 들면 어쨌든 지금 당선되는 대표가 공천권을 갖는 대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어쩌면 내년 초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도부가 연동되는 또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벌써 나오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이 선거의 결과를 그러네.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 오세훈은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3: 그러니까 뭐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아직 상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네? 여기 이번은 어려워졌다 이런 뭐 평가일 수도 있죠.
1: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1: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의도 수녀 캠프 4부 시작하겠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네. 대통령께서 형사소송법 개정한 법안 안 읽어보셨대요. 이거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네?
4: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네. 제가 생각하는 그 대통령의 모든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발의하는 안이 있고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안이 있을 수 있는데 최종 통과된 걸 못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추정은 하지만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 하시면 안 됐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1: 대통령도 비판하고 막 지금 정청래 최민희 다 비판하시고 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민주당 패널이?
4: 아니 뭐
1: 난 지금 옹호하라고 지금 발언기를 처음에 드렸는데
4: 아니 평론가인데 뭐 그 비판할 거 비판해야지 뭐 대통령이랑 무조건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이게 너무 예민한 주제니까 예민한 주제니까 그래도 당에 일임을 하셨으면 이제 일임하신 결과로 이제 이게 잘 됐는지 리뷰를 좀 잘 해주셨으면 특히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할 때. 뭐 저는 또 거부권까지 이제 제2요건까지 제안을 드렸었지만 뭐 제2요건 하시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제 법 내용에 대해서 뭔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이건 짚어주시기를 좀 기대를 했는데 물론 코멘트 뒤에 많이 하셨어요 야당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고 많이 해주셨지만 근데 언론이 받아 쓰는 거는
1: 아니면 어때
4: 하나 그거 하나 가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풀 그 형사소송법 법안 안에 그러니까 합수본 이야기하다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게 계속 존속될 수 있냐? 검사 수사권이 없는데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에서 검사가 아예 수사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면은 합수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 하다가 이 형사소송법 개정된 걸 다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나오신 거 맥락을 봐서는 그 포인트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한다라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보지 못했다. 그 취지셨던 것 같게요.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글자만 봐서는 언론들이 너무나 먹잇감으로 쓰기 좋게 말씀하신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윤희석 대변인님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하시면 참모들은 정말 좀 멘붕이겠어요.
0: 그렇죠.
1: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지?
0: 당황하고.
1: 근데 그런 말씀하시는 게 좀 맞았을까? 어떻게 보세요?
0: 제가 이재명 대통령 참모라면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겠죠.
1: 근데 왜 하셨을까 저런 얘기를?
0: 이재명 대통령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근데 법을 안 봤다는 얘기는 민주당에서 수기 과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나랑 관계 없어.
1: 마음에 안 들어.
0: 이 법은 나랑 관계 없어. 두 번째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다 합쳐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정말 관심이 있고. 내가 이거 역점적으로 이 규정 같은 거 바꿔서 법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안 보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안 봤다는 얘기는 그 정도 나하고 좀 거리를 두고 싶다. 그런데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냐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은 대략의 이 법안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에둘러서 표현한 거고 거기에서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차관의 의견이 달랐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법을 바꿔야죠. 추가를 하거나.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봐요.
1: 김한 기자님은 어떻게
3: 저희가 이제 기자들은 대통령이 발언하면 쭉 이제 워딩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으로 보기 전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맥락적 발언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 있으면 어떨 때 절정부터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설명하고 이런 화법이 많은데 이것도 저는 법안을 내가 그 문자 그대로 안 읽어봤다가 아니라 어떤 불만과 해석을 유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발언이에요. 근데 이제 초기부터 그런 우려들은 있었는데 너무 많은 발언이 노출되다 보면 이 맥락적 발언이 풀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또 그 부분만 따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비공개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건데 이제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발언들이 맥락적으로 본인은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할 것 같은데 읽어보면 맥락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만 따면 대통령 법도 안 읽어봤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해석을 유도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법안 안 읽어봤으니까 판단이 없어. 그러니까 얘기들 해봐.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엔 본인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건데 뭐 지금 뭐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것도 넘어가지는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안 넘어가지고 있는 거죠.
1: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신 세계가 궁금하다까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을 했는데 강수영 변호사님.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4: 본인들 정신세계에도 성찰을 하셔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께서 우려는 명확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바도 저는 명확하게 읽었어요. 이게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적용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면 바꿔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럼 보안사건 폐지했다가 전당대회 끝나면 다시 살리자는 얘기야? 뭐 이렇게만 너무 단순화시켜서 논의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안수사권을 폐지한 이후에 그 맞물려가지고 고쳐야 되는 조항들이 100개도 넘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어떤 문제점을 일으킬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걱정하는 사람들은 계속 비판을 하는데 일단 해봐. 일단 해보고 뭐 네. 나중에 고치면 되지 뭐. 이게 지금 민주당의 태도에게 무책임하게 보이는 건데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 어떡하나 민주당이. 공수처처럼. 네. 일단 깔아놓고 네. 아, 일단 우리가 했어. 검찰개혁 완수. 이러고 그냥 뭐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는 살펴보지도 않고 그러면 어떡하나. 이게 저는 제가 잠을 못 자는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 임기도 많이 남으셨고 대통령 임기가. 민주당도 다음 총선까지 시간이 있으니 그 안에는 제발 이 전당대회 때와는 다른 국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 같은 분들 앞에서 네.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피해자님 입장에서 더 좋아졌어요라고 진짜 자랑하고 설득할 수 있는 네. 걸 가져와라 민주당이. 그거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윤희석 대변인님 네 왔습니다. 시간이. 아, 예. 네. 한동훈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김진주 씨와 같이 세미나를 했잖아요. 네. 꼭 필요한 그러한 토론회였잖아요. 네.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정말 주옥 같은 얘기들보다는 거기에 참여했던 서범수 의원의 돌려차기 발언이 더 지난 이번 주에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서범수 의원도 잘 아시고 또 한동훈 대표 측근이시잖아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0: 아, 그 발언은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고 꿈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럼요. 그 단어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네. 서범수 의원하고 또 진종호 의원까지 개인 SNS를 통해서 사과를 했고 진종호 의원은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김진주 씨께 사과를 하려고 부산까지 갔다. 네. 예, 갔고 김진주 씨가 뭐 편지를 썼대요. 진종호 의원에게 그게 뭐 공개가 됐다.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두 분이 앞으로 조금 더 명시적인 그러한 어떤 사과를 한 번 정도 더 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직접 소통관에 나와서 기자분들 앞에 두고 네. 육성으로 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 뭐 무마라는 표현도 참 죄송스러운데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이 그런 입장을 밝혀야 되느냐.
1: 그 얘기가 좀 많아요.
0: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이제 얘기를 네. 하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네. 행사 주최자 입장에서 그래도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어요. 저도. 근데 아직은 본인이 나설 타이밍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고 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가 어떤 사과 표현하는 과정이 안 끝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상황이다.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니까 아직 만 사흘이 안 지났잖아요. 이제 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 예, 이 정도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1: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한계 일부 패널 분들이 그 돌려차기 발언은 민주당을 향해서 한 말이다. 그런 식으로 조금 좀 해명성 옹호를 좀 하는 것 같은데
0: 그는 이제 본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 생각이 다른 상대방에게 정치적 공세를 하기 위해서 좀 센 표현도 쓸 수 있는데 그 표현 과정에서 그 단어를 그 자리에서 썼어야 되느냐를 것을 가지고 네. 우리가 문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용례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잘 못하겠습니다.
1: 네. 김한 기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저희가 이제 저도 뭐 거의 기자 생활 사회부에서만 했는데 올해 사회부 오래 했는데 사회부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사실 보도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1: 그렇죠.
3: 그러니까 이거 피해자가 이거보다 다른 부분이 부각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여러 방송에서 이게 막 공격할 수 있는데도 이제 얘기를 많이 안 해왔는데 그 자리에서 저 그 발언이 나왔다라는 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죠.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의 발언이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지금 말씀하신 뭐 해명이나 이런 것도 지금 정확하게 윤석 대변인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용례라도 쓰지 말라라고 네.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또 그 용례로 그거를 정적으로 되돌려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그것도 또 깜짝 놀랐고 네. 그런 과정을 보면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고 이걸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 3차 가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저는 한동훈 의원이 입장을 내야 되니 한동훈 의원이 사과를 해야 되니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 자리에서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전문성 있고 얘기할 게 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언론 보도들 찾아보면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한 줄도 보도 안 돼요.
1: 그러네요.
3: 그러니까
1: 그게 아픈 거예요.
3: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그 자리를 만든 취지나 이런 것들이 다 퇴색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피해자도 자기에 대한 그런 명명 말고 그 부분을 봐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은 주체자가 있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어쨌든 보안수사권 관련된 어떤 중요한 얘기들이 주장들이 지적들이 있었을 텐데
1: 묻혔어.
3: 예, 그게 다 묻혀버린 상황이고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오히려 피해자가 굉장히 좀 뭐 겸허하고 대승적인 차원의 얘기들을 하고 국회의원들은 지금 계속 기자들이 묻는데 사과했어요. 내가 사과했어요. 이 얘기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사자의 사과 포함해서 그런 식의 접근을 했던 거에 대한 본인의 정치적 책임 뭐 이런 거를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SNS상에서만 사과하고 그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그건 좀 비겁하죠. 비겁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비판도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보안사건 폐지를 목놓아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저쪽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악세사리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이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사실이 잘못된 거로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맞고 뭐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어떤 그걸로 사료 활용하고 있는 윤리위원회만 또 강화되는 꼴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1: 들어요. 안 나타날까요?
3: 뭐 부담스러우니까 그러겠죠. 뭐
1: 그게 맞아요?
3: 안 맞죠. 당연히 안 맞죠. 예.
1: 강수영 변호사님.
4: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뒤에 입장이 나오느냐 이것보다 그 토론회 자체가 이제 보면은 상석에 앉아 있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그리고 한동훈 의원 위에 현수막이 쫙 달려 지옥문 열려. 근데 그리고 방이 그렇게 크지가 방이 크지가 않잖아요.
1: 맞아요. 한 30명 뒷자리까지.
4: 그러면 제가 한동훈 의원 같으면은 그 서범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노발대발 했을 것 같아요.
1: 그 자리 없었어요.
4: 그 없었다면 뒤에 보고를 받았다면 적어도 이 토론회 시작하는 무렵에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손수 의원은 이 토론회에 지금 있으실 자격이 없다. 이 정도 언급을 하셨으면 좀 정치적으로 오히려 더 나았을 법했는데 그게 좀 아쉽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망발이라 그리고 서범수 의원은 경찰 출신이잖아요. 그 그냥 법조계 뭐 문외한이 아니라 본인 고위직 경찰 출신인데 범죄 피해자 앞에 두고 그것도 보통 범죄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돌려차기 장면을 CCTV 영상을 본 분들은 이런 말을 입에 담지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경찰 출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경찰의 과오가 있는 사건이면은 오히려 좀 자성하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강하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친한계 내부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문하지 말까요?
0: 아니요.
1: 좀 언급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좀 이 한동훈 대표나 우리가 좀 어떤 액션이나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고 논의를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0: 원내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1: 네.
0: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친한계라고 불릴 수 있는 분들하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솔직히 얘기해서. 네.
1: 다른 분들 반응은 어때요?
0: 다들 걱정을 하고
1: 네.
0: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도 있고 같은 네. 분도 있어서
1: 네.
0: 그는 좀 이거 예를 들어서 그 당사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고 한동훈 의원도 많은 뭐 생각을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또는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는 제 입장에서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1: 장동혁 대표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장동혁 대표의 측근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한동훈 의원이 가만히 있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제가 똑같은 예를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논의를 했어요.
1: 아, 그래요? 네,
0: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그때 어떻게 했을까?
1: 네.
0: 거기에 대해서 그럼 상대 이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빗대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죠.
1: 장동혁 대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0: 그 장도익 대표를 이제 생각이 다르고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제가 또 비판을 하면은 예. 이 비판의 어떤 본질이 훼손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고 왔어요.
1: 예.
0: 똑같이 징계를 해야 한다는 전제를 든다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일부 최고위원들의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망발에 대해서는 왜 이런 얘기가 안 왔느냐 지금 똑같은 사례를 드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하면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1: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제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아니 한동훈 자신들 개파 의원들이 막말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조치도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만 뭐라 그러냐 당신이 그럴 자격 있냐 이 부분이 좀 뼈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0: 당권은 그쪽에 있잖아요.
1: 네.
0: 지금 징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징계 저희는 징계할 하고. 자격이 없어요. 네. 권한도 없고 권리도
1: 아니, 근데
0: 없고.
1: 근데 비판을 하고
0: 아, 그 얘기는 방금 전에 했고요.
1: 네. 네. 참 이상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범수원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과했고요. 저희 통화도 했고요. 근데 더 이상 뭘 어떡하라고요. 기자분들이 통화를 해보면 좀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액션이나
3: 네,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사과를 했고 이제 그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상하로 가름한다 이런 분위기로 네. 넘어가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스탠스 자체가 오전까지만 해도 다음 그 발언이 알려진 다음 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징계 얘기는 결정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 오후에 장도 대표가 나와서 굉장히 근엄한 얼굴로 이거는 무조건 이제 징계가 뭐 접수가 되든 신고가 되든 징계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뭐 그런 부분은 당내 역학관계 논의인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자리에 모였던 분들이 친한계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른바 보수에 대한 보수 재건 이런 걸 얘기하는 분들인데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은 그 자리에서 그 발언을 할 때 한동훈 대표 입장하기 전이라도 아무도 이제 제어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1: 그러니까.
3: 거예요. 예를 들면 진종호 의원이 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1: 그렇지.
3: 이렇게만 받았어도 네. 됐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들 감수성이나 이런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게 그냥 악세사리이고 저 주장은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7: 절기 입추에 전국이 펄펄 끓어올랐습니다. 어제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8도까지 올라 119년 만에 가장 더운 입추로 기록됐는데요.
6: 비공식으로는 2018년 이후 처음 40도를 넘는 곳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동해안에 강한 호우가 쏟아진다고 하니까요.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8: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 하지만 계절의 시계는 극한의 한여름입니다. 도심 전체가 거대한 한증막에 갇힌 듯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서울은 38도까지 기온이 올라 닷새 연속 올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입추 때 기온과 비교하면 서울 기준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119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특히 자동 기상 관측 장비로 노원구의 기온이 40.2도까지 치솟았는데 서울에서 40도를 넘은 건 2018년 이후 8년 만입니다.
9: 이게 동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들어오면서 온도가 승온되는 효과까지 더불어져 서울의 노원구를 중심으로는 40도까지 최고 기온이 기록됐고 서울도 공식적인 데이터를 보면 연속 닷새째 올해 들어서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기 중 입추의 과거 통계 자료를 보면 역대급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8: 이 같은 극한 더위는 주말부터 기온이 35도 아래로 내려가며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 중대 경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10: 여름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은 좀 떨어지지만 기온이 떨어진다고 해서 폭염 경보를 해제할 수 있느냐 안 되냐. 폭염 주의보와 경보 상황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8: 주말과 휴일 중국을 향하는 태풍 돌핀에서 불어든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경남 동부에는 기습 호우가 내립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고 150mm, 경북 동해안에 최고 100mm까지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해안가에는 강풍특보와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3호 태풍 돌핀은 다음 주 초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약화한 뒤 비구름이 한반도로 재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주말 이후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7: 이렇게 극한 더위가 갈수록 심해지는 요즘 올여름이 앞으로 다가올 여름 가운데 가장 시원할 거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6: 기상청에서 열 스트레스 위험을 예측했더니 가만히 앉아서 숨쉬기조차 힘든 날이 급증할 것이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1: 같은 기온이라도 바람이 덜 불고 습도가 높은 폭염이 더 위험합니다. 이런 더위에 열 스트레스를 측정하려고 도입한 게 온열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26도가 넘으면 무거운 자재를 옮기거나 톱질, 땅 파기 같은 힘든 작업이 어려워지고 2도 더 오르면 잡초 제거나 트럭 운전, 평지에서 걷기 같은 작업에도 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30도까지 오르면 간단한 수작업이나 느릿한 산책도 버거워지고 온열 지수가 33도에 다다르면 쉬거나 앉아있기만 해도 힘이 듭니다. 기상청이 우리나라를 1제곱킬로미터 단위로 쪼개 미래의 열 스트레스를 전망했습니다. 현재 26.9도인 평균 온열 지수가 21세기 안에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도 14년 안에 2도 가까이 오릅니다.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이 여름 내내 평지 걷기도 힘든 28도를 웃도는 겁니다. 2081년부터는 현재 1년에 하루 이틀 정도에 불과한 온열 지수 33도가 열흘 넘게 나타나는데 특히 탄소 중립 노력이 거의 없을 때, 즉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무려 51일 넘게 이어집니다.
12: 1.8일 정도는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 51일이면 여름 내내 견딜 수가 없죠. 폭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의 대부분은 열사병 단독이 아니라 기저질환 악화로 나타나게 되는데 낮에 이렇게 부담이 쌓이면 밤에 푸는 일이 불가능해져서
11: 선풍기가 의미 없어지는 폭염이 현실화하면서 에어컨 가동을 복지가 아닌 복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작업장별 온열 지수를 측정해 작업 중단을 권고가 아니라 강제하는 등 재난으로서의 폭염에 맞춘 정책 재정비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7: 이렇게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그제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2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그제 전국 온열 질환 감시 체계 운영 결과를 보면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185명으로 나타났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이는 재집계된 지난 5일의 환자 숫자 220명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엿새째 환자 숫자가 1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올해 5월부터 누적된 환자 숫자는 2,872명이고 사망자는 2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전력 설비가 침수돼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6: 주민들은 전기도 물도 없이 무더위를 버텨야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 그늘에 옹기종기 모인 주민들이 부채를 연신 흔들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집안이 정전으로 찜통이 되자 그나마 시원한 그늘로 피해 나온 겁니다.
14: 어젯밤에 깜짝 놀랐지. 그냥 콧뽕 멋이 터졌으니까 뽕 터져가지고 바로 전기 나갔으니까 덥고 그냥 아주 죽을 뻔했어. 아주.
13: 한밤 지하에 있는 전력 설비가 침수되면서 시작된 정전은 한낮이 되도록 이어졌습니다.
15: 정전으로 엘리베이터 운행이 멈추면서 주민들은 무더위 속에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13: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은 한참을 걸려 계단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16: 저는 16층 사는데 허리가 아파서 내려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뇌경색 환자라 이 반신불수예요.
13: 전기가 끊기자 수도 펌프도 멈추면서 주민들은 물까지 직접 길어 날랐습니다.
17: 물은 퍼가기가 조금 힘들죠. 날씨가 더우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더워서 다 나와 있어요.
13: 또 주민들은 꺼져버린 냉장고 속 음식을 옮기느라 바빴습니다.
18: 아니 일단 고기하고 생선 다 옮겼죠.
13: 아파트 주민 120여 명은 인근 주민센터와 초등학교 등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18: 물도 안 나오지 깜깜하지 이러니까 그냥 난리 났는 줄 알았어.
13: 임시로 발전기를 돌려 늦은 오후 아파트 3개동 5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설비를 완전히 복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7: 지난달 30일부터 충북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대회 경기 중에 중학생 선수가 무더위에 지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6: 대회에 참가한 팀들이 앞서 무더위에 경기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연맹은 부상자가 발생한 뒤에야 1시간씩 경기 시간을 늦췄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9: 아직은 해가 떠 있는 늦은 오후,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 중학생 여자 축구 선수들이 쉴 새 없이 운동장을 누빕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충북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25회 전국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인데 곧 구급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20: 지금 경기장에 앰뷸런스가 일단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19: 오후 5시 반부터 시작된 축구 경기 직후 중학생 선수 한 명이 탈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겁니다. 다행히 치료를 받고 복귀했지만 해당 선수를 포함해 지금까지 이번 대회에서 3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대회를 주관하는 한국여자축구연맹은 이날 경기가 종료된 이후 1시간씩 경기 시작 시각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팀의 감독들은 앞서 경기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사실상 연맹이 묵살했다고 주장합니다. 한 참가팀 감독은 프로야구 경기도 취소되는 무더위 상황에서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인공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예수가 내가 보낸 메시아다. 너희들이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에게 생명이 있다. 예수에게 영생이 있다. 그러니 이 예수를 받아들여라. 바로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지금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특히 병 나은 사람들, 그죠? 또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여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언급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지 않았느냐?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정말 자기의 목숨처럼 여기고 있던 이 성경 말씀,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그 성경을 봐라. 거기에 주인공이 바로 나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인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많은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성경을 브링업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이 성경을 보면 바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너희들이 요한도 못 믿겠지. 내가 일으키는 기적도 못 믿겠지. 그런데 너희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성경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신약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이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이 있는 곳까지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어두움을 밝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이 계시죠, 그죠?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알려져 있죠. 이분이 28살 때 이 짜르, 이제 황제죠, 러시아의 황제, 이 짜르 체제를 비판하는 글을 쓰고 그 클럽 활동을 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저 시베리아에 가서 이제 총살형을 당하게 되는데 기차를 타고 갑니다. 가다가 잠깐 중간 기착지에서 어떤 여인이 전해주는 성경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얼마 뒤면 총살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막 온 신경들이 다 오픈되는 것 같아요. 마음도 정말 가난해지고 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이렇게 이 우리의 양심이나 모든 것들도 굉장히 좀 착해지는 그런 때인데 그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살아있는 성경의 말씀이 점점점 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어둡던 감옥이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 그리고 얼마 뒤에 너무나 감사하게 이 사면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총살을 당하기 2분 전에 사면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그가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남은 이 복역 기간 동안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굉장히 많은 정말 위대한 작품들을 이 땅 가운데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담아놓은 책입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책의 형태로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 이것을 그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인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이 안에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생명을 마시는 생명의 그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문가들인데 성경 지식하면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죠? 막 그렇게 해서 다 외우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머리가 좋고 열심히 있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 주인공인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왜냐하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한 목적이 영적인 목적이 아니라 육신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종교인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짭이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생명이 담긴 생명의 그릇으로 읽은 것이 아니고 경전으로 그들이 읽은 것입니다. 그들의 밥벌이를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외운 것입니다. 그들의 먹고 살 길을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공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팠어요. 그 결과 그들은 성경의 핵심 내용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전히 마지막까지 남았던 거죠. 이런 비슷한 현상이 중세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중세의 사제들, 요즘 말로 한 목사들이 성경을 그들이 읽을 때 성경을 자신들의 밥벌이 대상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세 1000년 가까이 기독교가 엄청난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예수님 시절에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목사를 할 때 좀 안타까운 청년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들이 절에 가지 않고 나이트클럽에 가지 않고 교회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여자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있는지 이렇게 열심히 지금 모임에 참석하는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청년부 활동을 하지만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엉뚱한 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안 들어가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임자를 만나면 여지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예. 또 그러다가 영 임자를 못 찾으면 또 떠나요. 그래서 어디 딴 교회 더 이쁜 자매 어디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딴 교회를 갑니다. 예. 이런 목적과 이 동기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참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논산 훈련소 저희가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 데가 이제 논산인데 논산 훈련소에 가면 이제 이 젊은이들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오잖아요. 머리 다 빡빡 깎고 그리고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부모님들로 하여금 와서 면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주죠. 그럼 이제 그때 뭐 치킨도 싸갖고 오고 뭐 바리바리 싸갖고 딱 오죠. 연병장에는 정말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다 머리를 똑같이 깎고 다 같은 제복을 입고 있어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희한하게 몇째 줄에 누구? 자기 아들은 다 기억한대요. 프랑스에서 어떤 시험을 했냐면 이 베이비들을 다섯 명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녹음을 우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엄마에게 그 소리를 들려준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 엄마들이 자기 베이비의 목소리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예, 기적이 일어난대요. 다 알아듣는데요. 예. 내가 정말 무엇에 애정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왜 이 성경을 읽느냐,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엉뚱한 곳에 인도하기도 하고 바른 곳에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너희가 오늘 무엇을 찾아서 오늘 예배당에 왔느냐? 여러분 중에는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 삶의 문제를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많은 갈등과 혹은 갈증과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핵심을 붙들지 못하면, 아니 어쩌면 그러한 문제들이 바로 이 핵심을 여러분들이 붙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어진 것인지도 몰라요. 저는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왜 일어나냐면 그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그분을 다시 생각하라고, 그분께 다시 돌아오라고, 그분으로 다시 먹고 마시는 그 행복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저에게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라고 그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토픽의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좋아하는 설교의 토픽, 축복, 할렐루야, 그죠? 뭐 은혜 받는 거, 축복, 그 다음에 형통하는 거, 내 삶이 그냥 고속도로처럼 쫙 갈 수 있는, 예? 그런, 또 하나 삶이 어려우니까 위로받는 거, 그죠? 이런 그 토픽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딴 교회 갈 때는 그런 토픽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밖에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예.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요구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설교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정말 귀가 솔깃하는 그런 토픽을 두고 바로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달라고 요구를 할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영생이 무엇인지,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 그렇기 때문에 그 맛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내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질문합니다.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소리로 창조. 그분의 소리.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격을 높여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손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긴 거예요. 없던 생명이 살아난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만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소리는 인간의 소리와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만 내 영이 깨이게 돼 있어요. 잠자던 내 영이 깨이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라, 일어나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깨는 방법, 일어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소리,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본질인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본질인 영이 살아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설교하고 예수를 설교할 때와 그 이외에 우리의 삶의 어떤 지혜, 그런 것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요, 설교자도 설교하고 나면 굉장히 허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가지고 설교하고 나서는요, 굉장히 참 정말 꺼림칙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배고팠을 때 예수님이 주신 그 기적의 떡을 먹고 얼마나 환호했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배불리 먹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떡을 먹인 이유는 진짜 떡인 너희들의 본질이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나야, 내가 메시아야, 나야, 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요한복음 보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결국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 12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지금 떠나가려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바로 그 우리의 본질을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듣기를 싫어해요. 식상하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또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묻든지, 왜 예수님을 더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자기는 이미 영적으로 수준이 많이 높아졌대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 위에 있는 더 고상한 지식으로 나에게 깨우침을 주거나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목사님의 수준을 조금 높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성경에 더 고상한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좀 전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안 했을 겁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바울이면 당대의 석학입니다. 그가 섭렵하지 않은 학문이 없을 정도로 그는 정말 그야말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알았던 모든 철학과 모든 수사학과 당대의 최고의 지식들을 다 뭘로 여긴다고요? 처음에는 해로 여긴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긴다가 아니고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해로 여긴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보다 더 고귀한 지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도 거의 자기의 유언 같은 말씀, 베드로 후서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가십시오. 베드로가 부탁했던 건 뭐냐면 더 많이 예수를 파라는 거예요. 예수를 파고 파고 파고 그더 깊이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앞에 달려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 성경인데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코 식상한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를 참석하면서
오늘 설교를 통해

0: 해서 뭔가 내 삶의 보탬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듣고자 하셨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나에게 요즘 감동이 없는 시절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라도 내가 좀 눈물을 찔끔 흘릴 수 있는, 눈물의 여왕이 될수 있도록, 좀 그렇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룹들, 모임들에 가면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사는 비결, 비법,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가,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인생을 사는 지혜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느냐? 이 말씀이 왜 떠올랐냐면, 여러분, 누구 만나려고 교회 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 오늘 오셨습니까? 이 질문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여러분 설교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본질의 생명을 줄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면서 그분이 주는 행복과 그분이 주는 그 기쁨, 그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다른 레벨의 기쁨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 그때 우리에게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해주는 게 뭐였습니까? 알사탕 하나? 그죠? 눈깔 사탕 하나 있으면 하루 종일 물고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뻤습니까? 그죠? 그게 청소년 시절이 되니까 그게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이 됩디까? 아니겠죠. 그죠? 쾌락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쾌락 위에 더큰 기쁨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정신적인 기쁨, 뭐 사랑도 차원이 있어서 뭐 플라토닉 러브래나? 그러면서 육체적인 그 사랑보다는 정신적인 사랑이 더또 고퀄리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영생이 주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수 있는 그 기쁨, 그 맛을 아시는지요? 그 맛을 아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목마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식상해진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것이 지겨워진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벌써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진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귀찮은 거예요. 나 깨우지 말라. 나 내비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예수에 관한 말씀, 예수의 말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다른 요소로 믿음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생명을 얻은 사람은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예수께 나가야 되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얻으러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누구도 생명이 여기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보기 때문에, 고집 피우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를 못 믿고 계신 분들 예수를 믿으십시오. 유일한 우리의 본질인 영혼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신 분들 예수를 잘 믿읍시다. 예수를 사모합시다. 늘 예수를 바라봅시다. 세상 즐거움과 행복, 세상 것이 아닌 예수의 것,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인생에 날개가 달립니다. 할렐루야. 날개 달고 싶지 않으세요? 전 날개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이디오피아에 가는데 5월 달에 제가 가면은 분교를 한 군데 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분교를 가는 데가 7시간 걸린대요. 근데 비포장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있다. 뭐냐 그랬더니 5월 달쯤에 비행장이 하나가 완공이 될 거래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괜찮겠다, 왕복 14시간이니까 그리고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좀 나이 연세 드신 분들도 좀 가기 때문에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행장이 완성이 안 됐다. 그래서 아주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14시간을 30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14시간을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아무리 젊은 저라도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날개가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 여러분, 비행기 날개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가 되신답니다. 자, 우리 그 날개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신명기 32장입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1: 지금까지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침례교회는 5101번 왈루투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7-9425, 949지역 857-942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UBM 처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에케브 결과로서 한면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0: 그래서 세 번째 주 에케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로서 뭐뭐뭐뭐 하면, 그러니까 뭐뭐뭐뭐 하면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앞에 뭐 원인,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앞에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또 배운 게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 전에 경과라는 게 있고, 중간 과정이죠. 그죠? 경과라는 게 중간에, 그리고 결론, 이게 나오잖아요. 결과로서가 되는 거죠. 오늘 에케브에서 무슨 결과를 이야기하냐, 제가 지금 원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인이 나와야 될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7장 12절부터 이번 주 본문은 11장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중간중간 잠깐잠깐 또 말씀을 볼 거예요. 자, 7장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 판단의 법도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주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아멘. 아이, 또 저렇게 네, 히브리어를 적었어요. 네, 저거 읽어라 그러면 한참 헤매잖아요. 저도 헤매거든요. 모음이 있어야 외워, 읽어요 또. 그런데 밑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그래도 살짝 저 위에 히브리어를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하야, 에케브, 티슈메온, 엣, 하미슈파팀, 하엘레, 우시 슈마르템, 바 아시템. 네, 앞에 이제 이렇게 슈마르템 하면 요거는 세 글씨라고 보면 돼요. 세 개. 우가 있고요. 그죠? 슈마르, 샤마르가 있고요. 또 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밑에 보면은 바, 아사, 템. 요렇게 보면 또 돼요. 자, 지금 네, 여기 나왔습니다. 오늘 1번이 원래가 우리 제가 할 때, 우리가 항상 할때 제목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바이트하난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제목을 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2번으로 밀렸어요. 그죠? 왜 밀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걸 밀었냐 하면 슈마르템하고 아시템, 저 위에 우 슈마르템, 바 아시템,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원인과 결과 얘기했잖아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적었습니다. 슈마르는 샤마르에서 왔어요. 샤마르, 지키다. 샤마르와 아싸가 신명기에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켜 행하면, 지키고 행하면. 여러분들 이게 좀 다른 걸 느끼십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지키는 거나 행하는 거나 틀려요. 단어 자체가 틀려요. 네, 단어 자체가 틀려요. 그러면 이 샤마르,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싸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베하야를 이야기했죠. 베하야는 from 뭘까요? 하야예요. 하야 동사에서 온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단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케뎀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거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이 샤마르, 샤마르, 슈마르템, 샤마르템,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와, 생각 있죠, 우리 생각, 너희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 생각이 있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나? 영혼육이 있어요, 그쵸? 영은 완전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죠? 육은 세상의 세계예요. 혼은요, 중간이에요. 영과 육, 생각은 어느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 가운데에서 그 생각이 영의 영역, 영의 영역에 속한 생각이 있고, 혼의 진짜 육에 속한 그 혼,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샤마르, 지킨다, 이거는요, 영의 세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키다, 그 지키는 건요,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지난주에 히트파일 동사 얘기했잖아요. 베에트 하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나의 기도? 나의 혼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 아니, 영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여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자, 여기에서 샤마르,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무슨 말이냐 하면, 지킨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관찰하고 그 가운데에 들어가서, 그 다음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싸, 이거는 내가 육으로 행하는 단계예요. 우리는 막 영적으로 뭐, 그러면 주님의 생각, 말씀 묵상하면서 막 주님은 이런 뜻일 거야, 네, 이거군요 라고 하고 진짜 바르게 깨달았어요. 내 육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짜 바르게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 그냥 거기에서 딱 머물렀어요. 오늘을 에케브는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계속 모세가 신명기에서 얘기해요. 이번 에케브, 요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 지켜 행하라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언더라인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오늘 이번 주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신명기 끝머리까지 갈 때까지 한번 여러분들 그걸 언더라인 해보세요. 모세의 신학이에요. 모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감찰하고 관찰해서 그 다음에 내가 내 몸으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아싸 하는 거예요. 나 아싸! 아싸. 자, 아싸 해봐요. 아싸!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 내 생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그 뜻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나세 베니시마. 뭐였어요? 행하고 듣는 거였어요, 순서가. 듣고 행하는 겁니까? 행하고 듣는 겁니까? 행하고 듣는 거예요.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벌써 이미 행하고 듣는다라는 거는요, 여기 샤마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먼저 감찰하고 관찰해서 그것이 내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는 거요, 뭘까요? 그러면 나세 베니시마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것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자, 베하야. 베하야는 뭐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언제? 케뎀.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베하야 하셨는데 케뎀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존재와 나의 부르심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 우리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내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베하야 그 존재를 세우신 거예요. 지금 그 모양이 내 자녀, 내 자녀, 내 자녀. 지금 모양이 정말 아닌 것 같아. 야, 아직도 멀었다. 저 뭐가 되려고 저러나? 왜 자식들한테 그런 소리 하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과정 중간중간을 보지 마세요. 우리는 과거와 중간을 봐요. 아유, 옛날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이래. 근데 그 지금도 이런 것이 미래 어느 그 시점 저기 거기를 내가 알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부분 알수 없어요.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떻게 해요? 네, 내가 뭉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음 없음이라니까요. 순종이에요. 자, 슈마르템, 아까 샤마르템, 그 다음에 아시템. 템은 뭐냐면 너희들, 맴 하면 뭐예요? 복수잖아요, 그죠? 너희의 복수형. 너희, 지금 너희가 지키면,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들이 행하면, 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하시겠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지키는 것. 지키는데 뭐예요?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게, 뭔가를 이렇게 막 하는 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거부터 해야 돼요. 생각 없이 말했네. 여러분들 그거 가능해요? 내 안에 무의식 가운데 얘, 내 안에 이미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툭 나온 거예요. 그 시간에는 무심코 말했다고 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생각이 내 안에 있었던 걸까요, 없었던 걸까요?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말이 무심코 툭하니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은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키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그거를 지키고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미슈파팀, 하 미슈파팀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위에 판단의 법도, 법규예요. 하나님의 법, 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윤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자, 원인, 결과가 나오려면 그 하나님의 법규, 윤리, 법도, 이것을 지키고 지킨다.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다음에 생각했으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는데, 아, 저를 용서하라 그래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라니 용서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네, 하나님 그를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끝.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내 몸이 행해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아 진짜 내가 뭘 했는데? 그런데 뭘 용서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잖아요. 제가요 죄송해요. 제가요 당신을요 시기하기도 하고요 질투하기도 하고요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요 제가요 용서할게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어 그 사람이 뭐 했는데?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거 말해야 돼요. 그래서 구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이분이 더 열받았어요. 더 열받아가지고 정말 당신이 그랬단 말이야. 어, 용서 못해. 뭐 이랬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 자리에서 그냥 나 용서해줘. 하나님이 용서. 야, 용서 빌라고 했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일단 한 발을 물러서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가는 거예요. 한번 했으니까 하나님 하기 싫은 거 했는데요. 저 사람이 그렇게, 저렇게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난 저 했으니까 그만둘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싸예요. 우리 생각은요. 배하야 해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배하야 해놓으신 것. 거기에 합당한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요. 생각에 가치도 없어요. 나 중심의 생각. 내 가치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가치관 형성되어지는 가정에서 정말 학교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래서 형성되어진 가치관이 있잖아요.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걸로 생각하고 그걸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네. 다 껴줘야 돼요. 내 세계관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나의 말도 바뀌어야 되고 나의 행동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에케부. 2번. 에케부. 결과로서. 네. 에케부는, 에케부는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어, 네. 어, 에케부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지금? 좀 히브리어 보세요. 요드. 요드예요. 요드. 에케부 앞에 요드가 들어가서 야곱이 된 거예요. 그죠? 요드는 뭐죠? 손. 손인데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서 야곱의 야곱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손이 클까요? 작을까요? 어휴,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커가지고요. 그런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발뒤꿈치라고 해서 그래요.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 제가 뒤에서 해놨죠.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 전 아유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겸손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오만 교만을 가장한 겸손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요. 내 생각 내 말을 하지 않는 자가 진짜 겸손한 자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오, 네네네. 오, 맞습니다. 네, 옳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깨달음과 그 뜻을 말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다 야곱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야곱은 가장 작은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자기 말을 하지 않는 자예요. 야곱과 반대되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쌍둥이 형제 에서입니다. 에서는요 스스로 높이는 자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에서 부분에 아 저기 있잖아요. 어느 부분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식구들 다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잖아요. 고향으로 가면서 이것도 보내고 저것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형한테. 그럴 때 형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진 것 많다. 스스로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적은 자라고 얘기, 작은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요. 에서는 나는 스스로 높아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에서는 절대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작다. 적다. 자, 싸웠어요. 큰 자와 작은 자가 싸웠어요. 누가 이길까요? 네. 세상적으로는 큰 자가 이기죠.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누가 이겨요? 작은 자가 이겨요. 주님은요. 우리 보고 작은 자라고 부르세요. 숫자적으로 적다라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작다라고 말하는 것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다음 에케보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볼게요. 네, 거기에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아주 재밌는 게 나와요. 읽어볼게요. 내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너희가 나온 채소밭에 물을 대듯 내 발로 물을 대거니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또 주 내 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읽어볼게요. 지금 모세가 누구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죠? 어느 백성들? 2세들에게. 1세는 지금 다 죽었어요. 남아 있는 사람 누구?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그죠? 지금 현재. 그런데 그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디로 갈 거다?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다. 그런데 가서 그냥 객으로 살 거다? 아니고 여기 뭐라 그래요? 소유할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갖게 될그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은 무엇과 같지 않다? 이집트 땅. 이집트 땅이 어디죠? 우리가 말하는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그 소유할 땅, 그곳은 세상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누가 이들을 이끌고 갑니까?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이끌고 가지 않아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누구다? 예슈아다. 너희가 소유할 그 땅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4번이에요, 4번. 너희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12절에 볼게요.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보살피는 땅. 여기에 자, 조그만 글씨로 써놨는데요. 에레츠, 아쉘, 야후, 엘로헤이카, 도레시, 오타까지. 여기 밑으로 뚝 내려가 버렸어요. 오타. 에레츠, 뭐죠? 땅이에요. 자, 야훼, 여호와, 엘로헤이카, 하나님, 지금 두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주 여호와, 네, 하나님. 지금 반복되어져 있죠? 반복되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강조에 또 강조예요. 꼭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께서 뭐 한다고요? 지금? 도레시라고 나오고 있어요. 도레시. 지금 우리는 보살핀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그런데요, 다른 성경에는요, 쫓아다닌다라고 나와요. 자, 원은 다라시예요. 다라시에서 나온 단어예요, 도레시가. 자, 볼게요. 내가 여러분들 사랑해 보셨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쫓아다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그래서 쫓아다니신 것, 보살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해요? 소유하는 거예요. 그 소유한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누구 그 땅은 무엇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 그 땅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멘. 네, 하늘과 땅의 통일. 우리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인데요. 쭉 한번 읽고 저기 말씀 나눌게요.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하면 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끊어져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며 또 그것들을 너희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너희 눈 사이에 붙여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서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라. 또 너는 내 집에 문기둥과 내 문에 그것들을 기록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 땅 위에 있는 하늘에. 아멘, 아멘, 아멘. 네, 지금 우리 아까 이번 주에 11장 25절까지 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오늘 7장 1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왔는데 9장, 8장, 9장은 이야기 안 했어요. 읽으면서 지금 여기 읽으면서 어느 부분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 생각나지 않으세요? 쉐마 이스라엘 그 부분에, 그죠? 앉았을 때든지 설 때든지. 네. 자, 9장에서는요, 요거 잠깐 이야기하면 우리 9장 10장 11장을 읽었기 때문에, 네, 9장에서는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보면 지키고 행하면이라는 말이 또 계속 나옵니다. 그 땅은 부족한 땅이 아니다. 그 땅에 가서 뭐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 거기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느글느글해.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연합하지 말고 그들을 다 없애고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 얘기가 9장에서 나와요. 10장에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또 뒷부분 읽었지만 십계명 두 돌판, 두 돌판 이야기가 또 10장에서 나옵니다. 지금 11장에 온 거예요. 11장에 와서 쉐마 6장, 신명기 6장 이야기가 다시 또 한번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것으로 최종 목표. 아, 들어왔어. 할렐루야. 끝.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장에서는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16절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 뭐가 있을 거다? 속임수가 11장 16절 보여주세요. 너희 마음이 속임수. 네.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 가운데에 너희를 돌이켜서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거고 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한다? 경배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에 그 다른 신에 경배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너희 어떻게 스스로 너희 스스로 그 땅에 들어가면 조심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세요. 자, 17절 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만약에 그 장면을 보신다면 진노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신다. 막 그 진노가 그냥 진노해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막 끌어올른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가, 그 질투가. 그렇기 때문에 너 스스로 조심해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스스로 멸망할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18절에 우리 쉐마에서 나온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말, 입에 말. 입에 말을 하려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마음,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손에 매래요. 손에 매면 여러분들 이렇게 발을 몰래면 굳이 눈이 발로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손은 환하게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얼굴 앞에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걸 좀 많이 하죠. 이렇게 많이 움직이죠. 손에 매라는 얘기는요. 너 눈앞에 맨날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메워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것이 너의 삶 가운데에 이 손 가운데에 너의 행동 가운데에 그 말씀으로 행하고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아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손에 메어서 그걸 보고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 눈 사이에 미간에 붙여서 이거는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머리잖아요. 머리 지금. 그리고요 또 뭐 하나 있을까요? 눈이요. 내 눈이요. 보는데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본대로 행하잖아요. 본대로 배우잖아요. 여러분 어저녁에 뭘 보셨어요? 어제저녁에 뭘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셨어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꿈 가운데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생각과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고요.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본 것이 나오는 거예요. 본대로 행해요. 우리 아버지가 행하시니 내가 행한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행한 거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가 행하신 걸 보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눈 사이 너희 눈 사이 미간에 붙여서 이마에 표로 삼으라. 너의 생각과 너의 말과 너의 보는 것을. 네. 그 다음 우리 21절 볼게요. 19절 20절 뭐 그렇고요. 21절에 자, 땅 위에 있는 하늘.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에케브의 결론이에요. 자, 하샤마임이 뭐예요? 하샤마임 하늘이잖아요. 그 다음에 알 위에, 네,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 하레츠 땅. 자, 개역개정을 보니까 저 알을 뭘로 번역을 했느냐 하면 덮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땅을 덮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 땅 위에 하늘이 있어요. 맞죠? 하늘이 땅 아래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표현과 땅을 덮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 21절 다시 읽을게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 땅 위에 있는 하늘의 날들 같이 되리라. 덮었다. 여러분 잠잘 때 이불 덮죠. 아, 잠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 네, 잠잘 때 이불 덮어요. 그죠? 덮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불과 내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 닿았어요.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내가 차내지 않는 이상. 그죠? 하늘 땅 위에 하늘 하샤마임 알 하레츠 이거는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덮으신 거예요. 이거 내 거다. 내 땅이다. 너희들,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 가운데에 언제나라는 거예요. 그죠? 자녀들이 그냥 한 세대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오고 오는 세대. 그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하늘을 덮으셔서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요.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내려오신 이유는요. 이 땅이 하늘과 하나 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연합, 유나이티드. 네, 연합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진 것.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에, 에케브 가운데에, 그리고 이 한 주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케브가 결과라고 그랬어요. 무엇무엇하면 하나님의 말씀, 규례, 법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한 땅 그리고 긍휼을 베풀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 주간이 이번 한 주간이에요. 에케브 야곱으로서 네, 작은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내 말을 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 생각 이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샤마르, 슈마르템, 아시템, 슈마르템, 샤마르와 아싸예요. 네, 템 빼버리고요. 그러면 원어로만 우리 머릿속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였죠? 샤마르, 아싸. 샤마르와 아싸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한 주간의 지침이 되어주시길 또 바랍니다.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의 아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통독 오전 11시, 목요 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 카운티 통일광장 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밧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컴먼 월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스더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영성의 결단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에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의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개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오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이르니 모르드개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개에게 전하매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죠. 부르짖음에서 결단으로 그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 3장에서 하만의 음모로 유대인의 말살령이 각 도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장은 그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위기가 어떻게 구원의 위기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에스더서의 절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조서가 온 나라에 퍼졌죠. 유다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배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었다는 내용이죠. 이때 모르드개가 입은 옷이 배옷이잖아요. 사크라고 합니다. 사크. 배옷을 사크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슬플 때 상이 났을 때 장례가 났을 때 입는 옷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모든 권리, 자존심, 명예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무력함을 고백하는 상징이 바로 배옷입니다. 철저한 자기를 비움, 내려놓음의 상징이 바로 배옷이거든요. 3장에서 하만의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다면 4장에서는 그 오만한 세상의 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낮은 곳에서 엎드려서 통곡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정말 대조적이죠. 한 장 한 장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업앤다운이 심하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모르드개가 에스더 왕후에게 전가를 보내죠.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14절.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논리를 만나죠.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준비하심, 예비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에스더 왕후가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옷을 예비해서 모르드개에게 보내잖아요. 내시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이기 싫은 거죠. 그 상황을 빨리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에스더의 지혜로움이죠. 그런데 모르드개는 그거를 거부하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모르드개의 도전을 통해서 에스더는 자신의 안위를 위한 왕비 안락함의 자리에서 민족을 살리기 위한 행동으로 나섰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순종으로 결단하죠. 이것이 바로 구원적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우리에게 사명의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지금 왜 아픈지,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질문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명의 재확인이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의미를 주는 메시지 단어가 있거든요. 야카르라고 하는 단어와 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매겨지는 존재의 가치, 의미를 말하는 거죠. 에스더 왕비가 왕의 부름 없이 나가는 것은 죽음을 뜻했지만 그 결단은 에스더 왕비가 자신의 존재를 페르시아 왕비라고 하는 일시적인 지위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백성을 이끌어가는 영원한 가치로 격상시키고 있는 걸 보게 됐죠. 네, 바로 그런 의미의 야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치가 있다, 존귀하게 여겨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의 가치가 그냥 자기 혼자 왕의 왕비가 되어서 지내는 모습이 아니라 백성들의 아픔과 현실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원한 가치로 옮겨져가는 존귀한 존재를 말하는 거죠. 야카르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더해서 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사, 피난처로 삼다, 신뢰하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궁궐의 보호막, 왕후라고 하는 보호막을 스스로 걷어차고 하나님을 나의 핫사, 피난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핫사, 신뢰할 분으로 선택하는 거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세상의 보호를 의지할 때는 언제나 불안해, 위태로워, 눈치를 봐야 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불안정한 삶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구원자로 삼고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을 각오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 왕비를 가장 약할 존귀한 가치로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핫사할 때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의 인생이 약할 존귀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라는 것이죠. 안정을 취했는데 더 불안해요. 불안정을 선택했는데 믿음으로 하니까 그것이 확신과 신뢰가 믿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고난을 피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역설입니다. 정반대를 말하죠. 우리가 세상의 안전장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놓고 던질 때 순종할 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하고 안전하고 보배로운 존귀한 자 보석처럼 빛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가정을 왕비의 자리에 두신 이유 혹은 고난의 자리에 두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안락함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핫사 피난처로 삼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죠. 사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위기 앞에 있습니까?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관계가 불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도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건강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십니까? 저도 건강의 문제로 매일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혹시 신분의 불안정함이 있습니까? 속상함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신앙을 압박하는 세상의 위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이 가정에 있는 그 어려움 아니면 평안함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죠. 우리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 우리 가정이 당하는 이 고난은 하말의 음모처럼 악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정들이 이 시대의 구원자가 될 것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뚫고 고통을 이기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안락함을 사크 배옷이라고 했잖아요. 배옷처럼 벗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을 핫사 피난처로 삼아서 나아갈 때 우리 가족들이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약하르의 존재 존귀한 존재 사명의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불안한 순간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거든 선포하십시오.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세상의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곳에 두신 이유, 나를 오늘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결단하고 주를 위해서 선포하십시오. 에스더처럼 말입니다. 에스더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4장 16절에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견인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 왕비의 결단처럼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이 세상의 위협과 파도 앞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명을 붙드는 거룩한 도구 되게 해 주옵소서. 나 자신만 살고 지키려는 안락함을 내려놓고 우리를 약할 존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죽음 같은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피난처 핫사로 삼게 해주시고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흘러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는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단하십시오. 하나님을 핫사 신뢰하고 피난처로 삼으면 담대함이 있어서 선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0: 지금까지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682-0581, 909지역 682-058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새마음교회 박장희 목사님께서 라오디아의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요즘의 교회의 모습, 부유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자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을 주셔서 풍성한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너희가 가련한 것, 또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먼 것, 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부요한 것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돕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부요함을 이웃에게 나누어서 서로 기쁨을 나누라고 부요하게 주신 것인데 때로는 그 풍족함이 나의 마음을 빼앗아 가서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분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감사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부요해지면 부족한 것이 없다 생각하고 또 갈급한 심령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가 이제 미지근하다 그랬습니다. 더웠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하면 좋을 텐데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면 우리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걸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미지근하여서 덥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토해 내치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부여해질수록 그 부여함을 없는 자와 나누면은 기쁨이 더 배가가 되고 또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자꾸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께서는 또 더 좋은

0: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더 좋은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가진 것을 나누지도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걷어가시는 것.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지만 나는 부자라 그랬습니다. 부자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이기 때문에 그 풍족함에 마음을 뺏겨서 예수님에게 뜨겁게 다가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토하여 내치면 우리는 불시험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부여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그래서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요한 자라는 것은 믿음의 부요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히 거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부요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부요한 사람이 되려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말씀은 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시험을 통과해서 얻은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내 죄를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내놓고 회개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신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심으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부요한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로 연단한 시험 가운데서 얻은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날마다 날마다 하늘문을 열어서 주님께 간구해서 죄를 토해내놓고 또 나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계시의 영, 성령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늘나라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보이면 우리가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고 또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해가 되고 알게 되어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우리는 날마다 흰옷은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옷은 핏불인 옷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입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선한 행실을 하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고 또 선한 말씀으로 세상에 전파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눈이 깨끗하면 온몸이 깨끗합니다. 안약을 사라는 말씀은 죄를 회개하여서 눈이 밝아져서 하늘나라의 계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되는데 이 영적인 눈이 열어지려면 또한 귀가 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복이 떠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과 비전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하늘나라의 것을 볼 수 있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 지금까지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새마음교회는 290 Century Drive East Greenwich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22-1794 714지역 222-179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원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예루살렘에 가고 나니까 이 할례를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힐난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 파워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베드로를 힐난할 정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 할례자들이 무엇 때문에 베드로를 힐난하느냐. 그 3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가로대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교인들은 이방 죄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율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죄인들을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지키려고 하는 지금 그 율법은요 죄인들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율법 지킵니까? 여러분 말씀 믿기 바랍니다. 이 유대교를 믿는 이 유대인들도 그게 말씀이라고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려면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붙들고 그 주위에서 뱅뱅뱅 돌면서 절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정도 믿으면 됐다라고도 정의도 내리고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저건 해서 안 된다고 정의를 내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또 무슨 성령 이야기를 하냐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이 어디서 벗어나야 되는지를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려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느냐. 11장 1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보자기 내려온 것 세 번 동안에 내가 그걸 갖다 안 먹는다고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욕되지 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성령이 나한테 가라 그랬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만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 힐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힐난하더라도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가라 했다 그러면은 그 뒤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좀 교활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10장에 없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하고 같이 간 6명이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같이 갔나요? 욥바로부터 어디로요? 고넬료 집이 있는 가이사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섯 명이 같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범한 게 아니고 율법을 범한 게 아니고 이 여섯 명도 다 범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가보면요. 이 베드로한테 책망을 합니다. 개바가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바울하고 베드로 차이도 베드로가 훨씬 선배고 예수님이 제자고 바울은 뒤늦게 예수를 만난 자고 그런데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파 교리 중요해요. 그러나 개바파가 있고요. 보니까 야고보파가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할례자와 똑같습니다. 할례자들은 이방인하고 있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죄가 정말로 성경에 말하는 성령이 말씀하신 그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율법이 지금 이야기하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이 죄라고 말하는 죄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여러분 양심의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첫 번째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뭐가 죄예요? 이방인하고 같이 먹는 게 죄입니까? 그래서 할례자들 두려워서 떠나 물러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개바파예요? 야고보파예요? 야고보파들은요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하고 먹는 것을 용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요 많은 부분이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이 겹쳐집니다.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걸 외식이라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박에 이르되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유대인답게 사는 게 뭐예요? 유대인답게 사는 건 유대교를 지키는 거예요. 이방 죄인하고 함께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예 그렇게 지키든지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 여러분 이 문장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유대교는요 유대교인을 만들어서 유대교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은 지금 유대인화 되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율법이고 할례를 갖다 조금 이렇게 격하를 시키면 여러분 기분 안 좋으세요? 진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좀 뭐가 좀 속이 뒤틀리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이 지금 벌써 유대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하고요 율법이 말하는 복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도 바울도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었대요. 원래 저와 여러분요 원래부터 이방 죄인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율법의 행위 하니까 그건 나쁜 거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는 신앙을 율법의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그래도요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외식하는 걸 보고 바울이 그렇게 책망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베드로야 실제로 네보다 내가 더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다는 거야. 나는 가말리알에서 이 율법을 배웠다는 거야.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뿐만 아니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안 지키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놔두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그걸 믿으면은 핍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늘나라 갈 수, 제 말도 아니죠, 예수님 말씀인데 왜 꼭 거듭나면 돼, 꼭 거듭나야 되냐고 자꾸만 그렇게 질문 반문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얻으려면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걸 자꾸 기웃거리고 그것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예표입니다. 그림자예요. 진짜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렇게 제물이 되었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걸 갖다가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믿어지면요 사도 바울이 여태 가말리알에서 그 배워가 공부한 거 율법은 흠이 없는 거 다 버려버린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아직도 그 기웃거리는 건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직도 제사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구절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행위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안 져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복음은요 여러분 제가 용서받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받은 자에게 주는 의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저와 여러분한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으로 이렇게 낳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그것은 결론 부분에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종교적인 것인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 얻는 회개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인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고넬료 가정에서 이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이게 성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가 임할 때 그와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은 성령 받는 것은 커진 흡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요 성령은 어떻게 받았나요? 열심히 간절히 예수의 말씀 따라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안수 받을 때 우리 살펴봤던 8장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다 듣고 분석하고 나누고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아닙니다. 15절 보면은 이 말을 복음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중심, 세상 중심, 나 중심으로 여러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어떻게 말씀을 시작해 다 듣지도 않은데 성령이 내려오나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계가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인정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베드로가 이 말이 언제 들은 말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요, 제자들을 다 모으고 나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계속하고 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받을 게 뭐냐면은 성령 세례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경호를 들었으면 다 떠났겠죠. 잡으러 다니는데. 그런데 그걸 유언같이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이 죄사함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는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매여 있는 사람은 회개는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믿어야 되고. 맞아요.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회개해보면 여러분 죄밖에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그것도 큰 죄밖에 생각 안 나요. 작은 죄는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여러분 죄를 회개했으면은 그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지 그게 회개죠. 마태복음 3장 6절에 가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 지은 죄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밖에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원래 아담의 죄는 생각도 안 합니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아담의 죄를 해결 안 하면은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가보면요, 다 줄이고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무엇인가 초장에는 고민해봤겠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서 이제 다 그때쯤 다 잊어버렸어요.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몰라요.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으면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아직도 이 세상과의 매력이 이때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세상에서 어떻게 바로 살고 착한 일하고 여러분 그걸 예수 믿고 선하게 살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붙들고 세상 것 지고 세상 권세 세상 방법 세상 논리를 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절대 예수가 그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예수 믿고 뭘 하고 예수 믿고 여러분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하고 여러분 교리하고 안 맞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갖다가 세상으로 보낸다 그럽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럽니다. 세상은 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능력단데 사자를 만들어서 보내면 되죠.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요? 그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물가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피를 흘리듯이 세상에서 여러분 피를 원하면 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진짜 마지막 유언이니까 이제 물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다 묻어줘야지 이제 산에다 묻어라니까 물가에 묻어야지 이렇게 거꾸로 가지 말고 진짜 이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거기 왔던 유월절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베드로한테 제자들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대 너희가 회개하여. 자, 회개 1번입니다 물세례를 받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2번입니다 3번이 뭐예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저의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믿음이 좀 잘못되고 과정이 잘못되고 그건 여러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진짜로 성령을 받았다면은 뭐가 과정이 하나 빠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죄 사함을 받길 바랍니다. 그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죄를 안 져서 여러분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요 여러분 제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죄 있는 곳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복음과 거듭남과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의 행동이고 율법을 지켜서 하고 하는 것 여러분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보면은 성령을 받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절대 하늘나라가 안 보인다니까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간에 헬라인이든지 간에 뭐 할례를 받든지 간에 무할례를 받았든지 간에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제종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서 물세례를 받아서 죄를 씻었다라고 자꾸 여러분 고백할지 모르나 성령 세례는요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요. 오늘 보면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 믿을 때 주는 거예요. 뭘 믿을 때요? 예수를 믿을 때요. 뭘 믿을 때요?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믿을 때요. 그래야지 여러분 죄가 없어야지만 그 선물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합동합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가요 여러분 육신의 잘못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회개하기를 원하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죄라라고 가르쳐줄 그 죄가 뭐라고 가르쳐줄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걸 죄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죄를 갖다가 누가 와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지금 이런 일들이 내가 귀신 쫓아내고 능력받고 여러분 그게 매였는 이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는데 실상이 뭐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내가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가야지만이 이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다. 보혜사를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여러분이 경홀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믿음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가 오면은 죄라는 것을 책망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요 이게 가늠이다 라고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지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면요 죄는 뭐냐면 그런 죄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를 뭐 율법을 행해서 의를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의가 없습니다. 심판이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 받은 거 붙들고 여러분 그게 뭐가 될까 싶어 축복이라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내가 감당치 못하리라. 여러분 절대 성령 이야기는요 들어서 감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을 여러분 많이 배우더라도 여러분 감당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그걸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게 자꾸만 여러분 생각하고 이게 이 차이가 생기냐면요 여러분은 이걸 고백하셔야 된다니까. 만약에 저도 성령을 받았고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다면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짜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럽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사입니다. 랍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고 신학교가 아니고 그거는 율법학교입니다. 뭐 3년제 2년 반제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알아봅니다. 당신은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님께 보내주냐면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 행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조금 더 나아가봐라. 조금 더 배워봐라. 조금 더 공부해라. 지금 우리는 여기 빠져 있습니다. 조금 더 뭐 공부하고 뭐 알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듭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3장 6절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육으로 난 게 있습니다. 그건 육입니다.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지 그게 영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육의 것을 자꾸 뭐 성화시키고 변화되고 마음을 바꾸고 결단하고 해서 거듭 절대 못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여러분 교리가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백날 따라다닌다고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교파든 저 교파든지 간에 딱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14장 25절에 가보면은 요한복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함께 있으니까 이 말을 했는데 함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령 받는 게 얼마나 필요하냐면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2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안에 여러분 양심 안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얻는 회개는요, 이 생명은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조애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생명.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의 목숨이 있습니다. 육체의 목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육체의 이 재료를 써서 우리 믿음을 포함해서 아무리 하더라도 영의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의 생명은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이 무익하다는 건 뭐가 무익하면 살리는 데는 이 육이 안 필요 없다는 거예요. 2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여러분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논리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듭이 났다면 이 말을 듣고 이제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가로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복음을 잘 전했다. 만약에요 오늘 본문이 베드로 설교를 잘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그 영광은 베드로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말씀을 끝내기도 전에 설교를 잘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물론 순서적으로는 회개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지금 여러분 다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죽기 전에 뭐 죄를 지은 게 있을까 싶어서 뭘 자꾸만 염려하고 그건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결국이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의 결국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다그러 율법이 죄다그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건 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성령의 법이 아닌 법은요 여러분 자꾸 죄를 해결하게 되고 죄를 어떻게 하냐 자꾸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법이 다른 법입니다. 우리 세상법 율법 이런 법 아니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명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요 진짜 여러분의 죄가 뭐냐 생명을 얻지 못하는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원수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 것도 놓지 못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만지시고 녹여주시길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다우니 아가페 교회는 2550 페버리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861-8332 562 지역 861-8332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열매교회 김여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믿음의 성도는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고 뜻이고 약속의 말씀이라면 확실하게 믿고 앞으로 걸어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이 믿음은 이 미래의 일을 현재로 가져와서 자신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큰 축복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해요. 미래의 일을 현재로 가져와서 그것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을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바라는 것 이건 뭐야?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 미래. 아직 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 그 일이 뭐야? 자신의 현실에서, 현재의 삶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현실인 것처럼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이 현재의 나의 삶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축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를 받을 뿐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처럼 현실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우리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게 돼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내 옆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님의 큰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내 삶에 놀라운 기적, 치유의 역사, 놀라운 축복,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나의 무능력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에 대한 철저한 무능력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다른 것은 없어요. 내 삶에 오직 필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을 소유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기적, 역사,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만 5천명을 먹이신 이야기예요. 어떤 학자는 여기 남자만 5천명 먹었으니까 거기 같이 따라온 여성, 아이들, 왜냐면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어린아이로부터 나왔거든. 어린아이. 어른한테 나온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니까 그 자리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만 명 정도가 모이지는 않았을까, 최소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몇 명을 먹이신 거예요? 최소한 만 명을 먹이신 거예요. 만 명을. 장정만 5천 명. 만 명을 여기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이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그 이 상황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뭐예요? 보리떡 두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오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감사기도 하시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떠서 나눠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받게 된 그 보리떡 다섯과 물고기 두 마리를 받으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자들한테 지금 엄청난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벳사다라는 지역에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게 돼요. 이 예수님께로 나온 많은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중에서 예수님께, 예수님 내 좀 병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그 사람들의 그 질병을 다 고쳐주세요. 그래서 시간이 대략 한 오후 4시 30분쯤 돼요. 이때 당시에 지금 4월 중순경이에요. 해가 6시 정도에 완전히 지게 되면 아주 캄캄하게 되는 상황. 그래서 여기 날이 저물어지는 거, 점점 어두워지는, 이제 곧 완전히 캄캄해지게 되는, 어둡게 되는 그 시간, 오후 4시 30분 경에 됐을 때에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날이 어두우면 집에 가기도 어렵고 또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배도 고플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 이 모임 파합시다, 이제 이 모든 이 말씀 사역과 치유의 사역을 멈추시고 백성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집에 가서 편히 쉬고 또 식사도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게 합시다 라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완전히 무슨 말씀이죠?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들 집에 돈에 돌려보낼 필요 없어. 너희들이 한번 좀 해결해줘 봐. 너희들이 해결해줘. 근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 사람들 집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라고 말한 그 배경이 어디에 있었냐면, 1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빈들이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의 관점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많은 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서 먹을 만한 그 여건과 환경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너희들을 주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아니 아니 돌려보내지 마, 너희들을 해결해 라고 요청을 왜 하실까?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8개월치의 월급이 필요합니다. 8개월치의 월급. 8개월치의 월급이 있어야만이 지금 이 많은 사람들 다 음식을 제공해서 배불리 먹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대답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에 너무 집착하게 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아주 골똘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비행사들을 저 우주로 올려보냈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이 지구에서 쓰던 펜이 그 우주공간에서는 이게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무중력 상태니까 이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에서 이 앤더슨 컨설팅 회사한테 저 우주공간에서도 마음껏 쓸 수 있는 좀 펜을 개발해 주세요 라고 의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앤더슨 이 컨설팅 회사가 10년 동안 1200만 달러를 들여서 마침내 개발에 성공을 해요. 저우주 환경, 무중력 상태에서도 또 펜을 거꾸로 놓아도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또 수중에서도 영하에서도 또 영상 300도에서도 또 어떤 표면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 펜을 드디어 개발해요. 10년 만에 1200만 불을 들여서. 대단하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근데 러시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세요? 우주에서 연필로 사용했대. 연필 가지고 해결하면 될 문제를 1200만 불이나 들어서 10년 동안 연구에 몰두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 말은 현실,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쓴다는 거예요. 오직 문제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항상 현실 앞에서 내게 찾아온 그 문제에 너무너무 매몰돼. 다른 것은 보지 않고 모든 관심의 초점이 뭐예요? 그 문제에 머물러 있게 돼요. 제자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을 때 자기들의 현실, 자기들이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8개월치의 봉급이 필요해. 지금 뭐냐?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아느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나와 함께하면, 나와 연결이 되면 너희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할 수가 없어요. 무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줄 능력도 없어요. 제공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거, 그것이 예수님과 연결될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제 이 50명씩 그룹으로 나뉘어 앉혀라. 그죠? 남성만 이제 100그룹을 나누게 돼요. 이렇게 50명씩 앉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기 축사하셨다.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셨다. 그 작은 것에 이제 감사하고 축복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 예수님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가 팍 늘어났을까요? 여기 떼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현재 분사형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축복 기도하셨어요? 감사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이제 12명을 앞에 세워요. 50명씩 그룹으로 쭉 이렇게 앉혀놨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가 나와요. 광주리를 들고 나왔어요. 거기에 떼어지는 순간에, 동시적인 그 이 사건을 말해주는데, 떼어주는 순간에 거기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광주리에 채워지는, 눈에 보이는 거는 여러분 지금 팍 엄청나게 쌓이는 그 빵, 떡, 물고기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띄워줄 때에 그 광주리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그 제자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행하게 되면서, 여기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장정만 5천명, 최소한 만명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여기 보면 뭐요? 12광주리가 남았다. 특별히 이게 또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죠.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 17절에 보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먹고 다 뭐요? 배불렀더라. 이게 배불렀다는 말을 왜 썼겠어요?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필요, 현재 그들의 그 배고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만족해 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열두 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해서, 이 바구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조그만 이 바구니가 아니에요. 이 바구니는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그 이 큰 바구니를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쫓아다니고 추적하자 성도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피신시켜요. 그 광주리에 똑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그 광주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분 놀라운 그 능력의 소유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0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여기 뭐 따로 벳세다라는 골로 떠나셨다라고 해요. 지금 이 떠나는데 벳세다로 가는데 길로 걸어가지 않냐고 배를 타고 가셔. 왜 배 타고 가겠어요?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 타고 가신 거예요. 배 타고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 타고 가니까 길가로다가 삥 돌아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지금 온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신 곳, 이 벳세다라는 곳은 또 어떤 곳이에요? 한적한 곳, 조용한 곳. 왜? 거기에서 사촌 세례요한이 너무 죽임을 당했어. 너무나 심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거기에서 좀 휴식도 취하고 다시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기 위해서 지금 벳세다로 가셨어요. 벳세다로 가셨어요. 지금 예수님에게는 휴식이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돼요. 자신들의 그 피로를 채움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 이거예요.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짜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리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나 좀 휴식이 필요해. 나 정말 내 사촌 세례요한의 죽음을 해서 나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나 좀 안정을 좀 취하자. 잠시 나만의 시간을 갖자. 좀 오지 말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휴식, 회복보다도 사람들의 피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아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잠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 문제, 우리의 피로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자기 자신의 피로보다도 우리의 피로에 더 우선순위를 두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희생적인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피로, 나의 관심의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내 앞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피로를 더 쳐다보고 거기에 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정말 피로를 어떻게든지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속으로 계속해서 고백하셔야 돼요. 또 마귀가 주는 그 음성을 물리쳐야 돼요. 마귀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절대로 너 같은 거 관심 없다. 너처럼 대충대충 믿는 사람 기도 듣지도 않는다. 그러한 마귀의 음성을 물리치셔야 돼.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항상 눈을 바라보고 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무기력하게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배고픔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잃어버렸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0: 없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나의 필요를,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정말 그들이 즐겁게 흥을 돋구고 있는 그 순간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누가 해결해 줬어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의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채워주신 분, 이전 것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로 채워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들로 하여금 어디에 머물게 한다고요? 현실에, 문제에, 거기에 머물게 하고 문제만 바라보게 하고 문제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항상 아셔야 돼.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시는 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충분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열매교회 김요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열매교회는 1938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웨스턴과 19가 사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8523 213 지역 215-8523번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의 청결을 힘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되는 이러한 것은 우리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독소, 즉 교만, 야욕, 정욕, 뭐 이기심 이런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흠결이 없다거나 겉과 속이 다 일치되는 위선함이 전혀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상태,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언젠가 미국인 한 자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현재 중독 가운데에서 굉장히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에 있다가 저를 만나서 상담을 요청을 해서 약 한 1시간가량을 얘기를 하는데 한때 잘못해서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삶을 산다는 것이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거의 그 수준이 뭐 목회자 수준이에요. 성경 구절도 그냥 술술술술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를 알고서 그냥 같이 예, 호흡을 맞출 만큼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러면서 그 자매님이 저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패스터,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자기는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은 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매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상태, 이러한 상태를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본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예수님의 팔복에 대하여서 천국을 소유하는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또 4절에 보면은 위로를 받는다고도 말씀하고 5절에서는 예, 땅을 또 기업으로 받는 사람, 6절에서는 배부른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긍휼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받을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영광, 최고의 상급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원어적인 이 성경이 쓰여진 이 헬라어의 그 의미에서 이 청결함, 즉 카타로스라고 하는 이 청결함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그것은 도덕적으로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렇게 청결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위선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진짜 이 카타로스, 이 청결한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무엇과 섞이지 않은 순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섞이지 않는다. 여기서 그 무엇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도 즐거워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도 적당히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은 골백번을 죽었다 깨어난다고 해도 이런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가 바로 청결한 상태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진짜 청결, 카토로스는 어떤 사람이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 영어로서는 바로 single-mindedness, 오직 한 마음, 사도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정결함이 없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은 마음에 순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기도는 위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죄가 없어야 하나님 우리 마음 기도를 듣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single mindedness, 예, 오직 세상과 섞이지 않는 순전한 마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 무엇을 하든 자기의 삶이 제대로 잘 돌아가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모든 성도는 자신이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서 이렇게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청결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복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도 이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청결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천국의 그 티켓, 입장권은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이 천국의 입장권은 마치 프리 티켓처럼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이러한 일부를 우리가 맛보면서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더더욱 말할 나위 없이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내야 할 우리의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즉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세상적인 것을 계속 들어붙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락하게, 예, 자기의 앉은 자리에서 최대한 덜 불편한 상태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칠까? 사람은 개인의 차는 있지만은 전부 다 이런 이기주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그 비교 의식 가운데 있고요. 스스로를, 예, 셀프 익스큐즈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불순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꾸 들어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세상은 죄로 관영합니다. 죄로 혼탁해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의 그 순전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에 한 번, 두 번 참여하는 거, 기도를 하는 거,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일에 청결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을 보면서 다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면서, 예, 어떤 상황과 처지의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을 다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하게 양쪽을 다, 하늘에 자녀되는 그 베너핏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적당하게 다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이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결심만 하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려고만 한다고 하면은 어느 사람이든 다 이러한 경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가운데 불순물이 부어질 때에 어떻습니까? 그것을 빨리 전환을 시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마음속에서 제거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런 사람은 영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육으로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성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지키는 장수보다도 낫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못하면은요 결국 자기의 마음속에 사탄의 견고한 진, 즉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것들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는 참석을 해요. 하지만은 온전히 God oriented, 하나님 중심적인 God centered 이러한 라이프는 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 청결함을 유지하는 자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임이요. 자, 이 말씀은 미래 동사형으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상급의 맛보기는 바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천국 가서 본다, 그것은 모든 크리스천이 다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에도 아주 큰 차이가 거기에 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세상에 마치 속한 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살려고 합니까? 그것은 뭡니까? 자기의 성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온전히 한쪽에 아예 그냥 세상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아예 예수 중심으로 살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둘 다 향유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빚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 어려움, 고통 이러한 것들을 고스란히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고난, 당하는 고난은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그 여타의 다른 모든 고난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마음의 순결함, 청결함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태를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불순물이 섞이는 거예요. 그것은 청결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보지 못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유지하는 사람은 현재적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느끼고, 예, 비록 육신으로는 감각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항상 자주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손길을, 그분의 심장소리를, 그분의 말씀을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속삭이듯 그러한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서의 이러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러한 은혜는 어떤 상태이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보십시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맨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서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의 종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여기에서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구약에서 출애굽기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너무나도 커서 어느 날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나를 보이는데 너는 내가 지나갈 때 나의 뒷모습, 나의 등을 볼지언정 나의 영광은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3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성경이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이해하면은 얼마나 큰 복이 우리에게 또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에서 모세조차도,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친한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얘기를 하다가 그가 이 자기의 그 장막에서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비쳐서 두려움 때문에 모세가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감쌌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 얼굴을 봤는데 얼마나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이 광채가 났으면은 두려워가지고 백성들이 눈을 가리면서 지도자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갔을 때에는, 나갈 때는 반드시 자기 얼굴을 눈만 빼놓고 다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죄를 아주 헤이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보는 순간 그의 몸이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셔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은 거예요. 모세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보십시다. 신약이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그 테이블에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볼 수 있는 자격을 태생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이 땅에서부터 보고 모세처럼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기꺼이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시간을 드리고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이게 고통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손으로 지금 붙잡고 있는 거, 예, 꿈속에서라도 그것만은 안 된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있는 거, 이것을 놓는 것이 이게 쉬운 일 같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문제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이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강한 국가에 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슬하에는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아주 독재자이면서도 이 황제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사랑과 그리고 정의가 충만한 왕입니다. 어느 날 자기의 모든 자녀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의 명령을 내렸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너희 모든 내 자녀들에게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을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가 끝나는 그때에 너희가 내 얼굴을 와서 다시 대면할 것이고, 그때에 내가 이제 그때가 되면은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는데, 그때에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는 것만큼, 내 테스트를 패스하는 것만큼 내가 각 사람에게 분복을 내려주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헤어졌어요. 자, 그 가운데서 왕이 내린 그 모든 명령을 이제 수행 하나 하지 않나를 보이지 아니하는 그림자들이 일일이 다 체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가 깁니다. 오랜 시간이에요. 그 가운데서 어떤 자녀는 아주 우직하게, 아주 그냥 바보스러울 만큼 그렇게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들은 아니 우리 아버지가 설마 뭐 이거 하나 때문에 나에게 마이너스 점수를 주시겠어? 이렇게 생각하고서 어떤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전에는 아버지를 보고 싶어도 어느 누구도 아련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모든 테스트 기간이 완료되고 황제가 궁으로 그 자녀들을 부릅니다. 황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신하들은 감히 세계 최고의 황제 앞에서 얼굴을 들지를 못하는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얼굴을 그냥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사전 준비가 없어도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니까 그렇잖아요.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얼굴, 최고의 황제이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자녀들이 그때 와가지고 아버지의 얼굴을 떳떳하게 모든 자녀들이 다 고개를 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자녀, 소수의 자녀만, 즉 아버지가 준 그 계명대로 그 모든 것들을 잔꾀 부리지 아니하고 다 실행한 그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얼굴을 기쁨으로 담대하게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자녀예요. 어겼다고 해서 자녀가 안 된 것도 아닙니다. 탈락한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그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데,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준비한 그 모든 상급들, 그 유산들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그림자를 통해서 다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움과 후회와 그리고 수치심 가운데에서 자기의 형제들이 그렇게 많은 유산, 그렇게 많은 분복을 받을 때에 어떤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얼굴을 보기는 보는데 그의 면전으로 들어가는 은혜는 받았는데, 그러나 그 분복은 받지 못할 거라 이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데에도 이런 차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 이보다 훨씬 더 어미하고 훨씬 더 영광스럽고 어떤 사람에게는 훨씬 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후회가 남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선택하신 대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고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할렐루야! 이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1: 지금까지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교회 지저스 힐링교회는 장로교 협동교단이며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드려지며 치유 집회는 매주 화요일 LA, 목요일 애나하임 두 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지저스 힐링 교회를 검색하셔서 치유의 간증과 사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714-749-8476, 213-436-6217, 213-436-62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휴일 YT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4: 극한 폭염이 누그러지면서 17일째 이어지던 서울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5: 그래도 낮엔 여전히 더운데요. 또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비가 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 알아봅니다. 고한석 기자, 열대야 멈춘 게 얼마 만인가요?
6: 네, 오늘 새벽 서울의 공식 최저기온이 24.5도에 머물면서 17일째 이어지던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지난주 서울 최고기온이 38도에 달할 정도로 극한 더위가 이어지며 밤더위 역시 며칠째 최저 29도 안팎으로 초열대야 수준이었는데 4도 이상 떨어진 겁니다. 기상청은 동풍이 약해지면서 서쪽으로 유입되던 뜨거운 열기가 줄었고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서울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경남, 전남 등 남부지방은 27도 안팎으로 밤더위가 심했습니다.
4: 네, 극한 폭염은 꺾인 것 같은데 낮더위는 여전한 상황이죠?
6: 네, 고기압의 영향이 지속하면서 현재 기온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과 전남, 광주 지역이 덥습니다. 현재 전북 전주는 33도, 전북 순창 32.8도, 전남 광주 광주시는 31.8도까지 올랐습니다. 폭염특보 상황을 보면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전국 대부분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는 여전히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34도 등 낮에는 여전히 35도 안팎에 달하고 체감 온도도 높아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5: 어제 강릉에는 특히 폭우가 쏟아졌는데 오늘도 동해안에 비가 계속 이어진다고요?
6: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강릉에 시간당 80mm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될 정도로 강원 동해안에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밤 사이에는 비가 잦아들었고 지금은 그쳤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만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동풍이 다시 강해지면 시간당 20에서 30mm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 경북 북동부에 많게는 80mm까지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오후 한때 전국 곳곳에 많게는 60mm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4: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그동안 발생한 사망자가 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 사망자를 포함한 온열 질환자도 3,000명을 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까?
7: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계를 보면 그제 하루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202명, 사망자는 3명입니다. 이 가운데 80대 여성은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모두 꺼진 아파트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0대 남성은 길에서 구토를 하고 이상 행동을 보이다가 입원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60대 남성은 거리에 누워있다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누적 온열 질환자는 3,089명, 누적 사망자는 26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온열 질환자는 3,360명, 사망자는 21명이었습니다. 환자 수는 지난해보다 적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하루 접수된 가축 피해 신고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9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더위 탓에 폐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닭 등 가금류가 85만여 마리로 대부분입니다. 어제만 양식 어류 31만여 마리가 폐사해 양식 어류 피해는 117만여 마리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 안보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되도록이면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일요일인 오늘 전력 수요가 최대 81.9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 예비력이 20% 넘게 확보돼 있어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네, 무더위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해수욕장에는 휴가철 막바지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5: 인천국제공항에는 휴가철 여행객뿐만 아니라 더위를 식히려는 일반 시민들도 몰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차례로 연결해봅니다. 김기수 기자, 어디 있습니까?
8: 네,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그리고 조경원 기자는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9: 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입니다.
5: 네, 그럼 먼저 해수욕장부터 보겠습니다.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죠?
8: 네, 이곳 해수욕장에는 이른 시간부터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물에 들어가 파도에 몸을 맡기면서 더위를 날리는 모습인데요. 가족과 함께 이곳을 찾은 피서객은 해수욕하기에 좋은 날씨라고 말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10: 며칠 동안 되게 더웠다가 네, 모처럼 이렇게 시원한 날씨 속에서 이렇게 그 대천 해수욕장에 와서 아주 기분 좋고 네, 모든 게 좋은 것 같습니다.
8: 파라솔 아래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고 백사장에는 모래놀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 대천 해수욕장은 어제만 해도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가면서 해수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33도 안팎에 머물고 흐리거나 구름만 날씨가 예보되면서 해수욕을 즐기기에는 한층 나아졌습니다. 다만 충남 보령을 비롯해 충남권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수분 섭취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또 바다에 들어가기 전 스트레칭 등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와 튜브 등 안전장비 착용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다에서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지정구역 안에서만 수영하고 음주 물에 들어가는 건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지친 일상을 벗어나 즐기는 휴가도 좋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폭염 대비와 함께 물놀이 안전수칙도 잘 지키면서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4: 네, 이번에는 인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9: 네, 공항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계절에 들어온 듯한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긴 소매 셔츠에 재킷까지 걸치고 있는데도 덥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쾌적합니다. 반소매 차림으로 실내에 들어온 시민들도 이곳에 잠시 머무는 동안 얇은 겉옷을 꺼내 입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공항의 실내 기온은 섭씨 24도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폭염 경보가 내려진 공항 밖 인천 영종도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4도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5: 네, 공항 안이 시원하다 보니까 여행객뿐 아니라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도 많이 찾는다고요?
9: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부터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제 뒤에 있는 평상이 가득 메워진 상태입니다. 돗자리를 펴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달걀과 과일 등 간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 놓인 장의자에서는 장기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밖이 더워서 친구들과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이곳으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1: 한 시간 와요. 그리고 너무 시원해. 공항철도 타면 너무 시원해. 이제 좋아서 밥 하나 사 먹고 친구들 오면 놀다.
12: 복지관도 방학했어요. 더워서.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노인네들이 하나둘 혼자서 카페 가서 앉았을 수 있어요?
9: 들으신 것처럼 공항이 식당 등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있고 이용시간 제한이 거의 없어 이곳으로 모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 65세 이상 시민은 공항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공항을 선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분석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폭염을 이겨내려는 시민들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4: 네, 지금까지 김기수, 조경원 기자 연결해서 해수욕장과 공항 상황 둘러봤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안 그래도 푹푹 찌는 날씨에 대량의 음식을 조리하는 학교 급식실은 그야말로 찜통이 따로 없습니다.
5: 당장 이번 주부터 학교들이 속속 개학인데 조리실 내 체감 기온이 주의 단계를 넘어 최고 45도에 달하는 학교도 있어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13: 대형 솥에 음식을 볶고 기름에 튀기고 펄펄 국까지 끓이다 보면 아무리 냉방을 해도 급식실 전체가 달궈집니다. 방수 앞치마에 고무장갑, 마스크, 모자, 장화까지 신는 조리사들의 체감 온도는 6도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4: 에어컨이 잘 되어 있다 해도 38도 이상이 나와요. 어지럽고 구토도 나오고 매식매식해요. 여기 목에 차는 스카프같이 아이스 하는 거 있죠. 실상 이렇게 하면 한 20분 하면 싹 녹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13: 실제로 지난달 급식실 체감 온도를 조사해봤더니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체감 온도 33도 이상인 주의 단계를 넘어선 경우는 6월엔 170건이었지만 무더위가 시작된 7월엔 311건으로 2.5배 늘었습니다.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는 경고 단계 이상인 경우도 20개교 85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60%인 12개 학교에선 경고 이상의 상황이 두 차례 이상 반복됐습니다.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는 순간은 모든 화구와 오븐, 튀김기가 동시에 가동되는 최대 조리 시간, 그리고 뜨거운 물로 식기를 닦는 세척 마무리 시간이었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는 무려 45도에 달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선 2시간마다 20분씩 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만들어 배식까지 해야 하는 급식실에선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15: 불가하기로 조리를 진행한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작업 현장보다 덥고 학생들 그 식사, 배식 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오전 조리 시간에는 누군가 쉰다는 것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13: 급식 조리사들은 한여름 동안에는 튀김이나 전 등을 식단에서 빼 조리실 온도를 낮추고 체감 온도를 잴 땐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고 있는 작업복의 특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4: 극한 폭염이 바다 온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수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최근 광어회 300g은 이마트에서 23,000원대, 롯데마트에서는 26,000원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도매 가격도 크게 올라 수협 노량진 주간 수산물 동향을 보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양식 광어 1kg의 평균 경매 낙찰 가격은 22,300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2.3% 올랐습니다.
16: 수산물뿐 아니라 시금치와 상추 같은 밭 작물들도 폭염에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7일 시금치의 소매가는 100g 기준 1,978원으로 한 달 전보다 2.5배 비싸졌습니다. 같은 기간 오이는 10개당 소매가가 5,369원에서 8,313원으로 54.8%, 애호박과 청상추도 각각 46.6%, 41.7% 올랐습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정보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뒤로도 비슷한 내용의 단독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6: 미사일 부족 영향으로 주한미군이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도 인용됐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이번에는 또 어떤 언론에서 미사일 부족을 보도했습니까?
17: 네, 오늘은 뉴욕타임스입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미사일을 소진하면서 핵심 방공체계인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1,700기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방공미사일 비축량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사용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1,500기 이상이며 이걸 다시 보충하려면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국방부가 이란 전쟁으로 탄약을 비롯한 무기 재고가 급감하자 자국 방산업계에 21일 안에 핵심 전력의 납품을 늘릴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로이터통신도 미군이 이란 전쟁 5개월 동안 전 세계에 비축해둔 장거리 미사일을 상당량 소진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적의 방공망에 노출될 위험이 적은 전술 미사일 체계 에이테크스는 거의 전부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언론들의 이 같은 무기 부족 보도에 격분해서 지난주 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이 무기 부족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대통령이 시기와 장소를 선택하면 파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4: 뉴욕타임스 보도는 이 미군의 미사일 부족이 어떤 영향을 불러온다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17: 네, 뉴욕타임스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상황을 주목하고 있고 전쟁이 더 길어지면 두 나라가 전략적으로 이득을 보게 될 거라는 분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최첨단 방공 요격 미사일 수백 발이 한국과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중동으로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 주한미군이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 발언도 인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올해 서방 동맹국의 방공미사일 지원 규모가 3분의 1로 줄었다면서 미국의 미사일 부족으로 인한 즉각적 영향이 나타난 거라고 전했습니다.
16: 지난달 미국이 이란 공습을 중단한 뒤에 이런 미국 언론들의 미사일 부족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미국이 출구 전략을 찾는 분위기도 있다고요?
17: 네, 결국 미국이 군사적 옵션에서 한계를 맞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쟁을 그만둘 방법을 찾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지 시간 7일 CNN이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의 발언을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했는데 먼저 보도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8: General Dan Kane, who is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is looking for an off-ramp in the conflict as U.S. military options remain limited.
17: 댄 케인 합참의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제이디 벤스 부통령 등과 접촉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전하고 출구 전략을 논의해왔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을 통해서 이란이 합의에 응하게 만들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참모들은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CNN은 미군 수뇌부는 미사일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고갈됐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 케인 합참의장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재고 소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신홍후입니다.
4: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학로를 정하는 협상이 타결에 근접했다면서도 이 해협 재개방 조건으로는 미군의 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16: 미국은 이란의 요구에 답하는 대신 이란의 핵과 군사력을 무력화했다고 압박했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9: 이란과 오만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로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양국 해군이 새 항로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며 조만간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항로 합의가 곧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별도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전쟁 피해 배상뿐 아니라 대이란 제재와 해상 봉쇄 해제, 동결 자산 반환 등을 재개방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를 단순한 수로가 아닌 이란이 가진 힘의 원천으로 규정하며 미국의 양보가 먼저라고 압박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새 요구에 직접 답하지 않은 채 군사적 우위를 강조하며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재래식 군사력, 비대칭 전력을 이미 크게 파괴했다며 이란이 미국과의 관계를 바꿀 장기적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 We're trying to see if they're willing to make the kind of long-term changes that would be necessary to have a better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if not, that's fine too. We're just going to keep on applying the pressure that we can apply.
19: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아랍에미레이트 국영 석유회사 소속 유조선이 미사일 공격을 받는 등 해협 주변의 무력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뽑는 순회 경선 2주차 마지막인 오늘은 강원과 대구 경북 지역에서 승부를 가립니다.
16: 내일 국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루는 국정조사특위 3차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투표율 조작 의혹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다연 기자, 먼저 민주당 순회 경선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21: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당심에 호소하면서 거친 발언을 주고받았습니다. 당대표에 도전하는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의 지방선거 책임론을 띄우면서 잘 싸웠고 이겼는데 뭐가 문제냐는 생각으로는 다음 총선 승리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인석 후보는 총리 경험을 부각하면서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완벽히 당정이 일치할 것이다. 메가 프로젝트를 당의 제1호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진보 통합이 필요한데 신천지 의혹 때문에 당이 갈라져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김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순회 경선을 진행하고 두 지역을 합산한 권리

0: 국회에선 내일 3건위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리죠?
1: 네, 그렇습니다. 활동기한 연장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 청문회입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현재 실무수장인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가 나옵니다. 수출 조작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이후라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질의가 예상됩니다. 내일 청문회에선 18일로 잠정 결정된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일정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도 예상되는데요. 특검이 입회한 재검표가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인데, 현 일정상 특검 임명은 18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재검표를 진행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선 선관위가 수사 대상인 만큼 특검 없인 재검표 절차도 불완전할 거란 목소리가 많습니다. 검증의 폭을 둘러싼 여야 견해차도 여전합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오늘 6.3 지방선거에 이어 대선과 총선의 서버 로그, 지시 보고 문건까지 전수조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지 부족부터 철저하게 규명하자는 입장입니다. 내일 청문회에서 이런 의견을 좁혀서 각종 의혹 검증 절차가 순항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어제 저녁 부산 구평동 철강 공장 창고에서 난큰 불이 10시간이 넘게 지난 오늘 새벽에야 꺼졌습니다.
0: 경기도 곳곳에서는 추돌 사고와 익사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유서연 기자, 먼저 부산에서 밤새 이어졌던 이 화재 소식 전해주시죠.
1: 네, 부산 사하구 구평동 철강공장 창고에서 불이 난건 어제 저녁 6시 50분쯤입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면적이 6,000제곱미터에 달하고 연기도 많이 나 한때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이 불은 10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5시 40분쯤에야 꺼졌습니다. 불이 난 창고에는 약 2,000톤의 고철과 철과 실리콘으로 만든 합금인 페로실리콘 350톤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평소 고철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2: 경기도 곳곳에서 추돌 사고와 익사 사고도 발생했다고요?
1: 네, 먼저 추돌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5분쯤 경기 화성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탄분기점 인근에서 50대 A씨가 몰던 6.5톤 화물차와 버스, 승용차 등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물차 견인 등 사고 처리를 위해 한때 일부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5차로를 달리던 A씨의 차량이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아 쓰러지며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기 가평군 상면 계곡에서는 60대 여성이 익사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다슬기를 잡으러 나갔던 여성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지인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2시 반쯤인데요. 소방은 수색 작업을 벌여 약 1시간 만에 여성을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해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0: 최근 3년 동안 현직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거나 피혐의자로 수사를 받은 사건이 전국에서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찰이 지난달 전수조사를 거쳐 발표한 가족 사건 117건 가운데 피의자, 피혐의자인 경우는 45건, 피해자나 고소, 고발 진정인인 경우는 72건이었습니다. 또 가족 사건 117건 가운데 경찰의 감찰 조사가 진행된 사건은 한 건이었는데, 경찰은 최근 10년 동안 가족 사건 처리에 개입해 감찰이나 수사를 받은 사례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자료라고 답했습니다.
2: 검사의 수사 기능이 배제되면서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0: 경찰 수사에 구멍이 생겨도 이를 바로잡기 어려워지면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경찰의 수사 권한은 강화된 반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견제 장치는 약해졌습니다. 장윤기 사건처럼 초기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검사가 할수 있는 건 경찰의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검사가 경찰에서 넘겨받은 수사 기록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해야 하는데 증거

0: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소를 제기하기보다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변호인이 증거와 논리를 촘촘하게 갖춰 제출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사이에 수사 대응력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수사 양극화 우려도 나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 결국엔 피해자가 비싼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될 거란 겁니다.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건 막대한 수임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서민 등 사회적 약자입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부족한 증거를 보완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거대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가 약해진 상황에서 법률 조력의 차이가 수사 결과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1: 네,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 오늘 네 번째 지역 결과가 발표됩니다. 어제까지 이어진 이 박빙 승부가 오늘도 계속될지 현재 주목이 되고 있는데 자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전국 소식 지금부터 두 분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자, 2주차 민주당 전당대회 승부가 계속 좀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상대 후보를 향한 공세도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경선 진행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한 분 한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 네, 저는 사실상 승패는 어느 정도 갈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장과 캠프는 방심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는 과반을 김민석 후보가 넘느냐 안 넘느냐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민주당 지지세, 그 진보 지지자들이 호남과 수도권에서는 좀 10% 이상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관측이 되었고요. 대의원들 표에 대해서는 김민석 후보가 많은 지지를 받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계속 되었던 만큼 그래서인지 좀 친정청내가 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열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지만 이런 돈 한 번 네거티브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급하게 좀 움직이다 보니까 무리수가 많이 나와서 오히려 이러한 구도를 굳히는 데 공헌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1: 네, 우리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 네, 지금까지 이런 전당대회는 없었다. 이것은 전당대회인가 분당대회인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여지는 제3자가 왔을 때는 과연 이것이 축제의 한 판인 전당대회인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이 폭발하는 분당대회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만큼 사실 정부 여당의 내부 갈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처음에는 정청래 후보가 앞서간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뒤에 또 여러 가지 또 제기가 되면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김민석 후보가 앞서간다.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그것이 3자 구도에서 있는 어떤 선거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두 명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해서 과반이 바로 넘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송영길 후보가 가세하면서 이게 과반에 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더 치열해지는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그 민주당 당원 당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반이 넘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게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선호 투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마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저도 뭐 그 크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세가 있다라고 보이는 김민석 후보가 앞설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이 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되면은 끝에 가가지고 살짝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컨대 정청래 후보가 과반은 되지 않지만 1위를 했는데 선호투표제를 통해가지고 그 송영길 후보의 어떤 표가 김민석 후보에게 감으로써 뒤집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결과에 대해서 이게 정청래 후보가 나 아니면은 그것이 김민석 후보가 되든 누가 되든 이 결과에 승복할지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선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약간 혼전 상태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뭐 개괄적인 분석과 더불어서 나름의 어떤 결과까지 두 분이 나름에서 예상을 한번 해주셨는데 지금부터는 뭐 몇 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이 제주와 인천 지역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승리를 하면서 다시 이 재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박빙 승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주와 인천 모두에서 김민석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의미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3: 일단 제주 같은 경우에는 호남 경선을 좀 미리 볼 수 있었다. 왜냐하면 제주의 당원분들께서는 호남 출신인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면 될 것 같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경선을 미리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천 같은 경우는 당원분들께서 비중이 엄청 높진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청래 후보 측에 뭐 조직이 많이 돌아갔다. 라는 평가가 있어서 김민석 후보에게 많이 불리할 거다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전반적인 민심이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사실 지금 혼전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 민주당의 당원 구성 분포를 사용한다고 하면 확인해 본다고 하면 수능으로 친다면 지금 이제 제2외국어나 아니면 그 사탐 과목, 과탐 과목 정도 본 겁니다. 진짜 본 경기는 호남과 수도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여론조사나 흐름 부분에서 김민석 후보가 이렇게 넘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청래 후보를 뭐 이긴다 진다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과반을 넘어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그 차이만 남아 있는 것 같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에 조금 더 갈등이 봉합이 더 빠르게 되느냐 아니면 조금 진통이 있느냐 차이만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그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0.86%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뭐 1%포인트 차가 안 나는 그야말로 이제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 정청래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경남 지역의 누적 가중치가 아직은 합산되지 않은 상황이라 아무래도 이제 이 격차가 더 줄어들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4: 한마디로 깻잎 한 장 차이다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이 반영되는 것이 김민석 후보라는 것은 뭐 정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그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대통령 제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민주당 때의 지지율보다 더 높은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 사실상 마음으로 지지하는 후보가 압도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것이 아마 민주당의 딜레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특히 최근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어떻게 보면 내려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적극 지지층들이 어떤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 이재명 대통령 측의 어떤 적극 지지층의 어떤 결집이 모여지는 예. 그런 큰 흐름이 보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의 뚝심이 만만치 않은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울경 속에서 과연 고향인 김민석 후보가 오히려 일어날지 않을까 했었는데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부울경 지역에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뭐 제주도와 인천에서 수도권과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축소판을 미리 봤다라고 하지만 아직은 모르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이재명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 나아가 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각종 그 주식 관련되는 정책에 대한 불만이 상당 부분 쌓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고 그런 정책적 미스를 통해서 오히려 정청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고자 하는 그런 당원들도 그리고 중도 민심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리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에 김민석 후보가 과반을 넘을 가능성은 전 현저히 낮다. 오히려 지금 정책적인 어떤 혼란 속에서 정청래 그 후보의 어떤 선전 좀 더 돋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봅니다.
1: 네, 우리 최 변호사님은 뭐 아직은 모르는 것이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역시 결과는 마지막 승부처 이 호남과 수도권 뚜껑 좀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걸까요?
3: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민주당 당원 분포나 당원 베이스에 대해서 아마 깊게 아시지 못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사모 회원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조직표가 강하게 동원될 뿐만 아니라 뭐 봉화나 평산이 남아있어서 여기에서 김민석 캠프 같은 경우에는 뭐 7% 얘기도 나왔었고 뭐 크게 지더라도 여기서 뒤집을 수 있다라는 계획을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접점으로 마무리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기를 어느 정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호남에서는 여론조사 나오는 것들을 보면 거의 두 자릿수가 넘어가는 차이가 이미 나고 있고 그 비중을 생각했을 때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패의 여부보다는 지금은 과반 여부가 중요하고 어떻게 그 압도적인 1위로서 2위를 포용할 수 있는가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럼 강원, 대구, 경북 지역의 당심은 어느 쪽을 좀 향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3: 강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상호 지사 같은 경우에도 정청래 후보가 약간은 선을 긋는 모양새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지금까지 투표 결과를 봤을 때는 좀 대세제에 추종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미 대세론이 깨어진 정청래 후보보다는 이제 과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김민석 후보에게 조금 더 지지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경북이 문제 같은데 예. 경북 같은 경우에는 63지방 선거 당시 그 대구 쪽 캠프에서 불만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작은 날갯짓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였던 대구에선 태풍으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에서 잦은 그 설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캠프에 많은 피해를 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구 캠프에서 약간의 불만을 내비치자 왜 민주당스럽지 않느냐라는 식의 비판이 도로 돌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좀 대구 당원들께서 어느 정도 심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친정청래 쪽으로 해서 지금 약간 선두주자, 핵심주자라고 하고 있는 이 김진년 전 대구시의원이 그쪽에서 핵심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표가 동원될 가능성은 좀 있다. 그리고 신천지가 가장 많은 뭐 본산으로 두고 있는 곳이 대구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뭐 당대표 경선에 대해서 이제 두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해 주셨는데 최고위원 선거도 현재 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최민희 후보가 이 누적 득표에서는 1위를 수성을 했지만 그런데 어제 이 제주 인천 지역에서 박선원 후보가 득표율 17.82%를 얻으면서 처음으로 1위에 오르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좀 분위기가 반전을 좀 꾀할 수도 있을까요?
4: 결국 친명 친청이 3대2냐 2대3이냐 이것이 지금 엎치락 뒤치락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수석 최고위원 누가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하느냐 이것도 향후에 민주당의 권력구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박선원 후보와 최민희 후보가 친명 친청의 어떤 그 좌장으로서의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 최민희 후보가 팀 정청래라고 하는 세 분 중에 두 분은 살아남고 오히려 그 한 분 이성윤 후보는 약간 막판 뒷심이 좀 딸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지금 박선원 후보를 비롯한 훨씬 더 많은 그 친명 후보들이 끝에 힘을 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청래 김민석 양자 당 대표의 어떤 그 투표의 흐름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신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도권에는 어떤 식으로 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주가 폭락이라든가 최근에 어떤 그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 예. 이런 부분이 과연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떤 정청래 후보가 아닌 그 김민석 후보를 당대표로 했을 때에 바뀌어지겠느냐 오히려 그것이 지금 현재의 어떤 부동산 실책 어떤 주식 실책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견제 심리 이런 부분이 민주당의 어떤 그 수도권 지지층에게 어떻게 호소되는가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대세는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아까 뭐 당대표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0.86%포인트 앞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박빙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최고위원 경선 같은 경우에는 박선원 후보가 0.81%포인트 앞서고 있네요. 더 초박빙 상태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일단 저는 최민희 후보의 그 연설은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그 전당대회에서 한 표 줍쇼를 외칠 거라는 거는 왜냐하면 최고위원은 사실 민주당의 얼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거기 보니 만약 수석이 된다면 정말 얼굴 중에 얼굴이 되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과연 중도와 대중에게 저런 식으로 어필을 한다면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충격이었고 공포였는데요. 그 외에도 수많은 태도 문제나 왜곡된 언론관 그리고 대체의학으로 책과 방송 뭐 활동을 했던 과거까지 파묘되면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당원들이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호남과 수도권에서는 아마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당장까지는 누적이 이렇게 차이가 박빙겠지만 특히 호남에서는 큰 차이가 날 것이다. 그리고 최진명 변호사님께서는 그 부동산과 뭐 주식 쪽에서의 뭐 실책이라고 하고 조금 부진한 결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견제 심리로 친정청래를 뭐 지원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당내의 민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는 당이 제대로 지지하지 못해서라는 판단을 더 많이 해서 오히려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검찰 개혁과 1인 1품만 외쳐온 친정청래계가 아닌 우리가 제대로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김민석 후보 쪽으로 좀 치우쳐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 예, 뭐 일단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 선거는 1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5위 안에 드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누적 5위까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명 2명이냐 2명 3명이냐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해질 텐데 그런데 이제 이 뭐 친명계냐 친청계냐 이렇게 2명 3명 3명 2명 이렇게 배치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4: 실질적인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에 당 대표에게 누가 밀어주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르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이 일정 부분 다 사퇴를 해버리면 그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서 당 대표도 사실상 이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최고위원 모임을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에서 노래도 부르고 민주당은 아주 보면 봉숭아 학당 같은 일이 벌어졌던 일이 있습니다. 결국 당 대표가 뭘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친명이 됐건 친청이 됐건 반대 세력의 목소리가 아주 강해져 버린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 당 대표는 식물 대표, 그 대표 내지는 허수아비 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옆에서 같이 앉아 있는 분들이 어떤 원팀을 구성할 수 있는지 이것은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저는 그렇다는 점에서 봤을 때에 물론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는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는 2대 3이 되건 3대 2가 되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좀 더 강력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여당이 되기 위해서는 2대 3이 아니고 사실 2대 3이 아니고 4대 1 정도가 되기를 아마 그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는 바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3: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김용 후보가 뭐 치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이성윤 후보가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까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페이스북에 주석 야청이라는 글을 올려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사실 처절한 호남의 역사나 아픔을 생각한다면 절대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그런 비유였는데 그것을 본인의 지역구가 호남임에도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고 올렸다는 점과 그리고 김민석 후보에 대해 약성분 공세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CC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연설에서 합리한 미달의 모습을 보였던 점 그리고 최민희 후보가 박지 발언했던 거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김용 후보에게 사과로 강요하는 모습 등이 이미 대중들과 당원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김용 후보가 치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이성윤 후보가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세로 조금 5위까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친청 뭐 둘, 뭐 친석 셋, 친명 셋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당대표가 만약 바뀐 상황에서 과연 남아있는 최민희 후보라던가 한민수 후보가 친청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그때가 되면 또 바뀐 기류에 적응을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민주당의 최고위가 뭐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서울시장 선거 보궐이 예정됐다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고전이 예상이 됩니다. 그때 만약에 친청으로 분류되는 후보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그분들이 장신 입장을 바꿀 수 있겠지만 가능한 한 친명 후보가 3명 이상 들어와서 흔들림 없는 체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짧게 제가 아까 김용 후보와 관련해가지고 예. 그건 민주당의 비극입니다. 사실 대장동 세력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해서 1심, 2심, 징역 5년에 지금 추징금 6억 7천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지금 그 기간이 진행된다 보니까 지금 보석이 돼 있지만 보석 조건 자체가 주거 제한 등이 있는데 그거를 다 하고 이제는 최고위원까지 지금 출마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선된다 그런 상태에서 대법원에서 기일 지정 신청해서 선고해서 별이 떨어지면 어떻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김용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일단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지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3: 네,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김용 후보에 대한 그 수사나 재판들이 불법 수사와 위법 수집 증거 그리고 공소권 남용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분들께서 저렇게 지지를 해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오히려 빠르게 기일을 지정해 주는 것이 김용 후보나 민주당에게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1: 네, 뭐 경선만큼 이 스튜디오의 분위기도 좀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최고위원 선거가 계속 치열해지면서 이 후보들 간의 어떻게 보면 이제 거친 공방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발언 수위가 이미 선을 넘었다 뭐 이런 지적도 있고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를 향한 비방이 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전당대회가 이런 분위기로 마치게 된다면 포스트 전당대회 과연 이제 민주당은 뭐 합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좀 떠오를 텐데 물론 민주당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네.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4: 결국
1: 여쭤보겠습니다.
4: 2004년이 어게인 2004년이 되느냐 한마디로 제2의 열린 우리당이 나오느냐 이 문제인 것이죠. 결국 김민석 그 후보가 당선이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에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 그 전 당대표 후보를 비롯한 이런 분들이 2028년에 사실상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 이른바 비명행사 친명행제 이런 부분이 다시 그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분당을 해서 대통령까지 잃었던 그런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반면교사로 해서 그대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다시 봉합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예전과 같이 역사가 반복될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에 하나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한쪽이 그 낙선이 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분당의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단정할 수 없다. 지금 이거 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금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고소 고발하겠다라고 경고를 한 것을 넘어서 실제로 당내 인사에 대한 고소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건널 수밖에 없는 어떤 다리를 건너는 것인데 지금 김민석 후보도 대놓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탕평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 예.

0: 전당대회 관련된 내용은 뭐 이쯤에서 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이제 정부 정책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 텐데, 자 일단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 ISA 관련 정부 개편안에 전면 재검토를 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문제들이 지적돼 왔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제동을 걸게 된 배경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일단 그 정책 자체에 대해서 좀 평가를 드리면 저는 IS 계좌를 통해서 미국장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국내 증시 투자가 아닌 상품에 대해서 정부가 뭐 세제 혜택을 거둬들이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미장 투자라고 하더라도 장기 투자를 적극 권장하는 것도 이제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고 정부 정책을 왔다 갔다 함으로써 신뢰도와 안정성을 해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국내 증시 강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다른 것에 대한 혜택을 뺏는 거기보다는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올리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걸 맞지 않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 예. 우리 최 변호사님 의견도 좀 궁금한데, 최근에 이 정부의 경제 정책들을 둘러싸고 여야 할것 없이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정책 부작용, 그다음에 이 정책의 파장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최 변호사님 어떤 의견이 있으세요? 예.
2: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것은 바로 양대축 아닙니까? 하나는 부동산, 하나는 주식. 실질적으로 지금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에도 김민석 전 총리에게 3대 지금 그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신천지, 또 하나가 보면은 이제 호남 그 부동산, 호남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 공장 신설하는 것. 또 하나가 지금 얘기했던 이그 주식 관련된 이런 부분인 것 아닙니까? 결국 국민으로 봤을 때 특히 2030 그리고 4050이 가장 자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투자를 신경 쓰는 세대가, 그리고 그 4050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지 어떤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ISA, 그러니까 개인 자산 종합 관리 계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 내의 주식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혜택을 소급해서 없애버리라라는 것이 이번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부메랑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결국 4050 적극적 민주당 이재명 지지세가 바로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질타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본인들의 어떤 적극적 지지층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서 온 국민의 대통령, 100%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부동산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넓은 어떤 폭넓은 시각에서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도, 다른 지지하는 국민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다들 행복하게 살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0: 예, 뭐 사실 뭐 시간이 허락만 된다면 더 다뤄볼 주제들이 있지만 뭐 국민의힘도 좀 다뤄봐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장동혁 대표가 이두 명의 윤리위원을 추가 선임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이두 명의 윤리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현재의 국민의힘의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1: 네, 장동혁 대표에 대한 호오를 별개로 사실 지금 징계가 진행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명분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당 차원에서 기강을 해쳤던 분들이나 아니면 당 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조차 이렇게 징계가 안 되는 모습은 국민의힘의 위기나 기강이 얼마나 지금 해이해졌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명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징계나 제대로 된 처분을 하지 못하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장동혁 체계가 흔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이 당, 장동혁 대표의 뭐 징계 정치라고 하는 또다시 이제 좀, 뭐랄까요. 장동혁 대표에게는 제동이 걸리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사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취임 2년 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점에 다시 리더십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 건데, 현재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최 변호사님?
2: 이걸 뭐그 징계 정치다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는 실질적인 사유가 있고 그에 대한 적법 절차가 필요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내에 주류의 어떤 그 많은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장동혁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있어서 점점 본인의 뭐 개파 정치는 것을 넘어서 본인의 어떤 어젠다를 많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현 상황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결자 해제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적법 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단순한 어떤 당대표의 의중이 아니고 중앙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그 절차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한 그 인원 보강 이런 부분을 통한 신속한 9월달 지금 정기국회가 있기 전에 징계와 관련되는 논란은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장 대표의 리더십을 위해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저도 한마디만 거들어드리자면 네. 징계 정치라는 프레임 자체는 정말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징계의 대상 된 분들은 사실 그 정당이 소속이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사실 징계를 받아 마땅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당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그 후보에게 뭐 비서관이나 보좌관을 보내는 것도 그리고 자기가 뽑히지 않았다는 일마로 타당에게 그 뽑지 말라는 전화를 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멱살을 잡았던 사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한 징계를 추진한다고 해서 그걸 징계 정치라고 프레임하는 것은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니까 처벌 정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좀 부당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0: 예,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구승 변호사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한 주간의 전국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이 폭염 속 연일 원산 갈마 해안 관광 진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최대 역점 사업이 치적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고리로 북중 북러 경제 협력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 빼곡한 호텔부터 파도풀과 수직낙하 미끄럼틀까지 없는 게 없는 이곳은 북한이 지난해 야심차게 문을 연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입니다. 기록적 무더위가 한반도를 덮친 가운데 해외 해수욕장 못지않게 북한 주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2: 지난 7월 1일부터 해수욕 관광 봉사가 시작돼서 이한달 동안에만도 무려 수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
1: 전문가들은 북한이 원산 갈마에 외국인을 끌어오기 위한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최신 비행기 기종을 투입해 주민들을 실어 나르고 인산 이내 바닷가를 의도적으로 노출해 인기 피서지라는 이미지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2: 묘사 심리는 그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낮과 밤, 그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심하지 않아서 사계절 관광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하지만 현재까지 성과는 마땅치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러시아 관광 상품이 나오긴 했지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갈마까지는 최소 12시간, 값도 270만 원이 넘습니다. 중국도 사정은 마찬가지. 단둥에서 원산까지 어림잡아 18시간은 걸리는데, 원산 갈마가 그 정도로 매력적인지 의문이란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3: 당장 중국의 단체 관광객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우선 내수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노동당의 성과를 과시하는 데 우선 목표가 있다.
1: 북한은 지난 4월 콜로콜체프 내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대표단에 이어 지난달에는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일행을 원산 갈마지구에 데려오는 등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10년 공들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치적에 흠집이 생길 경우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원산 갈마지구가 북중, 북러 경제협력 협상 테이블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창립 80주년을 맞이한 북한 국립교향악단을 찾아 단원들을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평양 모란봉 극장 중앙홀에서 창작가와 예술인 등 단원들을 만나 인민의 큰 자랑이라고 격려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전했습니다. 또김 위원장은 교향악단의 국가 부흥의 추동력인 음악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권위 있는 국립교향악단이 견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4: 아마존의 자율주행 자회사 죽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의 상업 운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안전 기준을 면제받은 첫 사례인데요. 소비자 안전단체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상욱 기자입니다.
5: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이 아마존 산하의 자율주행 기업 죽스에 파격적인 예외 승인을 내렸습니다. 운전대와 백미러, 제동 페달조차 없는 완전 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미국 공공도로를 달릴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준 겁니다. 기존의 인간 운전자 중심 규정에서 벗어나 로봇 택시가 상용화되는 건 업계 최초입니다.
6: Very different innovative design, and they were able to demonstrate to the agency that their vehicle as a designed, and as those features, for instance, the braking system, that's at least as safe as a compliant braking system.
5: 죽스는 라스베이거스를 시작으로 유료 승차 서비스를 본격 개시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한편 일반 차량 제조사보다 훨씬 방대한 초기 보고 요건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안전단체들은 공공도로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우려합니다.
7: If you're not demonstrating that the system's safe, and now the people are in the vehicle have no way of controlling this thing if it does malfunction, that's another problem.
5: 규제 당국은 무인 차량이 응급 구조 업무를 방해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기준에 못 미치면 승인 철회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새로운 자율주행 시대를 연 죽스의 이번 승인이 향후 모빌리티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됩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4: 모로코에서 스페인령 세우타로 수만 명이 무단으로 몰려들어간 사태 이후 한 해 800만 명이 넘게 오가는 동맹국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서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 정보 확산이 한몫했다는 성토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8: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활주로에서 여권을 검사합니다. 입국장에선 2차 관문이 기다립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방문객만 콕 집어 검사하는 겁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생겐 조약이 적용되던 전날까진 볼 수 없던 광경. 스페인 내무장관은 검사가 무작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 Sì, no, non c'è stato il minimo problema nei controlli di sicurezza.
10: No, non mi piace come situazione. Sta un po' troppo caotica, un po' troppo non mi gusta molto.
8: 세우타 사태 후 이탈리아가 이민과 안보 문제를 들어 스페인에서 들어오는 제3국 국민에게 생겐 조약 적용을 중단하자 맞대응한 겁니다. 두 나라는 입국 통제 강화 맞불 조치와 함께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좌파인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우파인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사이가 역대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모로코에서 세우타로 몰려들어간 7만 2천 명 중 7만 명이 돌아갔고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8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스페인은 공식 집계했습니다. 세우타 특별...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구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위에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아침 이 시간은 가디나에 위치한 성화장로교회에서 함께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주일 되시기 바라면서 이동진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로 도착하도록 걸어가는 이야기, 그것이 선교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은 선교의 주체가 어떤 교회나 어떤 한 선교사의 마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하신다. 즉 모든 선교 사역들은 물론 우리가 선교지를 후원하는 이 선교 후원 같은 것이 내가 헌금 드렸다, 내가 땀 흘리면서 봉사했다, 나에게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는 물줄기가 흘러간다. 이런 의미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라과이도 가봤었고 어제는 또 우리 멕시코 엔세나다에 선교 거점을 마련하는 첫 개원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함께 또 참여하셨지만 이거 우리가 가서 하지만 주체가 하나님이 이 사역 속에서 직접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씀이고 이것을 오늘도 쓰여지고 있는 사도행전 29장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성령이 하고 계시다.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이 나를 가게 하시고 성령이 헌금하게 하시고 성령이 열정을 주셔서 가게 하시는 이 모든 일 하신다. 라틴어로는 미시오 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교회 같은 복음주의 교회,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되어가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오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시작하면서 읽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진행되는 동시에 결국 하나님께로 도착하는 이야기, 바로 그것을 구약의 성도들은 감히 이름도 부르지 못하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죄로 깨진 형상, 하나님이 아름답게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는데 그 아름답게 창조받은 아담과 하와 안에 죄악이 들어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아담이 깨져버렸어요. 하와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깨져버렸어요. 우리가 그 죄악동에서 출생했지만 우리가 출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깨진 세상 속에서 예정을 따라서 구원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뭐 삐져서 교회 며칠 안 나오는 그런 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게 단절된 그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깨진 것이 온전케 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또 상처받았다는 거냐, 그런데 왜 또 삐지냐, 우리의 약함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마음이 상하고 분쟁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이야기들은 깨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이 그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아 요새 뭐 교회 은혜도 안 되고 내가 김 집사만 보면은 괜히 기분이 나빠지고 이 집사만 보면은 보고 싶지도 않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그거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자꾸 꾸물꾸물 올라오지만 근본적으로 구원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 속에서도 금방 회복될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렇게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성품이 좀 괜찮아서 그래 내가 한번 참지 뭐 이번 그냥 넘어가지 이런 내 결정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회복시키는 주체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또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만지심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교는 멕시코나 마라가이나 아프리카나 어디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1차적으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교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합해질 수 없는 사이가 됐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합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담의 방법 어떤 뭐 돕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좀 낫게 해준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사람끼리 함께 살지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밴댕이 속들인지요. 여러분 옆에 앉은 분 보세요. 이분이 나를 뭐 그렇게까지 해주겠어요? 인간 자체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옆에 분을 또 그렇게 밴댕이처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를 우리 각자의 안에서 원래 심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켜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답을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깨진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선교, 이 선교나 전도의 의미를 제가 이마고 데이를 회복하게 하시는 미시오 데이의 역사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미시오 데이가 뭐였죠?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이마고 데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선교나 전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발해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하는 거는 그걸 통해서 다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깨진 형상을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돼야 살아나는데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살아나도록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이야기 이것입니다. 다시 쉬운 예를 들어봅니다. 어느 집사님이 여러분 라스트네임이 뭡니까? 여러분 성을 붙여서 한번 자기를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씨, 이씨, 박씨, 전씨 뭐 거기에 자기의 직분 자, 자기가 자기를 불러보세요. 시작. 예. 이 목사 네 얘기야. 예. 자, 어느 집사님이 어떤 성도가 한마디 툭 던지는데 나에게 확 이렇게 찔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저 집사님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지? 아니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이게 마음 안에서 막 움직여요. 그래서 그게 하루하루 쌓여온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마고 데이를 팍 쳐버립니다. 내 안에 지금까지 쌓여온 신앙의 인격 아름다운 내 성품 이것이 그 한마디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회개했고 세례를 받았고 성경을 그동안 공부했고 설교를 들었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눴고 예배를 드렸고 내 마음이라는 항아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 있었어요. 근데 장돌이 하나를 나와서 이 항아리를 깨트려버립니다.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가 깨져요? 항아리가 깨져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깨진 항아리를 글루를 갖다가 다 붙여봐요. 근데 짱돌이 날아오면 또 깨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진 지식으로 인성 교육으로 부모님이 주신 성품으로 항아리로 잘 포장하고 있지만 이게 깨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그 항아리 속에 내 성품, 내 인격,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내 항아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질 것은 깨져도 하나님의 성품은 내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깨진 게 아니라 내 인격 안에 내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내 의지로 받아들이고 내가 성경 공부한 걸로 받아들인 내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항아리가 깨져버려도 하나님의 성품은 손상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한 번 믿은 사람은 지독히 악한 놈이 되려고 해도 악해질 수가 없어요. 깨진 모습이기 때문에 좀 이상해 보이고 상해 보이고 이래도 하나님의 성품은 그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저 집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훈련을 해나가는 거예요. 깨진 것만 보면요 이상하죠. 저 인간이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뭘 봐야 돼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나의 본성, 나의 이런 것들 이미 그것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워진 나를 일하시면서 보호해주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깨진 항아리를 수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내적 치유를 합니다. 상담을 합니다. 여러 행사들을 합니다. 또 신방을 가서 위로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깨진 거는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이분이 이 겉의 모습이지 실제 마음 항아리 안에는 하나님이 이미 들어와 계신 사람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 사람 잘못이에요, 이제 내 잘못이에요. 그 사람 속에 진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지 못한 내 잘못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을지라도 그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성품은 온전하신 성품이에요. 완전하신 성품이에요. 그것을 내가 보지 못하니까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물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양의 한 다음 날은 그래도 충만한데 그 다음 날 지나면서 다시 또 사라지는 그런 종류의 회복이 아니에요. 완전한 회복을 이미 완성시켜 놓으신 회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나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인간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서 다시 쓸 수 있는 항아리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하나님의 선교다, 또 선교적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이렇게 변화됐을지라도 짱돌 하나로 깨지는 것이 우리의 성품인데 그것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죄악의 깊은 본질 때문이라는데 그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사건이 구원이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서 예수가 왕노릇하는 삶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변화돼가고 있는 인성의 변화가 따라오고 있는 것이지 이 인성이 다 변화돼야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완전한 변화가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져 있고 내 육체적인 행동, 생각의 방향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완전함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점차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건축 중인 사람으로 좋은 쪽으로 변화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도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예요. 내가 완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너도 불완전하고 나도 불완전하고 너도 그저 그렇고 나도 그저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어서 이 교회라는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씩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이 은혜의 물길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목사라는 직분이나 어떤 경험이나 신앙의 어떤 특별한 은혜의 체험이나 아니면 영빨 있다는 어떤 기도원 원장님이나 어떤 좋은 내적 치유 프로그램이나 어떤 눈물 나게 하는 찬양 한두 곡 그 어떤 것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일하실 때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 한번 부르면서 눈물 흘렸다고 고상해지고 인격이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 예수가 일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진 형상은 완전한 회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변화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그 항아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면 좋겠어요. 당신에게도.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서로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정말로, 이 정말로라는 단어, 이 단어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라도 변화됐지. 정말로 일하시잖아요. 뺀질뺀질했던 나가 이만큼이라도 변화됐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수영회를 가졌습니다. 전인건강, 이 전인건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 전인건강을 주제로 해서 수영회를 가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선교 작업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역사했던 3일간의 집회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수영회의 결과를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건강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하고 있는 몸을 위해서 약을 먹어야 돼요.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수양회라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하십시오. 의외로 아픈데도 기도 안 하더라고요. 기도 부탁해놨거든요. 자기는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이동진의 얘기를. 저거 같이 사는 사람이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심을 하고 기도는 안 해.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만져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그 체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더 간절하게, 확실하게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몸이 건강해지는 은혜의 체험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수년 전에 하드텍이 와서 제가 굿사마리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게 TV가 병실에 있는데 딱 보니까는 한국 뉴스가 나오는데 대한해협을 수영으로 건너다니던 아시아의 물개 조호련 선수가 심장마비로 한양대 병원에 입원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LA의 굿사마리탄 병원에, 조호련 선수는 한양대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같은 날. 여러분, 조호련 선수와 저는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외모는 제가 조금 나을 수도 있겠지만 몸은 그 사람이 낫잖아요. 수영으로 대한해협을 왔다 갔다 하는 체력을 가진 조원현 선수. 다음 날 저는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면서 누워있는데 뉴스가 또 나오는 거예요. 조원현 선수 사망. 우리가 건강하면 영원히 삽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구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면 낫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낫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낫지 않아도 나은 것 같이 살게 되더라고요. 병 얘기하면 저도 여러 가지 막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암을 걸려보고 치료받아 보고 나니까 여러분, 이 대장암, 직장암으로도 사람이 죽더라고요. 나는 왜 살았지? 그럼 저는 왜 살았습니까? 1번 착해서, 2번 잘생겨서, 3번 교회 일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만 고치면 뭐해? 마음이 지옥인데. 근데 하나님은 전인 건강을 통해서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울하신 분, 불안하신 분, 두려우신 분, 짜증나시는 분, 신경질 나는 분, 불안감, 이게 다 마음이잖아요. 마음 어떻게 해야 고쳐질 수 있나요? 물론 도움을 주는 약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담기관들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면서 위로도 조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핵심 단어, 정말로 하나님

사실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성경이 얘기해 주는 만큼 살지 못하니까 다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찔러요. 네가 뭐 기도도 안 하면서, 네가 뭐 예배도 빠지면서 이러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에 대한 내 영적 확신, 내 영적 자존감이 자꾸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는 살아난다는 내 존재에 대해서 영적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신앙의 행위가 완전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바닥에 처해 있을 때에도 이 자존감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교회를 몇 년간 못 갔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지 않고, 이 나를 나되게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강조하시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새로운 영생의 생명으로 회복돼서 살아난 엄청난 사건이 나에게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내가 김가은 대신에 내가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혜인 대신에 내가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창한 대신에 내가 죽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직접 죽으심을 당신이 다 가져가심으로 내가 살아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바울의 음성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죽음의 희생의 장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에요? 골고다 산에 나무떼기 갖다가 꽂아놓은 게 그 뭐 나무떼기 십자가 무슨 능력이에요? 교적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선교적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교적 신앙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리고 활동하면서 이것을 사용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직접 만져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왜 나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나를 뭘로 보고 그래? 이거 살아있잖아요. 나를 그렇게 뭘로 보는 사람은 아무 속도 안 상해. 그렇게 생각하는 나만 속상해. 여러분, 나를 못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호흡을 끊으시면 사라져버리는 존재들, 그렇나요?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안에서 오늘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커지시고 나는 한없이 쪼그라들어도 됩니다. 하나님, 나는 무시당해도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내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감사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이 시간 성화장로교회 이동진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찬양 들으시면서 잠시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 관심 있는 분이나 교회 생활을 쉬고 계시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꼭 찾아가셔서 신앙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가디나 놀만디와 158가에 위치한 성화장로교회에서 보내드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지난달 29일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11일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천여 명의 대표단이 부산을 찾았죠. 부산 선언 채택했고요. 한국의 갯벌 확대 등재 등 정말 의미 있는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끈 주역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이번 부산회의의 성과와 의미, 앞으로 세계유산 정책 방향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 모셨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입니다. 사실 너무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참 잠옷 궁금한데 아무튼 무더위 잘 이기시고 그리고 파이팅 하시게요. 감사합니다.
2: 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총장님. 네. 오늘 서울 39도랍니다.
3: 그러니까요. 네.
2: 지난번에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에서 열렸을 때 그때 부산 날씨는 어땠습니까?
3: 사실 부산 아주 더웠습니다.
2: 그쵸, 많이 아주 더워가지고 7월에도 더웠으니까.
3: 네네, 더운 게 지금 뭐 그때 부산 날씨를 보고 다시 또 서울 날씨를 보면서 거의 비슷하구나 생각할 정도로 또 그 백스코 광장 앞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 실은 개막식 날 그 우리 경복궁에 있는 수문장 교대하는 수문장들이 100여 명이 내려와서 그때 세레머니를 오프닝을 했었는데. 지금 수문장들이 현재 경복궁에서 오전 오후 또 수문장 교대를 하는데 어제는 너무 더워서 그 옷이 너무 덥잖아요.
2: 그렇죠.
3: 그래서 어제는 중지시켰어요.
2: 아유,
3: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쓰릴 수 있으니까.
2: 그럴 수 있어요.
3: 그 정도의 더입니다. 네.
2: 아주 네. 그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3: 네, 저도 그분들을 또 그냥 뽑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키도 있어야 되고 그 과거에 그 여러 가지 그 무술이라든가 그래서 또 경호원 출신들도 많이 뽑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사명 갖고 일하는데 워낙 옛날에 그 의복이라든가 군복이 굉장히 좀
2: 덥죠.
3: 덥고
2: 그리고 막 껴입잖아요.
3: 껴입고 모자까지 예. 써야 되고 또 뭐 들고 있는 것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도 너무 고생한다 상당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정말 네. 많은 곳에서 이렇게 묵묵히 일해주시는 자기 역할을 다 해주시는 모든 네.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힘내시고 이런 무더위 속에서는 잠시 좀 쉬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정말 반가운 소식, 좀 감격적인 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목이 드디어 국내로 돌아왔네요. 조정님. 네.
3: 사실 그 안중근 의사께서 쓰신 유목이 좀 이제 국보로 지정된 아니 그 보물 지정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 온 거는 조금 특이한 그 유목이 물론 이제 리순 감옥에서 돌아가기 전에 그 쓰신 글인데 가슴이 좀 많이 아픈 글입니다. 그 여러 글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돌아온 것은 망국 공법 불여 대포라는 글인데 한마디 이야기하면 망국 쉽게 말해 국제법이 대포만도 못하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일어난 여러 가지의 그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네요.
2: 그렇죠. 네. 굉장히 묵직한 좀 통찰력이 있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이번에 안중근 의사의 그 유목이 국내 돌아와서 곧 공개가 된다고 하던데요?
3: 네, 지금 그 8월 10일 광복절 전에 8월 13일 날 국민께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녹즙이라는 걸 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공개하면서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어느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지 또 국민에게 지금까지 우리한테 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리고 그들의 그 정신이 저희들은 정말 8.15를 맞아서 더더욱 존중하고 존경받아야 할 그러한 우리의 정말 선조 의사십니다.
2: 맞습니다. 여러분 네. 8월 13일 서울 덕수궁 중명전에서 처음 선보인다고 하거든요. 국민의 공개가 되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저는 그 자리에서 발길이 멈출 것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예, 안중근 네. 의사의 유목이 돌아왔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렸고요. 유네스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일단 네. 잘 마무리된 소회 좀 여쭤볼게요.
3: 먼저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이 도와주셨어요. 물론 대통령님도 오셨지고 각 부처하고 지방정부 그리고 많은 민간 정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여기저기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 그 유산청 식구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우리 준비기획단을 별도로 작년 10월부터 청안에 있는 새로운 그 기획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19개월 동안 날밤을 새고 고생했는데 제가 또 우리 청 직원들한테도 감사하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튼 이번에는 유네스코도 깜짝 놀랐습니다.
2: 네.
3: 지금까지 전 세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이렇게 많이 온 것 처음이에요.
2: 역대 최다 규모라고 최다입니다. 하더라고요.
3: 보통 같으면은 한 2,000명에 2,500명이 최다였는데 저희들은 3,140명 등록한 수만 해서 그리고 나라도 162개국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들도 오신 나라도 있고 또 장관만 해도 25개국이 왔습니다. 거기 그 장관들 오셔가지고 네, 네. 제가 10일 이상을 청장 청사를 임시로 부산을 옮겼거든요. 거기에서 계속 차담을 해가면서 느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국가에서 하고 있는 특히 ODS 가운데서 아프리카 가나의 문화부 장관께서는 저희 국가유산청이 지금 ODS 사업을 전 세계 8군데를 지금 오래 하고 있거든요.
2: 네.
3: 그중에 이제 아프리카 가나의 성체라 해가지고 과거에 성 안에 있는 그 벽체가 네. 그 바닷물에 의해서 지금 오염돼가지고 거의 유지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대한민국 국가유산청이 올해부터 거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페루 마추픽추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많은 그 장관들 오셔가지고 감사 표시도 하고 같이 합시다 뭐하다 해서 또 나름대로 기뻤습니다. 아무튼 세계 최대의 규모의 이번 행사였습니다.
2: 네, ODA 사업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개발도상국이 굉장히 힘든 나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는 네. 도와주는 나라가 됐다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라는 이 개최지에 대한 상징성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부산이 한국전쟁 당시에 필요한 수도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상징성 한마디 해주세요.
3: 일단은 그 많은 나라 가운데서 도신 이런 하는 그 장관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세상을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어두운 시절이 있고 그걸 딛고 나서 성장한 도시가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70년 전에 우리가 6.25 동란에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의 수도였다. 낙동강 전선에서 한 군데 남은 수도였는데 이 수도의 그 과거의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현재는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 부산이 됐다. 그런 의미를 한번 상기해 보자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번에 선언을 했습니다. 네. 선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말 협업 콜라보레이션하는 사실 유네스코에서는 새로운 단어의 선택을 되게 주저합니다. 지금까지 5개의 선언이 단어가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하나를 더 제가 추가하자고 했는데 제가 제안한 것이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죠. 채택이 되기도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협업이라는 말은 그냥 좋은 단어 같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 나라가 많잖아요. 내용을 보면은 협업을 왜 하자 했냐면 지금 현재 같이 전쟁이 일어나서 그다음에 기후변화 일어나서 많은 세계 유산이나 파괴됐다. 그럼 이 파괴된 것들을 그 나라가 혼자 가지고 인정 못한다. 전 세계가 하나를 뭉쳐가지고 서로가 협업을 해야 된다. 그 협업의 취지에 대해서 부산 선언으로 내가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첫날 개막식 때 채택되면서 마지막 날 폐막식 때 또 채택을 결정시 해줬어요.
2: 네.
3: 그런데 채택됐다고 해서 결정된 게 아닙니다.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일단은 권고안을 채택하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내년에 세계대회란 그 다음 해까지 이게 권고안이 결정문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과거 20년 전에 부다페스트 선언 같이 얘기해서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 의미 가운데 필요한 수도 부산에 대해서 과거의 그 역사적인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도 같이 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AI 그 대한민국이 또 선두니까 이제 보존과학에 대한 이야기도 협업을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는 어떤 유물 그대로 우리가 현장 가서 뭐 고치고 뭐 리모델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요즘은 전부 다 디지털라이저 되니까
2: 네.
3: 전부 다 디지털로 해서 이걸 AI로 다 지금 디지털 한 것이 대한민국이 또 최고 아닙니까?
2: 네, 네.
3: 그래서 그걸 그대로 복원하는 걸 이번에 해야 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전쟁에 의해서 파괴된 문화재들이나 세계유산들을 이제는 디지털로 다 만들어내야만이 그대로 복원 가능하다. 이거든 대한민국이 할 수 있다. 라고 이제는 리딩하는 국가로 선언한 겁니다.
2: 맞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게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산 선언입니다. 부산 선언 채택에 대한 부분 설명해 주셨는데 그 선언문에서 협업. 콜라보레이션 우리 흔히 콜라보 많이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콜라보레이션을 제안을 실제 하셔서 채택이 됐단 말씀이신데
3: 네.
2: 근데 사실 이 협업하는 거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3: 맞습니다.
2: 그래서
3: 네.
2: 우리가 흔히 뭐 협력에 많이 쓰는 코퍼레이션도 있고
3: 네.
2: 근데 왜 협력 콜라보레이션이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네. 여러 단어 가운데서
2: 네.
3: 우리가 뭐 협력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 있는데 코오퍼레이션이라는 단어도
2: 네.
3: 있죠. 근데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힘을 합해제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냥 단어만 던지는 어떤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이거보다는 뭔가를 힘을 합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 메시지죠. 그래서 방금 또 말씀해 드렸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작은 섬나라들이 물에 잠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쟁에 의해서도 그것도 파괴되고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 나라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국은 다 반대하죠. 그런데 그래서 그 반대한 나라 무릅쓰고 채택이 된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2: 누가 반대했습니까? 저한테만 얘기해 주세요. 네,
3: 그 회의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2: 네. 예, 그래서 부산 선언 채택 성과를 설명해 주셨고 부산 선언에는 앞서 말씀하셨어요. AI와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도 거기 이제 주요 의제로 다뤄진 거잖아요.
3: 그렇습니다.
2: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세계 유산을 보존하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3: 그래서 이제 5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선정했던 곳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도 복원해 줬고 그다음에 라오스 응난시다도 5년 동안 복원해 줬어요. 다 쓰러져 있고 하는 옛날의 유적지들을 다시 세워줬다는 이야기죠. 이번에 지금 현재 이집트 가서 이제 이번에 또 그 복원 사업을 합니다. 라메세움 쪽에. 그런데 아무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과거에는 그대로 가서 현장 가서 그대로 건물 있는 그 석조물 그대로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과거는 도면을 보고 하면서 그걸 그대로 이용했는데 이 도면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그렇겠죠.
3: 그렇죠. 예를 들어서 페루의 마추픽추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도면이 그렇게 안 보인 것 같더라고요. 잉카 제국이 만들었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3D로 그리고 디지털로 전부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디지털하고 AI 또 AI한테 주입시켜요 그것을요. 그래서 그 영상이 우리가 지금 확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3D로.
2: 예, 예, 예.
3: 작년에 고운사 경북 쪽에 화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고운사 사찰이 거의 전소가 다 됐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3D로 지금 재현해가지고 옛날에 그 절 사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저희들 기술입니다. 네.
2: 그러니까 세계유산을 보존하고 사실은 이제 복구도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요. 네. 그럴 때는 정확한 어떤 설계도 도면인데 AI가 거기서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 거네요.
3: 그렇습니다. 네.
2: 그러니까 정확도도 그렇고요.
3: 네.
2: 그리고 기쁜 소식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3: 네.
2: 한국에 갯벌 네 곳이 추가 등재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세계유산 등재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등재된 것을 다시 또 확장 등재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데 갯벌이 한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2: 네.
3: 우리나라의 서해안, 황해안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서로 하다 보니까 1단계 2021년은 4개 지자체만 해당되는 갯벌로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권고도 나왔지만은 아니 서로 연결해가지고 같이 하나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유네스코 권고가 있었죠.
2: 네네.
3: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네 군데 지자체를 다시 중간에 못했던 지자체를 묶어가지고 다시 말해 아홉 군데의 대한민국의 남서남해안의 지자체가 이번에 통합된 겁니다. 갯벌로서.
2: 네.
3: 그래서 1단계는 서천, 고창, 뭐 신안, 보성, 순천인데 2단계에서는 충청 서천에다가 전남 무안, 고흥, 여수까지 합해지는 전체 하나 돼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9개 지자체가 이제 갯벌로 하나로 됐다. 그래서 우리는 갯벌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그 우수성. 다시 말하면 갯벌은 철새의 그 어떤 그 중간에 기착지도 되고 도래지도 되고 거기 철새가 일단은 그 중앙아시아로 가기 전에 아니면 대양주로 가기 전에 중간에 역할을 하는 그런 교착지인데 그런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것도 하나는 뭐냐면 갯벌 안에 있는 그 우리가 말하는 갯벌의 퇴적층 있잖아요. 여러분 고령 가면 뭐 머드 축제잖아요. 이게 가장 영양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광물질 성분이 제일 좋은 것이 대한 갯벌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질 좋은 갯벌을 세계에서 보존해야 된다는 게 맞죠. 그래서 세계유산이 됐는데 이번에 하나 더 큰 성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거기에서 갯벌 등재된 그날 오후에 회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그리고 북한 쪽 갯벌은 호주에 있는 학자가 북한에 대해서 잠정 목록을 올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모셔서 회의를 했어요. 사실 북한 영상으로 참여를 하기를 좀 바랬었는데 안타깝게 잘 안 됐고 대신에 이제 이번 역할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대한민국 갯벌이 21년에 그 세계유산을 등재됐을 때 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보헤이만이 또 유산이 등재됐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갯벌 가지고 잠정 목록으로 올해 등재를 시켰어요.
2: 네.
3: 그래서 하나가 묶어지는 거예요.
2: 아.
3: 그래서 우리는 갯벌에 대해서 다국과 연대를 만들어서 갯벌을 보호하면서도 유네스코의 큰 의미를 세계에게 보여주자. 어떻게 보존하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다국가의 연합에 대해서 또 이번 연합체를 만들었습니다. 선언됐고요.
2: 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3: 네.
2: 성과네요.
3: 네네.
2: 예. 이번에 특히 그 전시 행사장에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도 자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3: 네.
2: 그렇죠?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행사 안내를 우리 청장님
3: 네.
2: 하셨잖아요.
3: 네,
2: 무슨 말씀 해주시던가요?
3: 워낙 그 유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컬처 그리고 뭐 컬처에 기반인 K-헤리티지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특히 또 그 영국 여사님께서도 뭐 워낙 한지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했는데 아무튼 보시면서 사실 시간이 짧은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2: 아, 네.
3: 왜냐하면 그날 또 잠깐 대한민국관을 보시고 나서 바로 또 뭐 개막식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는 그 일정이 있어서 아무튼 그런데 저희들이 45개 부스를 축구장 2배 면적의 대한민국관을 만들어서 이번에 운영했거든요.
2: 네.
3: 거기에 이제 보시면서 아이고 대한민국의 관중에 이번에 잠정 목록을 해야 될 것도 소개해 놨는데 아, 이것이 앞으로 유산이 되겠군요. 뭐 이런 말씀도 하면서 더 잘 유지해라. 라는 어떻게 보면은 더 열심히 일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이런 걸 보니까 또 한 번 한편 보면은 거기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이런 세계수산위원회 온 거에 대해서도 또 유네스코 내에서도 굉장히 또 서로 기뻐하죠.
2: 네.
3: 나름대로 자부심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관이 또 큰 화제가 된 거는 많은 분들이 관람객이 찾았다는 거예요. K 굿즈도 엄청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청장님 굿즈 사셨습니까?
3: 저는 그냥 파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2: 네, 굿즈 진짜 인기 많았고,
3: 네.
2: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이번 세계유산위원회 이 행사 자체가 단순히 어떤 회의나 전문가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화 축제 현장이었다
3: 네.
2: 이런 반응이
3: 네.
2: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으세요?
3: 너무 너무 감사드리죠. 왜냐하면 그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2: 네.
3: 모든 세계유산위원회는 제가 많이 다녀보면 대부분이 이제 그 회의장만 해서 뭐 2천 명, 3천 명이 하는 회의장만 주로 많이 운영되는데 대한민국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수관에다가 거의 뭐 축구장 두 배 면적으로 해서 했으니 이건 새로운 거죠.
2: 그렇죠.
3: 이 여기에 대한민국의 우수한 AI 기술뿐만 아니라 전통을 다 소개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다 놀랬고요. 거기에 13만 명이 11강 오셨는데 아침 7시부터 줄 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깝지만은
2: 네.
3: 그분들이 또 그렇게 오고 싶어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죠.
2: 예.
3: 대한민국이 이렇게
2: 맞아요.
3: 국민들의
2: 맞습니다.
3: 또 정서가 또 살아있는 역시 전통과 문화다.
2: 맞습니다. 문화 강국의 국민다운 그렇죠. 그런
3: 네.
2: 모습을 우리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고 특히나 이번 부산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유산을 등재하는 나라를 넘어서서 세계유산의 그 체계를 이끄는 책임국가, 책임있는 기여국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내년에는 한양의 수도 성곽 세계유산 등재도 도전하게 된다고 하던데요.
3: 네.
2: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3: 한양의 수도 성곽을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심사 중이고 이번에 이제 또 곧 심사자가 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총적인 여력 그 중에 오유비라 해가지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탁월한 가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해 드릴 것이고 거기는 이제 한양도성하고 탕중대성 북한산성까지 해서 서울광역시 그다음에 경기도 고양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2: 아, 네.
3: 그래서 두 개의 큰 지자체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선건국 초기에 한양의 수도 선거학의 역할을 그다음에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 조선의 건국 초의 사람들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축조된 산성에 대한 걸 제대로 이번에 보여주면서 다음 해에는 꼭이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사실 이번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께서 오신 나라가 있어요.
2: 아, 네네.
3: 네, 그래서 아프리카 쪽인데
2: 네.
3: 코모로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쌍투메 프렌세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2: 네.
3: 그다음에 남수단이라는 나라는 알겠고요. 그런데 코모로 같은 경우는 프랑스로부터 1975년에 독립되는 그 조그만 네 개 섬을 갖고 있는 나라 대통령이 전용기로 오셨어요. 제가 모셨는데 그 정도로 세계 최초로 유산이 등재된 것에 대해서 이건 월드컵의 우승보다는 더 많은 감격을 갖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자기 나라가 정말 세계에 이제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쌍둥이 프린세스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을 갖고 간다라는 말씀을 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2: 와, 부산에서 새로운 역사를 쓴 나라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3: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들께서 이런 나라도 있어 하실 거예요.
2: 맞아요.
3: 그래서 이 나라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아프리카의 코모로라는 나라하고 그다음에 쌍둥이 프린세스 나라가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허민 국가유산청장님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그 대장정을 성공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세계유산 체계를 이끄는 책임 있는 기여국으로 도약하는 그 미래가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의 아침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선교국에서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매주 주일 아침 9시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한 칼럼 시간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요즘 같은 날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투정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왜 이렇게 덥고 습한 땅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이렇게 말이죠. 겨우 7월이 지나갔을 뿐인데 더 뜨거운 8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에도 식지 않는 열대야가 몸을 지치게 할 때가 있고 무더위는 삶의 의욕마저 앗아가는 듯합니다. 에어컨 아래에서는 잠시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현실은 다릅니다. 뜨거운 아스팔트를 걸어 출퇴근하는 사람들, 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돌보며 하루 종일 주방의 불 앞에 서 있는 부모들,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택배를 배달하고 현장을 누비는 노동자들은 오늘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기후변화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점점 견디기 힘든 환경으로 변해가는 현실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환경에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더위 때문에 짜증이 날 때에도 친절을 잃지 않고 내 불편함보다 더 힘든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은 거창한 삶이 아닙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찾아온 택배기사에게 시원한 생수 한 병을 건네는 일, 힘겨운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일, 가족에게 짜증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일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더위는 우리의 체력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사랑까지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무더위에 질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한여름의 시원한 그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더위에 우리의 마음까지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신앙 칼럼 시간이었습니다.

0: 이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이어집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다 같이 나를 기억하라.
2: 나를 기억하라.
1: 나를 기억하라. 아, 내가 누군지 기억은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 아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1: 누구든지 예배가 없다 그 말이야. 주님의 떡, 성찬식 할 때 그 마시는, 먹는 그 떡, 그거를 주의 떡이라고 그래. 주의 떡, 주의 잔, 그거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그러면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데요. 은혜 받으려고 성찬식을 참여하는데 합당치 않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 그게 죄 짓는 거래요. 그건 죄지면 우리한테 좋을 거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게 뭐냐? 그게 28절에 답이 나왔어요. 28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펴보래요. 자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떡을 먹고 그 잔을 살펴보래요. 잔을 마시래요. 그러면 자기를 살펴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를 살펴본 다음에 성찬식을 하래요. 그 자기를 살펴보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답이 29절이에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죄짓는 거다. 그러니까 성찬식에서의 떡은 다 같이 예수님의 살,
2: 예수님의 살,
1: 예수님의 살,
2: 예수님의 살.
1: 성찬식에서의 잔은 다 같이 예수님의 피,
2: 예수님의 피,
1: 예수님의 피,
2: 예수님의 피.
1: 그래서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나는 이것을 아나? 아나?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나는 이거를 아나? 이걸 진짜 믿나? 살과 피? 살과 피가 있으면 사람이지. 그 주님이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네. 이 땅으로 오셨는데 살과 피가 나뉘어져 있네.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는 죽었다 그 말이야. 살과 피가 분리가 되면 사람은 죽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죽었다는 말이구나.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구나. 우리가 이거를, 나는 이거를 아나? 이거를 믿나? 정말 믿나? 믿는 사람, 아는 사람, 믿기를 원하는 사람, 특별히 떡은 예수님의 살이다, 잔은 예수님의 피다, 이 사실을 분별하고 아는 사람만이 성찬식 참여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왜 떡은 이렇게 조금 줘? 아, 교회가 야박하네. 무슨 떡을 요만큼 주냐? 잔은 또 요게 뭐냐? 요게 지금 잔이 이게 왜 이래? 의미를 모르고 성찬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떡은 다 같이 예수님의 살,
2: 예수님의 살,
1: 잔은 뭐라고요?
2: 예수님의 피.
1: 살과 피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분리가 되었다는 말은 살과 피가 분리가 된 것은 성찬식에서 떡과 잔은 나뉘어져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다는 말은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뜻이에요. 우리 그런 의미를 알고 성찬식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2: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성찬식,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성찬식, 이 성찬식은 주님께 받은 거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 직접 받았대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하려고,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바울을 만나서 성찬식을 설명해 주셨어요. 바울아, 성찬식은 이런 뜻이야. 이래서 성찬식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전해주셨다 그 말이야. 이 말은 엄청 중요한 시간이야. 성찬식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성찬식은 내가 주님께 직접 받은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의미를 설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밤에 목요일 밤에 잡히셨죠. 그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하셨는데 떡을 가지시고 뭘 가지시고?
2: 떡을
1: 가지시고 축사, 다 같이 축사.
2: 축사.
1: 축사라는 말은 축복하며 감사했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음식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이 음식 감사합니다. 이 음식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사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 떡을 놓고 감사하셨대요. 감사하시고 떼어서 떡을 떼서 말씀하셨대요. 다 같이 이것은
2: 너희를 위하는
1: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인데 이 떡이 내 몸인데 떡을 예수님이 떼셨어요. 떡을 떼셨다고 그랬어요. 몸을 떼면 어떻게 돼요? 몸을 떼면 어떻게 돼요? 엄청 아파. 해보지 마세요. 엄청 아파. 내 말이 안 믿겨지면 가서 한번 뛰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어마어마하게 아파. 예수님이 엄청 아프셨어요. 이거는 너희를 위하는 거다. 너희를 위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아프시지 않고 살을 떼시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셔도 우리 구원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맞으셨느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아프셨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2: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1: 예수님이 대신 아프심으로. 이 채찍은요 가죽띠예요. 가죽띠. 가죽띠가 세 가닥 네 가닥 나와 있거든요. 그 로마의 띠예요. 로마가 쓰는 그 채찍인데 가죽으로 사람이 한번 맞으면은요 살이 부풀어 올라와요. 옷을 벗겨놓고 맨살에 가죽으로 때리면 살이 부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죽 끝에는요 쇠구슬이 있어요. 쇠구슬. 쇠구슬이 우리 한 방 때리면은요 근육이 파열돼요. 뼈에 맞으면 뼈가 금가요. 잘못하면 뼈가 부러져요. 그러니까 그 가죽 끝에는 쇠구슬이 몇 개씩 달려있어요. 쇠구슬로 그냥 한 방 치면 그냥 막 터지고 근육 찢어지고 막 뼈 금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뼈 금가면 얼마나 아픕니까? 뼈 부러지면. 그렇게 맞는데 그 쇠구슬 끝에는요 쇠조각이 있어요. 쇠조각이 들어가서 몸에 박히는 거예요. 그걸 잡아 뜯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죽띠는 사람 몸을 부풀게 만들고 쇠구슬은 사람 뼈가 금가고 근육이 파열되고 뼈가 깨지고 그리고 쇠조각이 달라붙어서 살점을 막 떨어내는데 그걸 막 사방 막 치는 거예요. 묶어놓고 피하지도 못하게 막 얼마나 아파요. 그렇게 예수님을 때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어요. 가시관을 쓰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혔다 그 말이에요. 가시에 찔려도 아픈데 여기다 대고 못을 박아서 사람이 못의 힘으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박힐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온몸이 다 아파서 구약에 있는 예언을 보면 나는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뼈를 셀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뼈를 센다는 말이 지금 우리가 입 안에 이가 있죠. 이빨이 있는데 이빨이 안 아픈 사람은 이빨을 못 느껴요. 이빨이 있는데 아픈 사람은 이빨을 느껴요. 머리가 아픈 사람은 머리를 느껴요. 머리가 안 아픈 사람은 머리를 못 느껴요.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허리가 아픈 사람은 허리를 느껴요. 허리가 안 아픈 사람은 안 느껴요. 팔 붙어 있죠. 건강한 사람은 몰라요.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 보니까 붙어 있는 거 아는 거지.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다리가 있는지 머리가 있는지 목이 있는지 몰라. 그냥 다 붙어 있는 건 붙어 있는데 못 느껴. 아픈 사람은 머리가 아픈 사람은 머리를 느끼고 손이 아프면 손을 느끼고 발이 아프면 발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안 아픈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신지. 왜 아프셨느냐? 대신 죽으신 걸 믿을 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대신 아프신 것을 믿으면 우리 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 같이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 나음을 얻었나니.
1: 아멘. 아멘. 우리가 대신 아프신 것을 믿을 때 병이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2: 아멘.
1: 약한 것이 강해진다 그 말이에요.
2: 아멘. 아멘.
1: 고린도서 11장 24절 말씀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너희를 위하려고 내가 살을 띄었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려고 내가 채찍에 맞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간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채찍에 맞으신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나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해라. 기념하라가 remember me. 나를 기억해라 그거야.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아팠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면 병이 떠나가고 약한 것이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시작.
2: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표적이 따라온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떠나가리라. 할렐루야.
2: 아멘.
1: 이 말씀 믿고 그대로 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2: 아멘.
1: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셨어요. 장애인도 고치시고 많은 환자들 고치셨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하나님의 이름이 다 같이 여호와 라파.
2: 여호와 라파.
1: 여호와 라파.
2: 여호와 라파.
1: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2: 아멘.
1: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2: 아멘.
1: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 원하시면

0: 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는데 문둥병을 고치실까? 그러니까 가서 조심스럽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1: 아멘.
0: 아버지는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
1: 아멘.
0: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병을 고치시려고, 육신의 약한 것을 고치시려고 대신 아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멘. 마음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에게 배신당하셨어요. 사람은 배신당하면 견디기 어려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제자가 팔아먹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마음이 아프시고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셨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벌거벗기셨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리고 침뱉음을 당했어요. 조롱을 당했어요. 네가 왕이라며 얼굴을 톡톡 치고 갈대를 가지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배신을 당하셨어요. 마음의 병도 다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마음의 병도 치유받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예수님은 육신의 병, 마음의 병을 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렇게 아프시면서 기억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아팠던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 말씀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0: 아멘. 아멘. 예수님이 잔을 가지시고 다 같이 이 잔은
2: 내 피로 세운
0: 새 언약. 피로 세웠다는 말은 피는 생명이에요. 우린 피가 오염되면 사람이 죽어요.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면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피로 세웠다는 얘기는 내 생명으로, 내가 죽음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옛날 언약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옛날 언약이 뭐냐? 그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다가 네가 율법을 어기면 짐승을 죽여라.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비둘기를 죽이고 내 앞에 나와라.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대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옛날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은 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1: 아멘.
0: 우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는 내 피를 의지하여, 내가 죽은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실 수 없는, 죄를 보시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 우리 사실을 잘 알고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 우린 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 누가 신앙생활 잘하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 그 신앙생활 잘하게 되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 지옥에 갈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26절 다시 볼게요. 오늘 2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2: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0: 것입니다.
1: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성찬식을 왜 하는 거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아프신 것을 다 같이 기억하려고.
0: 기억하려고.
1: 뭘 기억하려고? 대신 아프신 것을 기억하려고. 아멘. 네. 두 번째는 왜 하는 거예요? 대신 죽으신 것을 기억하려고. 예수님이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랬어요. 우리는 네. 예수님이 대신 아프신 것을 늘 기억하며 살면 병이 떠나가고 건강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약한 것이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렀으니까.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그래서 대신 아프신 것을 기억하고 대신 죽으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식을 왜 하는 거냐?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뭘 전하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심을 전하려고. 근데 언제까지라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 아무도 몰라.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전도고 선교고 다 끝나는 거예요. 아, 죽으셨는데 뭐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도 끝이지만 내가 가도 끝이에요. 내가 가면 나는 끝난 거예요. 가면 끝나는 거죠? 갔다 또 옵니까? 그런 것도 모릅니까? 가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오셔도 끝.
0: 예수님이 오셔도
1: 내가 끝. 가도 끝.
0: 내가 가도 끝.
1: 우리가 언제 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0: 아멘.
1: 나이 많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나중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 그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갈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돼.
0: 아멘.
1: 뭘 전한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려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0: 아멘.
1: 그 죽으심을 누구한테 전해? 누구한테? 예수님의 죽으심을 누구한테 전하느냐? 첫 번째는 다 같이 나에게.
0: 나에게.
1: 나에게 전해야 돼. 나에게. 누구에게?
0: 나에게.
1: 나에게, 나에게 전해야 돼. 나에게. 아침에 눈 뜨면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다. 밤에 잘 때도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다.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다.
0: 아멘.
1: 진짜 억울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0: 아멘.
1: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진짜 억울한 분은 예수님이야. 진짜 열받고 분통 터질 분은 예수님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욕먹어도 싸고 무시당해도 싸고 우린 죄인들이야 다. 아멘을 안 하셔도 그냥 죄인이에요. 우린 다 새까만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0: 아멘.
1: 우리는 내 자신에게 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그런 사람은 시험 들지 않아요.
0: 아멘.
1: 시험 들지 않아.
0: 아멘.
1: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시험 들 게 뭐 있어요?
0: 아멘.
1: 늘 나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0: 아멘.
1: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다. 날 위해 죽으셨다. 나에게 늘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멘.
1: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에 빠지지 않아요.
0: 아멘.
1: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에 빠지냐? 내가 어떻게 세상에 빠지냐? 절대 빠지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0: 아멘.
1: 시험 들지 않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0: 아멘.
1: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 나는 새까만 죄인이.
0: 아멘.
1: 우리가 다 새까만 죄인이라 그 말이.
0: 아멘.
1: 나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돼. 예수님의 죽으심을 빼놓으니까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야. 자꾸 딴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신앙생활 잘하게 되고.
0: 아멘.
1: 내 마음에 어려움도 없는 거지요. 정말 주님 바라보고 감사한 것뿐이에요. 날 아멘. 위해 대신 죽으셨는데.
0: 아멘.
1: 지옥까지 가셨는데. 두 번째는 헌신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돼요. 길거리 가다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형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 헌신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전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요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전도하다가 가게 주인이 어이 절로 가요. 왜 남의 가게 앞에서 그래? 전도지 받은 다음에 던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침 뱉고 가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데 그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힘을 얻겠어요. 형제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형제님 감사합니다.
0: 아멘.
1: 주님이 대신 죽으신 주님이 형제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격려하시고 헌신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실족한 형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실족했다는 말이 시험 들었다 그 말이, 시험 들었다는 말이 삐쳤다 그 말이, 하나님께 삐치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삐친 거예요. 목사한테 삐치고 교회에 삐치고 왜 내 생각대로 왜 안 해주세요? 내 생각대로 사람이 100명 모이면 생각이 100가지, 200명이 모이면 생각이 200가지, 사람은 다 가지각색이, 200가지가 다 자기 의견 내놓으면 교회는 얼루 가겠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 실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다가 예수님 믿다가 실족했어요. 형제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우리는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근데 들어봐야지 믿지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믿지요. 우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려고 그러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멘.
1: 많은 사람은 복음을 안 전하고 야 교회 가자. 왜? 그냥 가. 왜 그냥 가? 나도 몰라. 그냥 따라와. 너 좋은 거야. 나한테 왜 좋은 건데? 아 그냥 와. 이게 말이 많아. 공산당인가 이게 진짜. 이러고 있어. 그 누가 오겠어요?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이에요. 우린 죽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0: 아멘.
1: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0: 아멘.
1: 죄인은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0: 아멘.
1: 복음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아멘. 믿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0: 아멘.
1: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세상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0: 아멘.
1: 아멘.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멘.
1: 아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옆에 불이 났는데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아파트에 불이 났어. 불이 나. 그러면 가서 문을 두들겨가지고 난리를 쳐 사람을 나오라고 얘기를 해야지. 불난 걸 내가 봤는데 그냥 지나가. 그건 나쁜 놈이지. 진짜 그건 나쁜 놈이지. 불난 걸 보고 그냥 지나가면 그건 나쁜 놈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또 모릅니까? 불난 걸 보고 그냥 지나가. 그건 그 진짜 나쁜 놈이지. 불났으면 소리를 질러야지. 난리를 치고. 지옥 가는데 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지옥 가는 걸 보고도 그냥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0: 아멘.
1: 천국 가는 길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0: 아멘.
1: 내가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성찬식을 왜 하느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려고 성찬식 하는 거예요.
0: 아멘.
1: 아멘. 아멘. 그래서 주변의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웃들 가운데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왜 안 믿는 거냐? 성경을 보니까 혼미케 하는 영이 혼미하게 해서, 미혹하는 영이 미혹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강한 자를 묶어야 세간을 빼내올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사촌 누구누구 뒤에 있는 혼미케 하는 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직장 동료 누구누구 뒤에 있는 미혹하는 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하리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2: 아멘.
1: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믿지 않은 영혼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해 대요. 할렐루야.
2: 아멘.
1: 아멘.
2: 아멘.
1: 그런데 십자가를 전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게 되는 것.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2: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은 내가 아는 사람이 예루살렘. 내가 아는 사람 친구, 친척, 옆집, 동창, 직장, 동료 이게 다 예루살렘이에요. 온 유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한국말을 하는 한국 사람들이 온 유대. 사마리아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에요. 지금 300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땅끝은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한국말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아니고 저 태국까지 그리고 아프리카에 저 중남미에 땅끝까지 가서 우리가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집안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2: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니 않겠느냐 하시니
1: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그래서 우리 기도할 거는 뭘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 자신에게 아침 저녁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헌신하는 형제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실족한 형제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세상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전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믿지 않는 이웃들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성령...

승리로 인도해주는 말씀 묵상의 시간. 헬로 큐티.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주는 말씀 묵상의 시간. 헬로 큐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헬로 큐티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닭장을 벗어나라 라는 주제로 묵상의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노르웨이의 동물학자 토르리프 셀데루프 에베는 닭 무리를 관찰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닭은 위계질서가 매우 강한 동물이다. 한번 서열이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다. 서열이 높은 닭은 낮은 닭을 괴롭힌다. 서열이 가장 낮은 닭은 모든 닭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에베의 연구로 닭에게는 서열의 사다리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동물학자인 비투스 비 드레셔는 닭을 연구한 뒤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닭은 희생정신이 매우 강하다. 강한 닭이 약한 닭의 잠자리를 지켜주고 먹이를 구해준다. 왜 똑같은 닭을 두고 서로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을까요? 차이는 바로 장소에 있었습니다. 닭장에서 정해진 먹이를 먹어야 되는 닭들은 위계질서를 세우며 서로에게 사납게 대했는데 외부에 적이 있고 먹이가 풍부한 숲에서는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도왔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빛을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는 서로 뭉치고 연합해야 합니다. 세상을 목표로, 복음을 목표로 연합해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세상이 우리 밥임을 알고 대담하게 나아갑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헬로 큐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선교국에서 보내드린 영광의 아침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두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북서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0분, 3부 예배는 젊음 예배로 오후 1시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오전 6시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대면과 온라인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며 같은 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주님의 영광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저희 교회 웹사이트 ggjc.org로 들어오셔서 링크를 통해 예배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특별한 일만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지탱해준 것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안부를 나누고 웃을 수 있는 순간들이 모여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오늘도 그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를 함께 시작하며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바쁜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작은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에서는 감동이 있는 이야기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 그리고 희망을 전하는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지난 몇 주 동안 함께해온 바람꽃 17번째 주인공 정연길 목사님의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편을 맞이합니다. 삶의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발걸음을 따라 걸어오신 여정을 함께 마무리하며 깊은 은혜와 감동을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헤스페리아 교회에서 돌아오자마자 태평양 교회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태평양 교회는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지만 연회 때마다 목사가 바뀌었습니다. 5년 동안 해마다 담임 목사가 바뀌었습니다. 목사들이 1년 이상을 목회하지 못한 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삭막한 교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멀기는 하지만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가 가정같이 편안해지니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며 정이 들게 되었습니다. 임시 목사로 온 제가 여러 해 목회를 하니 목회자와 교인의 사이가 매우 두터워졌습니다. 교인들이 적어서 다른 교회와 합칠까 아니면 문을 닫을까 늘 망설이던 교회는 더 이상 그런 소리 하지 않고 교인들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로 강사 초청 공개 강연회를 성대하게 했습니다. 임시 목사는 언제나 임시이고 은퇴 목사는 언제나 은퇴한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젊은 목사를 초빙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키가 크고 핸섬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배구 선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직장 생활에 충실하였으며 교회에서는 집사로서 성가대원으로 베이스 기타로 활동하며 열심히 섬겼습니다. 또한 마음이 다정하여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여 늘 안고 다녔습니다. 그 아이들의 아기 아빠로 오해받을 만큼 아이들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35살에 머리에 혹이 생겨 UCLA 병원에서 수술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잘 지냈습니다. 14년 후 척추에 혹이 생긴 것을 알게 됐습니다. UCLA 병원에서 수술받기 전에 먼저 혹의 크기를 줄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주사 치료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수술도 못 받고 2017년 4월 9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영원한 나라로 갔습니다. 우리 부부 마음의 아픔은 참으로 컸습니다. 수많은 기도와 간구가 있었는데 또한 저는 오랫동안 선교활동을 한 목사인데 예 하나님은 저의 아들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데려가셨을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저는 참신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인 엔도우 슈사크는 내게 있어 하나님은 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참신앙은 무엇인가? 예 참신앙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느 젊은 아버지의 아들이 암에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반응은 상반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러니 아들이 죽었지 하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가는 사람과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계셔하고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조건들이 없어지고 제 자신의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점에서 생기는 것이 참신앙입니다. 엔도우 슈사크의 말처럼 저에게서 모든 것이 없어지고 사라진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며 오직 저와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참신앙이 자라나는 것이라고 알게 됐습니다. 이제 자녀를 잃은 가정을 위로할 때 비로소 그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기도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후 아들의 이름으로 아프리카 차드에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없어 구정물을 마시던 사람들이 우물에서 나는 생수를 마시게 되었을 때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물 파기 운동은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여 지금은 500여 호가 넘게 되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유분자 이사장님은 1985년 세리토스 교회 부임할 때부터 교인이었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서로 아끼고 꾸준히 돕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은 열성적으로 목회를 돕고 교회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분이 소망 소사이어티를 시작했을 때 저도 자연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직원도 없고 하여 제가 재정 서류 정리하는 일을 돕고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였습니다.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표어에서 제 목회 철학이 보이는 것 같아서 계속 봉사하며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로소 은퇴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늘 긴장하고 잘하나, 못하나, 실수하지 않나 하면서 지나던 평생의 목회 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니 편안합니다. 새벽마다 설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일 늦잠을 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역할에서 벗어났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극장에 영화 관람을 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아, 이것이 은퇴 생활이구나 하고 은퇴의 삶을 즐기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한없이 피폐해지기는 하면서도요. 감리교 은퇴 목사회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회장이 되어 봉사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도 회장이 되어 여러 프로그램을 하여 회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모국 방문을 기획하여 같이 다녀오기도 하고 기차 여행도 했습니다. 봄이 되면 깨 먹으러 가기도 하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도 했으며 온천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은퇴 목사회의 뉴스레터가 매월 발행됩니다. 저는 이 뉴스레터를 12년간 편집 발행을 하였습니다. 회원들의 글을 부탁하고 기고하기도 하고 회원들의 최근 소식이나 사진을 게재하기도 하며 좋은 글을 옮겨 실기도 했습니다. 아내 경준이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차라리 나이를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80이라니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목사 부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내면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어냈습니다. 이제 지난 세월이 꿈만 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가끔은 되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풍족했고 철모르던 유년 시절이 그립습니다. 사랑을 듬뿍 주신 제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살면서 고마웠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금난학교 박정래 교장님, 염시동 목사님, 서병주 목사님, 그리고 일본에 있을 때 선교비를 받지 못하여 힘들어할 때 우리 다섯 식구를 살게 해주신 나고야 교회 장로님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일본에서 선교 활동하던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그 당시 제1교포로 살아가던 분들과 교통하려고 애쓰던 때가 그립습니다. 지금도 그들과 함께 기도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니 사람 만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간단한 인사를 한 다음에는 다른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울증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당연히 마음이 아프겠으나 자식을 잃은 마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본격적으로 해야 할 일은 봉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목까지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처음에 중증의 참여자를 대하였을 때는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라기보다도 그 부인과 가족을 위하여 애써 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씩이지만 변화를 보이며 저를 따릅니다. 그럴 때면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인지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과 가족들이 영육으로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운전을 할 수 있는 한 제 건강이 유지되어 쓰러지지 않고 일할 수 있다면 계속하고 싶습니다. 나 정영길이 말합니다. 이제 나이 들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려놓고 편안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욕심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말며 남을 저보다 낮게 여기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편안하게 사는 삶이 귀합니다. 이제는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편안한 것입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께 감사한 일뿐입니다. 일본 선교를 하면서도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1981년 큰아들이 미국으로 혼자 공부하러 떠나서 걱정됐는데 식구들이 LA로 왔을 때 합류하여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하여 두 딸을 두었고 딸은 결혼하여 아들만 셋을 두었습니다. 두 가정 모두 잘 살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잘 성장하여 직장에서, 학교에서 성실하고 착하게 잘 지냅니다. 아들과 딸에게 고맙습니다. 자꾸 옮겨 다니는 선교지를 따라 아이들도 같이 다니게 되니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하게 되어 대단히 미안합니다. 여보, 경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제게 와서 늘 조마조마한 삶을 살게 해주어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대단히 감사해요. 아이들을 잘 성장하게 해주어서 감사해요. 제 삶을 돌아보면 아쉽고 후회되는 일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했어도 실수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서 아쉽기만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앞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오직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고 힘든 일을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또 감사할 뿐입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이번 건강정보 시간에는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실 때 자주 사레가 드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달라질 수 있는 삼킴 기능과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신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더욱 안전하게 식사하기 위해 어떤 점을 기억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3: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기침이 나거나 밥을 먹다가 음식이 목에 걸리는 듯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끔 한두 번 사례가 드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실 때마다 자주 기침을 한다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삼키는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소 너무 자연스럽게 음식을 삼키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복잡한 과정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한번 삼키기 위해서는 입과 혀, 목의 여러 근육과 신경이 정확한 순서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러한 삼킴 기능이 약해지면 음식이나 물이 식도가 아닌 기도 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흡인이라고 합니다.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면 보통은 기침을 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특히 일부 시니어들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도 기침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가족이 문제를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호를 살펴봐야 할까요? 식사할 때마다 자주 기침하거나 사레가 드는 경우, 음식을 삼킨 뒤 목소리가 젖은 것처럼 변하는 경우,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음식이 자꾸 목에 걸리는 느낌이 들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줄고 반복적으로 폐렴이 생기는 경우에도 삼킴 기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식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식사를 할 때는 가능한 한 등을 곧게 펴고 편안하게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음식을 입에 넣지 말고 작은 양을 천천히 드십시오. 음식을 충분히 씹은 뒤 완전히 삼키고 다음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식을 먹으면서 급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웃다가 삼키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 후에도 바로 눕기보다는 잠시 앉아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삼킴에 어려움이 있는 분에게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시게 하거나 음식의 질감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삼키기 쉬운 음식의 형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가 반복되거나 음식을 삼키는 것이 어려워졌다면 의사나 언어치료사 등 전문가의 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양을 섭취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가족과 함께 즐기는 것은 삶의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평소와 달리 식사할 때 자주 기침하거나 사레가 든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안전하게 먹고 잘 삼키는 능력을 지키는 것도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건강 관리입니다.
4: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0: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태락한 영성을 복구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아무리 잘 지어진 집이나 건물이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건물의 한 부분이 내려앉거나 기울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월이 만들어낸 풍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건물을 잘못 지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설계나 부실한 자재를 설 경우에는 건물이 쉽게 크랙이 가고 상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퇴락한 부분을 빨리 보수하고 고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만일 퇴락한 부분을 알고도 방치해두게 된다면 건물 전체가 붕괴되는 참사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세기 펜실베니아주의 혁신적인 건축기술로 소방서 하나가 지어졌습니다. 최신 자재를 사용한 그 소방서는 미관도 뛰어났고 지역사회에서도 평판이 좋은 그런 건물이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멋진 건물에 붕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천장과 문틀에 크랙이 가기 시작을 했고 얼마 뒤 마루바닥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문과 창이 닫히지 않아서 결국은 시당국에서 그 건물을 사용 불가 판정을 내리고 후에 건물 전체가 붕괴되고 쓰레기 때문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나중에 붕괴 원인을 조사한 과정에서 밝혀진 것입니다만은 바닥에 난 작은 틈새를 인스펙터가 가볍게 여기고 지나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틈새가 지하 깊은 곳에 드는 수맥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닥의 밑부분이 침식되고 있다는 징조였는데 이것을 방치한 것입니다. 그 결과 외형상 견고하고 멋지게 보이긴 했지만 붕괴가 되어서 쓰레기 뜸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양이 화려하고 멋있다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내면에 상한 부분이 있다든가 영적으로 깨어진 부분이 있으면 언제 어떤 형태로 우리 삶 전체가 붕괴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티븐 파라갓은 Finishing Strong, 끝을 잘 강세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출발은 멋지게 했지만 내면에 파고든 불신앙을 치료하지 못해서 마지막을 불행하게 장식했던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찰스 템플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신대로 이 사람은 1940년대에 빌리 그레이엄과 함께 Youth for Christ라는 선교단체를 만들고 가장 파워풀한 부흥사 중 하나로 사역했던 분이죠. 이번에 집회를 하면 3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이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사진 한 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여인이 죽은 아이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진인데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채 아이가 죽어간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본 템플턴이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인가?

0: 물론 굶주린 아이가 죽은 자체로 발견된 것은 슬픈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될 사건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에 산 아이가 죽은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만한 그런 일일까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돕고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헌신하면 되지. 하나님께 등을 돌릴 이유가 전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미 그의 마음 중심이 영적으로 깨어져 있고 세상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틈 사이로 의심의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사실 그는 소위 말하는 intellectual rationalism, 지적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세상적 인기가 하나님 사역보다 더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버리고 세상 쪽으로 나아간 인물이에요. 이와 같이 그의 마음속에 영성이 깨어졌는데 이걸 그냥 방치한 데 내버려 두었더니 의심의 씨앗이 결국 그를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가 말년에 쓴책 Farewell to God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그런 이런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I admire Jesus.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I miss him. 나는 그분을 그리워합니다. But I cannot believe in him.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마음의 벽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우리 심령 자체가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 내면을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영적으로 퇴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 깨어진 영성이 있다면 빨리 수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우리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한 몸과 평안한 마음, 그리고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바쁘게만 보내지 마시고 잠시 하늘을 바라보고 깊은 숨도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여유가 우리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0: 어떤 분이 횡단보도에 서 있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옆에 서 계셨어요. 횡단보도 불이 파란색으로 바뀌니까 그분이 아 건너기 싫네 저놈의 파란색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증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정말 어려운데요. 개미들의 주식 작전 타임 이분이 친절하고 날카롭게 그래도 길을 좀 밝혀주실 겁니다. 신호등을 켜주실 겁니다. 머니 네버슬립 팀장입니다. 오진석 마켓 에디터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1: 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입니다.
0: 머니 네버슬립 이름이 좋아요.
1: 아 돈은 잠시하지 않습니다.
0: 예, 아니 팀장님은 주무셔야죠.
1: 아 저는 열심히 장을 보고 시청자분들께 네. 좋은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 계속 그렇군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0: 잠시 후에 주무시는 걸로 하고요. 네, 먼저 아니 지금 또 뭐 트럼프가 그 실리콘 그러니까 예. 반도체 재료에 대해서도 관세 매기겠다 이런 악재를 쏟아냈습니다. 물론 120일 뒤긴 한데요. 어제 코스피도 무너졌어요. 간밤 뉴욕 증시도 보면서 호르무즈 때문에 또 소폭 하락했고 불안합니다. 전반적 흐름 좀 말씀해 주시죠.
1: 일단은 뭐 어제 코스피 상당히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뉴욕 증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걱정을 좀 하신 것보다는 좋았다. 네. 다만 3대 지수는 모두 내린 채 마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우가 0.85%, S&P 500이 0.2%, 나스닥이 0.06% 하락 마감했는데요. 네. 일단 이번 주에 S&P 500하고 다우가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국채 금리가 좀 오르는 반면에 장 초반에 밀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서 오후 한 2시부터 미국 기준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이제 실적 내놨던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이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양전을 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오늘 미국 고용보고서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 자체는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적으면서 관망세가 느껴지는 미국 증시였습니다.
0: 예, 거래량이 적고 관망세다. 지표들이 조금 더 나와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움직임을 보면 좀 복잡해요. AMD가 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상승인가 싶기도 한데 또 다른 종목들을 보면 밀리다가 만회하고 이 흐름은 좀 갈팡질팡이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1: 예,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속스죠. 예, 결과적으로 0.3% 정도 오르긴 했는데 이걸 좀 들여다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엇갈리는 분위기가 좀 나와요. 이게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네. 이제 USB 메모리 만들고 SSD 카드 만드는 곳이잖아요.
0: 그렇죠.
1: 어제 실적 발표하면서 매출 가이던스 전망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줬는데 근데 또 다른 반도체 장 전체를 보면 AI 프로세서는 확실히 이 수요가 아직은 멀었다 네.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반등을 했고요. AMD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에서도 서버용 CPU, GPU 그리고 차세대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헬리오스라는 것을 이제 본격 출하한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반등했고 시장이 꺾인다는 거 상당히 우려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0: 샌디스크나 웨스턴 디지털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중국이 DUV도 개발을 했고요. 예. 또 창신 반도체 CXMT가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런 이른바 그냥 저장하는 단순 뭐랄까요 이 메모리 반도체들은 예. 상당히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얘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소에 판단하고 계세요?
1: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뭐 지금 트렌드포스라는 언론사 이런 것들의 자료를 보면 이 메모리 특히 이제 랜드 플래시의 가격 상승세 자체는 이제 올해 상반기를 끝으로 점차 둔화된다는 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0: 우리 삼성 SK도 이제 메모리 쪽으로도 여전히 하고 있지 않나요?
1: 맞습니다. 여전히 네. 그 관련된 메모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비중은 뭐 일반 HBM이나 그다음에 D램에 비해서는 적기는 하지만 네. 여전히 하고 있고요. 근데 가격이 막 떨어져서 이게 시장을 교란하는 수준까지 간다 이런 평가는 나오지 않고 확장세는 계속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더 주요하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이런 걸 궁금하고 여쭤보는 이유가요. 도대체 그럼 우리 시장은 어제 왜 그렇게까지 빠졌나? 이게 변동성 때문에 지금 정치권도 싸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1: 예. 뭐 정치권에서도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가지고 지금
0: 정책실장 책임져라 막 이러고 있죠. 예.
1: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 사실 낙폭이 좀 우리나라 과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까지 네. 나올 일인가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이 일단 집중 매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별로여서가 아니고 이제 외국인들이 보기에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의 동일 업종이라고 보는 이 글로벌 회사 그리고 그 회사가 주가가 상반기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털고 간다는 액션이 좀 보여졌고
0: 털고 간다.
1: 여기다 네. 예 거기다가 레버리지와

0: 홀의 매매, 이게 기계적인 매매 아니겠습니까?
1: 네.
0: 이게 나와주면서 여기서 받쳐줘야 되는데 수급 이제 매수가 돌지 못하면서 투매로 잡아내렸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뭐 여전히 삼성 SK가 비중이 코스피에서 워낙 크기 때문에
1: 네.
0: 이 하이닉스가 10% 빠질 때 이게 버티기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우리가 막 급격한 상승기에도 보면요.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때문에 막팔 때,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면서 시장 가격을 지탱하는 모습이 있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순환이 조금 덜 약해진 상황이고 덜해진 상황이다, 이렇게도 읽혀지기도 합니다.
0: 예.
1: 지난번에 저희가 JP 모건 얘기도 했고요. 이번엔 또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12,000까지 간다. 이거 보면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텨야지.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0: 예.
1: 이게 무슨 근거야? 그냥 좀이 증권사나 금융사는 계속 시장 참여자 유도하려고 하는 말 아니야?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맞죠. 뭐 기관 입장이 분명히 들어간 그런 12,000포인트 전망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하지만 전망은 또 전망으로 봐야겠죠.
1: 네.
0: 방향성은 맞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당장 오늘 올라야 되는 요인까지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일단 골드만삭스가 보는 우리 증시는 실제 이제 펀더멘털보다 너무 공포가 반영돼 있는 더
1: 아,
0: 반영돼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다라고 얘기가
1: 공포가 좀
0: 됐고요.
1: 과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0: 예, 과도하게 반영됐다라고 실제 리포트에 써 있더라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급락세 같은 경우는 메모리 가격 상승세 둔화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패닉셀이 나온 거, 레버리지 ETF의 정책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12,000이라는 큰 숫자를 불러준 만큼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제 장기적인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 성장세가 상당히 견조할 가능성이 있고,
1: 네.
0: 여기에 뭐 우리나라의 증권 관련된 정책이 상반기에 좋은 게 있었기 때문에 메모리 공급이라든지 이런 우려들을 해소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주고 있고요.
1: 예.
0: 반도체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1: 그렇죠.
0: 방산이라든지 조선, 금융, 건설, 유통까지 이제 반도체에 이어서 순환이 돌것 같다라고 이제 골드만삭스는 얘기를 했습니다.
1: 그 말씀 나와서 오늘 기사가요. 금화산에 좀 집중해라. 삼전 하이닉스에 너무 몰려서 지쳐있는 분들, 금화산 보라. 뭐야? 이러고 봤더니 화산이 아니고요. 금융, 화장품, 산업재더라고요. 그쪽으로 좀 관심 주셔야 되나요? 우리 투자자분들?
0: 뭐 K컬처 관련해서 지금 계속 외국인들이 많이 사간다 이런 얘기 나와주고 있고 마녀 공장이라는 브랜드가 미국에서 지금 1등 아니겠습니까?
1: 네.
0: 뭐 그런 판매세를 봤을 때 확실히 코스메틱을 봐야 되는 요인이 될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사실 확실히 좋았던 게 이제 바이오가 엊그저께 화이자가 미국에서 실적 내면서
1: 네.
0: 같이 맞춰서 올라가는 그런
1: 아.
0: 측면들, 이제 K뷰티가 K바이오로 옮겨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코스닥의 분위기는 또 바이오가 이끄는 부분이 있었다고요. 앞서 얘기된 거, 그 트럼프의 반도체 소재
0: 예.
1: 관련 95%가 중국에서 생산되긴 합니다만, 그 폴리실리콘 관세
0: 예.
1: 악재로 막 단기간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일단 오늘 주가 자체는 출렁일 수 있다고 보지만, 이제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 전체는 뭐 불확실성 속에 기회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폴리실리콘 제조사가 한두 군데 정도, 하나는 OCI 홀딩스,
1: 네.
0: 하나는 하나솔루션 큐셀이라는 곳이 있는데,
1: 네.
0: 이제 OCI는 말레이시아에 공장이 있습니다만 하나 같은 경우는 미국 조지아를 비롯한 여러 곳에
1: 아,
0: 공장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글로벌 관세라고 한다면 어떤 국가를 타깃으로 할지가 정해져야 될 텐데
1: 맞아요.
0: 그런 측면에서 미국 내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고 관련 투자자분들이 있다라면 이게 악재로 무조건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다만 말레이시아산까지 관세를 맞는다면 OCI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앞서 우리 오진석 마켓 에디터 팀장님께서 그 과도한 공포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고 좀 냉정하게 시장에 참여하시면 시장 자체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올랐다가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하단 지지선을 다지면서 계단식으로 우상향하는 방향인 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저희 청취자분들은 당장 오늘 주가를 보면 못 믿겠는데 이런 입장도 있고요. 특히 고층에 묶인 분들 있잖아요. SK하이닉스 뭐
0: 예.
1: 250층이에요. 구조해 주세요. 이런 분들은 말이 돼? 언제 올라와?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일단 SK하이닉스 저도 좀 좋은 반등세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ADR도 계속 보시면 좋겠지만 오늘 반도체 오르면서 상당히 좋은 초반 분위기를 좀 겪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들이 어제 빠진 만큼의 이거를 메꿀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고 이것들이 오후까지 번지는지를 보셔야 될것 같고요.
1: 예.
0: 외국인의 순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혹은 매도를 하더라도 이것이 대규모로 들어오는지 이것들을 좀 살피시면서
1: 네.
0: 미국의 이제 마감 시황과 초반, 우리나라 장 초반의 분위기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내가 좋다라고 하더라도요. 팔아치울 이유가 있어서 팔아치운 사람들이 과도하게 몰리면 또 시장은 조정받습니다. 그 흐름도 늘잘 읽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답답한 경제 증시 상황 아주 시원하게 풀어주신 머니 네버 슬립. 하지만 오진석 팀장님은 주무셔야 됩니다. 오진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밤사이 뉴욕 증시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떨까요? 오늘 하루만 일희일비 하시면 안 됩니다. 방향과 가치 철학과 또 우리 경제와 어떻게 같이 갈지도 크게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도 오늘의 지도는 펼쳐야겠죠. 그 지도를 따라 우리를 안내해 주실 분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 ETF 컨설팅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하루입니다.
1: 예, 좋은 하루입니다. 조금 전에
2: 네.
1: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을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요. 다우나 엔비디아 보면 좋은 것 같은데 또 AMD 보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2: 네, 맞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많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우지수는 가격 가중 방식이라고 해서 주가, 즉 시가총액이 아닌 주가를 이용해서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1: 네.
2: 다우지수는 0.49%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83% 하락, S&P 500 지수도 0.17%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상승했다는 말은 전통 산업 쪽에서 강세를 보였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나스닥이 약세를 보였다는 점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빅테크를 필두로 한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 예.
2: 껌껌이 찾아보니까 재료가 다 다르더라고요. 뭐 하락한 종목들은 뭐 기업 실적, 그리고 우리가 얘기 많이 했던 AI, CapEx, 심지어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핵심 인재가 이탈했다. 이런 뉴스가
1: 맞아요.
2: 나오면서 주가 조종의 빌미를 작용했거든요. 이런
1: 예.
2: 걸 봤을 때에는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제각각 좀 각자의 재료에 연동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축구 경기 같아요, 여러분. 막 모든 선수 11명이 상대방 골대를 향해 뛰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는 수비하러 뒤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좀 복잡한 상황인데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 같기도 합니다만, 다우지수를 보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안도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하거나 느끼셔도 되는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지수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1: 예.
2: 다우지수에는 나스닥이랑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1: 네.
2: 나스닥은 금융주가 없고요.
1: 네.
2: 그리고 기술주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다우지수에는 전통산업, 헬스케어, 금융, 소비 이런 좀 어떻게 본다면 올드 멤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 네.
2: 결국은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 특히 전통적인 헬스케어 기업들의 주가가 다우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암젠이 4.57% 상승을 했고요.
1: 예.
2: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가 1.28%, 그리고 애플이 0.52% 상승하면서 다우지수를 지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알파벳이라든지
1: 네.
2: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AI, 특히 빅테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돈 얼마나 벌고 있어? 돈 얼마나 투자했어? 좀
1: 맞아요.
2: 깐깐해졌기 때문에
1: 예.
2: 현재의 수익성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예. 잘해가지고 나 좋은 데갈 거야가 아니라 정말 성적표 가져와봐. 오늘 거 가져와봐. 이런 분위기로
2: 네.
1: 바뀌고 있고요. 알파벳 얘기 잠깐 하시는데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허사비스 노벨상까지 받았잖아요.
2: 네,
1: 지금
2: 그렇습니다.
1: 옮기는 걸 나쁜 신호로 보기도 했는데 시장에서는
2: 네.
1: 한편으로는 이 범용 AI 인공지능이죠. AGI가 이제 확대되기 때문에 더 다른 일을 하러 가는 거다. 이렇게도 해석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1: 긍정으로 보세요, 부정으로 보세요.
2: 일단은 구글을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2: 뭐 알파벳이라고 불리우는 회사인데요.
1: 네.
2: 구글은 소위 말하는 풀스택이라고 해서
1: 네.
2: 하드웨어, 칩부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제미나이, 그리고 유튜브까지
1: 맞아요.
2: 전 영역을 다 커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 예.
2: 그래서 저희는 풀스탯이라고 부르고요.
1: 네.
2: 그게 구글의 힘이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또 거꾸로 본다면 너무 많은 걸 하는 게 아니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에 집중해도
1: 네.
2: 시원찮을 판국에 재미나이 하나만 집중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너무 많은 걸 하는 거 아니냐.
1: 네.
2: 그러면서 또 조직이 관료화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최근에 구글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1: 오,
2: 이슈들입니다.
1: 네.
2: 이런 관료화된 조직에서 인재가 이탈했다라는 것은 그 조직의 활성화, 그 조직의 탄력을 저해하는 혁신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주가가 좀 조정을 받지 않았나
1: 예.
2: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 예, 인재가 벗어난 거는 사실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일 수 있죠. 개별적인 뉴욕 증시 관련해서 마지막 하나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AMD가 7% 가까이 많이 빠졌잖아요.
2: 네.
1: 그러면서 또 SK하이닉스 ADR도 2% 정도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4 정도 떨어졌습니다. AMD가 이렇게 빠질 때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떡하지? HBM은 어떡하지? 걱정하시고 당장 오늘 시장도 걱정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
2: 네. 일단 엔비디아는 3.43% 상승을 했고요.
1: 예.
2: AMD는 7% 하락을 했습니다.
1: 네.
2: 엔비디아는 재료가 있었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AI 서버 수요 확충이라든지
1: 엔비디아만
2: 이런,
1: 쓰겠다.
2: 예, 네. 엔비디아만 쓰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반대 현상에 있는 참고로 AMD는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의 GPU 즉 학습에 쓰는 칩뿐만 아니라 CPU, 연산에 쓰는 칩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1: 맞아요.
2: AMD는 GPU와 CPU 둘 다 만드는 회사인데
1: 네.
2: 지난주에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었죠. 또 역시 AMD 실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 네.
2: 실적은 좋았지만 결국은 AI 캐펙스 투자 그리고 이런 경쟁에서 얼마나 수익성을 따지고 들어올 수 있겠어 이런 우려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나타난 겁니다. 결국 매출과 이익 자체는 AMD의 매출과 이익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이미 주가의 더 높은 성장 기대 그런 데다가 AMD는 하나의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2: 너무 비싸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 즉 기대가 너무 성장 기대가
1: 네.
2: 너무나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예.
2: SK하이닉스 ADR은 일론 머스크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할 거야. 이런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상승을 했었거든요.
1: 예.
2: 초반에는 상승하다가 어제 우리 증시가 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1: 예.
2: 그런 영향으로 또 일시간성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뭐 저는 우리장 시작 자체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AMD가 뚝 떨어져도 뭐 아침부터 삼성하이닉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 사정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14% 오른 국내 종목들 봐야 돼요. 삼성전기, LG이노텍 조금 이제 반도체에서 조금 더 넓혀지는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 두 달 전, 석 달 전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1: 네.
2: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AMD 전부 다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1: 예.
2: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세 공정이라고 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칩을 만들게 되고요.
1: 예.
2: 그리고 또 최근에는 칩이 많아졌습니다. 칩이 굉장히 성능이 고성능화되면서 칩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 칩이 차지하는 면적, 즉 기판의 크기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 참여자들은 야, 이제 칩에서 이 칩을 장착하는 기판 쪽으로 좀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1: 네.
2: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 기판 회사 이스페타시스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그리고 그 칩에 들어가는 전력이 또 고전압이 들어가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 전력을 잡아줄 수 있는 MLCC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2: 삼성전기, LG이노텍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요. 어제 급등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기적으로 낙폭이 너무 컸습니다.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고점 대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상승폭을
1: 네.
2: 되돌렸거든요. 이런 기술적인 되돌림과 함께 역시 AI 수혜가 메모리에서 기판, MLCC, 광학 부품 이런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시장의 트렌드를 두 종목의 주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어제 증시를 보고도 많은 분들이 이제 나 되었어. 이제 팔고 나가서 여기는 들여다보지도 않을 거야. 이런 분들도 있고요. 다시 이제 방향이 바뀌었나?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네. 기관도 분위기가 좋은 경우가 있네. 이렇게 해서 반등됐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방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2: 일단은 단기적인 낙폭, 즉 단기적인 조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의 가장 큰 빌미는 뭐니 뭐니 해도 뭐 기계적인 수급, 그리고 뭐 패시브 수급, 이런 수급적인 요인, 즉 투자 심리와 연동되는 모습이 좀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직무사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락 됐고요. 그리고 뭐 샌디스크 실적이라든지 AMD 실적을 봤을 때 AI의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또 한마디를 거들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에는 내년까지, 최소 내년까지는 AI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다. 대신에 수급적인 요인, 그리고 단기적인 꼬임,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주가 조정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해소되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어제 1조 4천억 순매수를 기록을 했거든요. 물론 하루만으로 외국인들의 휴대전환을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바닥은 다졌다. 대신에 V자 형태의 반등보다는 뭐 계단 형태의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좀 찬찬히 시장을 접근하시거나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바닥 딛고 계단형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까 축구 비유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너무 단순하게 한 방향만 보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2: 예, 수고하십시오.
1: 네,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본부장이었습니다. 네, 8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처음이란 말이 붙으면 왠지 다시 한번 잘 해보자. 해봅시다 이런 말이 들것 같은데 7월의 악몽이라고 할 만큼 7월은 정말 큰 하락과 변동을 맞이했었습니다. 개미들의 주식 작전 타임 오진석 마케터 연결해서 이 상황 잘 다잡고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디터님?
0: 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입니다.
1: 예, 일단 먼저 간밤이 아니죠. 지난주에 마친 뉴욕 장부터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긴 또더 우리 장 이후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나요?
0: 일단 우리 증시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 기대를 좀 하고 봤는데, 차별화가 좀 되면서 혼조세에 가까운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우가 한0.5% 올랐고요. 나스닥이 1% 정도 올랐는데 S&P 500이 0.7%밖에 못 올랐어요. 그래서 뭐 크게 오른 종목들이 뭐 아마존 같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만 좀 아쉬웠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폭등을 했는데 애플이 크게 빠지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얇게 깔아주는 모습이었고요. 시장 지수보다는 이제 클라우드 매출 쪽으로 시장이 좀 눈을 좀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1: 하루하루가 정말 정신없어요. 왜냐하면 애플이 정말 괜찮네라고 말하고 이렇게 AI 투자하는 쪽이 어렵네라고 말한 게 며칠 전인데 이렇게 확 뒤집히는 느낌도 있어요.
0: 예,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설비 투자 계획 굉장히 크게 밝혔는데 올랐잖아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투자를 줄였고 현금 흐름은 지켰는데 이게 시장에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실적을 보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라든지 이런 메모리를 쓰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정부나 의회에서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9월에 CEO가 바뀌는 와중에 상당히 좀 실적이 좀 아쉬웠다, 이런 평가가 좀 많아 보입니다.
1: 현금과 돈을 잘 쥐고 있는 회사, 미래에 투자하는 회사, 거기에 대한 시장 평가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 잘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8월은 좀 7월하고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국민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7월의 하락을 좀 먼저 한번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우,
0: 네.
1: 이 떨어진 게 전쟁이나 팬데믹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0: 맞습니다. 뭐 서킷 브레이커라든지 뭐 매도 사이드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시장 전반적으로 침울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월간으로 보니까 2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삼중고를 좀 겪는 모습이었는데, AI 수익화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고요. 중국이 따라온다는 공포감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 레버리지 청산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장에 좀 돈이 마르게 됐죠. 변동성이 그래서 굉장히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역시 시장의 펀더가 무너졌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출렁거렸지만 이건 뭔가 수급의 문제고, 실제로 기업을 보니까 잘 벌고 잘 영업하고 있고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같은데요. 그 저희가 이른바 AI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얘기하는 레오폴드 아센브레너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얘기가 뜨겁습니다. 주말 내에 이 헤지펀드가 돈을 넣었다 뺐다 결국 감당이 안 되면서 증시가 크게 불안했고, 이게 정리되면서 좀 나아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0: 뭐 일단은 뭐 약간은 루머성이긴 합니다만 정황상으로 봤을 때 맞는 것 같습니다. 시츄에이셔널 어웨이니스는 오픈 AI 연구원 출신인 에선 브레너가 설립을 했는데, 450억 달러까지 펀드 규모가 커졌고요.
1: 네.
0: 상반기에만 올해 439%가 수익률을 찍었습니다. 창업
1: 예.
0: 이후로 보면 1550%의 수익을 얻은 회사인데
1: 그러니까요.
0: 문제는 말씀 주신 대로 레버리지가 너무 높았고
1: 네.
0: D가 없이 AI만 베팅을 했기 때문에 AI가 빠지면 속절없이 무너지게 돼 있었거든요.
1: 예.
0: 7월 한 달 동안에만 70% 손실 받고 마진콜 우려가 굉장히 커지면서 결국에는
1: 예.
0: 굉장히 할인가의 시타들에게 모두 넘기는 모습.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신흥 펀드를 월가가 사냥했다라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예,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막 급격하게 좀 관심이 쏠렸다가 또 빠지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이거랑 우리나라 증시도 연관해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관심이 높은데 SK 하이닉스 전래동화까지도 지금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
0: 예.
1: 260층입니다. 구하러 와주세요. 저 210층이에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전망
0: 예.
1: 어떻게 보십니까?
0: 참 신뢰를 좀 회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포모 때문에 굉장히 늦게 샀는데 굉장히 높은 층에 들어갔다가 지금 워낙에 빠졌기 때문에 또 다른 공포감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아니라 전망치, 가이던스를 좀 낮추지 않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많이 샀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날에는 이 조정을 받더라도 현물을 지속적으로 사주는
1: 네.
0: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뭐 지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변동성이 좀 줄어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소하더라도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그 전래동화 고점까지 가는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1: 예, 지난 금요일 날도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컸잖아요.
0: 예.
1: 네네, 그 흐름이 좀 이어갈 탄력이라든지 혹은 요소가 있을까요?
0: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금요일처럼 막 폭등하기보다는 숨을 좀 고르면서 외국인들이 수급을 지속적으로 들여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승 출발이라든지 강보합 가능성에 저는 좀 무게를 두겠습니다.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를 좀 했죠. 일단은
1: 예.
0: 공습 중단을 지시를 한 상태고 유가가 좀 내려오면서 환경은 상당히 우호적이고요.
1: 금리도 그렇고요.
0: 일단은 네. 예, 단기 쇼커버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급등으로
3: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결실을 남기는 천국 백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즉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너희 몸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생활을 포함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 속에는 이 당시에 여기 지금 바울이 살던 1세 때에는 헬라의 영지주의 철학 사상이 지배하던 때입니다. 영지주의가 뭐예요? 모든 것을 이분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신령한 것, 물질적인 세계. 그래서 신령하고 보이지 않고 영적인 것은 다 선하고 옳지만은 눈에 보여지는 세상, 물질적인 것은 더럽고 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욕주의가 나온 거예요. 즉 먹는 것도 악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랑하는 남녀 간의 관계도 악이라고 생각해서 금욕주의가 나왔어요. 자,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에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철학 사상적으로는 이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다 좋은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형이상학 같은 metaphysics 같은 그러한 추상

아래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나 나의 상관들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또 봅니다. 25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지금까지 남편들이 좋아했겠지만은 25절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젊어서는 예뻤고 매력적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하는 것? 영적 예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삶 속에서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신앙에서 놓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에서 점점 손을 놓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빠르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 젊은 세대 자녀들한테 이길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거라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의 깊은 영성이 돼야 돼요. 이 젊은이들이 함부로 넘겨볼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인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죽는 날까지도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더 오래 사시라고 꼭 이기시라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의 결실을 남기는 천국 백성의 삶이라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듭난 생활이었죠. 이 거듭난 생활의 2절에 보니까 이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나와요. 2절을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목적입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거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 받는 천국 백성이라면은 또 이러한 거듭난 신앙의 인격자라면은 첫째 버릴 것이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것들 아직도 우리에게 있으면 그거 버려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물로 심판했어요. 근데 그 시대에 노아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습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가자의 관계. 제가 그 위에서 말한 영적 예배하는 삶을 노아는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 그에게 세 아들, 노아가 세 아들을 낳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우리 뒤에 가서 보면은 이 아들들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그 아들들뿐 아니라 자부들도 며느리들도 어떻게 했어요? 같이 방주에 들어갈 믿음의 가족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소돔고모라 멸망한다 나가라까지 해서 정말 손잡고 끌어줄 만큼 구원을 해줬는데 그 사위들은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가면서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잖아요. 롯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아닌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숙제예요. 노아는 그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노아는 물들지 않았어요. 그 세대를 따라가지 본받지를 않고 그 자녀들도 심지어는 새 자부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내 자신에게 나는 세상적인 사람인가? 경건한 사람인가? 한번 기도할 때 한번 많이 물어보세요. 나는 세상적인 사람인가? 정말 경건한 사람인가? 나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에 있는가? 정말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있는가? 버리지 못한 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게 뭐예요? 게으른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금요일 저녁이면은 친구들과 나가는 것은 좋지만은 교회 오는 것을 생각하면은 막 아픈 것 같고 시간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시간을 하려고 그러면은

도저히 아침에는 못 일어날 거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막상 직장에서 3시까지 오라 그러면은 일어나 가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을 위해서는 새벽잠도 설치면서 왜 우리는 주님 위해서는 그런 것을 못할까요? 자, 우리 천국 백성의 믿음의 삶의 그 목적 떠날 것이 있어요. 이건 못 떠나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가시떨과 되는 거예요. 잡초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운이 다 뺏겨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만들어져 가야 돼요. 즉 뭔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오늘 2절의 말씀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영어로 번역보면은 마인드라고 해놨습니다. 하트가 아니라 우리 그 헬라어 보게 되면은 이 단어가 나누어져요. 즉 영혼이라고 하는 이 영이 있고 소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어떤 우리의 생각, 의지, 우리의 뜻 뭐 하는 이걸 다 마인드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보면은 그 바로 그 마인드예요. 즉 내 생각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 마음에서 계획하는 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의지를 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정 거듭난 성도가 우리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과 또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하는 것을 따라 살아갈 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다는 표현인데 여러분 거듭난다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미 다 거듭났어요. 어떤 분은 여기 교회를 나오셨지만은 오래 나왔지만 거듭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뜻을 좀 더 생각해 보겠어요. 이게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당시의 바리새인이고 유대교의 선생이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어요. 그의 인생의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고 성경 가르치는 바리새인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 2절에 바로 그 내용이 옵니다. 그럴 때 그 질문 받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옵니다.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 없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어 없나이까? 지금 니고데모는요 생각하는 게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영의 세계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육신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다시 들어갔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이 자리에 혹시라도 교회를 나오셔서도 늘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에서 머물고 세상적인 개념에서 머무신다면은 깨어나셔야 돼요. 거듭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심령을 찌르는 말씀이 되어서 나로 깨어나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물과 성령을 했는데 이 물에 대해서는 물 세례를 뜻한다 아니면은 예수 믿을 때에 회개하는 눈물을 가리킨다라고도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기조한다면 여기서 물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고 싶으면 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내 마음을 책망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괴롭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즉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의 사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것은 바람이 여기저기로 불어요.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다 그러하니라. 즉 내가 거듭났는지 않았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은 나무가 흔들립니다. 마찬가지로 10년 전과 지금을 내가 보니까 내가 달라진 거예요. 즉 내 심령의 새롭게 함으로 내 자신이 변화된 것이 보였다면 그분은 거듭났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루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또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음으로써 우리 내면이 새롭게 되는, 변화되는 삶을 사시는 것이 우리 천국 백성의 두 번째 목적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짧게 하겠는데요. 뭐를 구합니까? 오늘 본문 돌아가서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 말은 주님 앞에 올바른 거예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야 참 좋다, 그리고 온전하신 뜻, 이게 흠이 없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저도 한때는 세상 노래 좋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 시절에 그때의 가수 이름에서부터 쓸데없이 그걸 다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또 뭐 가족에 대해서 궁금했었고 노래들 가사 외우려고 막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턴가 세상 노래 듣는 게 별로 흥미가 없어졌어요.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후회함 없이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삶이 될까? 이것이 더 관심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보면은 삭개오가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합니다.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라면 당시에 모든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부자예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한 걸 보면은 이분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이 있었어요. 아마 나이가 들면은 이까지 돈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언제 죽을 수도 있다, 죽은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 다 우리 자연스럽게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

0: 이런 생각이 들었기에 그가 듣던 소문에 듣던 예수란 분을 직접 보고 싶었고 그분 앞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환경이 쉽지가 않아요. 키가 작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5절에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예수님 한 번쯤 한번 보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얘기 안 해도 주님 다 알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속여가면서 믿음 생하는 거 하나님 안 속습니다. 여러분이 중심이 무엇인지 그게 진실하다면 사람들은 오해하고 마음 아프게 해도 주님은 아셔요. 근데 그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7절에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럴 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그때 삭개오가 말하는 거 보십시오.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전, 네 배를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큰 부자였습니다. 요즘에 큰 부자면 얼마가 있어야 돼요? 100만 불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한 1000만 불? 그러면 1000만 불의 절반이면 얼마를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돌아가요? 500만 불이에요. 적은 것 아닙니다. 지금 삭개오에게 말하는 것 정말 그가 그의 중심이 마음이 새롭게 되었어요. 변화를 받았어요. 더 이상 내가 이 돈 붙잡고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심지어 잘못 살은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를 간다는 것은 율법의 말씀에 남의 것을 훔쳐오든지 도둑했을 때 네 배 갚으라는 말이 있어요. 즉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구절에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거듭났어요. 이 거듭난 사람들은 변화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위해 살고 싶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 뜻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이에요.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공부하고 일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부부가 가정을 세워나갈 때에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주님을 모를까요? 그들도 주님을 사랑할 거예요. 이러한 주인이 사업을 할 때에 종업원들이 주인이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혹시 저 교회 따라가도 돼요? 라고 먼저 말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심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이민교회보다 더 심각하다고 그래요. 코로나 때 만 개 이상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약 한 20% 됐다고 그래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 되면은 한 90%의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질 것 같다고는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목사님들이 문제예요. 교회의 직분자들이 문제예요. 가정에서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문제예요.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욕먹는 것이 문제예요.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까? 우리 지금 교육부에다가 돈을 많이 하든 어떻게든지 재산을 예산을 하든 해서 어떻게든지 교육부가 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답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움직이지 않고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그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그 아이들이 금요일날 딴 데 나가서 뭐 생일잔치를 하든 뭐 하든 이거보다 금요일날 교회 와서 우리 예배 보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봐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부모님이라면 제가 개런티합니다. 그 부모님의 아들, 딸 사춘기를 지나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고 잘할 거예요. 저 개런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 믿음의 가정이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복음의 일을 할 것입니다. 믿음의 결실을 맺는 천국 백성, 거듭난 성도,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주중에 기도하시면서 깊이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남은 여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동부장로교회는 42720 West 6th Street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3261 213 지역 383-326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 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막힌 담이 무너지면 부흥이 임한다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막힌 담이 없어요. 23절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환경이 주어진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 이 뱀 사탄이 이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도록 역사합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바로 관계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였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또 둘째는 부부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누가 너더러 선악과를 먹게 했냐? 그랬더니 아담이 가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얼마나 치사한 얘기입니까? 그냥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함께한 그 여자, 그 순간에 관계가 깨졌어요. 예. 셋째는 형제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형제잖아요.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7절 보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땀을 흘려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다 무너진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막힌 담을 다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다시 화목케 하심으로, 화목케 하심으로 부흥은 바로 그 담이 무너지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 막힌 담, 내 안에 막힌 담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이 담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마음의 담이에요. 마음의 담. 따라했으면 마음의 담. 이 마음의 담은 뭐냐면 마음의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교만, 의심 이런 것들을 사탄이 계속 마음에 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담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그 마음의 담을 갖게 되면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멀게 느껴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같은 집에 사는데도 마음의 담을 쌓고 살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생활의 담으로 발전하죠. 이런 마음의 담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등을 돌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삶의 결과가 결국은 이혼으로 내지는 살인적인 그러한 비극 같은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0절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마음의 담을 그대로 두면 결국 삶 속에 이런 죄의 열매가 계속 맺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은 환경이 아니고 마음의 담이 무너져야 돼요. 그 마음의 담이 무너질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경은 이 담을 중간에 막힌 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담의 정체가 뭐예요?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자신이 드려진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 이 막힌 담을 우리 주님이 다 허물어 주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쌓여진 이 막힌 담 또 여러분 가정에 만들어진 막힌 담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가운데 막혀진 담이 있다면 오늘 다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허물어져야 돼. 그래야 정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간절한 바람이 뭐냐면 믿음의 선포처럼 예?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행복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흥이 임해야 되는데 부흥이 임하려면 바로 이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져야 된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 막힌 담이 무너지려면 첫째 회개하면 막힌 담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16절 말씀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단 말이에요. 그 원수된 사이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로 드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 담을 허무시고 화목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막힌담이 있다면 우리는 사탄에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모든 막힌담을 다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막힌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막힌담이 무너져야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없다는 거지. 이 시기 질투 미움이 죄인 줄을 모르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르니까 그냥 계속 죄를 지으면서 이 담이 점점 마음의 담이 쌓여지고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담이 쌓여지니까 결국은 기도해도 답답하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환경을 바꿔볼까? 아니 환경을 바꾸면은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쁨이 없어? 자유함이 없어? 감격이 없어? 왜 이렇게 기쁨이 메말라 버렸을까? 그냥 엉뚱한데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먼저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혹시 아직 회개되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런 죄가 있지 않는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막힌담이 있다면, 마음의 평안함이 없다면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막힌담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참된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면 막힌담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힌담이 무너지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화해와 용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화해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화해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먼저 화해를 시작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죄를 짓고, 그리고 인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잘못된 죄를 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떠난 그런 죄인 된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바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 예수님이 죄인 된 우리를 먼저 손 내미시고 잡아주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의 위대함은 뭐냐면 정말 나같이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도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는 거예요.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해 주라고, 용서하여야 그 막힌 담이 무너질 수 있기에, 용서하고 화해해야 그 막힌 담이 무너질 수 있기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정말 그 빚은 너무 엄청나서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아,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달러를 빚진 사람을 붙들고 너 빨리 갚으라고, 그걸 안 갚으니까 감옥에

0: 바로 내가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하기 전에 그 관계를 깨뜨리는 그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에 이 벽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 안 되면 도무지 나의 심령 속에 기쁨과 자유함이 없는, 그래서 주님은 용서해줘라, 용서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화해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신, 이건 뭐예요? 바로 그 담이 무너져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담이 계속 쌓여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어떻겠어요? 계속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찬양은 부르지만 마음에 감동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은혜가 흐르질 않아요. 이미 마음에 막힌 담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이 물줄기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꽉 막혔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은혜가 다시 흘러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참 괴롭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먼저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먼저 전화하라는 거예요. 먼저 사과하라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 모든 화해와 용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막힌 담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강물 같은 평강과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참 이렇게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은 부부가 있는데,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참 이렇게 불치병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병원에 신방도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참 불편하게 생각되고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다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정말 이런저런 일을 했던 것은 용서하라고 그러면서 한 사람씩 다 그렇게 풀었다는 거예요. 다 풀고 그러고서 그분은 천국에 가셨어요. 제가 참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인생 참 아름다운 마무리를 참 멋지게 하셨다. 그건 참 대단한 용기거든요. 그렇게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면 참 불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집니까? 우리도 모르게 참 살다 보면서 내가 오해도 하고 내가 정말 섭섭한 일도 당하게 되고 힘든 일 당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먼저 사과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임했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너무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참 아름다운 주님과의 만남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가장 복된 길인데 정말 나의 삶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아직도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막힌다면 존재하고 그 가운데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용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면 막힌 담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화목하라, 회개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유를 찾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 편치 않아요. 나는 사실 솔직히 내 마음은 내키지 않아요. 그리고 자존심 내려놔야 순종이 되는데, 자존심 내려놓기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먼저 내가 손 내민다는 게 너무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화해하고, 말씀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먼저 손을 내밀 때, 받아주지 않고 받아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일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에 막힌 담이 무너지도록, 그리고 부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정말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만은 안 됩니다. 이 사람만은 절대 안 돼요. 다른 일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는 마음이 문제예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 내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그 마음에 그 모든 막힌 담이 다 무너지고 정말 자유함이 넘치는 가운데,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부흥,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감격이 넘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하며, 바로 회개가 부흥의 시작이고 용서가 부흥의 통로고 순종이 이 부흥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M 1650.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오늘 주말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 9일 아주 싱그럽고 상큼한 일요일 오후입니다. 글쎄요, 오늘은 날짜를 굳이 따자면 8월 9일이네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는 4989 할 때 이제 89인데 그 여러분들의 건강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행복은 우리가 함께 4989 써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오프닝을 시작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우리의 건강과 행복은 사고팔 수 없지만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분들과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조금 더 행복을 조금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헬스코리아의 김원정 호스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행복한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요새 날이 더워지고 여름 때라 그런지 몰라도 그 원래 유명했던 그 녹용 홍삼이 또 난리라면서요.
1: 그러니까 많이 지치잖아요. 지치고
0: 솔직히 지쳐요, 저도.
1: 가만히 있어도 땀이 그냥
0: 기운 빠지고
1: 나고 뭐 에어컨 아무리 틀어놔도 뭐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네. 기력 쫙 빠져나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0: 그렇죠.
1: 그럴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가 아, 뭘 좀 챙겨 먹어야 돼.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돼.
0: 뭔가 생각이 나죠.
1: 생각이 나는데 이제 네. 그중에 항상 효과를 봤던
0: 최고.
1: 예전에 내가 먹어봐서 좋았던 걸 그쵸. 찾게 됩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국민보약 녹용홍삼을 원래는 한 절개 미리 준비하시면서 드시는데 네. 놓치신 분들이 많이 와서 찾으세요. 요즘
0: 요새 날씨가 너무 덥고 힘들고 지금 뭐 난리예요. 지금 날씨가 정말 너무 더운데
1: 네.
0: 이럴 때 정말 밥맛 없으신 분들 사실 밥이 보약이라 할 정도로 이 잘 드시고 건강하셔야 되는데 아 나도 밥맛도 없고 진짜 기운도 없고 이런 분들 여러분 정말 천호식품의 녹용홍삼 드셔보시면 야 이래서 녹용홍삼이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녹용하면 또 최고급 품질로 쓰시는 거잖아요.
1: 저희 이제 뉴질랜드산 녹용만을 사용을 했고 상대 중대 하대
0: 네.
1: 그 전지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0: 전체.
1: 먹었을 때 그 효과가 확실하고
0: 네.
1: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는 녹용홍삼은 거의 저희 이제 헬스코리아 19년 됐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 시작을 같이 한 녹용홍삼입니다. 그때부터 쭉 드신 분들이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0: 와.
1: 뭐 숫자상으로는 뭐 15년 이상 내가 플러스가 됐지만
0: 네.
1: 뭐 신체 나이는
0: 그쵸.
1: 그대로 똑같이 유지하고
0: 오.
1: 있다. 근데 그 비결이 이 녹용홍삼을 때마다 꾸준히 챙겨 먹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제품입니다.
0: 그러실 것 같아요.
1: 근데 요 함유량이 녹용의 함유량이 중요해요. 물론 최고급 뉴질랜드산 녹용 사용했고
0: 네.
1: 상대 중대 하대 다 사용했지만
0: 네.
1: 들어가 있는 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먹었을 때 뭔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녹차를 한 잔 마셔도
0: 네.
1: 당 갖다 뺀 것과 푹 우러낸 건 다르다고.
0: 아 다르죠.
1: 함유량이에요 그게.
0: 그런 말들 하잖아요. 이렇게 갈비탕을 시켰는데
1: 네.
0: 맛없는 데 가서 먹으면 이거 뭐 갈비로 뭐 샤워한 물이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1: 당 갖다 뺐다.
0: 당 갖다 뺐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그 함유량 때문에 그 정말 진하고
1: 진하게
0: 완전 다른 건데.
1: 그럼요. 우리가 죽을 먹는 것과 밥을 먹는 건 다르잖아요.
0: 아, 다르죠,
1: 밥알
0: 다르죠.
1: 들어간 개수가 다르고. 일어나는 그 기력이 다른데
0: 네.
1: 그렇게 비유를 해서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정말 그 한 달치
0: 네.
1: 60팩이에요. 여기에 녹용 함유량이 22돈입니다.
0: 22돈?
1: 이거 엄청난 와. 양이에요. 이 정도 들어가려면
0: 와, 진짜
1: 지금
0: 대단하다.
1: 우리가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기지가 않는다. 놀랍다. 혹시 함유량 떨어진 거 아니냐.
0: 네네네.
1: 그렇게 의심하시던 분들도 드셔보시면 아 옛날 그 맛 그대로다라는 걸 뭐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알거든요.
0: 네. 와.
1: 그리고 요거를 먹었을 때 안 먹었을 때가 다르니까 몸의 상태가 다르니까 꾸준히 드시는 건데 그 22도는 저희가 꾸준히 유지하면서
0: 네.
1: 이 또 함유량까지 지킬 수 있는 건 녹용 홍삼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해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의 천호연 케어에서 들여올 때 저희 미국에 들어오는 녹용 홍삼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거랑은 또 달라요. 저희는 따로 요게 돌아갑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0: 네.
1: 짜낸 왜 우리가 보약을 그 옛날엔 정말 어르신들이 이렇게
0: 손으로
1: 짜서
0: 쳤죠. 예, 막
1: 비틀어가지고
0: 제가 생각하는 여성상은 그런 거였거든요. 아침에는 또각또각 된장찌개 끓여주고 저녁 때 자기 전에는 구석에 앉아갖고 이게
1: 조선시대
0: 쭉쭉
1: 또, 조선시대 또
0: 남편한테
1: 양반,
0: 쭉쭉 네. 팽이 짜주는 모습 그런
1: 근데,
0: 거 생각했는데
1: 아 이혼 당합니다 요즘은. 네. 근데 네. 그런 그 첫 물이라 그러잖아요.
0: 네, 네, 네.
1: 첫 번째 우려낸. 짜낸 첫 물은 저희가 이제 진짜 귀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그 제대로 진하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뭐 어르신들이거나
0: 그렇죠. 집안의
1: 어르신들이거나 큰아들과 먹이거나 네. 뭐 그만큼 귀한 천물만을 사용을 했습니다.
0: 아, 녹용홍삼을 하실 때 그러니까,
1: 네, 이 그. 좋은 원료로 함유량도 대단하게 넣지만 천물 딱 빼내고 나서는 다 재료를 폐기 처분을 해요.
0: 아, 그리고 재탕을 다시 안 하는 거군요.
1: 재탕은 없어요. 와. 그러다 보니까 그 진함이 그대로 우러나면서 여러분이 드셨을 때 기력이 확 살아나는 게 다르다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0: 역시.
1: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몸을 생각하시면서 네. 보약한제 제대로 챙겨 먹어야겠다. 거기다 이건 정말 가성비 갑이에요. 더할 나위 없는 보약입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거 한번 꼭 챙겨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네. 드시던 분들은 이런 설명이 필요가 없거든요.
0: 그렇죠. 드셔본 분들은 네. 다 아시니까.
1: 지금 찾고 계시는 분들 네. 몸에 좋은 보약한제 먹어야 되거나 아니면 식구들을 위해서 좀 챙겨야 된다 할 때는 왜냐면 우리 수험생 자녀 두신 분들도 타주에서도 막 여기까지 와서 저희 전화 주문도 받는데 또 이렇게 일부러 오셔가지고 매장 방문하셔가지고 네네.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그만큼 이건 진짜 뭔가 입증이 된, 그러니까 검증이 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0: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녹용홍삼이라는 게 남녀노소를 가릴 필요가 없죠. 사실 뭐 어르신들께는 당연히 기력 회복이 좋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아까 성장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런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1: 예, 머리가 촉망해지는.
0: 없어 먹죠 뭐 사실.
1: 그럼 맞아.
0: 그렇죠. 좁아요 왜 먹는
1: 성장기에 좋은 칼슘도 풍부하고요.
0: 제가 보았으면 키가 180 오는 됐을 텐데 이 진짜 억울합니다만. 그러니까 안 주셔갖고 자꾸 멸치만 드시네. 우유는 먹지 않고.
1: 그래도 예. 젊어서 녹용삼 드셨다면서요. 녹용 드셨다고.
0: 아, 저는 진짜
1: 안 드셔. 들어간 거 한 번.
0: 저는 둘째잖아요 집에서.
1: 네네.
0: 지금 말고 천물이 저는 진짜 이런 거.
1: 지금 이제 아드님 챙겨 드려야지.
0: 하나도 저는 못 먹었어요. 네. 정말로.
1: 근데
0: 아버지 형만 드셨지.
1: 드신 분과 안 드신 분이 달라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나이 드신 다음부터라도 드셨잖아요.
0: 네네네.
1: 저희 녹용삼 제품 드셨잖아요.
0: 좀 먹었죠. 네.
1: 그러면 내가
0: 기억... 제 돈 재산이죠.
1: 네. 근데 그래야 또 열심히 잘 챙겨
0: 맞아요.
1: 먹어요.
0: 잘 챙겨 먹어요. 네.
1: 잘 챙겨 먹게 되고 네. 제대로 된 걸 드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더울 때 땀이 나도 바로 좀 이렇게 회복이 되는
0: 맞아요,
1: 게 느껴지고
0: 맞아요.
1: 네. 그렇게 땀도 많이 안 나요. 그냥 기력이 없을 때.
0: 그 있잖아요. 저는 뜨거운 음식 먹을 때도 한참 기력 안 좋을 때 뜨거운 음식 먹을 때 자꾸 땀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보시고 약간 우려를 하셨거든요. 자네 왜 그러나 막 땀이 왜 이렇게 근데
1: 식은땀이 많이 나는 것도 몸이 허하다니 허하다니
0: 아닌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 느낌이 난 네. 괜찮은데 뜨거운 거 먹어도 막 땀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먹고 오도경무사 같은 거 먹고 난 다음에 그게 확실히 없어졌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 장모님이 신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전에도 뭐 어떻게 아픈 데가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런 게 달라지는 거 느껴지는 거죠.
1: 그리고 건강을 너무 이렇게 자만하면 안
0: 자만하면
1: 돼요.
0: 저 이번에 크게 당했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평소에 관리가 중요한데 네. 어린 시절에도 성장기 어린이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강근골이라고 하잖아요.
0: 네네네.
1: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성분들도 풍부하고요.
0: 네.
1: 또 보기혈이라고 해서 기, 혈 이런 것들을 보충을 해줘요. 그래서 출산 후에
0: 아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
1: 제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0: 이때 한번 잘해야 평생 사랑받습니다.
1: 맞아. 또 네. 보충을 해주거든요. 네. 그 우리가 혈액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임산 아니 그러니까 임산부가 아니라 이제 출산 후에
0: 분, 네.
1: 너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0: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 혹시 출산하신 분 있으시면 또 이런 거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야 지금 요거 우리가 녹용하는데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여러분 녹용홍삼 말해서 그래 녹용이 뉴질랜드 최고급이야 와 좋은데 그럼
1: 홍삼도
0: 뭐 이것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1: 홍삼은 네. 한국인들이 또 가장 건강식품으로
0: 최고.
1: 많이 애용하는 네. 진짜 좋아하는 홍삼인데 그 홍삼도 또 다 달라요. 등급도 다르고
0: 그렇다면서요?
1: 원산지에 따라 다르고 우리가 뭐 녹용도 뉴질랜드산
0: 네네네.
1: 녹용을 따지는 것처럼 홍삼은 예, 한국의 강원도 홍삼을
0: 아,
1: 최고로
0: 역시.
1: 치고
0: 그죠.
1: 이게 연수에 따라서 또 다 달라요.
0: 그렇죠. 예.
1: 육령근 홍삼을 1등급 최고로 쳐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름 자체도 따로 천삼이라고 불러요. 하늘이 내린 삼이다. 그래서 웬만한 인삼보다도 네. 훌륭하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0: 네.
1: 여기에 있는 뭐 사포닌 성분이나 이런 건 뭐 항암 치료에도 너무 좋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0: 네네.
1: 항산화 효과, 뭐 기억력 개선. 근데 최고급 홍삼이 또 황금 비율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녹용과 홍삼이 만났으니까 땅에 좋은 기운을 담은 홍삼과
0: 그렇죠.
1: 하늘로 또 녹용 막 자라잖아요. 그 솟구쳐 오르는 힘이라고 하는데
0: 네.
1: 그 끝에 있는 그런 성분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힘까지 다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0: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 최고급 재료만을 엄선해서 사용한 우리 천호식품의 녹용 홍삼은요, 지금 이 가격이 이대로 유지되는 것 자체가 정말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1: 그러니까 이게 점점 입소문이 나서 기존의 고객분들은 꾸준히 계속 드시면서 네. 또 주변에 알리기도 하고 새롭게 네. 알게 되신 분들이 네.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뭐 저희가 다단계도 아닌데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0: 그리고 바이럴이라고 그러죠.
1: 그냥. 네. 이게 캘리포니아 이쪽 서부 지역만이 아니라 저희 이제 뉴욕에서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 뉴욕뿐만 아니라 50개 주 전 주에서
0: 그러실 것 같아요.
1: 주문이 점점점 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아무래도 양 주문하는 그쵸? 양이라 한국에 들어오는 걸 맞출 수 있어서 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국민 모양 녹용삼이나 저희 마사이초로 치면 그라비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네. 저희가 남는 거 없이 헬스코리아의 얼굴이다. 대표 주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그냥 저희가 좀 헬스코리아 홍보용이라고 하잖아요.
0: 홍보용 고객님께 감사의 인사를 네, 형사의 마음을
1: 없이 네. 그냥 좀 왜냐면 헬스코리아를 좀 있게끔 해주는데 큰 역할을 한 것도 국민보양 녹용홍삼이고 헬스코리아 H솔루션을 있게 해준 것도 저희 그라비티라고 하거든요.
0: 그러니까
1: 이제 그런 효자들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네. 다른 건 몰라도 요거 가격들은 어떻게든 유지하고 가려고 저희가 제일 노력하는 그런 대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전에 드셨던 분들보다 지금 드시는 분들은 솔직히 많은 혜택을 드시고 오시는 거죠. 하지만 기존에 드셨던 분 중에 이건 고객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가격이 이렇게 꾸준하고 이래 막 이러면서 네.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어머 옛날엔 좀 그렇게 드셨는데 막 이러면서 좀 서운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건강을 지켜왔는데 오히려 난 일찍 가는 게 내가 좋은 거지.
0: 그렇죠.
1: 가격 그대로라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0: 헬스코리아 가족분들은 네. 긍정적인 마인드죠. 건강하시니까.
1: 그리고 건강하다 보니까 사람이 네. 이렇게 여유가 있고 긍정적이고 여유적이고 그렇게 삶의 그 모든 거를 긍정적으로 보다 보면 행복한 거예요.
0: 맞아요.
1: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본인이 먹어보고 좋고 해보고 좋은 거를 알리세요. 나만 건강해서 혼자 오래 살면 뭐하냐.
0: 맞아요. 심심하게
1: 같이 다 같이 뭐 잘 살아야
0: 같이 쳐야 뭐 막고라도 치지 혼자 벽보고 칠 순 없잖아요.
1: 그렇게 네.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또 본의 아니게 전도사 역할을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 각 제품에 본인이 네네네. 효과를 본 제품에. 그러다 보니까 헬스코리아가 한결같이 왔다고는 하지만 19년 동안 꾸준하지만 성장을 한 그런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심은 통하는 것 같아요.
0: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요, 녹용홍삼의 그 값어치라든가 밸류 그런 퀄리티가 19년 이상 이런 많은 소비자들께서 믿고 사용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헬스코리아가 함께하는 거고 소비자들이 계속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격을 유지하시고 너무 감사한데 또 오늘 또 행복한 뭐 긍정적인 에너지
1: 훈훈한 카페 네,
0: 훈훈한 카페를 위한 뭔가 또 선물을 좀
1: 요거 딱 한 달 해요.
0: 아, 딱 한 달이요?
1: 네.
0: 8월 한 달
1: 네. 무더위에 여러분들 많이 지치셨으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몸에 좋은 걸 먹었어요. 네. 몸에 좋은 걸 먹었어도 흡수도 잘 시켜야 되고 흡수가 된 다음에 또 곳곳으로 착 퍼져 나가야 되잖아요.
0: 그렇죠. 필요한 곳으로 쫙쫙 가야죠.
1: 배달이 돼야 되잖아요. 네. 원하는 곳으로 그렇죠. 영양 성분들이 골고루.
0: 그렇다면 알부민?
1: 알부민.
0: 아,
1: 오, 역시 센스 있는 우리 한우님.
0: 알부민을 뭐 주세요?
1: 바이탈 업 알부민 파워. 네. 무려 한 박스 정품.
0: 한 박스 정품을 주신다고요?
1: 30병 들어있는 거 아시죠?
0: 네.
1: 요거 200불 상당입니다.
0: 200불짜리. 네, 너무 좋은 거.
1: 요거 지금 녹용홍삼 네. 두 달치 정이니까. 두 박스 구매하시면 60팩,
0: 네.
1: 두 박스면 120팩이에요.
0: 네.
1: 이거 두 달치 구매하시는 분들께 그럼 700불이에요. 350.
0: 예, 예.
1: 이거 한 달치 가격이에요, 사실.
0: 가격도 이 정도 그러니까 너무 예전 거 네. 그대로 해주시네요.
1: 근데 이거 바이탈업 알부민 파워 한 박스 30병 정품.
0: 야.
1: 컨디션 부스터. 그러면 이제 녹용삼 딱 드신 다음에 알부민 파워 드시면 쫙 골고루 이제 영양 성분이 배달까지 잘 되겠죠. 알부민은 영양 택배사잖아요.
0: 그렇죠. 다 몸속에 페덱스, 몸속에 네네. UPS. 아니 근데 그러면 녹용홍삼을 먼저 드시고 알부민을 드시는 게 좋은 거예요? 상관없진
1: 그렇죠.
0: 않죠.
1: 그렇죠. 그 뭐 딱히 그 시기를 정하는 건 아니지만
0: 네. 몸이란 게 그렇게 뭐 그런 게 아니고
1: 맞아,
0: 보니까
1: 네. 네. 생각났을 때 녹용홍삼 드시고
0: 너무 좋겠는데요, 이거.
1: 알부민 드시고 그러면 이제 몸에 뭔가 균형이 되면서 이게 시너지 효과죠. 그러니까 항상 사은품을 저희가 그렇죠. 구성을 할 때
0: 헬스코리아 항상 그렇게 하시잖아요. 뭔가
1: 본품이 본품을 빛나게 하는
0: 빛나게 한다는
1: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네. 제품으로 하다 보니까 사은품 때문에 또 본품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0: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사은품 자체도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네네. 알부민 바이탈업 알부민 파워를 사러 오셨다가 아니 이걸 그냥 가져갈 수 있다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막 생각을 하시는
0: 그럼요,
1: 거죠.
0: 그럼요.
1: 뭐든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성비도 따지고
0: 그렇죠, 밸류를 따지시니까.
1: 밸류를 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0: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8월 한 달만 가능하십니다. 녹용홍삼 최고의 1050품 녹용홍삼 두 박스. 두 박스 구매하신 분께는 사은품으로 바이탈업 알부민 파워 한 박스 정품 한 박스 200불 상당의 한 박스를 무료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OTC 카드 가능.
0: OTC 카드 가능하십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전화번호 213-385-1005번 213-385-1005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정말 몸에 좋은 우리 녹용홍삼 드시고 알부민 드셔도 몸에다 쫙 좋은 기운을 팍팍 주셨을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약간 피로함. 이 사람의 그 뭐라죠? 오장육부 온몸을 따졌을 때 사실 발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 그럼요.
0: 발 안에 오장육부 다 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발이 제일 중요하고 피곤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발이 붓고 저도 이번에 몸이 아팠을 때 그 통풍이 쇼크로 발에 왔고 그러니까 발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하루 피곤한 이 피로를 푸는 발 요거 발 마사지기 오늘 또 들고 나오셨습니다.
1: 발 마사지기 EGFM 요거 벌써 이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0: 이거는 워낙 유명한 제품이에요.
1: 이거 막내예요, 막내. 발 마사지기도 저희가 시리즈가 있어요.
0: 네, 맞아요.
1: 마사지 체어 7가지 모델 있는 것 많이 알고
0: 계시는데 저는 초기 모델로 샀습니다.
1: 네. 네, 발 마사지기 저희 예. 발지압사 1, 2 거기다가 챔피언 이제 EGFM까지.
0: EGFM, 네.
1: EGFM이 막내인데 얘가 또 앙증맞게 컴팩트한 사이즈면서 발이랑 네. 발목 그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까지 되는.
0: 아 운동까지 돼요?
1: 그 두 가지를 다 해요. 발 마사지는 너무너무 야무지게 충실하게 하면서
0: 네.
1: 발을 이게 스웨이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움직여요.
0: 오.
1: 안에서는 발을 계속 발 혈자리들 다 눌러주고 발바닥 관리해주고 발등 꽉꽉 눌러주면서 발 목을 계속 이게 까치발 운동 우리가 하잖아요.
0: 그거 진짜 좋은데
1: 발목 근육 네.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삐끗하면은요.
0: 진짜 중요합니다.
1: 네. 삐끗하면은 네. 그때 근력이 그쪽에 없으면 네. 그냥 바로 기부수하고 뭔가 생활 일상생활에 이제 모든 걸 그 제한을 받게 돼요.
0: 네네네.
1: 그런데 평소 이렇게 운동을 해놓으시면 살짝 삐끗해도 바로 그냥
0: 금방 나요.
1: 조금 이렇게 주무르면 그냥 금방 괜찮아지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평소 근력 우리가 하는데 물론 전체적인 하체 근력도 중요하지만 요 발목 근력만 좀 강화시키는 운동. 그러니까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발목이 좀 약한데 이런 분들은 까치발 운동 많이 하세요. 막 설거지 하시면서도
0: 네네네.
1: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계속 움직이는데 그거 한계가 있고
0: 생각날
1: 때 어쩌다 한 번씩
0: 까먹어서 못해요.
1: 근데 발 마사지를 받으면서 이게 강제적으로 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다. 제가 예전에 테니스 팀하고 농구 있을 때 그거 항상 했거든요. 몸 풀 때 항상 발목
1: 그쵸 발목도 돌리고 건데. 막 그러는데
0: 야 EGFM이 전 그거 몰랐습니다.
1: 너무 좋아요. 이런 마사지기는 아마 EGFM 헬스코리아에서 EGFM에서 만날 수 있는 기능입니다.
0: 이게 그러면 한번 틀면 얼마 정도?
1: 저희 15분.
0: 15분밖에 안
1: 15분을 가요. 근데 이제 그거 한 뭐 두 번 정도는 기본으로 많이 하시고
0: 디바도 두 번 세 번 돌리는
1: 사람이니까 그리고 얘가 압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은 물론 모드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지만 자동 모드도 좀 강하게 들어와요. 야무지게 저희가 발 마사지기 중에 발잡사 2가 굉장히 아킬레스건도 뒤에 딱 잡아주면서 발바닥 빨래판으로 그냥 막 미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0: 너무 시원하죠 그런 느낌.
1: 정말 시원해요. 받고 나면 혈액 순환이 확 되는 거랑 맞아요. 그리고 발 밑으로 내려간 혈액이 치고 올라와서 이렇게 그 순환이 확 돼서 예. 그 용천혈.
0: 아, 용천혈. 네.
1: 그 가운데 부분을 꽉꽉꽉꽉꽉 눌러주고 발끝까지 야무지게 제대로 해줍니다. 공기압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따뜻한 온열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이완시켜주면서
0: 네.
1: 발 관리는 발 집중으로 제대로 해줘요. 그러면서 발목 운동까지. 그래서 EGFM은 또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해요.
0: 네네네.
1: 그러다 보니까 공간도 차지 안 하고 사용하기도 너무 간편하고 쉽고
0: 네.
1: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제품입니다.
0: 보통 이제 남성분들 여성분들 서로 이제 연인끼리 또는 뭐 부부끼리 가장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발 누워 있을 때 발 마사지 해주면 굉장히 서로 사랑스럽거든요.
1: 그것도 신혼 때나 그럴걸요.
0: 아, 무슨 말씀? 저는 아직도
1: 여전히 신혼 같은 또 여기서 또 가정사를 자랑을 하시면서
0: 아니 왜냐면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건 사실 15분 못해요.
1: 힘이 못 빠져요.
0: 15분 절대 못합니다.
1: 점점 갈수록 이게 강도가 약해져요.
0: 제 와이프도 가끔마다 저한테 2분 말을 해주는데 한 1분 하면은 아 됐다 그렇게 하고 뭐가 돼 이제 시작인데 그럼 와이프는 저보고 가서 디바 가서 해 그냥 그런 거 많은데 이지 FM 15분간 딱 하시면 여러분 이 발을 그냥 꼭 감싸주고 발목 해주면서 발목 운동까지 완벽하게 하는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최고의 발 마사지기 이지 FM인데 요게 오늘 또 방송 때 뭐 특별 할인 좀 주시나요?
1: 저희 이제 방송 듣고 네. 특별 할인 행사 들어갑니다. 정가가 이제 399불이에요.
0: 네.
1: 100불 할인 행사.
0: 와, 100불이나 할인해 주세요?
1: 네, 100불 할인. 299불. 이거 운동까지 되네요.
0: 우와. 자, 방송 듣고 오신 분들 여러분, 정가 399불을 100불 할인해 299불에 최고의 발 마사지기자 발 운동 발목 운동기 이지 FM을 만나실 수 있는데 요거 가시면 체험도 가능하신가요?
1: 그럼요. 체험하실 수 있고 발이 특히 잘 붓는 분들 계세요. 어, 예.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0: 저희 어머니 맨날 발 붓고
1: 퉁퉁 붓고 막
0: 여자분들 특히 그런 거 같아요.
1: 맞아요.
0: 비행기만 네. 타도 불 붓고
1: 그리고 네.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0: 분들.
1: 서서 계시는 분들 또 네. 높은 굽 같은 거 여자분들
0: 아, 그렇죠.
1: 신고 힐. 일하다 네. 보면 어쩔 수 없거든요. 막 자다가 쥐가 나가지고 잠이 깨서 계속 주무르고 막 어떤 분은 어쩔 줄 몰라서 일어나서 막 그 까치발 운동도 막 하고 스트레칭하고 난리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저희 고객분 중에 실제로 본인이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른 발 마사지기들도 사용을 해봤다. 네. 근데 이지 FM 사용하고 나서 자기 너무 좋아졌다고 그런 얘기 체험담 후기도 올려주신 분 계세요.
0: 네.
1: 그러니까 진짜로 발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
0: 네.
1: 그리고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가서 체험도 좀 해보시고 그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런 차이도 좀 느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가서 체험한다고 뭐 구매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0: 아, 전혀
1: 아닙니다. 네. 하실 필요가 없는 곳이 헬스코리아 매장입니다.
0: 그럼요. 저는 여러분 감히 말씀드려 가시면 발 마사지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그라비티나 디바도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1: 네.
0: 한번 같이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저희 여기서 지금 잠깐 이쯤에서 전화를 말씀드리면 잠깐 쉬어가는 텀으로 갈게요. 잠깐 저희는 전화를 말씀 듣고 와서 또 재밌고 건강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끝

0: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고품격 음악 방송을 추구하는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지금 건강 지킴이 헬스코리아의 김원정 호스님과 말씀 나누고 있었는데요. 아 왜 웃으세요?
1: 왜? 고품격. 고품격
0: 럭셔리 음악 방송 맞는데.
1: 저희는 고품격 네. 건강을 추구하는
0: 그럼요.
1: 헬스코리아.
0: 맞습니다. 네. 아 우리 저희가 앞서서 지금 그러니까
1: 굉장히... 코리아 헬스코리아 하지 마세요.
0: 아, 알았습니다.
1: 헬스코리아.
0: 헬스코리아.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앞서서 저희가 그 발 마사지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저희 그때 장인 장모님 댁에서 이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지 바이크가
1: 발견.
0: 발견을 했다. 진짜 발견을 했어. 저는 사드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드리려고 했는데
1: 네. 아, 저희 제품 사드리려고 그랬던 거죠.
0: 네. 네. 근데 있으시네요. 네. 아, 다른 제품도 있나요 이지 바이크가? 아이 그럼 유사품 믿으면 안 되죠.
1: 네, 네.
0: 이지 바이크지 무조건 자동 근력 강화 운동 기구는 이지 바이크밖에 없죠, 여러분.
1: 아니 이거를 아직도 네. 그러니까 안 해보신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체험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0: 네.
1: 이게 운동이 되냐, 근력이 정말 생기냐,
0: 네, 네.
1: 어떻게 발만 얹고 자동으로 가는데 내가 막 힘써서 안 하는데 근력 강화가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0: 그런 분들은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죠, 그렇죠.
1: 저도 하도 그런 질문들을 받아서 초창기에.
0: 네.
1: 저도 그냥 내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집에서 해봤어요. 약간
0: 네.
1: 제가 실험용 웰모트가 돼봐야겠다.
0: 네, 네, 네.
1: 그리고 또 이게 제가 해봐야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0: 항상 제품 있으면 항상 직접 써보시잖아요.
1: 써보죠. 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딱 얘를 놓고 저도 살짝 의심을 했으니까
0: 네, 네.
1: 했는데 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얘가 막 움직이니까
0: 네.
1: 그래서 30분이잖아요. 자동 프로그램이
0: 네.
1: 정말 리드미컬하게 재밌게 시간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0: 네,
1: 가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딱 하고는 그 다음 날 되고 한 제가 3일 연속을 했을 거예요, 진짜.
0: 오.
1: 갑자기 허벅지 뒤쪽 있잖아요.
0: 안 쓰던 근육이
1: 너무 아픈 거예요.
0: 오.
1: 진짜 뭐 제가 이렇게 뭐 자세를 잡는데 너무 통증이 와가지고 내가 뭘 했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0: 오.
1: 그게 왜 우리가 안 쓰던 근육 쓰면
0: 네.
1: 그쪽 부분에 먼저 통증이
0: 네, 땡기고
1: 땡기고 막 아프고 막 쿡쿡 쑤시는 것 같다가 딱 눌러보면 단단해지잖아요, 조금씩.
0: 네.

0: 제가 눌러봤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집 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제 허벅지 만져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해보시면 네. 알아요.
1: 한번 원하시면 제가 해볼 수는 있긴 한데 아, 왜냐면 제가 또 아시잖아요. 제가 야생마의 이 허벅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저 한 사람이 만져보면 딱 알죠. 근데 제가 이게 정말 놀란 게 여러분 이번에 아파서 다리가 근손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 입원하고 나서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자기 이거 이 집 아이 살아. 저보고 그걸로 운동을
0: 안 갖고 계세요? 저
1: 저는 안 갖고 계신 저는 없죠. 아. 저는 이지바이크는 없죠.
0: 그냥 그 부모님들만.
1: 네네네, 저 장인 장모님들. 그래서 저 와이프가 오히려 저보고 저는 항상 좀 액티브하게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막 뛰어다니는 이런 스타일이지 집에서 이게 운동을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와이프가 이번에 근손실 많이 하체가 많이 약해졌으니 이지바이크로 자기 운동해라고 와이프가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왜 오랜만에 볼링 치신 분들 느끼실 거예요. 볼링 오랜만에 치고 나면 다리 뒤쪽 막 당기는 거
0: 맞아,
1: 그런
0: 맞아.
1: 느낌이 나잖아요. 이지바이크 오랜만에 맞아. 하시는 분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열 외 얘기긴 한데 다리뿐만이 아니라 팔 움직이는 분도 계시다면서요. 어깨 뭐 하시는 분 그죠?
0: 50경 걸리신 분이
1: 하신다고 하시는
0: 이거는 헬스코리아에서 그 의도한 건 아니에요.
1: 네, 아닌데
0: 물론 저희 H솔루션의 걸작품이긴 하지만 네. 저희가 그 이런 비슷한 유사 제품들이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1: 네.
0: 그것과 다른 차별화된 점은 네.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마사지 볼이 있어서 네. 발 용천혈 부분을 꼭꼭꼭꼭 눌러주니까 네. 이게 운동기구면서도 마사지 효과까지 거둘 수 있어 너무 좋다라고 선택을 해주셨는데
1: 네.
0: 한 분이 오셔가지고 네. 나 이것 때문에 내 50견을 치료했다. 이겨냈다. 그런 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 바른 동기를 가지고.
0: 그래서 아, 무슨 얘기시지? 그랬더니 저희한테 팁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네. 50견 걸리신 분들 많잖아요.
1: 많아요.
0: 주변에.
1: 못 들어서 못 들어요.
0: 그 고비가 한 번씩 있어요. 갱년기처럼 네. 50견이 한 번씩 와요.
1: 네네.
0: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머리도 못 묶는다고 빗질도 못한다고 아예 이게 어깨를 못 움직이고 손 올리는 거는 맞아요. 상상도 못해요.
1: 네.
0: 근데 겉보기엔 멀쩡한데 갑자기 그렇죠. 어느 날 그러니까 뭐 무리해서 좀 일을 하셨거나 또 나이가 들면 예? 사람이 몸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냥 방치해 두시면 안 되고 재활 치료를 해야
1: 그렇죠,
0: 되거나
1: 그렇죠.
0: 네. 여러 가지 뭘 하셔야지 가만히 두면 그냥 그대로
1: 절대
0: 큰일 나요.
1: 네.
0: 정말 더 악화가 돼서
1: 그렇죠.
0: 뭐 큰 이제 진짜로 크게 뭘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테이블에 올리셨대요.
1: 네.
0: 지혜로우신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딱 그 기구를 보면서 얘가 자동 프로그램도 있지만 수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스피드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속도 조절을 5단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1, 2단계는 천천히
1: 재활.
0: 하지만 완전히 규칙적으로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은 다리 이제 운동하실 때 천천히 처음 해야 되니까 요 1, 2단계에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1: 예.
0: 근데 이분이 그걸 딱 올려놓고 1단계에서
1: 그러니까 팔을 올려놓으신
0: 팔에
1: 거죠.
0: 둘을 딱 이렇게 얹어놓고 네. 그리고 그 마사지 볼 부분에는 손바닥을 딱 지압을
1: 네네.
0: 했대요. 그리고는 이게 버튼을 딱 누르니까 1단계, 2단계가 천천히 돌아가니까 어깨에 물이 안 가면서 얘를 움직여주는 거잖아요.
1: 운동이 되는구나.
0: 재활치료 운동이 되는 거예요.
1: 진짜 똑똑하신 분이다. 현명하시다 진짜.
0: 그걸 일주일, 네. 2주일 하시고 나서 이 어깨가 가뿐해지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웬만한 카이로프레터 간 거보다 낫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고 오시는 분들한테 알려주라고. 왜 본인이 네. 그거를 알고 해서 보면
1: 좋아지고.
0: 그러니까 좋은 분들은 다 그렇죠. 헬스코리아 분들은 다 좋으시잖아요. 고객분들. 그러니까 그런 사랑스러운
1: 팁을.
0: 마음으로 또 팁을 알려주시는.
1: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헬스코리아의 제작에 의도하는 무관하게 그렇죠? 무관하게 사용자분께서
0: 저희가 배웠죠.
1: 사용자분께서 네. 만들어주신 정말 다른 얘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 수동 모드가 있고 자동 모드가 있고 근데
0: 네.
1: 이게 아까 리드미컬하게 막 간다고 했죠. 발만
0: 네.
1: 그냥 딱 대면
0: 얹으면.
1: 30분간 그냥 빨리 갔다가
0: 천천히
1: 갔다가
0: 뒤로도 가요.
1: 그러니까 뒤로도 이렇게 가고
0: 뒤로도 천천히 갔다 빨로도 되고 아킬레스건 관리도 되고
1: 그러니까 이거 그냥 뭐 TV 같은 거 틀어놓으시거나 유튜브
0: 그 수동으로 할 때 역방향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만 하지 않고 뒤로도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 정말 재활치료에도 도움 많이 받는 그러니까 이거를
1: 수영하는 느낌도 나고
0: 그렇죠. 만들 네. 때는 하체 근력 강화 운동 기구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1: 네네.
0: 그 소비자분들 그러니까 저희 고객분들이 오셔서 재활치료 운동 기구라고
1: 재활 치료 운동기구. 와.
0: 네. 그래서 이지바이크는 재활 치료 운동기구야. 그리고 당 때문에 당뇨 때문에 너무 고생하신 분, 뭐 네. 혈당 스파이크 와서 막 응급실까지 실려가신
1: 네네네.
0: 분들 운동 꾸준히 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막 정말 달달달달달달 복구 정도로 갈 때마다 얘기하면 너무 스트레스고 어. 운동이 더 하기 싫어진대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해라 해라 하면은 더 네, 하기 싫고 이게 숙제가 되고 네. 그리고 더 스트레스 받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집에서도 덥다고 안 나가고 춥다고 안 나가고 그랬는데 이거 딱 들여놓고는 혈당 조절 완벽하게.
1: 아 그렇죠. 운동이 되니까
0: 이걸 딱 하고 나면 딱 하기 전과 후를 재면은 수치가 확 떨어져 있는 거랑 이제 운동을 하는 거니까요. 이게 유산소 운동, 운동 효과.
1: 그리고 하체 운동이 제일 중요한데.
0: 그럼요. 이게 유산소 운동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칼로리가 얼마나 소모되고 있는지도 다 여러분들 볼 수 있고 오. 디스턴스 뭐 이렇게 얼마나 거리를 갔는지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스텝을 했는지 네네. 그러니까 걷기 운동, 자전거 타는 그 운동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운동 기구입니다. 근데 이제 부담 없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관절에 무리가 오면 절대 안 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안전하게 재미있게 편안하게,
1: 편안하게
0: 집 안에서 즐기면서
1: 없고, 맞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진짜 요새 홈 트레이닝 홈트라고 하는 거에 정말 정말 딱 맞는 제품이고 여러분들 정말 집에 놓으시고 바닥 그냥 발만 딱 올리시고 버튼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운동이 되는 정말 세상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무리에 정말 무릎에 무리 하나도 안 가게 운동하시는 거 너무 중요한 거고요. 지속 운동 유산소 효과 있으시고 근육 자극 때문에 기초 근력을 키워주시고 관절엔 부담이 없고. 이렇게 정말 좋은 이지 바이크 오늘 특별 이제 빌드업했습니다. 특별 할인 혜택을 뭔가 주시겠죠.
0: 저는 이거는 뭐 사은품 이런 거 바라시면 안 돼요. 정말 가격적이나 할인 그럼요. 혜택만으로도 네. 이게 프로모션입니다. 저희 249불.
1: 이 가격이 또 유지가 되나요?
0: 마사지까지 같이 되는.
1: 그러니까요. 네. 와 이거 하나 구매하시면 여러분 진짜 운동 끝입니다. 정말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데 249불에 이지 바이크 만나실 수 있고요. 요거는 제가 한번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래처 선물, 부모님 선물로 정말 좋습니다.
0: 왜냐면 나이 들수록 운동을 네.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잘 안 하게 돼요. 힘들고 힘들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그렇다고 마음은 뭐 20, 30대라고 하지만 네. 무리해서 막 안 하다가 한번 갑자기 확 했다가 삐끗하시거나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1: 제가
0: 또 침대에
1: 그래요.
0: 누워 계시면 또 합병증까지 올 수 네. 있고. 그래서 근육은 정말 운동을 하시면 쭉쭉쭉쭉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1: 맞습니다.
0: 건강 관리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듯이 운동도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1: 그렇죠.
0: 그 작은 습관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장비빨이 좀 있어야 되는데
1: 필요하죠.
0: 이지바이크만 한 게 없다.
1: 네.
0: 이거는 사용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다 얘기하시는 거니까 특히 맞습니다. 어르신들 선물로는 최고입니다.
1: 어르신들 선물 너무 좋고 또 요새 또 재택근무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나 책상에 한창 앉아서 공부하는 수험생들 또는 우리 또 남편분들 아내분들 항상 의자 앉아 계신 분들도요 밑에다 싹 놓고 일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운동하시면 이게 너무
0: 또
1: 건강하죠.
0: 이게 앉아 있다 보면 젊은 분들 이렇게 다리가 라인이
1: 안
0: 망가지잖아요. 네. 이거 하시잖아요.
1: 네.
0: 컴퓨터 작업하시면서도 그냥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느낌도 안 들 정도로 그런데 나중에 알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통증이 이제 나중에 온다고 생겨난다고.
1: 네네네.
0: 근데 그렇게 무의식 중에 내가 계속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근력이 생기고.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엔 라인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너무 오래 가만히만 있어도 막 퉁퉁 붓고
1: 퍼져요,
0: 순환이
1: 퍼져.
0: 잘 안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해준다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1: 그럼요.
0: 그런 데는 이 정도 투자는 여러분들 망설이시면 정말 손해입니다.
1: 제가 작년인가 어느 순간 일하다가 다리가 너무 뒤쪽이 아파가지고 참다 참다가 카이로프랙터를 갔거든요.
0: 네.
1: 그분이 저를 딱 보면서 혹시 회계사세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때 CPA에서
0: 너무 오래 앉아
1: 아닌데요. 이게 직업병이래요. CPA분은 직업병인데 뒤 자리에 맨날 앉아 계시죠. 네. 앉아서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들이 항상 걸리는 거예요. 일어나서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 저는 운동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도 아, 그렇지. 앉아있는 생각하니까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는 거예요.
0: 이게 앉아있다 보면 저희가 뭘 몰두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몇 시간 금방
1: 맞아요,
0: 지나가요.
1: 그냥 있는 거예요.
0: 10분 지나간 것 같은데 뭐 3, 4시간?
1: 맞아요. 그냥.
0: 맞아요.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뭔가 몰입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 잘 모르잖아요.
1: 그렇죠.
0: 그걸 하는 중에 얘가 계속 돌아가요. 근데 진짜 뭐 운동을 하고 힘들고 이러면 네. 작업에 방해가 될
1: 그렇죠.
0: 텐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1: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우리 헬스코에 가셔서 이것도 궁금하시면 이지바이크도 가서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0: 요거 OTC 카드 가능합니다.
1: 요거 OTC 카드 가능합니다.
0: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만큼 필요하다는
1: 그렇죠.
0: 얘기죠.
1: 아 너무 좋은데 OTC 카드 가능하니까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이지바이크 249불에 만나보실 수 있는 곳이 바로 헬스코리아입니다. 213 385에 1005번 213 385에 1005번 꼭 헬스코리아 매장 가셔가지고요 이지바이크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운동되는데 좋아 그리고는 바로 옆에 있는 그라비트로 몸을 이동을 하세요. 그래야 저희 또 제가 옛날에 했다가 혼났던 거
0: 네.
1: 그래 그래야 할머님들 야
0: 고품격
1: 꾸야비티
0: 고품격 방송에서
1: 그렇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0: 고품격 방송에서 그러시면 안 돼. 무중력 상태에서 그쵸, 정말 최고의 마사지를 네,
1: 내 몸을
0: 받는다는 거. 네 이지바이크를 지금 그냥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라비티예요.
1: 야,
0: 그라비티 사은품을 아직까지 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1: 야, 이거 주시는구나.
0: 이게 아직까지가 중요해요. 아직까지는 주고 드리고 있는데 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1: 아 이거는 정말 놓치면 정말 후회죠. 만약에 지난주 샀으면 주셨는데요. 그건 이미 끝난 거니까 여러분.
0: 이지바이크가 지금 250불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라비티는 48개월 무이자 할부를 하시면 네. 한 달에 94불 플러스 텍스.
1: 커피값 여러분 한 달에 무이자 48개월 하시면 한 달에 94불 플러스 텍스로 그라비티를 여러분 렌트리스 아닙니다.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0: 어느 순간 끝났다고 얘기하세요?
1: 끝났죠.
0: 끝나고
1: 제가
0: 이건 내 것이 돼.
1: 디바이를 산 지가 벌써 4년 차인가 그러잖아요. 3, 4년 차.
0: 맞아요. 맞아요.
1: 제가 그걸 4년 물건 할부해서 이제 끝났을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4년 금방 가요.
1: 금방 갑니다.
0: 근데 여러분. 네. 그만큼 저희가 또 풀 워런티 3년 드리잖아요.
1: 그쵸.
0: 자신 있다는 얘기고 후니 님도 지금 3년 넘고 4년 됐는데도 네. 한 번도 AS를 얘기 안 하실 정도로
1: 네.
0: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시는데
1: 네, 한 번에 두 번 세 번.
0: 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 사용하고 후니 님네는
1: 손님도
0: 또
1: 와서 쓰고
0: 모든 손님들이 그 그라 저기 디바 때문에
1: 오시면 돌아가면서 쫙 주무시고
0: CEO 모드 하시러 네. 직장 다니시는 맞아요. 친구분도 오시고
1: 이럴 때 CEO 대본다고 CEO 모드 하시고 딱 기억하시네요.
0: 그럴 정도로
1: 네. 이제 주변 사람들 그렇습니다. 네. 뭐 참새 백세 노는데 참새 뭐
0: 그러다가 그런
1: 되고.
0: 분들이 분명히 이제 네. 오셔가지고 본인의 것으로 또 선택을 하십니다.
1: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집에 이 마사지 체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일단 야 너 되게 잘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예전 생각이 맞아요. 예전에 네. 정말 비싸고 이거 한번 오면은 야 저거를 놀 바에 차를 사는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정말 여러분 그라비티를 만나보시면 왜 우리 김원정께서 가성비가 아니라 갓성비라고 표현하시는지 그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 원정 씨는 늘 쓰시잖아요 또 그라비티.
0: 저는 이제
1: 실제로.
0: 그라비티가 1호잖아요. 네. 처음 나온 게 그라비티다 보니까 저는 네, 집에 왔는데 네. 마사지 체어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었던 저를 그냥 스르르르 녹여줬고 그라비티한테 제가 반해서 헬스코리아 일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1: 아 그럴 수도 있죠.
0: 네.
1: 사실 본인이 안 믿고 안 싫어하는
0: 그럼요.
1: 제품에 어떻게 일을 해요.
0: 그럼 어떻게 못해요.
1: 못하죠. 절대 못하죠.
0: 그래서 헬스코리아와 이제 저를 인연이 되어 있고 해준 것도 그라비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네. 그라비티는 마사지 체어 처음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좀 망설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매일매일 마사지 받는 것도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만큼 중요하거든요.
1: 네.
0: 건강을 위해서 작은 습관으로 마사지를 매일매일 받는 그런 습관을 키우셔야 되는데 그게 마사지체어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1: 그렇죠.
0: 제대로 된 마사지체어가 없으면 그리고 가격적인 부담이 너무 크고 목돈으로 한 번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포기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1: 네.
0: 헬스코리아는 48개월 무이자 행사
1: 그렇죠.
0: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 가족들도
0: 하고 있습니다.
1: 안 해주는 무이자 행사입니다.
0: 네. 여기 이지바이크 선물은
1: 야, 이거, 이거
0: 곧 끝날 것 같으니까 요거는 네.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1: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그라비티를 가져가시면 여러분 마사지 의자를 늘 말씀드린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이 있어도 한 번만 써보시면 거의 없을 정도로
0: 그럼요.
1: 써보시면 이게 왜 정말 집안에 하나 있고 없고 얼마나 다른지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그라비티는 이름 자체가 무중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뜻하는 뜻에서 그라비티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정말로 들어가셨을 때 이 헬스코리아 여러분 헬스코리아는 마사지에 약간 뭐랄까 진심이세요. 하나 허튼 데가 없어요. 사장님 일단 너무 좋아하시고 본인이 좋아하시니까 정말 발끝부터 머리까지 정말 쫙 해주는데 이거를 이 좋은 거를 24시간 1년 365일 내가 원하는 시간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0: 그럼요.
1: 이건 정말 큰 혜택이거든요.
0: 그러니까 가서 받아보세요. 이거는 아무리 저희가 얘기를 해도 뭐 가성비, 갓성비 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 네.
0: 그리고 헬스코리아는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거의 이 정도의 퀄리티면 두 배는 주셔야지
1: 그럼요,
0: 만나볼
1: 그럼요.
0: 수 있다라는 네. 게 이제 다들 아시는데 이제 자체 브랜드다 보니까 저희가 마사지 체어는 맨 처음에 미주 지역에 선을 보이면서 다른 회사 제품들을
1: 네.
0: 선을 보였었어요. 그때
1: 네네.
0: 당시 제일 잘 나간다라는 브랜드들. 그런데 거기서 키운 노하우로 저희가 가격적인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시고
1: 네네.
0: 마사지 체어를 선택 못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이 가격이에요.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러면서 가격 대비 성능은 좀 좋았으면 좋겠고 디자인도 좀 예뻤으면 좋겠고 이런 모든 여러분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브랜드를 탄생을 시켰고 여기에 모델로 첫 번째 모델이 그라비티입니다.
1: 네.
0: 그 전에 준비 과정은 정말 한참 걸렸고요. 피와 땀이 뭐 그럼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너무 그라비티가 사랑을 받았고 뭐든지 노력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심은 통한다고 그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보답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음에 여섯 가지 모델이 더 나와서 일곱 가지 모델이 됐고 헤이스코리아가 이렇게 쭉 이제는 마사이처의 명가다라는
1: 그렇죠.
0: 그런 애칭이 있을 정도로 네.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유통 과정에서의 마진이 없는 거예요. 거품이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0: 가격 대비 훌륭한 거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AS.
1: 그렇죠.
0: 저희는 다 갖고 있잖아요.
1: 아스, 아 최고죠.
0: 파트 다 갖고 있고 네. 바로 기사가 나가서 해드리기 때문에 그 팔고 마는 회사가 아니라 책임까지 그렇죠. 지는 그런 회사입니다. 마사지 제어는 그런 데서 사야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제가 안 그렇기 때문에 당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0: 디바 전에
1: 디바 전에 샀는데 그 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연락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19년 이제 20년을 향해 달려가는 헬스코리아 뭐 앞으로 20년 40년 60년 더 함께 하실 텐데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 AS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저희가 자동차를 한 대 구매할 때도 보통 적게는 뭐 리스하면 뭐 3년에서 뭐 5년 많게는 뭐 10년 20년 타시겠지만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평균적으로 탄다 생각하시면 AS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고 또 차를 구매하실 때 우리가 인터넷 사진 보고 구매 안 하시거든요. 직접 딜러로 귀찮더라도 가서 차를 보고 타보고 시승을 해보시잖아요. 마사지 의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꼭 자기가 맞는 차가 있듯이 맞는 마사지 차가 있습니다. 가셔서 직접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 김현정 선생님이 참 대단한 게 보통 분들은 저희한테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워낙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딴 데 다 보시고
0: 이거는
1: 한번 와보세요 이거잖아요.
0: 저의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1: 뭐 실장님도
0: 다
1: 그러시고
0: 미셸 네. 시장님아 처음 오셨다 그러면 막 개 그 네. 계약하자고 하시는데 아니 딴 데 안 가보셨으면 다른 마사지로 해봐야 된다.
1: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또 소비자 입장 생각하시면서 그만 자신 네. 있으신 거거든요.
0: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네. 뭐 아, 여기 가서 그냥 바가지 쓴 건가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도 있을까봐 아, 다른 걸 비교해 보고면은 딱 이게
1: 그렇죠,
0: 클리어 있잖아.
1: 네. 네. 그래서 여러분
0: 아 정말
1: 우리 시장님이 항상
0: 우스갯소리처럼 했지만 네. 실제 그렇습니다.
1: 맞습니다. 코리아 코리아 헬스 코리아를 외치시는 우리 실장님께서 네. 그러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요지는 한번 꼭 가셔서 체험을 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게 그라비티인지 또는 디바인지를 보시고 또 디자인이 여러분 정말 이뻐요. 그래서 예전에 좀 뭐 크고 무식하게 생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자체로도 디자이너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로서의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선택하는 재미를 느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로 가시면 될까요?
0: 저희 매장 한인타운은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1층 오른쪽 입구에 있고요.
1: 네.
0: 2층은 그 미셸 시장님 계시는 네.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코코우도 옆에 있고요.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여기 옆에가 인방학과 떡집이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바로 거기 가셔서 네. 체험을 해보세요. 뭐 이지바이크가 됐든 뭐 이지 FM이 됐든 네. 마사이 체어가 됐든 여러분들 다 체험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네. 국민보양 녹용 홍삼은 지금 알부민 이거
1: 상품 주는 거
0: 이 상품 아니
1: 정품
0: 주시지 말고
1: 상품을 주시는데
0: 지금 나중에 드시더라도 가을에 드시더라도 미리 이런 사은품 때문에라도 사
1: 아 사셔야죠 진짜로 네. 이거는 너무 좋은
0: 근데 실제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제 가을에 환절기 때 사시려다가 사은품 좋으면
1: 아, 미리
0: 네 사시는 분들 있어요. 왜냐면 이번 가을에
1: 현명하시다,
0: 먹을 거니까
1: 현명하시다 네. 그런 거 배워야 돼요.
0: 쇼핑할 때 그렇잖아요.
1: 맞아요
0: 저희가.
1: 맞아요
0: 찬스 놓치지 마세요.
1: 맞습니다. 여러분 헬스코리아 함께하면 여러분도 항상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OTC카드도 환영하니까요. 항상 염두에 두시고 꼭 방문하셔서 직접 체험해보시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그러니까 헬스코리아는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네. 노력하는 곳이에요.
1: 네.
0: 그럼 그 노력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거예요. 누리시기 위해서 매장 가셔서 체험도 해보시고 또 다양한 그런 건강을 위한 정보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1: 네 좋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올게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2부 함께하십니다. 자, 오늘의 문학 시간, 하루에 듣는 문학 코너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 작가 이름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오 헨리라는 작가입니다. 오 헨리 한국 분 아니죠? 네, 헨리 오 헨리 아닙니다. 미국 분이죠. 오 헨리라는 분인데 오 헨리 그러면 많은 딱 떠오르는 작품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는데 뭘까요? 바로 마지막 입세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 기억나시나요? 두 작품 모두 짧아요. 굉장히 짧고 뭐 사실 등장인물도 많지 않고요. 그런데 뭔가 따뜻한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2부에서 함께할 하루에 듣는 문학은 오 헨리의 가장 유명한 작품 두 가지를 여러분께 나눠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 장의 그림이 죽어가던 사람을 살린 이야기 마지막 입세를 만나보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서로에게 선물을 준비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 크리스마스 선물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작가를 먼저 만나볼까요? 오 헨리라는 작가인데요. 오 헨리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입니다. 이분은 1862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났고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래서 친척들의 보살핌 속에 자랐고 학교를 사실 오래 다니지는 못했지만 책 읽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약국에서 일을 했고요. 목장에서도 일을 했고요. 은행원 또 기자 생활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가로 이렇게 쭉 했던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인생에서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은행에서 일하던 시절에 돈이 금액이 안 맞은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결국에 횡령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 재판을 앞두고 도망쳤다가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결국에는 오 헨리 이분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교도 생활까지 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 오 헨리라는 작가가 정말 은행 공금을 빼돌렸는지 아니면 허술했던 은행에서 억울하게 책임을 쓴 건지 그건 아직까지 명백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도소 생활이 그의 작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다고 그래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야기를 써서 잡지에 보내기도 하고요. 자신의 과거 그런 또 전력, 전적을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감추기 위해서 오 헨리라는 필명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출소한 다음에 뉴욕으로 가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단편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라봤던 뉴욕은 화려한 부자들의 도시만은 아니었다고 해요. 단돈 몇 달러가 없어서 고민하는 젊은 부부들, 끼니를 걱정하는 예술가, 작은 방에서 꿈을 키워가는 노동자들, 거리의 떠돌이 이런 분들이 우리 오 헨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굉장히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작품에는 뭔가 가난한 또는 실수가 많은 우연, 불행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을 하고요. 반전이 많은 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자, 우리 오늘 만나볼 두 작품 오 헨리의 유명한 작품 중 첫 번째인 마지막 입세 그 화려한 막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입세 너무나 유명하죠 여러분. 아마 마지막 그림은 여러분들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편한 주말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무대는요 미국 뉴욕의 그리니치 빌리지입니다. 뭐 지금은 꽤 유명한 관광지고 예수의 거리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가난했던 화가들, 작가들, 음악가들이 가격이 싼 방을 찾아서 모여 살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오래된 벽돌 건물들이 좁은 건물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그곳에 한 낡은 건물 꼭대기 층에 젊은 여성 화가 두 명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수, 다른 하나 이름은 와진인가요? 소화진? 한 사람 이름은 수, 다른 사람은 존 씨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뉴욕으로 오긴 했지만 예술을 향한 꿈이 같았죠. 한 명은 그림을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잡지 삽화를 그리면서 언젠가는 진정한 화가로 성공하겠다라는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뭐 넉넉하진 않았지만 둘이 함께 그렇게 알콩달콩 살고 있었는데요. 낡은 방에는 어쨌든 간에 그림 도구가 있었고 햇빛이 창가에를 비쳤으며
따뜻한 수프가 있었으니까요. 그때 어느 늦가을 뉴욕 거리에 폐렴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폐렴이라면 굉장히 위험했죠. 그 골목, 차갑고 가난한 골목을 타고 들어온 이 폐렴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찌 보면 죽음의 신, 사신으로 묘사가 되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존 씨가 이 병에 걸립니다. 처음에는 감기처럼 조금 시작된 것 같은데 열이 자꾸 오르고 기침이 심해지는 거예요. 몸은 빠르게 약해졌고 결국 존 씨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도 없게 됩니다. 의사가 왕진하러 왔죠. 왕진하러 갔다 온 다음에 옆에 같이 함께 살고 있는 룸메이트 수를 방 밖으로 조용히 불러냅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살아날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 환자가 살고 싶다는 의지를 가진다면 가능성은 훨씬 커질 거예요. 이 약보다도 환자 스스로의 의지가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수가 걱정이 됩니다. 존 씨는 이미 몸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에도 관심이 없고 음식도 관심이 없고 온 세상에 관심을 차차 잃고 있었거든요. 수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존 씨야, 우리 나중에 이탈리아 나폴리만을 그리러 가기로 했잖아. 얼른 나아야지. 하지만 존 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서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거죠. 창문 밖에는 맞은편 벽돌 건물이 보이고 그 벽에는 오래된 담쟁이 덩굴이 붙어있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마다 담쟁이 잎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존 씨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열둘, 열하나, 열. 수는 처음에 존 씨가 뭘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존 씨가 얘기합니다. 저기 잎사귀, 담쟁이 잎사귀 말이야. 바람이 불 때마다 떨어지거든. 또 떨어졌네? 아홉, 여덟. 야, 근데 약간 공포영화 같아요. 그죠? 무슨, 무슨 뭐가 쿵쿵쿵 귀신 같은데. 어쨌든 존 씨는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담쟁이 덩굴에 마지막 잎이 떨어지는 순간 자신도 죽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수는 깜짝 놀라 말합니다. 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담쟁이 잎이 떨어지는 거랑 너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존 씨는요, 사흘 전에는 잎이 거의 100장 가까이 있었어.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저기 마지막 잎이 떨어지면 나도 가는 거야. 사람이 희망을 잃으면 모든 게 또 그렇게 되잖아요. 절망스럽고 창밖의 잎은 그저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부니까 떨어지는 것 뿐이었는데 이 존 씨에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씩 사라지는 담쟁이 이파리가 마치 자신의 생명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수는 커튼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존 씨에게 야 시끄러, 수프나 먹어. 근데 존 씨는 됐어, 나 마지막 이파리 떨어지는 거 보고 싶어. 그러면 나도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커튼 열어줘. 수는 못 들은 척하고 내려가 버립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요, 건물 아래층에는 베어맨이라는 늙은 화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베어맨은요, 오랜 동안 화가로 살아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자신이 꿈꿔왔던 정말 걸작을 만들지 못했던 그런 나이 많은 늙은 화가였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내가 꼭 진짜 걸작을 그릴 거야 라고 얘기를 늘 하지만 뭐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냥 이런저런 소일거리를 받아서 먹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수가 베이먼에게 존 씨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존 씨가 창밖 담쟁이 잎을 세고 있어요. 마지막 잎이 떨어지면 자기도 죽을 것 같대요. 베이먼이 얘기를 듣고 화를 냅니다. 뭐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다 있어. 잎사귀가 떨어진 거랑 자기 목숨이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이 걱정스럽습니다. 존 씨는 어느새 잠이 들어있죠. 이제 담쟁이 덩굴에는 잎이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그날 밤 뉴욕에 거센 폭풍이 몰아칩니다. 차가운 비가 창문을 세차게 때리고 바람이 울부짖습니다. 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아, 저렇게 바람이 센데 마지막 남은 이파리가 견딜 수 있을까?
저거 떨어지면 존 씨 어떡하지? 밤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존 씨는 눈을 뜨자마자 얘기합니다. 수, 커튼 열어줘. 안 열어주면 나 수할 거야. 죄송합니다. 수, 커튼 열어줘. 수는 망설입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천천히 커튼을 엽니다. 불안하죠. 근데 놀랍게도 마지막 담쟁잎이 여전히 벽에 붙어있습니다. 짙은 초록빛이 조금 바라긴 했지만, 그리고 가장자리가 조금 노랗게 물들긴 했지만 단단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존 씨는 한참 동안 잎을 바라봅니다. 야, 어젯밤 그렇게 비바람이 불었는데 아직 안 떨어졌네. 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래, 너도 버텨야지. 그러니까 쟤도 이파리도 버티잖아. 존 씨는 아직 불안해합니다. 아니야, 오늘 떨어지겠지. 오늘 밤에 떨어지면 나도 그럼 죽겠지. 그날도 바람이 매섭게 불고 비가 내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존 씨는 또 커튼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잎이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나운 폭풍우를 견뎌낸 마지막 한 잎. 존 씨는 그 잎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본인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작은 잎사귀도 저렇게 버텼는데 나는 내 죽음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건가? 그러다가 수를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나 수프 좀 줘. 야, 이제 먹고 싶냐? 수가 얼른 웃으면서 그래, 얼른 갖다 줄게. 그러면서 존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너랑 진짜 이태리 가서 나폴리만 그리고 싶어. 그리고는 얼마 있다 의사가 찾아오죠. 의사가 그럽니다. 이제 가능성이 좋아졌습니다. 의지가 살아났어요. 잘만 돌보면 금방 회복할 겁니다. 근데 의사가, 아, 그리고 나 빨리 내려가야 돼요.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아래층에 배어만을 진찰하러 가야 된다고요. 배어만이 심한 폐렴에 걸렸다는 겁니다. 왜? 전날 아침에 온몸이 젖은 채 발견이 됐거든요. 신발과 옷에는 빗물이 스며있고 방에는 등불과 사다리 그리고 붓과 팔레트가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배어맨은 결국 병원을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며칠 후에 존 씨가 많이 회복한 후에 수는 진실을 알려줍니다. 존 씨야, 창밖에 있는 마지막 잎을 자세히 본 적 있어? 잘 봐봐.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지. 저거 진짜 잎사귀가 아니야. 자, 여러분도 아시죠? 이 베이머는 존 씨가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려고 차가운 비바람 속으로 그 밤에 차가운 비를 맞으며 홀로 작업을 한 겁니다. 정말 잎처럼 보이도록 성과 색을 겹쳐 그리고 비를 맞으면서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린 거죠. 그게 바로 존 씨에게 정말 희망이 된 겁니다. 베어맨은 평생 걸작을 그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가 걸작을 남기지 못했고 못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 밤에 비를 맞으며 그렸던 작은 잎사귀 하나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게 바로 베어맨의 처음이자 마지막 걸작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모두 알고 있는 우리 마지막 잎새라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요. 뭐 사실 마지막 그림은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텐데 제가 조금 이 MBTI T라서 그런지 몰라도 뭐 감동적이긴 한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굳이 어렵게, 뭐 물론 시대가 옛날이니까 그러겠지만 어렵게 그림을 그렸을까? 요새 같으면은 우리 저 가짜 식물 잘 나오잖아요. 그 가짜 조화라고 그러죠. 조화 이파리를 사서 실로 매달면 될 텐데 그죠? 아니면 뭐 프로젝터로 쏴도 될 것 같고 홀로그램을. 근데 그 그림을 그렸다는 게 글쎄요, 제가 좀 모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피바람이 흐르는데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흐르지 않고 말라서 그대로 있다? 유화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 희대의 걸작을 만든 거죠. 네,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사실은 음악을 제가 두 개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께 이 곡이 아니죠, 소설을 소개하면서 떠올렸던 음악이 사실은 윤복희 씨의 그 여러분, 그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노래 좀 틔워드리고 싶었는데 뭐랄까 윤복희 씨의 버전보다는 조금 우리
임재범 씨의 버전이 좀 더 뭔가 울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곡은 윤복희 씨 노래고요. 이 노래는 임재범 씨가 불렀던 곡입니다. 여러분 듣고 올게요. 내가

임재범 씨가 부르는 그 여러분을 들으셨는데 좀 이 소설과 어울리지 않나요? 네, 저는 나름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사실은 제가 준비한 노래가 두 곡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방송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욕심이 생겨서 이게 문학을 하루에 듣는 문학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어떻게 음악적으로 좀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문학을 소개해드리면서 그 문학에 맞는 음악을 또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제가 중간에 시간에 짬을 내서 어렵게 이렇게 노래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저도 최선을 다한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께서도 좀 들어봐 주시고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노래 듣고 이 노래를 더 듣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후니 카페를 유튜브에서 찾으시면 여러 가지 그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문학에 관련된 음악도 들을 수 있고요. 또 유명한 영화를 관련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뭐 이것저것 뭐 트로트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들을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릴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

0: 이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훈훈한 카페 뭐 시그니처 코너죠. 하루에 듣는 문학 이번에는 두 번째 코너입니다. 앞서서 오헨리 소설의 우리가 마지막 입세를 여러분과 함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오헨리 작가의 두 번째 유명한 작품 크리스마스 선물을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네, 이 이야기가 아주 가난한 그 부부들을 위한 얘기인데 여러분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크리스마스 전날 작은 아파트입니다. 젊은 여성 델라는 탁자 위에 동전을 펼치고 세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봐도 금액은 똑같죠. 1달러 87센트. 아, 저보다 많네요. 네. 델라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동전들인데 내일이 크리스마스예요. 가진 돈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짐에게 멋진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네요. 소파에 엎드려 울기 시작합니다. 둘은 너무나 가난한 부부였거든요. 일주일에 집세가 8달러인 작은 방이었고 현관의 초인종은 소리도 울리지 않는 그런 우울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가진 건 없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만큼만은 풍족했으니까요. 두 사람에게는 서로가 아끼는 보물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남편인 짐한테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대대로 물려받은 금시계가 있었고요. 짐은 낡은 가죽끝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시계를 꺼낼 수는 없었지만 가문의 추억이 담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정말 보물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한편 델라는요 아주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머리를 싹 풀면 갈색 폭포처럼 무릎 아래까지 찰랑찰랑하는 아주 탐스러운 머리카락이었죠. 이 머리카락이면 어떠한 정말 여왕이 와도 질투했을 것이라고까지 주변에서 칭찬을 했던 그런 아름다운 머릿결입니다. 델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길게 풀어 헤치고 멍하니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뭔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머리를 묶고 다시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거리에는 3, 4, 5 모여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델라는 한 상점 앞에 걸음을 멈추네요. 간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머리카락 제품 판매, 머리카락 매입합니다. 무서워요. 머리카락을 매입합니다. 델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가게로 들어갑니다. 저기요, 제 머리카락 사실래요? 가게주, 그냥 봅시다. 머리를 풀어서 길이와 숲을 쓱 봅니다. 오, 훌륭해요. 20달러 줄게요. 20달러. 4달러. 네. 오, 20달러?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그 당시에? 델라는 20달러요? 지금 바로 잘라주세요. Right now. Cut it. 싹둑 싹둑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 평생을 길러왔던 머리카락이 잘려나갑니다. 아주 짧아진, 거의 뭐 군대 가는 정도의 짧아진 머리로 그녀는 뛰어나갑니다. 손에 20달러가 있어요. 너무 신나서 남편 짐에게 어울리는 선물을 찾아 상점을 돌아다닙니다. 막 구경하다가 드디어 화려한 장식 없이 아주 단순하지만 고급스러운 백금의 시계줄을 딱 발견합니다. 델라는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짐한테 어울리는 물건이다. 시계줄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가치 있어 보였으니까요. 가격이 21달러. 기가 막힙니다. 망설임 없이 지불합니다. 왜? 그에게는 1불 80전이 더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은 돈은 얼마? 87전. 어떡합니까? 모든 걸 털어서 냈죠. 그리고는 집에 왔는데 거울 앞에서 머리가 너무 짧아 보기에 흉한 거예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뭐 고데기도 써보고 이것저것 해봤지만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어머, 남편이 나를 보고 실망하면 어떡하지? 나를 보고 더 이상 안 이뻐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다가 스스로 독한 마음을 갖습니다. 아니, 어차피 머리는 잘하잖아.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잘할 수 있잖아. 내가 그에게 얼마나 멋진 선물을 준비했는데. 아, 너무 기뻐.
빨리 그가 왔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고 델라는 남편을 기다립니다. 문이 열리고 밤에 짐이 들어옵니다. 짐은 22살의 젊은 남자였지만 사실 생활고에 시달려 너무 지쳐 보이는 남자였죠. 그는 방으로 들어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멍하니 델라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델라는 불안해져 급하게 말합니다. 여보, 그렇게 보지 마요. 난 머리카락 그냥 팔았어. 어차피 필요도 없는 건데 당신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고 싶었단 말이야. 어차피 머리는 자라잖아. 금방 자랄 거야. 야한 생각 많이 할게. 네, 당신을 위해 그런 거야. 짐은 깜짝 놀라 천천히 물어봅니다. 머리를 잘랐다고? 나 머리 잘라 팔았어. 그래도 뭐 어때? 머리는 다 자랄 텐데. 나 머리 없어도 이쁘지? 난 그래도 당신 사랑하잖아. 짐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델라를 끌어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델라, 오 나이 델라, 나를 오해하지 말아요. 당신이 머리를 자르거나 면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결코 덜 사랑한 일은 결코 없을 거야. 약간 이런 말투가 어울리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여보 어떡하지? 나도 당신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는걸? 그러면서 선물을 내니까 델라가 역시 여자들의 선물이 약합니다. 급하게 허겁지겁 신나서 델라가 포장지를 막 뜯어요. 자기 머리 잘라서 선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신나서 이 여자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 선물을 보고 여자가 왈칵 눈물이 쏟아집니다. 상자 안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머리빗 한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거는 델라가 오래전부터 짐과 함께 길을 걷다가 상점의 진열자를 보고 진열장에 넣어있는 빗을 보고 너무 이쁘다 갖고 싶다라고 했던 바로 그 빗이었습니다. 보석에 촘촘히 박혀있는 멋진 빗. 근데 너무 비싸서 상상만 했던 거죠. 근데 그 빚이 이제 그녀의 것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빚을 쓸 수 있는 머리카락은 없죠. 괜찮아, 나 머리카락 금방 자랄 거야. 금방 자랄 거야. 너무 고마워, 너무 이뻐, 너무 고마워. 그래서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델라 갑자기 아 맞다, 그리고 여보 이거 봐라, 내가 뭘 준비할게. 뭘 준비해? 그러면서 시계줄을 탁 꺼냅니다. 여기 자기 시계 꺼내서 빨리 여기다 달아봐. 그랬더니 남자가 너무 훌륭한 선물이야. 너무 감동을 받았어. 델라 사랑해, 고마워. 하지만 말이야, 내가 당신에게 해줄 말이 있어. 난 당신 당신에게 그 빚을 사주려고 시계를 팔았거든. 델라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아서 짐의 시계줄을 샀죠. 짐은 본인의 보물같은 시계를 팔아서 델라의 머리빗을 샀습니다. 머리빗은 쓸 수가 없어요. 왜? 빗을 머리가 없으니까요. 시계줄은 연결할 시계가 없습니다. 사실 그냥 저희가 옆에서 봤을 땐 어휴 저 바보들 저렇게 어리석게 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가장 본인들이 소중한 물건을 팔아서 서로에게 사용할 수 없는 선물을 사준 꼴이 됐죠. 이게 원작 제목이 사실은 동방박사들에게 비교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 속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 귀한 선물을 바친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헨리 작가는 델라와 짐 이 두 부가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비유를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어떤 물건을 샀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서로를 위해 본인이 가진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기꺼이 내놨기 때문입니다. 야, 이 소설은 여러분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소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워낙 내용도 짧고 뭐 나오는 사람 등장인물도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도 되게 짧아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과연 내가 그 입장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께서 이 입장이나 짐 남편 또는 와이프의 델라의 입장이라면 가장 아끼는 나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를 위한 선물을 살 수 있을까? 내가 가장 보물처럼 아끼는 유일하게 값어치가 있는 집안에서 내려오는 보물 그 시계를 금시계를 팔아서 그녀를 위한 선물을 할 수 있을까? 글쎄요, 한번쯤 생각해보게 되는데 진정 사랑한다면 저는 그래요. 진정 사랑한다면 보통 남자들은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들 하지 않나요? 그런 왜 그 노래도 있듯이 남자가 정말 사랑하면
그 내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뭐든지 주고 싶어하는, 물론 당연히 저는 여성분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그 서로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죠.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면 정말 모든 걸 주고 싶고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좀 슬프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흐뭇한 행복한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고 뭔가 좀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그런 것 같고 뭔가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 뭔가 행복한 모두가 행복할 그런 시즌이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굉장히 춥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런 또 외로운 또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다라는 걸 또한 보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단편 소설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 두 주인공의 마음씨가 정말 이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워낙 사랑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또 한번 노래를 선물을 해드려야겠죠.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크리스마스 선물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네. 제가 또 어설프게 창작한 곡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 후니 카페 후니 카페를 찍으시면 후니 카페 영어 한국말이죠. 한국말로 후니 카페를 찍으시면 보실 수 있는 채널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노래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여러분께 띄워드리고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뭐 제가 지금 노래를 그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노래를 틀어드렸는데, 야 이게 뭐 어느 분이 만들고 했는지 몰라도 정말 노래가 기가 막히네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니가 직접 창작곡을 한 건인데 너무 잘 만들었다. 제가 봐도 박수. 죄송합니다. 제가 스스로 자랑하니까 목이 갑자기 확 메이는데. 여러분, 이 노래는 유튜브에서 후니 카페를 찍으시면 찾아 들을 수 있고요. 노래 제목은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보다 제가 들었는데도 약간 이게 뭉클한데요? 이게 영상 지나가면서 유튜브에서 보는데 이게 뭉클뭉클한 게참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무튼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문학 코너를 하면서 뭐 얼마만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제가 그 문학들과 어울리는 또는 그 음악 문학에 맞는 모토로 삼은 노래들을 음악들을 더 이렇게 들려드리고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문학을 소개해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음악적으로 한번 같이 교감을 하면 어떨까, 같이 좀 보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해보기 시작했는데, 저도 솔직히 좀 바쁜 와중에 하면은 시간이 좀 딸리긴 하는데 재밌어요. 재밌고 뭐 뿌듯하기도 하고 혼자 스스로 만족하니고. 뭐 여러분들께서 어떤 비판과 비평을 하시는 좀잘 모르겠습니다만, 뭐제 스스로 여러분께 나누고 싶고 또뭐 제가 좋아라 본인 스스로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시간을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또 좋은 얘기 나누다 보고 재밌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서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된것 같은데요. 어떻게 오늘 또 이렇게 즐거운 주말과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될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마지막 곡을 준비했고요. 마지막 곡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고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크리스마스 선물, 거기에 나오는 남자의 입장이라고 할까요? 평소에 우리 남성분들이 사랑하는 여성을 만났을 때 또는 만나고 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을 아주 적절하고 적나라하고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보컬리스트이고 노래인데, 마이클 볼튼의 When a Man Loves Woman, 여러분 아시죠? 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라는, 제가 이 노래를 그 노래방에서 몇 번을 불러보려고 했는데 제 음색이랑은 너무 안 맞아서 잘 못하겠는데, 정말 음색이 너무 멋있고 절절해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마이클 볼튼이. 사실 우리가 속된 말로 야 언제적 마이클 볼튼이냐 막 이랬는데, 얼마 몇년 전에 제가 이분이 라이브로 어느 쇼에 나오셔갖고 그 보여주시는 걸, 퍼포먼스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와 진짜 연세가 많이 들긴 들었는데도 머리 그 상징 있잖아요, 트레이드마크 머리 뒤로 딱긴 머리 뽀글 머리 뒤로 묶고 양복 딱 입고 나오셔갖고 이 노래를 그 연세에 부르는데, 와 정말 전율이 느꼈어요. 와 진짜 저 연세에 얼마나 관리 잘했으면 저 노래를 아직도 완창을 하시는구나. 하여튼 너무 멋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말이 길어졌네요. 행복한 하루, 남은 주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후니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는 다음 주말에 또 훈훈한 모습으로 고품격 럭셔리 음악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마이클 볼튼의 When a Man Loves Woman 들으시면서 저는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사랑합시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진행자 이서희입니다. 히스토리는 서희와 히스토리를 함께 붙여 만든 이름입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이야기처럼 역사를 나누면서 각자의 삶에 작은 의미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히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는 시간, 히스토리의 이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조선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1418년 22살의 젊은 왕 충녕대군이 조선의 네 번째 임금 세종으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조선에는 또 한 명의 강력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왕 태종이었습니다. 태종은 권력을 놓지 못해서 뒤에 남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아들이 안전하게 왕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길을 닦아준 사람이었습니다. 군사와 외교처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큰 문제는 자신이 맡고 젊은 세종에게는 백성을 이해하고 국정을 배울 시간을 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역사 속에는 아들을 믿지 못해 끝까지 권력을 움켜쥔 왕도 많았고 반대로 너무 일찍 손을 놓았다가 나라가 혼란에 빠진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아들을 믿었고 동시에 지켜주었습니다. 덕분에 세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환경에서 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세종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훈민정음을 만든 왕이 아니라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본 젊은 군주였습니다. 세종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가뭄이 들면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물었고 세금이 무겁지는 않은지 살펴봤으며 억울한 재판을 받은 사람은 없는지 신하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명령하기보다 먼저 들으려 했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배우려 했던 왕. 그것이 세종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종은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하나의 고민과 마주하게 됩니다. 좋은 정치를 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군대가 필요할까요? 많은 세금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훌륭한 궁궐이 필요할까요? 세종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나라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좋은 왕이라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인재가 없다면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 사회를 둘러보면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있었지만 그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사람의 가능성을 결정하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양반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공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관리가 될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인이나 평민, 그리고 노비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도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천재가 태어나도 출발선조차 허락되지 않는 사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세종은 이런 현실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신분제를 없앤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신분보다 능력을 먼저 모아야 한다. 이 생각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각이 조선 역사뿐 아니라 세계 과학사에도 이름을 남길 한 사람과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신분은 가장 낮았지만 재능은 누구보다 뛰어났던 청년. 세종과 함께 조선의 과학혁명을 이끌게 되는 인물, 장영실입니다. 하지만 세종이 처음부터 장영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만남도 우연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히스토리에서는 먼저 세종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왜 조선에서 인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600년 전 젊은 왕 세종이 꿈꾸었던 나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0: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켈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켈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켈코 보험. 보험 걱정 켈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켈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 종합보험사 켈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켈코보험입니다.

세종은 왜 인재를 찾기 시작했을까요?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세종대왕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한글을 생각합니다. 조금 더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장영실, 집현전, 치국이, 자경루 같은 이름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위대한 업적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세종은 누구보다 사람의 중요성을 알았던 왕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종은 나라를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집을 한번 지어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계도가 있어도 목수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져다 놓아도 기술자가 없으면 건물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법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법은 종이 위에 글자에 불과합니다. 좋은 정책이 있어도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할 관리가 없다면 백성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종은 바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 나라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결국 수많은 사람의 지혜가 모여야 움직입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1418년에 조선은 이제 막 건국 26년이 지난 젊은 나라였습니다. 나라의 틀은 어느 정도 갖춰졌습니다. 태조는 나라를 세웠고 태종은 왕권을 안정시켰습니다. 사병을 없애고 호패법을 시행하고 육조의 체제를 정비하며 왕이 직접 국정을 이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안정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종의 눈에는 또 다른 문제가 보였습니다. 나라는 안정되었지만 그 나라를 더 발전시킬 인재가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유교 사회에서는 학문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좋은 관리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 했고 과거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자체는 나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취지였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양반 집안의 자제들이었습니다. 집안에 책이 있었고 글을 가르쳐줄 스승이 있었으며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공부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반면 평민들은 어땠을까요?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고요.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던 노비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재능이 있어도 배울 기회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뛰어난 머리를 가진 아이가 학교에 갈 수조차 없는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세종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신하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좋은 관리란 무엇인가? 학벌이 좋은 사람인가? 집안이 훌륭한 사람인가? 아니면 백성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종과 태종의 차이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태종은 강한 왕을 만들려 했습니다. 세종은 강한 나라를 만들려 했습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태종은 권력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반면 세종은 이제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충성스러운 사람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으려 했습니다. 실제로 세종은 신하들과 토론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경연이라고 들어보셨죠? 왕과 신하들이 함께 경전을 읽고 역사를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세종의 경연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정답을 듣기보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다른 의견은 없는가? 백성들은 어떻게 느낄 것 같은가? 신하들은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왕은 명령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왕이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분위기가 조선 최고의 학문 공동체인 집현전으로 이어집니다. 세종은 혼자 똑똑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과 함께 더 나은 답을 찾는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리더를 우리는 오늘날에도 좋은 리더라고 하죠. 직원이 의견을 내면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 성과를 혼자 가져가지 않고 함께 만드는 사람, 세종이 바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세종의 생각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정에는 여전히 신분과 가문을 중시하는 대신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전하, 세상에는 지켜야 할 질서가 있습니다. 신분을 함부로 넘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세종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질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나라를 살릴 인재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은 당시로서는 매우 새로운 발상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선의 어느 한 관청에서는 나무를 다듬고 쇠를 두드리며 놀라운 솜씨를 보여주는 젊은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양반도 아니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도 아니었습니다. 책보다 망치를 더 많이 잡았고 붓보다 톱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흉내내지 못하는 기술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은 그를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분은 노비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그의 이름조차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참 재미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나쳐버린 그 젊은이를 단 한 사람만은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젊은 왕 세종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만남 가운데 하나, 왕과 노비 출신 기술자의 만남, 세종과 장영실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조선은 엄격한 신분사회였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대부분의 삶이 결정되었습니다. 양반의 아들로 태어나면 공부를 하고 과거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중인은 기술과 행정을 담당하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평민은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노비는 주인의 재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질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마다 태어날 자리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누구도 쉽게 그 질서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젊은 왕 세종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신분이 사람의 능력을 결정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당시로서는 매우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제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조선사회 전체를 떠받치는 질서였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신분제를

없애겠다고 선언한 적도 없습니다. 양반과 노비를 모두 같은 신분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 시대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신분보다 능력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인사에서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종은 학문이 뛰어난 사람을 가까이 두었고 실무 능력이 있는 관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예전보다 훨씬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도 매우 큰 변화였습니다. 당시 유교 사회에서는 학문이 가장 높은 가치였습니다. 글을 잘 쓰는 선비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반면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기술자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았습니다. 목수, 대장장이, 도공, 천문기구를 만드는 기술자. 이런 사람들은 나라에 꼭 필요한 존재였지만 사회적 지위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보다 결과를 보았습니다. 누가 실제로 백성들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그릴까요? 아닙니다.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비가 언제 오는지 아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었습니다. 세종은 바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학과 기술을 단순한 기술자의 일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정치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은 당시로서는 매우 앞선 발상이었습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세종은 새로운 기계나 기술 이야기를 들으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명나라에서 새로운 천문기구가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리면 자세히 살펴보게 했고 농사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 있으면 직접 시험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것이 있으면 배우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만들어 보려 했습니다. 세종은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왜 배우지 않는가? 그는 전통을 존중했지만 전통만 고집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남쪽 지방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조금씩 중앙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동래현, 지금의 부산 일대였습니다. 그곳 관하에는 유난히 손재주가 뛰어난 한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쇠를 다루는 일을 잘했고 나무를 깎는 솜씨도 뛰어났습니다. 무언가를 만들라고 하면 금쇠의 원리를 이해했고 고장난 기구를 가져다 주면 더 나은 모습으로 고쳐놓곤 했습니다. 관청의 관리들도 그의 솜씨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마지막에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참 아까운 사람이다. 왜였을까요? 그는 노비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높은 벼슬길은 꿈꿀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저 관청에서 기술을 쓰며 살아갈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영실. 아직은 조선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평범한 기술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참 묘합니다. 어떤 사람의 운명은 아주 작은 소문 하나로 바뀌기도 합니다. 동네에서 올라온 보고는 결국 한양에 닿았고 그 보고는 마침내 새로운 왕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종이 특별했던 이유는 모든 것을 혼자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사람을 알아본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사람을 보는 직업이라고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세종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침내 젊은 왕 세종과 노비 출신 기술자 장영실이 처음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8: 좋은 보험 상품과 낮은 보험료만 제공하면 좋은 보험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더해지면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고객과 직원에 대한 애정. 그 마음으로 캘코는 1993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역사, 97%의 고객 만족도, 250개 이상의 협력사를 갖춘 지금의 캘코가 되었습니다. 캘코는 모든 고객과 직원 한 분 한 분의 행복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30년간 꾸준하게 보험 서비스의 한 길을 걸어온 한인사회 대표 종합보험회사입니다. 캘코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운영이 됩니다. 프레지던트이자 CEO인 진철이 사장을 필두로 크게 영업조직과 영업지원조직, 그리고 경영지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업조직은 캘코보험 마케팅의 근간이 되며 기업 및 법인, 그리고 개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프로듀서 조직과 SM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업지원조직은 언더라이팅 및 어카운트 매니저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퍼티 앤 캐주얼티 디비전과 헬스 앤 베네핏 디비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디비전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베트남과 방글라데시에 해외지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조직으로는 인사, 총무, 고객관리, 광고 및 홍보 업무를 지원해주고 있는 경영지원실과 회사 IT 업무 지원을 총괄해주고 있는 IT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 전반의 재무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팀 등이 경영지원조직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캘코보험은 현재 총 60여 명의 캘코 구성원이 각 조직 구성원으로 최고의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캘코에서 다루는 보험은 이렇습니다. 기업, 그룹 건강보험, 사업체 보험, 종업원 분쟁 보험, 자동차 보험 및 주택 보험, 종업원 상해 보험, 생명보험과 메디케어 보험 등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크고 작은 모든 보험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캘코보험은 고객 한 분 한 분께 다가가기 위해 블로그, 유튜브 캘코TV, 캘코 라디오 방송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일간지 및 라디오, TV를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캘코의 소중한 고객들입니다. 캘코의 믿음직한 협력사들입니다. 캘코는 고객과 직원들이 보내주는 깊은 신뢰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캘코 보험이 되겠습니다.
0: 것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9: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 휴일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0: 극한 폭염이 누그러지면서 17일째 이어지던 서울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11: 그래도 낮엔 여전히 더운데요. 또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비가 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 알아봅니다. 고한석 기자, 열대야 멈춘 게 얼마 만인가요?
12: 네, 오늘 새벽 서울의 공식 최저기온이 24.5도에 머물면서 17일째 이어지던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지난주 서울 최고기온이 38도에 달할 정도로 극한 더위가 이어지며 밤더위 역시 며칠째 최저 29도 안팎으로 초열대야 수준이었는데 4도 이상 떨어진 겁니다. 기상청은 동풍이 약해지면서 서쪽으로 유입되던 뜨거운 열기가 줄었고 밤사이 복사냉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서울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경남, 전남 등 남부지방은 27도 안팎으로 밤더위가 심했습니다.
10: 네, 극한 폭염은 꺾인 것 같은데 낮 더위는 여전한 상황이죠?
12: 네, 고기압의 영향이 지속하면서 현재 기온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과 전남, 광주 지역이 덥습니다. 현재 전북 전주는 33도, 전북 순창 32.8도, 전남 광주 광주시는 31.8도까지 올랐습니다. 폭염특보 상황을 보면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전국 대부분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는 여전히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34도 등 낮에는 여전히 35도 안팎에 달하고 체감온도도 높아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11: 어제 강릉에는 특히 폭우가 쏟아졌는데 오늘도 동해안에 비가 계속 이어진다고요?
12: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강릉에 시간당 80mm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될 정도로 강원 동해안에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밤사이에는 비가 잦아들었고 지금은 그쳤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만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동풍이 다시 강해지면 시간당 20에서 30mm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 경북 북동부에 많게는 80mm까지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오후 한때 전국 곳곳에 많게는 60mm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10: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그동안 발생한 사망자가 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1: 사망자를 포함한 온열 질환자도 3,000명을 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까?
13: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계를 보면 그제 하루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202명, 사망자는 3명입니다. 이 가운데 80대 여성은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모두 꺼진 아파트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0대 남성은 길에서 구토를 하고 이상 행동을 보이다가 입원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60대 남성은 거리에 누워있다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누적 온열 질환자는 3,089명, 누적 사망자는 26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온열 질환자는 3,360명, 사망자는 21명이었습니다. 환자 수는 지난해보다 적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하루 접수된 가축 피해 신고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9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더위 탓에 폐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닭 등 가금류가 85만여 마리로 대부분입니다. 어제만 양식 어류 31만여 마리가 폐사해 양식 어류 피해는 117만여 마리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 안보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되도록이면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일요일인 오늘 전력 수요가 최대 81.9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 예비력이 20% 넘게 확보돼 있어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 네, 무더위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해수욕장에는 휴가철 막바지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11: 인천국제공항에는 휴가철 여행객뿐만 아니라 더위를 식히려는 일반 시민들도 몰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김기수 기자, 어디 있습니까?
14: 네,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10: 네, 그리고 조경원 기자는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15: 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입니다.
11: 네, 그럼 먼저 해수욕장부터 보겠습니다.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죠?
14: 네, 이곳 해수욕장에는 이른 시간부터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물에 들어가 파도에 몸을 맡기면서 더위를 날리는 모습인데요. 가족과 함께 이곳을 찾은 피서객은 해수욕하기에 좋은 날씨라고 말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16: 며칠 동안 되게 더웠다가 네, 모처럼 이렇게 시원한 날씨 속에서 이렇게 그 대천 해수욕장에 와서 아주 기분 좋고 네, 모든 게 좋은 것 같습니다.
14: 네, 파라솔 아래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고 백사장에는 모래놀이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 대천 해수욕장은 어제만 해도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가면서 해수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33도 안팎에 머물고 흐리거나 구름만 날씨가 예보되면서 해수욕을 즐기기에는 한층 나아졌습니다. 다만 충남 보령을 비롯해 충남권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수분 섭취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또 바다에 들어가기 전 스트레칭 등 준비 운동을 하고 구명조끼와 튜브 등 안전장비 착용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다에서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지정구역 안에서만 수영하고 음주 후 물에 들어가는 건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지친 일상을 벗어나 즐기는 휴가도 좋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폭염 대비와 함께 물놀이 안전수칙도 잘 지키면서 관광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10: 네, 이번에는 인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15: 네, 공항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계절에 들어온 듯한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긴 소매 셔츠에 재킷까지 걸치고 있는데도 덥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쾌적합니다. 반소매 차림으로 실내에 들어온 시민들도 이곳에 잠시 머무는 동안 얇은 겉옷을 꺼내 입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공항의 실내 기온은 섭씨 24도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폭염 경보가 내려진 공항 밖 인천 영종도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4도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11: 네, 공항 안이 시원하다 보니까 여행객뿐 아니라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도 많이 찾는다고요?
15: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부터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제 뒤에 있는 평상이 가득 메워진 상태입니다. 돗자리를 펴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달걀과 과일 등 간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 놓인 장의자에서는 장기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밖이 더워서 친구들과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이곳으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7: 한식 안 와요. 그리고 너무 시원해. 공항철도 타면 너무 시원해. 이제 좋아서 밥 하나 사 먹고 친구들 오면 놀다.
18: 복지관도 방학했어요. 더워서.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노인네들이 하나둘 혼자서 카페 가서 앉았을 수 있어요?
15: 들으신 것처럼 공항이 식당 등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있고 이용시간 제한이 거의 없어 이곳으로 모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 65세 이상 시민은 공항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공항을 선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분석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폭염을 이겨내려는 시민들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10: 네, 지금까지 김기수, 조경원 기자 연결해서 해수욕장과 공항 상황 둘러봤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안 그래도 푹푹 찌는 날씨에 대량의 음식을 조리하는 학교 급식실은 그야말로 찜통이 따로 없습니다.
11: 당장 이번 주부터 학교들이 속속 개학인데 조리실 내 체감 기온이 주의 단계를 넘어 최고 45도에 달하는 학교도 있어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19: 대형 솥에 음식을 볶고 기름에 튀기고 펄펄 국까지 끓이다 보면 아무리 냉방을 해도 급식실 전체가 달궈집니다. 방수 앞치마에 고무장갑, 마스크, 모자, 장화까지 신는 조리사들의 체감 온도는 6도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 에어컨이 잘 되어 있다 해도 38도 이상이 나와요. 어지럽고 구토도 나오고 매식매식해요. 여기 목에 차는 스카프 같이 아이스 한 거 있죠. 실상 이렇게 하면 한 20분 하면 싹 녹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19: 실제로 지난달 급식실 체감 온도를 조사해봤더니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체감 온도 33도 이상인 주의 단계를 넘어선 경우는 6월엔 170건이었지만 무더위가 시작된 7월엔 311건으로 2.5배 늘었습니다.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는 경고 단계 이상인 경우도 20개교 85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60%인 12개 학교에선 경고 이상의 상황이 두 차례 이상 반복됐습니다.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는 순간은 모든 화구와 오븐, 튀김기가 동시에 가동되는 최대 조리 시간, 그리고 뜨거운 물로 식기를 닦는 세척 마무리 시간이었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는 무려 45도에 달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선 2시간마다 20분씩 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만들어 배식까지 해야 하는 급식실에선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21: 불과하기로 조리를 진행한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작업 현장보다 덥고 학생들 그 식사, 배식 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오전 조리 시간에는 누군가 쉰다는 것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19: 급식 조리사들은 한여름 동안에는 튀김이나 전 등을 식단에서 빼 조리실 온도를 낮추고 체감 온도를 잴 땐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고 있는 작업복의 특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0: 극한 폭염이 바다 온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수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최근 광어회 300g은 이마트에서 23,000원대, 롯데마트에서는 26,000원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도매 가격도 크게 올라 수협 노량진 주간 수산물 동향을 보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양식 광어 1kg의 평균 경매 낙찰 가격은 22,300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2.3% 올랐습니다.
22: 수산물뿐 아니라 시금치와 상추 같은 밭 작물들도 폭염에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7일 시금치의 소매가는 100g 기준 1,978원으로 한 달 전보다 2.5배 비싸졌습니다. 같은 기간 오이는 10개당 소매가가 5,369원에서 8,313원으로 54.8%, 애호박과 청상추도 각각 46.6%, 41.7% 올랐습니다.
1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정보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뒤로도 비슷한 내용의 단독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2: 미사일 부족 영향으로 주한미군이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도 인용됐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이번에는 또 어떤 언론에서 미사일 부족을 보도했습니까?
23: 네, 오늘은 뉴욕타임스입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미사일을 소진하면서 핵심 방공체계인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1,700기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방공미사일 비축량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사용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1,500기 이상이며 이걸 다시 보충하려면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국방부가 이란 전쟁으로 탄약을 비롯한 무기 재고가 급감하자 자국 방산업계에 21일 안에 핵심 전력의 납품을 늘릴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로이터통신도 미군이 이란 전쟁 5개월 동안 전 세계에 비축해둔 장거리 미사일을 상당량 소진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적의 방공망에 노출될 위험이 적은 전술 미사일 체계 에이테크믐스는 거의 전부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언론들의 이 같은 무기 부족 보도에 격분해서 지난주 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이 무기 부족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대통령이 시기와 장소를 선택하면 파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의 여유로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경제 이야기라고 하면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하루하루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이야기죠.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시간에는 복잡한 숫자와 용어 대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쉽고 편안한 이야기로 경제와 보험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힌트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꿈꾸는 다락방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희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만드는 켈코 방송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투자 대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기차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스마트폰이었고 그보다 앞에는 인터넷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AI입니다. 인공지능. 이 두 글자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문을 펼쳐도 AI, 뉴스를 봐도 AI, 주식시장을 봐도 AI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의 AI는 세계의 돈이 가장 많이 몰리는 새로운 투자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AI 투자와 금융시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은 AI에 수천조 원을 투자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챗GPT가 신기해서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AI 자체보다 AI가 만들어낸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AI가 성장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AI는 엄청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 계산을 담당하는 것이 GPU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세계 최고 기업 가운데 하나로 올라섰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AI 시대의 핵심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도체가 있으면 컴퓨터가 만들어질까요? 아닙니다. 반도체를 수십만 개씩 연결해 놓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는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회사의 주가가 오르고 송전망을 만드는 기업과 변압기 회사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서도 방송에서 이야기했듯이 AI 때문에 미국의 농지 가격이 오르고 전기 요금이 상승하고 공장 건설비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AI 프로그램 하나가 아니라 AI 경제 전체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AI는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전기, 건설, 반도체, 물류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비교를 하나 해보죠.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맞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 없이 하루도 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관련 기업이면 무엇이든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매출이 없어도 올랐고 이익이 없어도 올랐습니다. 그러다 2000년 이른바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사라졌고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버블은 터졌지만 인터넷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 구글, 아마존,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진짜 강한 기업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버블은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기대가 너무 앞서간 결과다. 지금 AI를 바라보는 시선도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AI가 새로운 산업혁명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AI 거품이 너무 커졌다고 경고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사실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AI는 분명 산업혁명에 가까운 기술입니다. 하지만 모든 AI 기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AI 관련 주식이 계속 직선으로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기술은 성장해도 투자 열기는 지나치게 달아오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월가에서 벌어진 사건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25살의 천재 투자자로 불리던 레오폴트 애션브레너. 그는 오픈 AI 출신으로 AI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해 AI계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는 AI 인프라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헤지 펀드를 세웠고 불과 2년 만에 운용 자산을 수십조 원 규모로 키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무려 4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월가의 스타가 되었죠.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AI 관련 주식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는 투자 자금을 키우기 위해 사용했던 거대한 레버리지 때문에 순식간에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AI 투자 열풍은 과거 닷컴 버블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려면 AI 기업의 주가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처음 AI 열풍이 시작됐을 때 투자자들의 관심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AI 하면 엔비디아. 그래서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에 엄청난 돈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자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잠깐, AI가 정말 이렇게 커진다면 GPU만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GPU가 설치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을 건설 회사도 필요합니다. 냉각 장치도 필요하고 엄청난 전력도 필요하죠. 전기를 보내려면 송전망과 변압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AI 서버가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고성능 메모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AI 투자금이 점점 바깥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해보면 첫 번째 단계는 AI의 두뇌였습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기업이었죠. 두 번째 단계는 AI의 몸입니다. 데이터 센터와 서버, 메모리,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바로 AI를 움직이는 전력과 산업 인프라입니다. 이 변화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I 투자가 이제 기술주 몇 개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의 설비 투자로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모델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 AI를 운영하기 위해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발전소와 송전망을 확충합니다. 결국 AI는 컴퓨터 화면 안에서만 존재하는 산업이 아니라 철근과 콘크리트, 전력망과 발전소가 필요한 거대한 실물 산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2000년 닷컴 버블과 지금의 AI 투자 열풍을 단순히 똑같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닷컴 버블 당시에는 이름에 닷컴만 붙어도 투자금이 몰리는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뚜렷한 매출이 없는 기업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AI 투자 붐의 중심에는 실제로 막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대 기업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같은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은 기존 사업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 그 돈을 다시 AI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 기사를 보면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CAPEX입니다. Capital Expenditure. 한국말로는 자본적 지출, 설비 투자 이렇게 말을 하죠. 기업이 미래에 돈을 벌기 위해 지금 공장이나 장비, 시설에 투자한 돈입니다. 동네 빵집에서 빵을 팔아서 밀가루를 다시 사는 것은 일상적인 비용입니다. 그런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1억짜리 새로운 오븐을 구입한다면 이건 설비 투자입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AI라는 미래 사업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오븐을 사고 있는 셈입니다. 그 오븐이 GPU이고 데이터 센터이고 전력 시설입니다. 문제는 그 돈의 규모가 너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월가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AI가 얼마나 성장할까를 물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언제 돈을 벌 수 있는데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AI가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라도 기업은 결국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죠. 데이터 센터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AI 서비스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기대보다 작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주들은 불안해집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요즘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에서는 매출이나 순이익만큼 중요한 숫자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AI 설비 투자입니다. 투자 규모가 너무 작으면 시장에서는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AI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야? 반대로 너무 많이 투자하면 또 걱정합니다. 저 많은 돈을 언제 회수하지? 기업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투자를 안 해도 주가가 떨어지고 너무 많이 해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AI 투자 시장의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AI 관련 주식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죠.
예를 들어 어느 빅테크 기업이 이렇게 발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올해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30% 늘리겠습니다. 과거 같으면 좋은 뉴스였죠. 반도체가 더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지어질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투자자들은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그 투자로 얼마를 벌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ROI라는 경제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Return to Investment. 한국말로 투자 수익률입니다. 쉽게 말하면 100원을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느냐입니다. 100원을 투자해 120원이 됐다는 것은 좋은 투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100원을 투자했는데 계속 10원, 20원밖에 벌지 못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AI 산업도 바로 이제 시험대에 올라섰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AI가 미래다라는 말로만 충분했죠. 하지만 앞으로는 AI로 실제 얼마를 벌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AI 산업이 한 단계 성숙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기대만으로 평가받던 단계에서 실제 사업 성과를 평가받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투자 경쟁이 주식시장 밖으로도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모펀드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줍니다. 채권시장에서도 AI 인프라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 조달이 이루어집니다. 즉, AI가 주식시장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용시장과 채권시장, 부동산시장까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신용시장의 의미도 알아보면 좋을 텐데요. 쉽게 말하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입니다.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돈을 빌리고 은행과 투자자가 그 돈을 제공하는 것도 신용시장의 일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짓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다 보니 AI 경쟁은 이제 기술 경쟁인 동시에 자금 조달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산업을 볼 때는 엔비디아 주가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전력회사를 봐야 하고 데이터 센터를 봐야 하고 메모리 기업을 봐야 하고 은행과 채권시장까지 봐야 합니다. AI가 금융시장 전체를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AI 시대가 시작되면서 월가의 기업 평가 방식까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의 매출과 이익을 보고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게 되죠. 이 회사가 AI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 그래서 같은 전력회사라도 데이터 센터가 많은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가 더 주목받기도 하고 같은 반도체 회사라도 AI 서버에 들어가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의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전에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 PC와 스마트폰 판매량이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단어가 등장합니다. HBM,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AI 반도체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AI가 발전하면서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 결과 메모리 산업의 투자 논리까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메모리가 경기 민감 산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컴퓨터가 많이 팔리면 좋아지고 안 팔리면 나빠지는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AI라는 거대한 새로운 수요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AI가 한국 증시까지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AI 투자 열풍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됐지만 그 돈은 대만의 반도체 공장으로 가고 한국의 메모리 회사로 가고 미국의 전력 회사로 가고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지역의 토지 시장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새로운 글로벌 자본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이 엄청난 투자는 정말 모두 돈이 될까? AI가 산업혁명이라는 것과 AI 관련 투자가 모두 성공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은 세상을 바꿨지만 닷컴 기업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자동차는 세상을 바꿨지만 초창기 자동차 회사 대부분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철도 역시 미국 경제를 완전히 바꿨지만 19세기 철도 투자 붐 과정에서는 수많은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기술혁명과 투자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좋은 기술이 반드시 좋은 투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회사도 너무 비싼 가격에 사면 좋은 투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월가가 AI를 바라보며 가장 고민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AI 혁명이 진짜냐 가짜냐가 아닙니다. AI 혁명은 이미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그 미래의 성공을 주가에 얼마나 미리 반영해 놓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 금융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단순히 주가가 오르느냐 떨어지느냐가 아닙니다. 기업들이 AI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 투자로 실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만들고 있는지, AI 투자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과정에서 누가 실제 돈을 벌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AI는 거대한 금광이 발견됐다고 생각해보면 모두가 금을 캐러 달려갑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금광 시대에 가장 안정적으로 돈을 번 사람은 금을 찾은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곡괭이를 판 사람, 청바지를 판 사람, 철도를 놓은 사람, 숙소를 제공한 사람도 돈을 벌었습니다. AI 시대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AI 모델을 만드는 회사뿐 아니라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 데이터 센터를 짓는 회사, 냉각 장치를 만드는 회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회사가 새로운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금융시장은 AI라는 한 가지 기술을 중심으로 거대한 투자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엄청난 돈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을까요? 그리고 빅테크들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AI에 투자하기 시작한다면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I 투자는 앞으로 또 다른 거품을 만들까요? 아니면 우리가 100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작일까요?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8: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 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인공지능 이야기가 나올 때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해질까 하는 문제도 있고 개인정보와 보안에 관한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과 학생, 학부모에게 가장 현실적인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아닐까? 요즘 미국 기업들의 소식을 보면 이런 걱정이 지나친 것만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메타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인력을 줄이며

에서도 AI 투자에는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를 짓고 AI 반도체를 사고 AI 소프트웨어를 도입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일부 사무직과 관리직, 고객 지원 인력은 줄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사람에게 쓸 돈을 줄여 AI에 투자한다. 실제로 2026년 들어 AI를 이유로 들거나 AI 투자 전환과 함께 발표된 감원 사례가 기술 기업뿐 아니라 금융, 소매, 서비스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에서는 AI에 노출된 미국 산업에서 지난해 매달 약 5천 개에서 만 개의 순 일자리 감소가 AI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미국 기업들이 발표한 감원 계획 중에 AI를 이유로 명시한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미국 전체 고용이 AI 때문에 무너졌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오늘은 공포를 키우기보다 실제 노동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고용시장에서 나타난 조금 이상한 현상부터 보겠습니다. 기업들이 대규모로 사람을 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초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9천 건으로 역사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7월 기업들의 감원 발표도 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채용도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6월 미국의 구인 건수는 약 736만 건으로 감소했고, 신규 일자리 증가도 예전보다 상당히 둔화됐습니다. 이런 상태를 경제학자들은 low hire, low fire, 즉 적게 뽑고 적게 해고하는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기업들이 기존 직원은 붙잡고 있지만 새로운 직원을 뽑는 데는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경기가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매출도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굳이 기존 직원을 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높고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며 AI를 도입하면 기존 인력으로도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당장 직원을 자르지는 말자. 하지만 퇴사자가 생겨도 바로 충원하지는 말자. 새로 사람을 뽑기 전에 AI로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첫 번째 충격은 해고 통지서보다 채용 공고의 감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은 흔히 AI가 어느 날 사무실에 들어와 직원을 내보내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 변화는 훨씬 조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0명이 하던 일을 8명이 AI를 활용해서 처리합니다. 두 사람을 바로 해고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누군가 퇴직해도 새 직원을 뽑지 않습니다. 회사가 성장해도 예전처럼 인원을 늘리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면 회사의 업무량은 크게 늘었는데 직원 수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채용 없는 성장입니다. 기업에는 생산성 향상이지만 취업준비생에게는 입구가 좁아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AI의 영향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집단이 신입사원과 젊은 근로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소개한 연구에 따르면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에서 일하는 22세에서 25세 근로자의 고용은 2022년 이후 약 13%가 감소한 반면 경력이 많은 근로자들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왜 젊은 사람부터 영향을 받을까요? 기업에서 신입사원이 맡아온 업무를 떠올려보죠. 자료를 조사하고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보고서 초안을 만듭니다. 간단한 코드를 작성하고 고객의 기본 질문에 답을 하고 표와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문서를 번역하고 이런 업무는 생성형 AI가 가장 빠르게 도와주거나 대신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예전에는 신입사원이 이런 기초 업무를 하면서 회사의 시스템을 배우고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AI가 그 업무를 맡기 시작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을 많이 뽑아야 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기죠. 신입사원이 줄어들면 미래의 중간 관리자와 전문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력이 많은 사람도 처음부터 경력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기초 업무부터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AI가 사다리의 첫 번째 단을 없애버리면 젊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경험을 쌓아야 할까요? 이것을 일부 전문가들은 경력 사다리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로펌의 젊은 변호사는 판례를 조사하고 문서를 검토하면서 실력을 키웁니다. 회계법인의 신입 회계사는 자료를 대조하고 숫자를 확인하면서 기업의 재무 구조를 배웁니다. 언론사의 신입 기자는 자료를 정리하고 짧은 기사를 쓰면서 취재 능력을 익히죠. AI가 이런 업무를 대부분 처리한다면 기업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 전문가들을 훈련하는 방법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가장 어려운 질문은 단순히 일자리가 몇 개 사라지는가가 아닙니다. 사람이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 자체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입니다. 하지만 AI가 신입 채용을 무조건 줄이는 것만은 아니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2026년 미국 기업의 인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AI 활용이 신입 채용을 줄일 것이라고 답한 사람보다 늘릴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약 2.7배 많았습니다. AI 덕분에 작은 팀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회사가 성장하며 다른 종류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모순되는 결과처럼 보이죠? 한 연구는 젊은 근로자의 고용이 줄었다고 하고 다른 조사에서는 AI 때문에 신입 채용이 늘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AI가 반복적인 초급 업무는 줄이지만 AI를 잘 활용하는 신입사원에 대한 수요는 늘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신입사원과 미래의 신입사원이 맡는 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사가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 자료를 모두 읽고 요약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AI가 만든 요약에서 오류를 찾아주세요. 이 결과가 실제 고객에게 어떤 의미인지 판단해 주세요. AI가 놓친 위험을 확인하고 새로운 전략을 제안해 주세요. 즉, 단순히 자료를 만드는 능력보다 AI 결과를 검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글로벌 회계 컨설팅 회사 PwC가 2026년 미국의 신입 채용 공고 240만 건을 분석한 결과도 이런 변화를 보여줍니다. AI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신입 직무는 과거에는 경력자에게 요구하던 리더십과 창의성, 대면 의사소통 같은 능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7배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이른바 고급화된 신입 일자리는 2019년 이후 35% 증가한 반면 전통적인 신입 일자리는 10% 감소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입사원에게 신입답지 않은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경력은 없지만 판단력은 있어야 하고 업무 경험은 적지만 AI를 능숙하게 다뤄야 하며 자료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취업의 문은 좁아질 수 있지만 그 문을 통과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수준은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직업이 AI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흔히 공장 근로자나 단순 노동자가 먼저 대체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는 조금 다릅니다. 글을 읽고 문장을 만들고 숫자를 분석하고 코드를 작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무직과 전문직의 일부 업무가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고객 상담, 번역, 기초 디자인, 문서 작성, 자료 조사, 초급 프로그래밍, 회계 자료 정리, 마케팅 문안 제작 같은 업무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직업과 업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AI가 회계사라는 직업 전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회계사가 수행하는 수십 가지 업무 가운데 일부를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의사를 없애기보다 진료 기록 정리와 영상 판독 보조를 맡습니다. 변호사를 없애기보다 계약서 검색과 판례 정리를 돕습니다. 보험 직원을 없애기보다 신청서 확인과 기본적인 위험 분석을 자동화합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 있는 신입에게 어떤 능력이 요구되며 그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환경과 교육이 필요한지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휴일 YT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6: 극한 폭염이 누그러지면서 17일째 이어지던 서울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7: 그래도 낮엔 여전히 더운데요. 또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비가 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 알아봅니다. 고한석 기자, 열대야 멈춘 게 얼마 만인가요?
8: 네, 오늘 새벽 서울의 공식 최저기온이 24.5도에 머물면서 17일째 이어지던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지난주 서울 최고기온이 38도에 달할 정도로 극한 더위가 이어지며 밤더위 역시 며칠째 최저 29도 안팎으로 초열대야 수준이었는데 4도 이상 떨어진 겁니다. 기상청은 동풍이 약해지면서 서쪽으로 유입되던 뜨거운 열기가 줄었고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서울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경남, 전남 등 남부지방은 27도 안팎으로 밤더위가 심했습니다.
6: 네, 극한 폭염은 꺾인 것 같은데 낮더위는 여전한 상황이죠?
8: 네, 고기압의 영향이 지속하면서 현재 기온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과 전남, 광주 지역이 덥습니다. 현재 전북 전주는 33도, 전북 순창 32.8도, 전남 광주 광주시는 31.8도까지 올랐습니다. 폭염특보 상황을 보면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전국 대부분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는 여전히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34도 등 낮에는 여전히 35도 안팎에 달하고 체감온도도 높아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7: 어제 강릉에는 특히 폭우가 쏟아졌는데 오늘도 동해안에 비가 계속 이어진다고요?
8: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강릉에 시간당 80mm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될 정도로 강원 동해안에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밤 사이에는 비가 잦아들었고 지금은 그쳤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만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동풍이 다시 강해지면 시간당 20에서 30mm 집중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 경북 북동부에 많게는 80mm까지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오후 한때 전국 곳곳에 많게는 60mm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6: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그동안 발생한 사망자가 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7: 사망자를 포함한 온열 질환자도 3,000명을 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까?
9: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계를 보면 그제 하루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202명, 사망자는 3명입니다. 이 가운데 80대 여성은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모두 꺼진 아파트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0대 남성은 길에서 구토를 하고 이상 행동을 보이다가 입원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60대 남성은 거리에 누워있다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누적 온열 질환자는 3,089명, 누적 사망자는 26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온열 질환자는 3,360명, 사망자는 21명이었습니다. 환자 수는 지난해보다 적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하루 접수된 가축 피해 신고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9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더위 탓에 폐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닭 등 가금류가 85만여 마리로 대부분입니다. 어제만 양식 어류 31만여 마리가 폐사해 양식 어류 피해는 117만여 마리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 안보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되도록이면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일요일인 오늘 전력 수요가 최대 81.9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 예비력이 20% 넘게 확보돼 있어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 네, 무더위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해수욕장에는 휴가철 막바지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7: 인천국제공항에는 휴가철 여행객뿐만 아니라 더위를 식히려는 일반 시민들도 몰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차례로 연결해봅니다. 김기수 기자 어디 있습니까?
10: 네,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6: 네, 그리고 조경원 기자는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11: 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입니다.
7: 네, 그럼 먼저 해수욕장부터 보겠습니다.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죠?
10: 네, 이곳 해수욕장에는 이른 시간부터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물에 들어가 파도에 몸을 맡기면서 더위를 날리는 모습인데요. 가족과 함께 이곳을 찾은 피서객은 해수욕하기에 좋은 날씨라고 말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12: 며칠 동안 되게 더웠다가 네, 모처럼 이렇게 시원한 날씨 속에서 이렇게 그 대천 해수욕장에 와서 아주 기분 좋고 네 모든 게 좋은 것 같습니다.
10: 네, 파라솔 아래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고 백사장에는 모래놀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 대천 해수욕장은 어제만 해도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가면서 해수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33도 안팎에 머물고 흐리거나 구름만 날씨가 예보되면서 해수욕을 즐기기에는 한층 나아졌습니다. 다만 충남 보령을 비롯해 충남권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수분 섭취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또 바다에 들어가기 전 스트레칭 등 준비 운동을 하고 구명조끼와 튜브 등 안전장비 착용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다에서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지정구역 안에서만 수영하고 음주 후 물에 들어가는 건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지친 일상을 벗어나 즐기는 휴가도 좋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폭염 대비와 함께 물놀이 안전수칙도 잘 지키면서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6: 네, 이번에는 인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11: 네, 공항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계절에 들어온 듯한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긴 소매 셔츠에 재킷까지 걸치고 있는데도 덥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쾌적합니다. 반소매 차림으로 실내에 들어온 시민들도 이곳에 잠시 머무는 동안 얇은 겉옷을 꺼내 입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공항의 실내 기온은 섭씨 24도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폭염 경보가 내려진 공항 밖 인천 영종도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4도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7: 네, 공항 안이 시원하다 보니까 여행객뿐 아니라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도 많이 찾는다고요?
11: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부터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제 뒤에 있는 평상이 가득 메워진 상태입니다. 돗자리를 펴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달걀과 과일 등 간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 놓인 장의자에서는 장기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밖이 더워서 친구들과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이곳으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3: 1시간 와요. 그리고 너무 시원해. 공항철도 타면 너무 시원해. 이제 좋아서 밥 하나 사 먹고 친구들 오면 놀다.
14: 복지관도 방학했어요. 더워서.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노인네들이 하나둘 혼자서 카페 가서 앉았을 수 있어요?
11: 들으신 것처럼 공항이 식당 등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있고 이용시간 제한이 거의 없어 이곳으로 모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 65세 이상 시민은 공항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공항을 선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분석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폭염을 이겨내려는 시민들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6: 네, 지금까지 김기수, 조경원 기자 연결해서 해수욕장과 공항 상황 둘러봤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안 그래도 푹푹 찌는 날씨에 대량의 음식을 조리하는 학교 급식실은 그야말로 찜통이 따로 없습니다.
7: 당장 이번 주부터 학교들이 속속 개학인데 조리실 내 체감 기온이 주의 단계를 넘어 최고 45도에 달하는 학교도 있어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15: 대형 솥에 음식을 볶고 기름에 튀기고 펄펄 국까지 끓이다 보면 아무리 냉방을 해도 급식실 전체가 달궈집니다. 방수 앞치마에 고무장갑, 마스크, 모자, 장화까지 신는 조리사들의 체감 온도는 6도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6: 에어컨이 잘 되어 있다 해도 38도 이상이 나와요. 어지럽고 구토도 나오고 매식매식해요. 여기 목에 차는 스카프 같이 아이스 한 거 있죠. 실상 이렇게 하면 한 20분 하면 싹 녹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15: 실제로 지난달 급식실 체감 온도를 조사해봤더니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체감 온도 33도 이상인 주의 단계를 넘어선 경우는 6월엔 170건이었지만 무더위가 시작된 7월엔 311건으로 2.5배 늘었습니다.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는 경고 단계 이상인 경우도 20개교 85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60%인 12개 학교에선 경고 이상의 상황이 두 차례 이상 반복됐습니다.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는 순간은 모든 화구와 오븐, 튀김기가 동시에 가동되는 최대 조리 시간, 그리고 뜨거운 물로 식기를 닦는 세척 마무리 시간이었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는 무려 45도에 달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선 2시간마다 20분씩 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만들어 배식까지 해야 하는 급식실에선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17: 불가하기로 조리를 진행한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작업 현장보다 덥고 학생들 그 식사, 배식 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오전 조리 시간에는 누군가 쉰다는 것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15: 급식 조리사들은 한여름 동안에는 튀김이나 전 등을 식단에서 빼 조리실 온도를 낮추고 체감 온도를 잴 땐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고 있는 작업복의 특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6: 극한 폭염이 바다 온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수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최근 광어회 300g은 이마트에서 23,000원대, 롯데마트에서는 26,000원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도매 가격도 크게 올라 수협 노량진 주간수산물 동향을 보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양식 광어 1kg의 평균 경매 낙찰 가격은 22,300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2.3% 올랐습니다.
7: 수산물뿐 아니라 시금치와 상추 같은 밭 작물들도 폭염에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7일 시금치의 소매가는 100g 기준 1,978원으로 한 달 전보다 2.5배 비싸졌습니다. 같은 기간 오이는 10개당 소매가가 5,369원에서 8,313원으로 54.8%, 애호박과 청상추도 각각 46.6%, 41.7% 올랐습니다.
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정보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뒤로도 비슷한 내용의 단독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7: 미사일 부족 영향으로 주한미군이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도 인용됐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이번에는 또 어떤 언론에서 미사일 부족을 보도했습니까?
18: 네, 오늘은 뉴욕타임스입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미사일을 소진하면서 핵심 방공체계인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1,700기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방공미사일 비축량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사용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1,500기 이상이며 이걸 다시 보충하려면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국방부가 이란 전쟁으로 탄약을 비롯한 무기 재고가 급감하자 자국 방산업계에 21일 안에 핵심 전력의 납품을 늘릴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로이터통신도 미군이 이란 전쟁 5개월 동안 전 세계에 비축해둔 장거리 미사일을 상당량 소진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적의 방공망에 노출될 위험이 적은 전술미사일 체계 에이테큼스는 거의 전부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언론들의 이 같은 무기 부족 보도에 격분해서 지난주 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이 무기 부족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대통령이 시기와 장소를 선택하면 타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AM
19: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0: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자, 비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요즘에 불확실한 경제 속에서도 현명한 재정 관리와 미래 설계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과제일 텐데요. 자, 오늘 YG 캘리포니아 파이낸스의 문선영 대표님 모시고 알뜰하고 지혜로운 머니 라이프 그 해법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네. 많이 바쁘신 우리 문선영 대표님.
1: 잠깐만요. 제가 손님들도 저한테 전화하시면서 네. 바쁘시죠? 제가 빨리 하나만 물어볼게. 다 그러시는 거 인사말이. 그래서 네. 아, 이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이게 바쁜 사람으로 비치면 안 된다. 네, 저 네, 네. 바쁘지 않습니다. 전화 다 받을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네. 미팅 중인 경우나 방송 중인 경우만 못하는 거지 다 일도 다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쁘지 않고 활동이 왕성한 네. 이제 그런 바쁘지는 않은데 활동이 왕성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아니 손님들이 제 눈치를 보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0: 너무 바쁘실 것 같으니까.
1: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바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0: 네, 그러시군요. 자, 문선영 대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요. 라디오 서울 1650에서 저희 방송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 주말이죠. 오후 4시 재정 방송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 문선영의 머니토크를 통해서도 도움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은퇴연금, 또 연금 플랜 등의 재정적인 고민을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 아무튼 문선영 대표님 기억하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주제가 어뉴이티네요.
1: 네, 네. 어뉴이티가 이제 아무래도 네. 요즘 그래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제가 볼 때 그래도 구성이 네. 아무래도 또 시니어분들 은퇴하신 분들이 라디오를 좀 많이 들으시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은퇴를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은퇴하면 어떻게 인컴을 어떻게 만들지? 그러니까 네. 따박따박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네, 네. 그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어뉴이티라는 상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저는 흔히 그 어뉴이티를 은퇴 필수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은퇴하시면서 뭐 은행에도 돈 당연히 있어야 되죠. 네, 그리고 네. 또 주식도 하실 수 있고요. 부동산 투자도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그렇군요. 수 있어요. 네. 하실 수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기본으로 하나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건 저는 어뉴이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정 인컴이 펜션처럼 마치 연금처럼 따박따박 나오는 것은 어뉴이티밖에 없고 내 돈을 집어넣고 3배 가까이 찾아 쓴다라는 거는 사실 대단한 이자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롱텀 상황에서도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이기 때문에 은퇴에 있어서는 어뉴이티가 정말 반드시 필수로 일단은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있고 네. 또 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상담 문의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어뉴이티죠.
0: 네. 이 어뉴이티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1: 맞아요.
0: 이번에 또 세미나가 있다면서요. 월요일부터.
1: 맞아요. 월요일인데 이거 예, 넬레이는 예, 예. 아니고요. 네. 라팔마.
0: 라팔마에서
1: 네, 저희
0: 있군요.
1: 오피스에서. 아하. 라팔마 오피스에서 이제 항상 세미나를 보통 오후 저녁 시간에 하니까 이제 저녁에 운전하는 거 너무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시니어분들 중에서 그래서 네. 이번에는 오전과 저녁 시간을 좀 적절히 배치를 했습니다. 8월에는요. 네. 근데 일단 8월 10일 월요일이죠. 네, 네. 돌아오는 월요일에 오전 10시 30분에 라팔마 오피스에서 어뉴이티에 대한 모든 것 네.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0: 주제가 은퇴 네. 필수 아이템 네. 어뉴이티의 모든 것 세미나를 개최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정말 이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라팔마에서 있고 또 어디 딴 곳에서는
1: 이번에는 이제 롱텀 케어 관련된 세미나들을 또 저희가 라팔마 네네. 그리고 LA 그리고 또 우리 그 샌디에고에서 네. 롱텀 케어 관련된 세미나를 또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롱텀 케어 관련된 세미나는 이제 8월 셋째 주에 네. 월요일에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세미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8월 셋째 주에 네. 세계 도시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롱텀 케어에 대한 관련된 세미나는 여러분들 저희한테 또 전화 주시면 네.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롱텀 케어 너무나 걱정들 많으시고 꼭 필요하다고 그쵸, 느끼시는 그쵸.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전화번호는 626-827-9599번
0: 9599번으로 네. 예. 네.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네. 연락 네. 주시면 네. 제가 세미나 안내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0: 그렇죠. 근데 은행은 믿을만한데 어뉴이티는 어떻게 믿지? 뭐 이런 질문도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어떻게 믿고 내가 어뉴이티에
1: 맡기나?
0: 네, 맡길 수 있나? 뭐 이런
1: 일단 어뉴이티는 고민? 그 보통 금융기관이 네 군데가 있어요.
0: 네네네.
1: 은행이 있고 주식 투자가 있고 보험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이 있어요.
0: 아.
1: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금융기관이라고 보면
0: 네네.
1: 그런데 여기에서 보험으로 들어가는 돈을 저희는 어뉴이티라고 불러요.
0: 아.
1: 그러니까 보험회사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0: 네.
1: 은행이라는 곳은 사실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현대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갈 수가 있고 또 뭐 아주 편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은 역사적으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 네.
1: 안정성이라든지 그 신뢰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냥 느끼는 게 뭐냐면 와,
0: 네,
1: 거기는
0: 네, 네.
1: 안전한 곳이다 라는 걸 보죠.
0: 네, 네,
1: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는 실제로 보험회사 걸어가서 들어가서 내가 보험 상품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어뉴이티를 알아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보험하면 어뉴이티하면 과연 이 회사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려볼게요. 은행이 망할 수 있나요 없나요?
0: 은행이요?
1: 네.
0: 망할 수 있을까요?
1: 망할
0: 수 있죠.
1: 맞아요. 그래서 네. 그게 뱅크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0: 네, 네, 네.
1: 모든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오늘 갑자기 돈을 다 인출을 하시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은행은 내가 은행에서 그 통장상으로 어카운트상으로 모든 손님들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돈을 론을 해서 빌려주면서 계속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0: 네네.
1: 실제로 은행에 있는 돈이 모든 손님들의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사람들이 가서 내 돈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다 돌려줘야 되는 게 맞는데 못 돌려주는 거예요.
0: 어허.
1: 그만큼의 현금 보유액이 작기 때문인데 그래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다 그래요.
0: 네네,
1: 뱅크런이라는 네네. 게 이제 뱅크가 지불 능력이 없어서 손님들의 돈을 다 지불하지 못해서 그냥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0: 네.
1: 이런 경우에 아시다시피 그걸 막기 위해서 뱅크런 사태를 막을 수 있고 또 대체를 하기 위해서 보험 그 한국의 그 은행에서도 보험을 가입을 해요. 그게 바로 FDIC예요.
0: 아하.
1: 그래서 내 돈을 들어가면은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25만 불 정도까지는 적어도 25만 불은 뱅크가 망하는 일이 있어도 책임을 져주겠다라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보험을 들어 놓는 거죠.
0: 아, 아.
1: 그러니까 보험을 든단 말이죠. 투자나 주식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보험을 들어요. 회사들은.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져야 되는 리스크는 있지만
0: 네.
1: 실제로 본인들이 가져야 되는 리스크를 다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험을 들기도 하고 부동산의 몰기지 컴퍼니들도 론 컴퍼니들도 사실은 보험을 들어놔요.
0: 아,
1: 혹시라도 내가
0: 그렇죠,
1: 비즈니스적으로
0: 그렇죠.
1: 책임을 져야 되는 금융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제 이 대책으로 보험을 들어놓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 보십시오. 은행도 보험을 들고요.
0: 네.
1: 투자도 보험을 들고 부동산도 보험을 들어요.
0: 그렇네요.
1: 모든 사람들의 그러니까 모든 금융기관의 돈이 사실 보험에 가장 많이 몰려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보험을 또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회사인 어뉴이티가 만약에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불안하다. 혹시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제 제가
0: 네.
1: 이제 하는 말이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은행이 먼저 망하고 주식이 망하고
0: 네.
1: 부동산이 망하고 나면
0: 네.
1: 그때 아마 보험은 망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보통.
0: 그렇군요. 그러니까 파이낸셜 인더스트리에 이제 은행, 부동산 투자, 인베스트먼트,
1: 네.
0: 뭐 컴퍼니 또 인슈런스가 있는데
1: 네.
0: 인슈런스 보험이 제일 마지막이다.
1: 맞아요.
0: 그러니까 망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1: 그렇죠. 그렇게
0: 그러니까
1: 망하게
0: 믿어도
1: 되면,
0: 된다라는
1: 그럼요.
0: 말씀이시네요.
1: 그렇게 망할 정도까지 되면
0: 네.
1: 어뉴이티에 내 돈이 정말 보험에서 잘못해가지고 없어질 정도 되면 벌써
0: 네.
1: 이미 주식은 바닥을 쳤을 거고
0: 아.
1: 은행은 뱅크런을 했을 거고
0: 네.
1: 부동산도 다 이제 뭐 서프라임 몰기지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다.
0: 네.
1: 그래서 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저희가 이제 그 정치인 걱정하지 말고. 연예인 걱정하지 말고 보험회사 걱정하지 말고
0: 네.
1: 내가 가입한 어뉴이티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뉴이티가 익숙지 않아서 그렇지 보험에 들어있는 어뉴이티는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1: 네.
0: 어뉴이티는 10년 계약이 보통이라는데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10년 계약이 너무 긴 거 아니야?
1: 맞아요,
0: 이런,
1: 맞아요.
0: 이런 질문도 있지 않습니까?
1: 이제 특히 이제 한 70대 후반에
0: 예.
1: 오신 분들이
0: 예, 예.
1: 어뉴이티를 그동안 은행에서 계속 돈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자가 안 자란다라는 걸 아셔서 에이 나 정말 안 되겠어 더 이상
0: 예.
1: 나도 어뉴이티 알아볼까? 그런데 어뉴이티가 일반적으로 짧은 것도 있지만 10년? 10년이기 때문에 사실 이자가 높으니까 그러면은 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10년짜리를 어떻게 듣나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보세요. 은행에다가 지금 넣어놓은 것도 우리가 안 꺼내면 10년, 20년, 30년 은행에 계속 넣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그죠? 네. 그런데 내일 당장에 죽더라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허. 죽는 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은행에 있는 돈이 3년 있다가 사망하게 된다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뭐 죽고 싶은 사람한테 누군가가 돈을 받아가겠죠. 내 상속인이 받아가겠죠. 어뉴이티도 10년을 묶어놨다가 만약에 3년 만에 사망하신다. 그러면 적어도 은행에다가 묶어놓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상속인한테 물려주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0: 네.
1: 어뉴이티 10년을 묶어놓는다고 해서 일찍 돌아가시는 법이 없고요.
0: 네.
1: 은행에다 10년 묶어놓는다고 해서 늦게까지 사시는 법도 없는 거잖아요.
0: 그렇네요.
1: 그러니까 사람의 그 생애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명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저기에다 묶어놓던 사실 상관이 없는데
0: 네네.
1: 중요한 거는 언제 갈지 모르는데 갈 때 더 많이 남겨놓기 위해서
0: 네.
1: 이자가 좋은 어뉴이티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10년 묶어놨는데 13년 사실 수도 있고
0: 네네네.
1: 10년 묶어놨는데 7년만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0: 그렇네요.
1: 은행도 묶어 그냥 놨는데 은행 어카운트 놨는데 뭐 3년에 사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13년에 사실 수도 있고
0: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1: 네, 그래서 그걸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된다.
0: 야, 이 어뉴이티 연금 플랜이 이게 이자가 굉장히 높다면서요.
1: 네. 보통 저희가 연평균 7에서 네. 8%를 이야기를 해요.
0: 와.
1: 물론 어떤 분들은 12% 이야기하실 거예요.
0: 네, 네, 네.
1: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매년 12%를 받을 수는 없고요. 실제로 주식이 올라가면 더 받고 주식이 떨어지면 내 돈이 떨어지지 않고 이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7에서 8%가 이 업계에서 그냥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이자이다. 그래서 7, 8%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리로 받게 되죠.
0: 네.
1: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내 원금의 7에서 8%를 또 받는 게 아니라
0: 네.
1: 자란 전체 돈의 7, 8% 자란 전체 돈의 7, 8%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같은 7, 8%가 아니라 정말 점점 올라가는 이자 포션이 되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0: 사실 그렇게 이자를 주는 데가 없잖아요.
1: 네, 맞아요.
0: 인슈런스밖에 네. 보험회사밖에는 없는데 와 복리 이자라고 하니까 진짜 굉장히 매력 있어요.
1: 그럼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주식도 뭐 그런 이자를 주지만 문제는 떨어지게 되면 내 돈이 떨어지게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0: 위험하잖아요.
1: 일이죠. 그럼요.
0: 그쵸.
1: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에이 떨어지면 또 오르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올랐을 때 떨어졌을 때 다시 올라가려면 한 3, 4년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 만보를 넣어놓고 우리 진행자분께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0: 네.
1: 만보를 넣어놓고 첫 번째 해 50%가 올라갔어요.
0: 네.
1: 두 번째 해에서 50%가 떨어졌어요.
0: 네.
1: 그러면 어떻게 만족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날 밤 잠을 못 주무시겠어요?
0: 잠 못 자죠.
1: 왜요?
0: 아니
1: 그냥 떨어져서
0: 50% 올라갔다가 50% 또 떨어지고 그러면은 뭐 그게 원금 뭐 내가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그래도 뭐
1: 근데 예. 그게 원금이
0: 기대를 좀
1: 아니에요.
0: 해볼까? 아니에요?
1: 왜냐하면요.
0: 예.
1: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그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원금이니까 좀 참을만해요라고
0: 예.
1: 생각하시는데
0: 예.
1: 만불에서 50%가 올라가면 내 돈은 15,000이 되죠.
0: 그렇죠.
1: 근데 15,000에서 50%가 떨어져요. 복리니까 7,500이 되는 거예요.
0: 오 그렇구나.
1: 그래서
0: 예.
1: 복리는 받을 때는 좋지만 떨어질 때는 내가 이제까지 올라갔던 돈에서 한꺼번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크다는 거죠.
0: 아, 그렇네요.
1: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야.
0: 네네네.
1: 오래 떨어졌다고 올라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0: 예, 예.
1: 하지만 이제 은퇴로 자금을 맡기시는 분이 한번 떨어지게 되면 75%에서 아무리 50% 다시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15,000이 되지 않는 거죠.
0: 아하.
1: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0: 네.
1: 3, 4년은 걸려야지 내가 맨 5회까지 올라갔던 그 금액을 따라잡을 수가 있다. 그러니 나이가 드신 분들, 시니어분들한테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0: 그쵸.
1: 거. 근데 그게 이제 주식에서는 보장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고요. 이 어뉴이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식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은 내 돈이 그대로 묶여 있는 이제
0: 네.
1: 그런 어뉴이티가 바로 이제 픽스 인덱스 어뉴이티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인덱스 이자를 받아서
0: 네네네.
1: 나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10만 불에서 12만 5천 불로 올랐는데
0: 네네네.
1: 12만 5천 불로 올랐는데 그의 주식이 또 그 다음 연대 떨어졌어요. 그러면 12만 5천에서 주식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자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12만 5천을 그대로 우리는 유지하게 돼요.
0: 아,
1: 그래서
0: 그렇군요.
1: 무조건 많은 분들이 그럼 내 돈 원금 보장됩니까? 원금 보장은 물론이거니와
0: 네네네.
1: 심지어 이자 받아서 자란 것까지도 네.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어뉴이티의 또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0: 너무 좋은데요.
1: 네.
0: 그러니까 원금 보장 플러스 이자 복리까지 네.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품이네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자, 그런데 이 어뉴이티 하다가 중간에 죽으면
1: 네.
0: 내 돈 어떻게 되는 거야?
1: 그렇죠. 어,
0: 예.
1: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0: 예.
1: 이제 어뉴이티가 만약 10년짜리를 묶었어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이거예요. 10년을 묶었는데 내가 7년만 하고 죽었어요.
0: 네.
1: 근데 10년 계약이기 때문에 7년이니까 내가 죽었는데 3년을 못 채웠으니까 그 어뉴이티를 뭐 나라가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심지어 놀랍지만
0: 네.
1: 왜 그게 국가가 가져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3년치를 못 채웠으니까 벌금을 빼고
0: 네.
1: 가져간다 그러시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0: 아.
1: 일단 10년짜리 계약을 하셨는데 7년에 돈이 자랐습니다. 7년 동안
0: 네.
1: 사망을 하시게 되면 자란 돈 전체가 어떤 벌금도 물지 않고 그냥 상속인에게 가져가게 되죠. 뭐 3년치를 못 채웠으니까 돈을 내야 된다 그런 일도 없고요. 그리고 또 나라가 절대 이 돈 가져가지 않습니다.
0: 아, 내가 낸 만큼 거기에 플러스 이자까지 복리 이자까지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거군요.
1: 맞습니다. 네.
0: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는 상품이네요.
1: 손해 볼 게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손해 한 가지 이런 건 있어요.
0: 네.
1: 어뉴이티를 보시는 단점이 있어. 단점.
0: 아, 단점이요?
1: 네네.
0: 뭘까요?
1: 이렇게 이자도 높게 주고 내가 사망해도 내가 이자까지 받은 이자까지 전체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너무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만약에 10년 계약이면 10년 안에 그 돈을 다 취소하시잖아요. 사망하지 않고 그냥
0: 네네.
1: 다 찾아 쓴다. 그러면 페널티가 물게 돼요. 근데 페널티는 첫 번째 1년 있다가 취소할 때는 많고요. 한 9년 남겨놓고 그러니까 9년 지나서 취소하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페널티는 점점 매년 줄어들게 돼요.
0: 네.
1: 그런데 뭐 예를 들면 5년이 지나서 앞으로 5년을 남겨놓고 다 찾아버린다.
0: 네.
1: 취소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6% 페널티를 내게 되죠. 그래서
0: 그렇군요.
1: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어뉴이티에 들어간 돈은 한꺼번에 다 찾을 돈을 지시면 안 돼요. 항상 제가 손님들한테 상담을 할 때 은행에 얼마큼 돈을 남겨놓고 그리고 이 어뉴이티에 돈이 들어갈 거를 권해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사람 일이 모르는데 혹시라도 이제 손해를 볼기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뉴이티 단점은 이 계약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약 기간 때문에 사실은 높은 이자를 주지만
0: 네.
1: 이 계약 기간 때문에 일찍 조기 인출을 다 해버리거나 취소를 해버리면 손해를 그만큼 보시게 된다.
0: 그러니까
1: 이 점을 꼭 재정 상담을 하실 때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내가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될까를 보시면서 넣으셔야 좋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러면 10년 동안 나눈 돈을 하나도 못 꺼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년 안에 계약 기간이 어뉴이티가 주어졌는데 돈을 꺼내 쓰고 싶다 그러면 매년마다 전체 원금 플러스 이자 받은 것 전체에서 10%씩은 꺼내실 수가 있어요.
0: 그렇군요.
1: 그러면 아까 10만 불을 넣고 1년이 지나서 12만 5천 불이 됐다. 그러면 나 갑자기 돈이 필요해. 그러면 맥시멈 12,500 불을 빼면은 10%잖아요.
0: 네네네네.
1: 그러면 벌금을 내지 않아요.
0: 10%는
1: 네, 매년 빼볼 수가 있어요.
0: 안 물지만
1: 네.
0: 그 이상을 좀
1: 들어가게
0: 되면
1: 페널티를 물게 되죠.
0: 물게 되는 거예요.
1: 그게 단점인데 매 10%씩만 매년 뽑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0: 네네.
1: 어차피 이자가 7에서 8% 정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런 아이디어도 가능하죠. 어뉴이티에 넣어놓고 내가 7, 8%씩만 꺼냈으면 매년 10년이 지나도 나는 원금은 남아있게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1: 이자만 꺼내 쓰고 원금은 남겨놓는 그런 플랜으로도 또 활용이 가능합니다.
0: 나쁘지 않은데요. 좋은데요.
1: 그래요. 그래서
0: 예.
1: 이게 좀 이제 라디오로 막 들으시면은 음성만 듣기 때문에 아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도 좀 있으시고 네네. 나한테 맞는 것보다는 내 귀에 들리는 것만 기억하실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개별 상담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뉴이티를 잘 쓰게 되면 너무나 너무나 좋은 상품인데 네. 어뉴이티를 잘 못하게 되면 손님들이 손해 보시거나 이제 저한테도 기존에 어뉴이티를 하셨던 분들 다른 이제 예전에 하셨던 분들 가져오셔서 우리 에이전트 연락 안 돼요. 돈 많이 안 자랐어요. 나한테 이렇게 손해를 입히고 있어요 하시면서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0: 아이고야.
1: 근데 그게 상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어뉴이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맞는 어뉴이티를 찾아서 제대로 상품을 디자인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아하. 그래서 반드시 개별 상담을 광고 보시고 그냥 이거 나 2% 좋으니까 나 이 이자 좋으니까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상담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0: 그러니까 나한테 맞게끔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군요.
1: 네.
0: 야, 이 어뉴이티 상품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는데요. 근데 평생 찾아 쓰는 어뉴이티가 좋을까? 또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받는 어뉴이티가 좋을까? 조금 전에 맞아요. 살짝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예를 들어서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받는 것은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네. 연평균 7에서 8% 이자를 받으니까 7, 8%만 꺼냈을까? 그러면 원금은 남는 거죠. 이런 상품들은 은퇴... 인컴은 이미 벌써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네. 소셜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 이 정도면 나는 살 수 있어. 그런데 혹시라도 엑스트라로 돈이 더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행도 가셔야 되죠.
0: 그쵸,
1: 뭐
0: 그쵸.
1: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시고 이제 이런 일이 좀 벌어 한국도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분들이 하시면 좋은 플랜이고 네.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주려는 목적이 많죠. 그런데 따박따박 고정 인컴으로 나오는 어뉴이티가 마치 펜션처럼 연금처럼 나오는 것은 50만 불을 넣고 한 달에 뭐 4천 불씩이 평생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플랜은 어떤 플랜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필요하냐면 나는 고정적으로 인컴이 나는 평생 나왔으면 좋겠고 내가 자녀들한테 물려줄 필요는 없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 평생 따박따박 나오는 고정 어뉴이티가 네. 더 필요한 거죠. 100만 불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건 나눠서 넣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그 우리 선생님들 찾아오시는 분들의 사정을 들으면 제가 이제 디자인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상담 무조건 개별 상담. 상담입니다. 네.
0: 무조건 개인적으로 예, 상담해 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평생 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예, 연금처럼 꺼내실 수 있다는 거. 요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뉴이티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어뉴이티 세미나가 라팔마에서 있습니다.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1: 네.
0: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줌 미팅은 안
1: 아니에요.
0: 되나,
1: 줌으로
0: 안
1: 하지 않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오피스에서 예. 진행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8월 10일 라팔마 오피스에 10시 30분 네. 보통 1시간에서 질문이 많으시면 한 1시간 반 정도 되니까요.
0: 네, 네.
1: 10시 30분에 오셔서 커피도 드시고 차도 드시면서
0: 네.
1: 그 질문 세미나 좀 들으시고 세미나 끝나고 나면 개별 상담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선영 대표님 개인 전화번호예요. 자, 626-827-9599 626-827-9599번으로 텍스트 문자 남겨주시면 리턴콜 해드립니다. 오늘 어뉴이티 상품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좋은 정보, 정보가 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 네, 네.
0: 예. 자,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1: 네.
0: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1: 네, 월요일 세미나에서 만나뵙겠습니다.
0: 네,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어뉴이티 세미나가 라팔마에서 있습니다. 은퇴의 필수 아이템, 어뉴이티의 모든 것에 대한 세미나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626-827-959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선영 씨. 저는 미스터 박입니다. 우리 아들이 문선영 씨 만나서 상담받고 뭐를 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롱텀 케어를 준비해야 하니 꼭 꼭 한번 연락 한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이미 74세인데 뭘 하겠습니까? 저는 젊어서 허리 수술 한번 했지만 골프도 치고 건강은 괜찮습니다. 아들이 롱텀 케어를 걱정하는 것이 제 와이프가 치매에 아주 일찍 걸렸고 또 신장이 안 좋아서 일찍 죽고 나니까 혼자 남은 제가 혹시라도 아플까 하는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겠죠. 아들은 자기 혼자인데 걔도 아주 바빠서 저를 매주 들여다보는 것도 안 되고

0: 말은 괜찮습니다. 조금은 부족하면 은행에 조금 있는 거 거기서 쓰면 되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뭘 상담하려고 하는 걸까요?
1: 문선영의 머니톡.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네, 선생님 연락 잘 주셨습니다. 아드님이 준비성이 많으신 분인가 보네요. 홀로 계신 아버님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당황하지 않도록 지금 준비하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상황은 잘 모르겠고 일단 지금 롱텀 케어 상황이 여기서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롱텀 케어 상황은 6가지 생활 기능, 즉 혼자서 식사하시거나 혼자서 이동 또는 샤워, 의복을 갈아입고 화장실 그리고 배변 조절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못하는 경우인데요. 당연히 누군가가 옆에서 간호를 해주시거나 병원에 계시거나 하는 상황이겠죠. 선생님께서 지금 건강하시다니 너무 다행이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만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65세 이상 미국인의 70%가 평생 한 번 롱텀 케어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사실 놀라운 숫자죠.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의 어떤 뭐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평균적으로 건강한 편이고 건강관리가 아무래도 좀 뛰어나죠. 그러다 보니 준비가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거기에 또 롱텀 케어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의 48%는 유급 롱텀 케어 시설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롱텀 케어가 아시다시피 남가주에서는 평균 한 사람당 7,500불 정도를 예상하는데 롱텀 케어 시설에 들어가도 한 3년, 4년은 사신다는 게 평균인데 그럼 36만 불을 쓰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자, 이 해결과 준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가 집을 팔아서 가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반면 그때 그 상황에서 집을 급하게 팔고 또 경황이 없을 때 막 이리저리 준비하시느라 결국은 아드님이 또 좀 고생을 하시겠네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은행에 안 쓰는 돈 50만 불이 있는데 그걸로 꺼내서 쓰면 충분하니까 그때가 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모든 게 그때 가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급하게 처분해야 되는 개념인데 당연히 미리 준비하는 것과는 결과가 다르겠죠. 집이 빨리 안 팔릴 수도 있고요. 또 집값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고 말이죠. 둘째는 돈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 은행에 돈 50만 불이 있다지만 그 돈은 이자를 받지 않으면 결국 은행에 들어간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처럼 집에 돈을 많이 페이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는 이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오르는 것은 아니죠. 또한 집에 돈이 50만 불 쌓였다 한들 그 에퀴티 액수 때문에 집의 가치가 더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롱텀 케어를 준비할 집과 은행에 있는 돈이라면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면 롱텀 케어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혜택을 받으면서 자란 나의 에코티, 자란 나의 은행 어카운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1: 또 롱텀 케어가 걸리지 않으면 더 좋겠죠. 그때는 내가 더 자라있는 나의 자산을 쓰거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고요. 집을 고집할 것이냐, 다른 더 나은 대안을 고려해 볼 것이냐, 은행에 있는 돈을 그냥 잠자게 해두고 의료보료 다 쓸 것이냐, 은행에 있는 돈도 일으켜 세워서 이자를 받고 자라게 해서 더 불려서 준비를 해놓을 것이냐,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게 현명할까요? 현재 롱텀 케어 상황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롱텀 케어 플랜을 가입하시거나 생명보험을 가입하여 리빙 베네핏 중에 롱텀 케어 상황일 때 받는 혜택을 받으시거나 세 번째 평생 고정으로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어뉴티에서 롱텀 케어 상황 시 두 배가 지급되는 플랜을 가입하는 건데 그냥 순수하게 롱텀 케어만 준비하신다면 1번 롱텀 케어 플랜이 혹시 롱텀 케어가 걸리지 않아도 이자를 받고 자라거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생각하신다면 2번 생명보험과 3번 어뉴티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톡. 결국 준비하느냐 그냥 상황에 닥쳐서 해결책을 찾느냐의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돈을 굴리느냐 더 많이 불리고 남겨주느냐의 문제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앞으로 30년을 함께할 저 문선영과 저희 매니저님들과 함께 꼭 상담 받아보십시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3: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0: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정말 소중하죠. 우리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할머니도 계시고요. 아저씨가 좋아하는 아주 머니도 있는데 요즘 진짜 머니가 정말 힘들어.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그래서 잘 뭔가를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들고 있는 생명보험 계속 유지해야 하나 해지해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재정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터크, 바로 문선영의 재정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머니머니 중에서 할머니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역시 재치가 대단하십니다.
0: 아주머니. 그리고 또 네. 있어요. 우리가 많이 찾죠. 에그머니.
1: 에그머니.
0: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이게 진짜 어떻게 해. 이 계란을 잘 분산을 해서 네. 분산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1: 맞습니다. 너무
0: 알도 잘 까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네. 진짜. 나는 왜 이렇게
1: 미련하신 재치십니다.
0: 아닙니다. 네네. 아니 그래서요.
1: 네.
0: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기존에 가입해둔 생명보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1: 네.
0: 보통 어떤 경우에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게 되나요?
1: 아, 뭐 보통 이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0: 네.
1: 첫 번째는 내가 자녀들한테 이 생명보험을 물려줄 필요가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0: 네.
1: 이제 자녀분들 다 뭐 크셨고 그리고 아유 이 정도는 뭐 물려주지 않아도 돼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명보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죠. 내가 과연 이거 킵해야 되나 아니면 없애야 되나
0: 네.
1: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분들은 아 젊었을 때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가입을 해서 돈이 나가는 줄 몰랐는데
0: 네.
1: 은퇴를 하고 나니까
0: 네.
1: 이제 인컴이 이제 딱 어느 정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셜 연금 딱 그거 받아가서 하시는데 이 보험료 내가 계속 내야 되나
0: 네.
1: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 때문에 고민 하시는 분. 세 번째는 혹시 내가 메디칼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보험 가지고 있으면 메디칼 혜택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1: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생명보험에 고민하시는 분이 세 가지 계신 것 같아요.
0: 네. 네.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 답은 어떻게 되나? 그
1: 네. 그럼 첫 번째 네. 말씀을 드려볼까요?
0: 네.
1: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자녀분들한테 필요가 없는데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생명보험이 물론 자녀한테도 도움이 되려고 처음에 이제 가입들을 하시잖아요. 나이가
0: 네.
1: 이제 좀 젊으셨을 때는
0: 네.
1: 자녀분들도 어리고 하니까 이제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드시고 자녀분들 다 크고 엄마 아빠 우리 거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사실 생명보험에서 자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0: 네.
1: 첫 번째 방법은 무엇보다도 캐시 밸류가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였다. 그럼 그 캐시 밸류를 내가 꺼내가지고
0: 네.
1: 나를 위해서 나의 인컴으로 만들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인컴처럼 쓰는 거죠.
0: 네.
1: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혹시라도 내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 뭐가 걱정이냐면 건강 중에서 이제 혼자서 생활하지 못하시게 되면 롱텀 케어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0: 그쵸.
1: 그럴 때 이거 돈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제 걱정이 되신단 말이죠.
0: 네.
1: 사망할 때 나오는 돈이
0: 네.
1: 내가 살아있는 중간에도 찾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사망하는
0: 네.
1: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데
0: 네.
1: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롱텀 케어 상황에 진단을 받았을 때 사망보상금을 내가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만 불이라는 사망 보상금을 젊었을 때 들어놨다.
0: 네.
1: 그런데 이 생명보험이 애들은 필요가 없다.
0: 네.
1: 뭐 애들 뭐 줄 필요 있나 내가 다 키워놨는데 그런데 그 30만 불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롱텀 케어 상황에 걸렸을 때 30만 불에서
0: 조금씩?
1: 예를 들어서 업투 90%까지도
0: 네.
1: 내가 받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 롱텀 케어 비용 같은 거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있죠.
0: 네.
1: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혹은 암이라든지 심장병, 뭐 신장 말기나 뇌졸증 같은 중병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내가 30만 불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뭐 걱정이 없죠.
0: 네.
1: 그래서 나를 위한 플랜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보험료를 내가 계속 낼 수 있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0: 네.
1: 보험료 내기 힘드실 수도 있죠. 그죠?
0: 네네.
1: 그리고 별로 그다지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0: 네.
1: 그럼 자녀분들하고 조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0: 네.
1: 어머님, 아버님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생존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0: 네네.
1: 만약에 30만 불의 네.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고
0: 네.
1: 그 200불씩 내고 계시다고 한번 해봐요.
0: 네.
1: 그러면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드니까
0: 네.
1: 내가 못 내겠다. 나이가 그냥 취소하려다 그러면 200불씩인데
0: 네.
1: 너가 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0: 당연하죠. 당근.
1: 사실은 부모님이 이걸 가입해서 오셨다라는 게 고마운
0: 그럼요.
1: 거잖아요. 아니 엄마 네. 아빠가 어떻게 이런 거 미리 준비하셨을까?
0: 네.
1: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대단한 생각이 드시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그게 어떠냐면 지금 젊은 자녀분들은 그 이해 못해요.
0: 네.
1: 20대, 30대가 엄마가 나 이거 생명보험 있는데 나 못 내겠다 그러면 엄마 그 취소해라고 얘기하고
0: 네.
1: 엄마 뭐 그런 거를 우리 때문에 들었어.
0: 그런 얘기도 괜찮아. 하지 마. 이런
1: 맞아요.
0: 왜 중년 얘기를 해? 막 이러면서.
1: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0대, 30대는 그럴 수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요.
0: 이제,
1: 예. 부모님도 대단한 현명하시다.
0: 네.
1: 어떻게 이걸 준비해 놓으셨을까?
0: 네, 네.
1: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엄마 200불 그러면 내가 낼게.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0: 네.
1: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혹시라도 다 안 쓰시고 사망하시는데 30만 불이 나오는데 자녀 입장에서 200불 내는 거 그거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0: 가능하죠.
1: 당연히 가능하죠.
0: 그럼요.
1: 어떤 자녀분들은 이래요. 제가 이제 부모님의 그 생명보험을 설명해 드리고 자녀분들에게 본인들이 내시겠다고 이제 동의를 받으시면서
0: 네.
1: 이제 딱 상담을 끝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아드님들이 이제 배웅하러 저랑 같이 나온단 말이죠.
0: 네.
1: 나오면서 혹시 우리 네. 부모님 꼭 혹시 50만 불로 올리면 얼마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기도 해요.
0: 네.
1: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내더라도
0: 네.
1: 50만 불로 올릴 수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거죠.
0: 네.
1: 그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0: 네.
1: 자녀가 부모님의 생명보험금을 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0: 그럼요.
1: 오픈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0: 네.
1: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플랜으로 찾아 쓰시는 거나 롱텀 케어 때 받아 쓰시는 플랜으로 바꿀 수도 있고
0: 네.
1: 동시에 자녀분들이 돈을 더 낼 수 있도록 해서
0: 네.
1: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0: 네.
1: 그러니까 세 번째가 이제 문제가 메디칼.
0: 네.
1: 메디칼 때문에 이제 그 정말 그야말로 저소득의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0: 네.
1: 혹시 내가 재산을 보고를 하거나 인컴을 보고할 때 이후 생명보험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0: 네.
1: 첫 번째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0: 네.
1: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는 집 하나가 지금 현재 2026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 네.
1: 2026년에 집 한 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 메디칼 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막 파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1: 그리고 또 뭐 아들 이름으로 막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라이프 인슈런스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네.
1: 나 그래도 이거 마음이 불안하거나
0: 네,
1: 나 싫다
0: 네.
1: 그러면 이 라이프 인슈런스에는 가입자라는 게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입을 하셨으니까 가입자죠.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에 가입을 하시면서 돈을 내는 사람이 따로일 수도 있고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의 소유권인 오너라고 그래요. 오너. 이 오너가 마치 비즈니스 오너 이런 것처럼 오너가 자녀분들한테 넘겨드릴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런 방법을 좀 쓰시게 되면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 따로 이제 굳이 보고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방법이 있다.
0: 네.
1: 꼭 반드시 취소 메디카를 유지하고 싶으신데 혹은 신청하고 싶으신데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 내가 해약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0: 네.
1: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0: 네.
1: 그러면 내 라이프 인슈런스는 애들이 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이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사망했을 때만 혜택이 되는 거지 내가 롱텀 케어 걸렸을 때는 못 받습니다. 이제 이런 플랜들이 예전에 든 플랜들이에요.
0: 네.
1: 사실 지금 어떤 시대냐면요. 며느리나 똑똑한 따님이나 아드님들은 자제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부모님의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입을 하려고 해요.
0: 네.
1: 왜 그러냐면 뭐 부모님이 설마 막 빨리 돌아가셔서 내가 그 돈을 받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죠.
0: 네.
1: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들 롱텀 케어 걸리면 그거 진짜 내가
0: 네.
1: 직장 생활하면서 나 가정 생활하는 것도 요즘 힘든데 부모님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신 거죠.
0: 네.
1: 그런데 생명보험이라도 지금 가입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0: 네.
1: 그러면 건강만 좋으시면 가입하시는데 문제 없고요. 네. 뭐 보통 68세까지도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네. 동시에 뭐 물론 70세도 가입을 합니다만 동시에 건강이 좋으셔야 돼요. 건강이 안 좋으면 안 돼요.
0: 네.
1: 건강이 안 좋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네.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기겠죠.
0: 네.
1: 그래서 만약에 건강하시면 그런 기존의 라이프 인슈런스, 오래된 라이프 인슈런스에
0: 네.
1: 만약에 내가 롱텀 케어 때 받는 혜택이 없다
0: 네.
1: 그러시면 그런 라이프 인슈런스로 바꿀 수도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0: 네.
1: 옛날에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것처럼 이렇게 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상담을 해보시면 지혜롭게 그냥 무조건 취소하거나 무조건 나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제가 방법들을 상황에 맞게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생명보험 중에서 왜 그냥 없어지는 보험이 아니라 돈이 쌓는 보험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돈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거기에 캐시 밸류를 내가 나를 위한 롱텀 케어가 되는 생명보험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건강이 이미 나빠져서 가입을 안 시켜주더라.
0: 네.
1: 근데 캐시 밸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어뉴티로 옮기는 것도 있어요.
0: 네.
1: 어뉴티로 옮기게 되면 내가 마치 내 은퇴 플랜처럼 그냥 생명보험 다 찾아 쓰는 거예요.
0: 네.
1: 세금을 옮길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0: 네.
1: 동시에 혹시라도 롱텀 케어가 걸리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 한 달에 2,000불씩이 나오기로 했다.
0: 네.
1: 생명보험을 어뉴티로 옮겨서 한 달에 2,000불을 받기로 했다.
0: 네.
1: 그런데 롱텀 케어가 상황이 되면 4,000불로 두 배로 나오는 그런 플랜들도 있어요.
0: 아, 네.
1: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죠.
0: 네.
1: 다만 내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느냐,
0: 네.
1: 그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0: 네.
1: 이게 이제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0: 네, 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문선영 재정 전문가가 네. 보실 때는 얼마 정도를 해놔야지 이게 어느이트 받다가 나중에 롱텀 케어 되면 두 배로 늘어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얼마 얼매?
1: 이게 또 나이에 따라 달라요.
0: 네.
1: 그리고 또 인컴에 따라 다르고 만약에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한 달에 5,000불이 나온다. 그런데 5,000불 정도인데 그 정도면은 뭐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0: 네.
1: 연세가 뭐 예를 들어서 68세 정도 됐다.
0: 네.
1: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롱텀 케어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근데 롱텀 케어 보통 시설이 들어가면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0: 얼마입니까?
1: 보통 한 7,500불이에요. 한 달에 한 사람에.
0: 시장에.
1: 평균 오케이. 남가주가.
0: 예.
1: 그러면 7,500불이면 내가 5,000불로 지금 사는 건 괜찮은데 한
0: 네.
1: 2,500불이 모자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롱텀 케어 때 생활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그러면 뭐 나이에 따라 다르고 롱텀 케어가 또 언제 걸릴지 따라 다르지만 뭐 10만 불, 20만 불 그 정도로도 충분히 어뉴티 들어가가지고 이제
0: 네.
1: 그건 가능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인컴이 또 얼마가 더 필요한지에 따라서
0: 네.
1: 들어가는 돈도 달라진다.
0: 네.
1: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금 드린 거는 예를 드린 거고요.
0: 네.
1: 무조건 전화 주시고
0: 네.
1: 상담 한번 해보시면
0: 네.
1: 없는 방법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0: 아, 이 플랜이 요즘은 네. 정말 다양해져서 꼭 생명보험 예전의 개념하고 전혀 다르네요.
1: 네.
0: 어느이티 그리고 네. 롱텀 케어까지.
1: 네.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까요?
0: 네.
1: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0: 네.
1: 626-827-9599 626-827-9599번입니다.
0: 네, 626-827-9599 문선영의 머니터크.
1: 네.
0: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 엔진에서 문선영의 머니터크 치시면 문선영
1: 네.
0: 씨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다 나오니까요.
1: 네,
0: 참고하시기
1: 맞습니다.
0: 바라겠고요.
1: 네.
0: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외에도 더 자세한 재정보험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에 세미나를 준비를 하셨다고요?
1: 네, 맞아요.
0: 네.
1: 8월에 저희가
0: 네.
1: 저희가 진짜 세미나 많이 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8월에도 정말 세미나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0: 네.
1: 무엇보다도 정보가
0: 네.
1: 필요하다. 네, 이 개념 때문에 하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라팔마, 세리토스, LA, 샌디에고 이 네 군데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8월
0: 네.
1: 중에.
0: 네.
1: 먼저 8월 10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은퇴 필수 FTM이라고 불리우는 어뉴티에 대한 모든 궁금증 다 해결해드리고요. 네. 내가 401k나 IRA에 있거나 아니면 CD에 있는 돈을 어떻게 어뉴티로 내가 옮길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13일에는 목요일입니다. 6시 30분에는 세리토스에서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이라는 또 그런 세미나를 또 하고요. 네. 그리고 15일 LA에서 저녁에 하는 세미나예요. LA에서도 사람들이 또 이제 또 오셔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세미나를 하게 되냐면요. LA는 저희 LA 오피스예요. 그 다시 말해서 에퀴터블 빌딩인데요. 네. 15일에 롱텀 케어에 대한 세미나를 죄송합니다. 그날 15일 토요일인데 오전 10시 30분에. 네. 롱텀 케어. 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내가 꼭 반드시 롱텀 케어 플랜을 들어야 될까? 안 그러셔도 되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런 방법들에 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20일 목요일에는 샌디에고에서 롱텀 케어, 27일 라팔마는 또 롱텀 케어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보가 한꺼번에 많이 나가니까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어떤 일정이든지 간에 다 보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신문이나 요즘 많이 방송에도 나가고 있으니까 세미나 귀담아 들어서 꼭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626-827-9599 626-827-9599 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나이 들어가지고 롱텀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요즘은 또 애매한 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냥 메디컬을 받든가.
1: 맞아요.
0: 돈이 많든가 해야 되는데.
1: 맞아요.
0: 애매해서 나중에 아프면 그냥 의료비로 다 나가고.
1: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시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좀 그야말로 혜택들이 좀 많이 줄어든다라든지 변화가 좀 있었는데 뭐 트럼프 시대가 끝나면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끝나면은 좀 더 나아지는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0: 네.
1: 하지만 어쨌든 준비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롱텀 케어를 나라와 뭐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0: 네.
1: 거기에다가 또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게 뭐 돈 있으니까 그거 다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준비를 해놓으면 내 돈을 있는 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있는 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만들어 드리니까 너무 필요하고 또 좋은 부분이죠.
0: 좋은 플랜들이 많으니까 각각에 맞게 이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도 어느이티 이런 거 탁 해놓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1: 아, 그럼요.
0: 네.
1: 제가 그 만난 손님 중에서 한 분이 CPA 출신이신데 이분이 1세대, 그야말로 이민 1세대 CPA라서 본인이 CPA이셨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하시면서도 일을 하셨는데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벌써 이미 15년 전에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몰랐지만 어쨌든 나도 세금을 내고 나서 소셜연금을 지금 받고 있는데 소셜연금이 내가 뭐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어도 그 돈이 그만큼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처럼 효자가 없더라.
0: 그럼요.
1: 그런데 소셜연금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분들은 반드시 어뉴이티 같은 거 하나 해놓으시면 너무 좋죠.
0: 그렇죠.
1: 네.
0: 잘 키운 효자, 효녀가 있으면. 아니, 저는.
1: 잘된 어뉴이티 하나, 잘된 라이프 인슈런스 하나, 열 효자 부럽지 않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0: 그거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1: 네.
0: 저는 늘 부모님께 용돈을 한국으로 보내드렸어요.
1: 네.
0: 그랬더니.
1: 아. 흔하시다.
0: 아버님이 세상에 그거를 적금을 들어놔서.
1: 와우.
0: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한테 그거를. 언니 오빠 모르게 넘겨주셨어. 좀 너무 감동을 받았어.
1: 와.
0: 야, 그걸 그대로 모아서.
1: 그러니까 우리 진행자님은 효녀시고 아버님은 현명한 분이시네요. 돈나무를 심으셨네요.
0: 야, 진짜.
1: 네.
0: 자, 돈에 또 마음이 실린다고 그러죠.
1: 네.
0: 네. 요거를 잘 정리를 해놔야 은퇴 생활도 그리고 자녀분에게도 가족에게도 현명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 네.
0: 문선영의 머니토크 8월에 아주 좋은 세미나들이 있으니까요. 문의번호 626-827-9599 626-827-9599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터키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수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세미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들, 그리고 손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질문들을 정리해서 이 어뉘티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시작합니다.
1: 어뉘티가 내가 다 찾아 쓰기 전에 죽으면은 정부가 돈을 가져간다고 말도 있고 내 원금만 돌려주고 이자 받은 것은 남겨주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0: 아, 이런 이야기들은 도대체 누가 어디서 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것은 틀린 정보입니다. 어뉘티에 30만 불을 넣어놓고 내가 사망한다. 그러면 당연히 30만 불에 이자를 받은 돈이 그대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고정 월급처럼 따박따박 평생 찾아 쓰는 어뉘티였다. 그러면 내가 다 찾아 쓰지 못하고 남은 원금은 당연히 역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겁니다.
2: 어뉘티를 10년 묶어놓으면 제가 쓰지 못하고 죽으면 10년 계약이라 페널티를 빼고 준다고 하던데 큰 손해지 않나요? 그리고 또 내가 사망해도 10년이 지나야 그 돈을 자녀가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10년 계약 때문에 저는 어뉘티를 믿을 수가 없네요.
0: 아이고, 저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10년 계약의 어뉘티에 들어가더라도, 일단 사망하시면, 4년이 남았건, 5년이 남았건, 바로 사망 이후에 지정해 놓은 수혜자가 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10년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망하고 나면 전혀 페널티 없이, 원금과 이자 받은 전체 금액이 수혜자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계약이라고 해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요. 은행에 넣어 놓으시건, 주식에 놓으시건 사망하면 당연히 그 돈이 그대로 상속되는 것처럼 어뉘티도 이 계약 기관과 상관없이 바로 모두 상속이 됩니다.
3: 우리 부부가 조인트로 어뉴이티에 가입했는데 제가 사망하면 제 와이프는 제가 받았던 평생 고정 인컴 어뉴이티의 금액이 반절로 줄어들어 그 혜택이 절반이 되는 건가요? 저랑 와이프가 평생 한 달에 어뉴이티에서 3,000불을 받는다 할때 내가 사망하면 우리 와이프는 1,500불만 받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0: 아닙니다. 그것도 낭설입니다. 평생 고정
4: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7: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특별한 일만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지탱해준 것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안부를 나누고 웃을 수 있는 순간들이 모여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그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를 함께 시작하며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바쁜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고